화면 속 빨간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찰칵찰칵 부지런히 소리를 내는 카메라와 함께 우리의 8월도 생생하게 저장되는 거겠죠. 그 사진 속에 우리가 환하게 웃고 있다면 가장 행복한 여름이겠네요.

8월 2일 일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오늘 첫 곡은요. 악뮤 다이노소어였고요. 봉수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서 휴대폰 카메라가 쉬질 않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평소에는 사진은 잘 안 찍는 분들도 휴가를 가서는 괜히 뭔가 남겨놓고 싶고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더 많이 찍는 것 같아요. 저를 잘 안 찍어주세요. 네. 생각보다 사진을 찍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을 배우자로

0: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나는 많이 안 찍어준다. 그리고 되게 웃긴 거는 이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를 찍은 다음에 본인만 그 결과 그러니까 사진에 찍힌 제 모습을 확인하고 본인만 깔깔 웃고 안 보여주세요. 이상한 행동도 안 했거든요. 엄청 웃어요 혼자. 저를 찍은 제 모습을 보고. 네 그런 상황이고요. 뭐 물론 눈으로 꼼꼼히 보고 마음에 꾹꾹 눌러 담아도 좋지만 왜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뭐니 뭐니 해도 사진이 남는 거다.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들 오늘도 휴대폰 사진첩에 가득 저장하는 일요일 보내시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광고부터 듣고 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3: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나도 수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케어 원해요? 케어원 헤어.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케어원 헤어.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케어원 헤어.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7: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6: 비다샵!
7: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6: 비다이렉트샵!
7: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6: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10: 닥터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바네사 칼튼 A Thousand Miles 듣고 왔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혜윤님께서 11살, 6살 조카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근데 무시무시한 사춘기 16살 첫째가 애들이 자기가 아끼는 블럭을 만졌다고 울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서 제 마음이 조마조마하네요. 내일 드디어 조카들이 돌아가는데 무사히 지나가길 바래요. 아이오아이에 갑자기 신청합니다. 순둥이였는데 갑자기 사춘기가 왔거든요. 뭐 물론 이제 혜윤님 이제 겪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막 항상 조마조마하고 이게 언제 지나가려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마 별탈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갈 거예요. 아마 초창기라서 조금 더 뭐 감정 기복이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이미희님께서 방학이라 아이들이 먹고 싶은 메뉴 위주로 해주고 있는데요. 카레를 줬더니 큰 딸은 자작하게 비벼먹고 둘째는 국처럼 떠먹더라고요.

한 배에서 태어난 자매인데도 이렇게 다르다니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아이콘의 취향 저격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첫째 아이는 그렇게 단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둘째 아이는 단 걸 엄청 좋아하고 정말로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가끔 그래서 저는 누나가 둘이 있잖아요. 아예 다른 존재 아닌가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꼭 식성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다르다고? 유전자라고 하는 건 정말 이렇게까지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너무 다르길 내가 희망하고 있나? 네, IOI의 갑자기 이어서 아이콘의 취향 저격 듣고 올게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봉그레들의 일상이야기 만나보도록 할게요. 7069님께서 남편과 주말마다 캠핑을 다녔는데 제가 이직하면서 주말에 출근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오늘도 회사에 나왔네요. 그래서 요즘 남편은 혼자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우리 부부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사실 나의 배우자와 뭔가 함께하는 일들, 특히 취미 같은 거를 같이 하면 진짜 좋거든요. 삶의 활력소가 되고. 네, 아마 남편분이 그 혼자 등산을 다니시면서 얼른 빨리 나의 아내와 또다시 캠핑을 가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손꼽아 기다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그 산을 가게 되면 캠핑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긴 하거든요. 9936님께서 초등학교 1학년 저희 딸은 평소에 정리도 안 하고 엄청 지저분한데요. 학교에서는 정리왕이라고 하네요. 사회생활 만렙이죠.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딸 집에서도 정리 좀 부탁해. 아이들이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집에서는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데 학교 가면 또 그렇게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네. 7754님께서 10년 만에 부모님과 남동생 그리고 막둥이 강아지까지 같이 여름 휴가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펜션 예약을 마치고 큰 건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남동생이 남았네요. 휴가 가서 남동생과 으르렁거리지 않으려면 마음 수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부터 명상해 보려고요. 그래서 신청합니다. 장기하의 그건 네 생각이고 들어주세요. 아, 수련인가요? 그건 네 생각이고가? 네. 장기하와 얼굴들의 그건 네 생각이고 듣고요. 2부에 계속해서 봉그레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춘천특집 노래자랑에서 양문형 냉장고를 탄 서유림입니다. 어머니표 고춧가루를 중고마켓으로 판매했었는데요. 한동안 거래를 하러 나가면 컬투쇼에서 춤춘분 아니세요? 라면서 알아보셔서 아주 난감했지만 좋은 추억이 생겼습니다. 내 안의 끼와 흥을 깨워주는 컬투쇼, 앞으로 20년만 더 함께해주세요. 컬투쇼 20살 축하해.
1: 여러분과 함께하는 컬투쇼.
2: 안녕하세요, 임수향입니다. 화제의 연극 타인의 삶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윤나무, 이동희, 정승길, 장승조, 우정원 그리고 저 임수향 등 실력파 배우들이 함께합니다. 9월 13일까지 LG아트센터 서울 U플러스 스테이지에서 14세 이상 관람가. 극장에서 만나요.
3: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4: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3: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4: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김주령입니다. 저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칭찬을 자주 건네는 편이에요. 그러다 문득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남에게는 좋은 말을 그렇게 아낌없이 건네면서도 정작 제 자신에게는 특히 제 연기에 대해서는 좀처럼 그러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저를 아껴주는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자주 잘하고 있다는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 자신을 조금씩 더 칭찬해 주다 보니 연기도 한결 즐거워지고 현장에 가면 여전히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아낌없이 칭찬해 주세요.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김주령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복 일요일 2부 시작했고요. 사연과 신청곡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사연과 신청곡 이어 드릴게요. 위은유님께서 엄마의 압박에 못 이겨 아빠의 비상금 위치를 실토하고 말았는데요. 아빠가 그 사실을 아시고는 한 시간에 한 번씩 저한테 스파이, 하이에나, 박쥐 이런 문자를 보내십니다. 네, 은유님 사실 뭐 아버님이 틀린 말씀하신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애석하게도 뭐 은유님 입장에서 진짜 너무 속상해, 너무 싫어라고 할 수 있지만 스파이, 하이에나, 박쥐 정도는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쥐는 밀고를 하는 캐릭터라기보다는 좀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은 좀 간사하게 행동하니까 박쥐까지는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스파이 하이에나는 좀 맞는 것 같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김정아님이 남편 운동화가 닳아서 새 운동화를 사주었는데요. 그전 운동화가 더 예쁘다면서 계속 그것만 신습니다. 아니 사춘기도 아니고 왜 저러는 걸까요? 닳았다라면 그 운동화를 정리를 하시는 게 네. 극단적인 선택으로 어쨌든 이럴 때는 저희 집에서 이제 그 첫째 아이가 초등 고학년이 되면은 블랙병에 생겨요. 그때부터 모든 걸다 깜장색으로만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약속을 했거든요. 주말만큼은 조금 그래도 좀 화사한 색을 입다. 왜냐면 집에 이제 사놨던 옷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도저히 안 입길래 좀 블랙 옷들을 좀 치웠더니 그나마 입을 옷이 없으니까 찾아서 입더라고요. 그래서 극단적이긴 하나 그 계속 신고 있는 그 운동화 있죠. 그걸 숨기시면은 어쩔 수 없이 새로 사는 운동화를 신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노래 들을게요. 루이스 폰시, 데드 양키, 데스파시토, 카밀라 카메오, 숀 멘데스, 세뇨리타.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진봉 함께하고 계십니다. 8788님께서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지 3개월 차입니다. 이제 2살 된 아기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잠에서 깨서 울고 자기 손을 깨물고 하네요. 일을 잠시 내려놓아야 할지 고민이 되는 초보맘입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째 아이 때는 아이의 어떤 행동이나 모습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약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혹은 내가 아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고민이 들 때가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건 뭐 이제 초보 맘일 때만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대체적으로 아이들의 적응 능력과 회복 능력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엄마랑 조금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아이가 낯선 환경이잖아요. 그전까지 계속 같이 있었을 테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약간 그런 영향에 대해

대해서 어떠한 반응이 나올 수도 있지만 뭐 회사 다녀오시고 잘 달래주고 그 시간들이 익숙해지면은 아이가 적응을 할 거고 아마 지금 걱정하시는 어떤 모습은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자책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강하거든요. 저는 그걸 조금 더 믿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7215님께서 초등학생 딸이 아침부터 절 깨우더니 엄마 오늘 나 용돈 준다고 한 날이야 라면서 달력을 내미네요. 자기가 동그라미까지 쳐놨어요. 증거까지 완벽해서 안줄 수가 없어요. 그게 궁금한데요. 따님이 이거 말고 다른 일들도 이렇게 칼같이 잘하시나요? 그냥 저희 아이들 아니어서 좀 그게 궁금해서요. 아, 참. 칼같이 잘하는 일은 정해져 있는데 그게 막 그렇게 막 뭐라고 할까요? 그 친구한테는 되게 큰일일 수 있겠지만 아, 부모님 입장에선 이거 말고 다른 일도 좀 이렇게 칼같이 하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근데 어쨌든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요. 노래 들을까요? 이승환의 붉은 낙타, 김필의 Stay With Me.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는

0: 아,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7: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8: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한 소프트랩!
9: 번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은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르노.
1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2부 끝곡으로는요 니키 미나즈 리아나 플라이 듣고요. 저는 잠시 후 3부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는 시간 1인용 플레이리스트로 돌아올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머네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신차 선팅할 땐 어디?
6: 선팅은 어버브.
5: 어버브 선팅. 열차단은 확실하게, 신성은 탁월하게.
6: 어버브 선팅 할 때는
5: 프리미엄 선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선팅.
6: 어버브 선팅.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세출배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세출배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일요일 3부 시작했고요. 잠시 후에는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는 시간 1인용 플레이리스트가 이어집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이 혼자 듣는 상황별, 기분별, 시대별, 날씨별 등등 다양한 별별 플리를 보내주시고요. 평소에 즐겨 듣고 좋아하는 플리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침봉 홈페이지 일요일 게시판 열려 있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현대.

0: 바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맞다, 개보리!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이 맥주에 우리 오크 소주를 단 캔에 담았습니다. 탁 따기만 해서 오크 소맥.
4: 부드럽고 깔끔하게 넘어가면서 굉장히 풍미가 있어요.
3: 전국 편의점에 오크 소맥. 오크 소맥.
5: 혼밥, 혼영, 혼술에 혼자 음악 듣는 혼음이 대세. 비밀스러운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해주세요. 야, 너도 DJ 될 수 있어. 1인용 플레이리스트.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일요일 코너는요, 혼자 듣는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는 시간, 1인용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오늘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마스크팩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는 김태식님이 보내주신 1인용 플레이리스트입니다. 20대 직장인입니다. 다이어트하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게 퇴근길이더라고요. 회사 앞을 나서면 떡볶이 냄새, 햄버거 냄새를 뿌리치고 마지막으로 단골 치킨집 앞을 지나가야 집에 도착하거든요. 예전엔 퇴근하면서 자연스럽게 치킨집으로 들어갔는데 건강검진 이후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웃긴 건 치킨을 안 먹게 되면서 치킨집 사장님과 더 친해졌다는 거예요. 사장님께서 절 보실 때마다 오늘도 참고 그냥 가요? 하면서 말을 거셨거든요. 어느 날부터는 영상통화까지 걸어오시더군요. 손님, 오늘 치킨 잘 튀겨졌는데 구경만 하세요 하는데 화면 속으로 보이는 노릇노릇한 치킨을 보면 침을 꼴깍 삼키는 제 모습이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힘들 때마다 플레이리스트를 틉니다.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퇴근길에 가장 먼저 듣는 노래입니다. 힘들었던 하루를 토닥여주는 기분이 들어서 발걸음이 가벼워지거든요. QWER의 내 이름 맑음. 치킨 냄새 흔들릴 때면 일부러 볼륨을 높여 듣습니다.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다 보면 어느새 집 앞이거든요. 로이킴의 봄봄봄. 집에 도착해서 치킨 대신 닭가슴살을 먹으면서 듣는 노래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참아낸 제 자신.

자신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괜히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아직 목표 체중까지 조금 더 남았는데요.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날 바로 단골 치킨집으로 달려가서 외칠 거예요. 사장님, 오늘은 영상통화 말고 진짜 치킨을 주세요 라고 말이에요. 목표하신 체중까지 닿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가 조금 유지가 되면은 막 이렇게 힘들게 안 참아도 되고요. 가끔 치킨을 먹어도 될 정도의 컨디션은 아마 만들어질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 더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김태식님의 다이어트 할 때 듣는 플리 들어볼게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QWER의 내 이름 맑음, 로이킴의 봄봄봄까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최경숙님이 보내주신 1인용 플레이리스트 사연도 만나볼게요. 요즘 너무 덥고 습해서 고민 끝에 옥상에 그물 해먹을 설치했습니다. 시뻘건 고무 대야에 가걸음 한 봉지 탈탈 털어서 발도 담그고 냉동실에 2시간 동안 쟁여놓은 수박 화채도 먹었어요. 마지막으로 노래를 얹으면 금성 첨화일 것 같은데 어떤 노래가 좋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뜨거운 여름, 불쾌지수 최상일 때는 시원한 겨울 노래만 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박효신의 눈의 꽃, 그리고 어반 자카파의 코끝의 겨울 듣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최경수님의 더위 퇴치 풀리 함께 하시고요. 4부에 계속해서 1인용 플레이리스트 이어가 볼게요.

점차나아지겠지. 혼자 내렸던 그 모든 결론이 마치 먼지처럼.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디니 스파, 국민 스파 자디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자디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생활정보.
2: 매일 해도 티가 잘 안 나는 집안일. 돈으로 환산하면 1인당 1년에 1,000만 원이 넘는 가치라고 합니다. 그럼 가사노동 부담이 가장 큰 시기는 언제일까요? 국가데이터처 분석 결과 39세 무렵 가사노동 부담이 가장 컸는데요. 아이를 키우고 가족을 돌보는 시기와 겹치기 때문입니다. 1인당 생애 주기를 살펴보면 사람은 태어나면 돌봄을 받다가 28세부터는 돌봄을 받는 사람에서 집안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면서 그 부담이 39세에 정점을 찍는다고 해요. 또 같은 나이라도 여성의 가사노동이 남성보다 7.7배 많았는데요. 가족을 위해 하는 집안일, 함께 할수록 그 부담은 가벼워질 수 있겠죠?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 봉 일요일 4부가 시작을 했고요. 일요일 코너 1인용 플레이리스트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1인용 플레이리스트는 김혜경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책꽂이를 정리하는데 한 번도 읽지 않은 책들이 빼곡하더라고요. 하나하나 꺼내보니 뭔지도 말할 수 없이 수북했어요. 제 자신에게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버릴 책이 있나 확인하는데 우연히 결혼 전 한 남성분께 받은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살펴보는데 그 사이 작은 편지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받았을 당시에는 몰랐는데 몇십 년이 지나 이제서야 보게 된 거죠. 괜히 청춘으로 돌아간 것처럼 가슴이 콩닥거리더라고요. 편지를 읽어보니 이 사람이 날 정말로 많이 좋아했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호감이 있긴 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거든요. 결국 그 사람도 자신을 사랑해주는 여자를 만나 떠났습니다. 남죽이 아까운 놀부 심보에 그날 하루 종일 참 슬프기도 했어요. 이런 추억을 떠올리다 그 책은 결국 다시 책꽂이에 꽂았습니다. 그래도 제 젊음이 있고 순애보가 들어있는 소중한 책이니까 언젠가는 꼭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는 싶어요. 그 책을 보며 떠오른 노래들입니다. 태양의 나의 마음에, 봉태규의 처음 보는 나, 그리고 이 아이의 홀로 틀어주세요. 그러게요. 정말 언젠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김혜경님의 추억 회상 플리 들어볼게요.

태양의 나의 마음에 봉태규의 처음 보는 나 이아이의 홀로까지 1인용 플레이리스트 듣고 왔습니다. 김태우님께서 와이프랑 같이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랑 콜라를 먹고 있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와이프가 자기 콜라 잡고 있는 손이 너무 예쁘잖아. 난 집안일 많이 해서 쭈글쭈글해졌는데 짜증나. 이제 집안일 자기가 다 해야 하는데 제 손이 섬섬 옥수인 건 유전이거든요. 아버지 닮아서 그런 건데 말이죠. 화사의 굿 굿바이 신청이요. 해야죠 그래도. 네. 유전이어도 이럴 때는 해야 된다. 네. 유전을 탓해야 된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화사의 굿 굿바이 듣고 올게요.

0: 케어 원에어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 1533-1566 세라하임.
3: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4: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3: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4: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5: 중부대학교!
3: 중부대학교와 함께
4: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6: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7: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8: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9: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만 소프트랩.
10: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규진이 왔다.
11: 쉬,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10: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1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 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건강한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신선한 수제 요거트.
10: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11: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

0: 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재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 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따뜻한 사람이 만든 세제 르주르에서 베이비 세트.
1: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주진이 또 올게. 손해야.
0: 광고까지 이어듣고 왔습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폭태규입니다. 아침봉 벌써 끝인사 나눠야 될 시간이 됐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레더 칠리 페퍼스 Can't Stop 듣고요. 저는 내일 아침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내가 미안하다고 했더니 되려 큰 소리를 치더라고. 상대방이 예상과 다르게 행동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인 되려는 표준어가 아니고요. 다른 표현은 되레입니다. 되레는 예상이나 기대와는 반대로라는 뜻을 가진 도리어의 준말인데요. 발음하기에는 되려 쪽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국립국어원은 이를 강원, 경상 등 일부 지역에서만 쓰는 방언으로 보고 표준어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원리로 줄어든 말로는 오히려의 준말인 외려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외래로 잘못 쓰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표준어는 외려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2: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몽잘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6: 오늘 종일

0: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4: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는 너라서 좋아.
3: 좋아 죽겠어.
4: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좋아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두근.

0: 취업이 잘 되는
1: 경북
0: 창대력을 첨가로
1: 경북
0: 4호선 캠퍼스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박하선의 시내타운. 영화 브레이크 업 이별 후에에서 브룩과 게리 커플이 다툰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별것 아닙니다. 글쎄 브룩이 레몬 12개를 사다 달라고 했는데요, 게리가 달랑 3개만 사왔거든요.

제리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니 레몬이 뭐 굳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 그러자 브룩이 속상해서 쏘아붙이죠. 아니 12개를 사다 달라고 하면 좀 12개를 사면 안 돼? 왜 맨날 내 말을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니까 그동안 묻혀있던 서운함이 레몬 하나로 터진 겁니다. 아, 레몬 3개로 터졌네요. 브룩과 게리처럼 사소한 것에서 시작해 큰 다툼으로 번지는 일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텐데요. 굳이 그렇게까지 라는 뾰족한 말은 잠시 넣어두시고요. 이 작은 걸 지켜주는 게 큰 싸움을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다툼 없는 평화로운 주말 보내세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박하선입니다.

0: 8월 2일 일요일 박하산의 시네타운 첫 곡은 영화 브레이크업 이별 후에에서 퀸의 You are my best friend 듣고 왔습니다. 2007년에 개봉한 제니퍼 애니스톤, 빈스 본 주연의 영화 브레이크업 이별 후에 콩깍지가 벗겨진 뒤 변해가는 남녀 관계를 그린 작품. 영화 속 브룩과 게리처럼 다툼은 늘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죠. 맞아요. 결혼 초기에는 진짜 신혼 때는 치아 깎고도 싸운다고 하잖아요. 아휴, 작은 걸로 그렇게 뭐 비단 뭐 부부나 연인뿐만 아니라 친구 사이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2878님이 어제 살짝 부부 싸움 했는데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대신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싫어요. 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기 라디오예요. 여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직접 가서 하세요. 라디오는 또 이랬어요.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대신 해주세요. 제가 비둘기처럼 전해줄 수는 있어. 근데 이거는 직접 해야 좋아. 아니면 근데 이걸 들려주실 수 있죠. 2878님의 아내분, 우리 2878님이 정말 미안하대요. 대신 전해달라는데 용서해 주시겠어요? 제가 요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요. 이걸 그대로 녹음해서 네,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직접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 영화 음악의 발견으로 꾸밉니다. 영화와 음악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직접 골라주신 영화 음악들. 여러분이 발견한 그 빛나는 곡들을 퍼레이드로 만나볼게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 그럼 무료인 고릴라나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아, 잠깐 왜 머뭇거렸냐면 또 전석호 선배가 했던 단돈 50원이 생각이 났어요. 네, 그럼 우리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8: 닥터 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레노.
10: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9: 레노.
11: 여러분, 매일 오전 11시에는 배우 강말금이 사랑하고,
12: 이동희가 사랑하는,
11: 이은지가 좋아하고,
13: 배우 이종혁이 사랑하는,
11: 배우 염혜란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세요.
12: 하선아, 어디니? 시네타운 듣고 있니?

일요일을 영화 음악으로 물들이는 영화 음악의 발견. 우리 테리우스들이 직접 꾸미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신청곡을 보면 아 맞아 이 노래 정말 좋았지 하고 잊었던 명곡을 다시 만나기도 하고 처음 듣는데 왜 이렇게 좋지? 숨은 보석 같은 곡을 발견하기도 하죠. 이렇게 영화와 음악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취향이 모두 모여서 반영이 되는 완성이 되는 시간이니까요. 함께 듣고 싶은 영화음악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주말을 빛낼 좋은 영화음악들 만나보겠습니다. 6214님이요. 어제 미드나잇 인 파리를 봤어요. 멋진 파리의 모습을 과거와 현대를 오가며 보여주니까 정말 가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여름엔 무지 덥다 하니 선선한 가을에 가야겠다고.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럼 OST 중 비스트로파다 들려주세요 하셔서 요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14님의 신청곡이에요. 미드나잇 인 파리에 나온 노래네요. 비스트로파다.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 비스트로 파다 들었어요. 소영님은요, 여름방학을 맞이한 아이들이랑 토이스토리 보려고요. 방학이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좋은데 엄마인 저는 삼시세끼 메뉴도 걱정입니다. 맞아요. 돌밥 돌밥이죠. 돌아서면 밥이에요. 토이스토리 5 주제곡인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ew it, I knew you 부탁드립니다 하셔서 요 곡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진홍님, 예원님이 신청해 주신 영화 라라랜드에서 Another Day of Sun 두 곡 듣고 올게요.

토이스토리 5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ew it, I knew you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영화 라라랜드에서 Another Day of Sun 들었죠. 영화 음악의 발견, 여러분이 발견한 영화 음악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함께 듣고 싶은 영화 음악,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박하산의 시대타운 함께하고 있죠? 그럼 다음으로 발견해 주신 영화 음악들 만나볼까요? 5438님이요. 드라마나 영화를 내용 때문에 보는 경우도 있지만 배우나 감독 때문에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드라마 연애시대는 감호성 배우 때문에 봤는데 20대 초반에 저에게 어른들의 연애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었어요.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감호성 배우의 분위기는 눈빛과 OST는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 드라마가 벌써 20년이나 지났더라고요. 감우성 배우 같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었는데 지금 제 옆에는 산적 같은 남자가 있네요. 하긴 저도 손예진이 아니니까요.

아, 너무 재밌네. 연애시대 OST에서 스위스로의, 아, 이 노래 오랜만인데 너무 좋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네,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근데 이때 손예진 배우님 나이가 20대였대요. 그래서 전 되게 놀랐었던. 근데 그렇게 성숙한 연기를, 아, 뭐 언제나 잘하셨지만 너무 대단하다 생각했었어요. 아, 그리고 이진홍 님도 생각나네요. 처음 등장하셨을 때 저는 진짜 냉정과 열정 사이에 그 남자 주인공이 등장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근데 그 냉정과 열정 사이에 그 남자 주인공이 롱 베케이션이라는 일본 드라마에 나오는데 거기서 거의 처음으로 나오는데, 아, 너무 잘생겼어. 네, 여러분. 땡플릭스에도 있으니까 추천드려요. 두 번째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아, 너무 잘생겼습니다. 심지어 그 바에서 일하는 한량처럼 나오는데 좋습니다. 연애시대 OST에서 스위스로의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듣고 2부에서 영화 음악의 발견 계속해서 이어나가 볼게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달콤하고 수분이 가득한 제철 과일은 지친 여름철에 생기를

더해주죠. 그런데 과일 한 알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양의 물이 쓰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물을 물 발자국이라고 부르는데요.

물론 소중한 물도 함께 지켜주세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12시엔 뭐 할라? 점심 먹고 잠 솔솔 올 땐 12시엔 주현영 뜰러 쫄라. 지금 당장 뜰러 쫄라.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4: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맘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5: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6: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구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7: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생활정보.
9: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날씨입니다. 8월에 접어들면서 폭염의 기세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과천과 안산, 의정부 등 경기도와 충청, 호남 그리고 서울 서부권에도 폭염 경보로 강화됐고요. 특히 경산과 경주, 사천, 대구, 보성, 여수 등 전남과 경상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됐습니다.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단적인 더위인데요. 건강한 사람도 온열질환에 걸릴 위험이 큰 만큼 야외활동 가급적 피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무더위 속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35도, 광주 38도, 부산 39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은 서울도 한낮 기온이 37도로 치솟겠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은희님이요, 히사이시조의 월츠 오브 슬레이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웰컴 투 동막골에서 팝콘이 터지면서 흐르는 음악, 잔잔하면서 행복이 터지는 것 같다고. 제가 요즘 장진 감독님의 연극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를 쓰셨더라고요. 웰컴 투 동막골 진짜 천재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이때 맞아, 영화 볼 때 와, 이때 이 장면 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한국 영화 같지 않고 뭔가 헐리우드에 굉장히 재밌는 B급 영화 보는 것 같았어요. 이 장면만은. 2806님이 히사이시조의 썰매의 왈츠 신청해요. 요즘 빠져서 자주 듣고 있는데 날씨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들려드렸습니다. 영화 음악의 발견, 여러분이 발견한 영화 음악으로 꾸밉니다. 함께 듣고 싶은 영화 음악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그럼 영화 음악의 발견 속 깜짝 코너 들어가 볼까요? 캔디의 플레이리스트, 캔디의 발견. 제가 좋아하는 작품의 음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캔디의 발견은 2005년에 개봉한 자태현, 송혜교 주연의 영화 파랑주의보에서 이재열이 부른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원곡은 권성현 씨가 불렀어요. 영화 파랑주의보는 고등학교 2학년 동갑내기 친구 수호와 수은의 풋풋하고 애틋한 첫사랑을 그린 작품. 카타야마 큐이치의 소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가 원작입니다. 아, 저는 이 일본 드라마도 정말 너무 잘 봤는데요. 그 음악도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기대하고 봤는데 파랑주의보는 OST가 참 좋더라고요. 이걸 막 송혜교님이 막 부르기도 하는데 아, 너무 좋아가지고 한동안 이 여름이 되면 항상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함께 들어볼까요? 영화 파랑주의보에서 이재열이 부른 한여름밤의 꿈.

영화 파랑주의보에서 이재열이 부른 한여름밤의 꿈 들었습니다. 영화 음악의 발견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동희님이 매번 듣기만 하다가 처음 보내봐요. 어렸을 적 책으로 읽었던 마당을 나온 암탉을 이제 첫째 아이 학교에서도 배우더라고요. 반가워서 같이 애니메이션 같이 봤다고. 주제곡인 안지영의 바람의 멜로디 신청이요. 아, 이 노래도 참 좋죠. 오늘같이 습도 높은 날 청량하게 듣고 싶네요 하셔서 요 곡 저도 참 좋아하는데, 그리고 요 곡에 이어서 은주님이 또 신청하셨는데요. 영화 어바웃 타임에서 How long will I love you 요렇게 두 곡 듣고 올게요.

동희님이요. 마당을 나온 암탉 애니메이션 주제곡인 안지영의 바람의 멜로디 신청하셔서 듣고 왔고 어바웃 타임 영화에서 How Long Will I Love You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쇼리 실라!

0: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0: 비다샵!
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0: 비다이렉트샵!
1: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Walk it, walk it. 언제
6: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7: 안전화.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8: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9: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만 소프트랩.
10: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헤어 뷰티 브랜드 셀로온에서 듀얼 무선 고데기,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안문철 블랙박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제주 화장품 삼다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요크림, 아이를 위한 선택 해피코에서 저당 과일 주스, 백화점의 꽃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정과 한식의 맛을 더한 온유가에서 참기름 들기름 세트,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동둥이,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를 드립니다.
11: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10: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끝곡으로는 하늘아빠님이 홍콩 출장 비행기에서 본 영화 프로젝트 헤일메리에서 이 노래가 흐르던 순간 주인공의 감정이 제 마음과 겹쳐지며 여운이 깊이나마 몇 번이고 그 장면을 돌려봤어요. 그 감동 다시 느끼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해리 스타일스의 사인 오브 더 타임스 들려주세요 하셔서 요 곡 듣고 우리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영화처럼.

0: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머네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신차 선팅할 땐 어디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23만여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거라는데요. 지금 이 순간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에 가고 있는 분도,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향하는 분도 계시겠죠.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은 어느 때보다 즐겁고 행복한 여행 되셨으면 좋겠고요. 드디어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분들은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기력도 회복하고 체력도 충전하면서 평온한 일요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365일 휴가 같은 라디오, 12시엔 주현영입니다.

0: 12시엔 주현영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문세윤 한해의 추의 비행기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이 올여름 휴가 기간 중에 가장 인천공항이 붐비는 날일 거래요. 특히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날이라는데 오늘 귀국하는 주주님들 어떻게 행복한 여행 좀 보내셨나요? 아, 저는 사실 일단은 생각만 하고 있어요. 나중에 휴가를 가게 된다면 어디로 가야 되나. 근데 뭔가 확실한 건 휴양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동남아도 생각 중이고 동남아 아니면은 저기 뭐 오키나와도 좋고 좀 그렇게 휴양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그냥 옆에 수박 주스 뭐 땡모방 같은 거 있고 그런 거 쪼쪼쪼쪼 마시면서 이렇게 수영장에서 물놀이하고 스노클링하고 그러고 싶어요. 자, 또 4031님은요. 저는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다녀오는 길인데요. 난이도 최상이었어요. 부모님이 여행 중 하지 말아야 할 10계명 싹 다 듣고 왔습니다. 어휴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부모님이 여행 중 하지 말아야 할 10계명. 이거 우리 주주님들 알고 계시나요? 이런 게 있죠. 아직 멀었냐. 그리고 겨우 이거 보러 왔냐. 돈 아깝다. 물이 제일 맛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전부 다 듣고 오셨대요. 아유, 근데 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좀 익숙치 않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런 거를 너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지. 그냥 어머 무조건 따라와 해야 돼요. 그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의 일요일은 어떤 모습인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1부는 주피티 주크박스 주주박스 AI가 찰떡콩떡으로 추천해드리는 노래를 제가 아주 야무지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이고요. 또 2, 3부는 알고리즘 뮤직. 이번 주 추천곡은 지난주 주터뷰에서 함께한 유노유노 씨가 골라주신 아이들의 Give Me That Love입니다. 이 노래 이어서 주주님들이 떠올려주신 좋은 노래들 엄선해서 들려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나도 쓰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맞다, 개봉.

0: 통증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린 개보린정 삼진제야.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레노
2: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 레노

0: 사연을 입력하면 12시엔 주현영의 프리미엄 하이테크놀로지 최첨단 초과몰입 AI GPT가 혼신의 알고리즘을 갈아넣어 선곡해드립니다. GPT 축구박스 쭈쭈박스. 12시엔 주현영의 최첨단 AI GPT가 우리 주주님들의 사연에 아주 찰떡인 노래를 선곡해드리는 시간 GPT 주크박스 주주박스. 이 주주박스에 노래 의뢰하고 싶은 분들은요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꼬담을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주주박스 앞으로 도착한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6057님께서 GPT, 어머나 나는 달팽이 두 마리를 키우고 있어. 이름은 원팽이와 투팽이야.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땐 새끼 손톱만 했는데 매일 당근이랑 상추, 계란 껍질까지 갈아서 챙겨줬더니 한 달 만에 엄지 한 마디만큼 큰 거 있지. 플라타너스 나무 껍데기로 집도 꾸며주고 비 오는 날에는 집 앞 산책도 나가. 너무 귀엽지? 우리 팽팽이들처럼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아지는 귀여운 노래 추천해줘. 6057님, 원팽이와 투팽이를 정말 사랑으로 키우고 계시네요. 귀여운 팽팽이들과 함께 들으면 기분까지 몽글몽글해질 두 곡 추천해 드릴게요. 먼저 오마이걸의 더핀. 통통 튀는 멜로디가 원팽이, 투팽이의 꼬물꼬물 귀여운 움직임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예요. 듣고 있으면 팽팽이들이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실 겁니다. 다음은 볼빨간 사춘기의 나만 봄. 원팽이와 투팽이를 바라보는 6057님의 마음은 매일이 봄날 같지 않을까요?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가 팽팽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 두 곡 들으시면서 원팽 앤 투팽과 오늘도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랄게요.
1: 오 마이 갓, 타이밍이 참 얄미워. 오늘 같은 날만

0: 네, 오마이걸의 돌핀 그리고 볼빨간 사춘기의 나만 봄 듣고 오셨습니다. 자, 주주박스에 도착한 두 번째 사연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0813님께서 주피티 손 많이 가는 초등학생 아들이 오늘 친구랑 놀이터에서 논다며 신나게 나갔어. 근데 친구 엄마가 저녁까지 먹여서 보내겠다고 오늘은 자유시간 좀 즐기라고 하시네. 이렇게 귀한 혼자만의 시간이라니 어떤 노래 들어야 더 신나고 듬치듬치 춤도 출 수 있을까?
1: 0813님, 초등학생 아들이 친구랑 신나게 놀러가고 저녁까지 해결된다고 하니 정말 정말 귀한 자유시간이 생겼네요. 잠깐이나마 0813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마음껏 즐기시라고 춤이 절로 나오는 신나는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I've I am 지금은 오직 0813님만의 시간입니다. 당당하고 에너지 넘치는 이 노래 들으시면서 기분을 한껏 끌어올려보세요. 그리고 브루노 마스의 Uptown Funk 가만히 듣고만 있기엔 너무 아까운 노래죠. 리듬을 타다 보면 어느새 거실이 나만의 댄스 홀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두 곡 들으시면서 오랜만에 찾아온 자유시간 마음껏 즐기시길 플리즈.

0: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줄린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린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2: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3: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요. 지금은 제가 힘도 없고 돈도 없어서 힘들지만 나중에 꼭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4: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요. 돈도 중요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게임도 하고 춤도 취미로 하면서 살면 더 행복할 것 같거든요. 어른이 돼서도 하고 싶어요.
5: 내가 상상하는 어른의 모습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좋은 마음들을 소중히 지켜나가면서 어른이 된 나의 모습을 미리 그려보세요. 작은 도전과 따뜻한 배려를 오늘부터 하나씩 채워가보는 것도 좋겠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하면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일어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3: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4: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만 소프트랩.
5: 이 맥주에 우리 오크 소주를 단 캔에 담았습니다. 탁 딱이만 하이소. 오크 소맥. 와우. 부드럽고 깔끔하게 넘어가면서 굉장히 풍미가 있어요. 전국 편의점에 오크 소맥. 오크 소맥.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호흡한 기분을 뽀송하게 만들어줄 플레이리스트. 같은 노래 다른 선곡 알고리즘 뮤직. 우리만의 알고리즘으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보는 시간이죠. 알고리즘 뮤직 시작했습니다. 인별그램에 12시엔 주현영 검색하시면 저희 공식 계정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알고리즘 뮤직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팔로우도 해주시고 사연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코너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자, 이번 주 알고리즘 뮤직 추천곡은요. 지난주 주터뷰에 찾아와 주신 분이죠. 동방신기 유노유노 씨께서 직접 선곡을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노래를 추천해 주셨을지 함께 들어볼까요?
1: 네, 안녕하세요. 동방신기의 유노유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곡은요. 바로 아이들의 Give Me That Love입니다. 사실 제가 아이들 안에서 민니 씨하고 이렇게 프리미엄이라는 곡을 했었는데 그때 민니 씨의 보컬에 너무 반했었어요. 그만큼 역시 아이들은 아이돌의 아이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즌에도 정말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촉촉히 적셔주는 노래라고 생각되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유노유노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노유노 씨께서 추천해주신 오늘의 추천곡 아이들의 김미델 러브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주님들은 이 노래를 듣고 어떤 사연과 노래를 보내주셨을지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치키차카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요즘 퇴근길만 되면 덥고 지치는데요. 이 노래의 세련된 비트를 들으니까 답답했던 기분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이 기분 그대로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 샤이니의 뷰 신청해봅니다. 당분간 제 퇴근길 플리에 이 두 곡은 필수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샤이니의 어떤 뷰라든지 그렇고 뭐 셜록도 그렇고 아미고도 그렇고 약간 이런 것들이 저 러닝할 때 사실은 되게 잘 들어요. 뷰도 그렇고 이 아미고 아미골 탈스 베이비 이거 진짜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뻥 뚫리는 노래인데 저도 이 김미델 러브를 추가를 해야겠어요. 또 우리 휘휘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번 알고리즘 뮤직 코너 덕분에 아이들의 김미델 러브를 처음 듣게 됐는데요. 맞아. 중간중간 들리는 휘파람 소리가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무더운 여름 분위기에도 잘 어울려서 바로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휘파람 소리가 매력적인 또 다른 신나는 노래 AOA의 빙글뱅글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 이 휘파람 소리가 특히나 이 여름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리고 열정전염님께서도 사연 보내주셨는데 갱년기 초입이라 요즘 자존감 높이려고 독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슬로우 러닝에 파워워킹까지 하고 있는데요. 많이 하시네요. 마침 운동할 때 듣는 플레이리스트에 김미델 러브도 있습니다. 근데 열정가의 유노유노님의 추천곡이라고 하니 더 반갑네요. 저도 유노님의 그 열정에 전염되고 싶습니다. 열정하면 레드죠.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신청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갱년기 초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열정전염님께서는 아주 씩씩하게 극복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공부에 독서에 슬로우러닝에 파워워킹까지 하시니까. 자, 그러면 신청해주신 노래들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샤이니의 뷰 그리고 AOA의 빙글뱅글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듣고 오실게요.

샤이니의 뷰, AOA의 빙글뱅글,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의 추천곡은 아이들의 Give Me That Love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JK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갑자기 블랙 아이드 피스의 I Got A Feeling 이 노래가 듣고 싶어졌습니다. 인트로만 들어도 그 시절로 데려가주는 명곡 블랙 아이드 피스의 I Got A Feeling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 저도 이 블랙 아이드 피스 이 노래를 처음 알게 된 게 저희 언니가 89년생인데 언니들의 그 MP3에 이 블랙 아이드 피스 이때 앨범 노래들이 다 있었어요. 이 노래도 있었고 Where is the Love라는 노래도 있었고 막 굉장히 그런 노래들이 많았는데 저도 막 듣다 보니까는 좋아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노래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저도 듣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저희는 신청해주신 노래 블랙 아이드 피스의 I got a feeling 듣고 잠시 후 3부에서 알고리즘 뮤직 계속 이어갈게요.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0: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프레스
7: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8: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 듣는 너라서 좋아.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0: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뜨근.

0: 취업이 잘 되는
1: 경북
0: 잠재력을 전부 깔아
1: 경북
0: 4호선 캠퍼스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12시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일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우리만의 알고리즘으로 플레이리스트를 짜보는 시간 알고리즘 뮤직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곡은 동방신기 유노윤호 씨께서 추천해주신 노래 아이들의 Give Me That Love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레리오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주터뷰에 찾아오셨던 유노윤호님의 추천곡이라고 해서 더 반갑게 들었습니다. 늘 열정 넘치는 유노님의 추천곡이라 그런지 듣는 내내 긍정적인 에너지가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덕분에 저는 자연스럽게 학창시절을 함께했던 동방신기의 데뷔곡 허그가 떠올랐는데요. 오랜만에 순수했던 그 시절 감성으로 돌아가서 듣고 싶네요. 동방신기의 허그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생생히 기억나요. 허그 딱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지 2학년이었는지 반에서 그 큰 TV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 이제 그 장난치 열 수 있어 서랍장 열 수 있었잖아요. 열면 이제 그 TV가 있었고 그 TV로 동방신기의 허그 뮤직비디오를 다 같이 그걸로 봤던 기억이 있어요. 보면서 누가 내 스타일이네, 누가 내 스타일이네 이거를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그걸 보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동시에 영웅재준님을 보면서 그 당시에도 굉장히 비주얼이 충격적이었었던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생겼지? 라는 어떤 그런 경이로움 뭐 그런 걸 좀 생각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어렸을 때도. 네. 또 사랑장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김러브 김사랑 저는 SBS 인기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 정말 아름다우셨던 배우 김사랑 씨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신청곡도 의식의 흐름대로 시크릿 가든 OST 김범수의 나타나 신청합니다. 크크크. 본인도 웃기신지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김사랑 씨 잠깐만요. 의식의 흐름이어서 김사랑이어서 시크릿 가든이라고? 이게 제가 시크릿 가든에서 너무 아름다웠으니까 김사랑에서 시크릿 가든의 OST를 나타나라 하겠다고. 좋아요. 저도 이 노래 듣고 싶었어요. 이 시크릿 가든의 OST가 참 좋은 게 많죠. 나타나도 있고 우리 백지영 선배님이 불렀던 그 남자 그 여자였나? 그 남자죠. 그 남자가 합니다 하는 거 맞아. 노래 좋은 노래 참 많았는데. 자, 그러면 저희는 신청해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동방신기의 허그 그리고 김범수의 나타나 듣고 오실게요.

동방신기의 허그 그리고 김범수의 나타나 듣고 오셨습니다. 알고리즘 뮤직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곡은 아이들의 김미대 러브입니다. 사연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I want 휴가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김미대 러브 말고 저는 김미대 휴가. 휴가 떠나고 싶어요. 요즘 한창 휴가철인데 저는 아직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서 여름 휴가 반납하고 가을에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SNS에 올라오는 친구들 휴가 사진만 보면 너무 배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고 있습니다. Give me the vacation. 릴러마이스의 트립 신청합니다. 에이, 지금 휴가 가시는 분들 더워가지고 힘드실 거예요. 우리 주주님은 조금 더 선선해졌을 때, 조금 덜 더울 때 그때 더 즐기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쏘아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후렴구에 랄랄랄랄랄랄랄라 이 부분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완전 중독성 있더라고요. 한 음절이 반복되는 노래하면 이 노래도 빠질 수 없습니다. 우즈의 나나나 신청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쏘아님, 저 우즈님의 이 나나나 노래는 잘 몰랐거든요. 한번 바로 또 들어봐야겠어요. 자, 그러면 신청해주신 노래 릴러말즈의 트립 그리고 우지의 나나나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8: 닥터 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10: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크래.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네, 광고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또 우리 사랑의 배터리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요. 아이들의 Give Me That Love 노래를 들으니까 유미의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가 생각났어요. 직역하면 사랑을 내게 달라는 거잖아요. 가사에도 사랑은 thirst, 난 못 참지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건 정말 사랑에 목마른 거잖아요. 아, 저도 사랑이 목마릅니다. 유미의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신청해요. 사랑은 목마르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몇 번이나 하셨어요. 우리 주주님은 지금 사랑의 배터리가 지금 너무 지금 한 3% 2% 정도인 거예요. 와, 누가 급속 충전해 주실 분 없나요? 우리 사랑의 배터리.

이분 우리 주주님을 사랑을 급속 충전해 주실 분 찾습니다. 네. 자, 알고리즘 뮤직 여기까지 사연 만나봤고요. 다음 주 추천곡도 인별그램에 올려둘게요.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는 신청해주신 노래 유미의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듣고 저는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0: 브레이크밸리.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생활정보.
5: 기다리던 여름 휴가지에 도착하자마자 몸살이나 두통이 생겨 고생한 적 있으신가요? 휴가 첫날 거짓말처럼 몸이 아파지는 현상을 레저 시크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휴가가 시작되어도 바로 정상 수치로 돌아가지 않고 며칠간 서서히 낮아지는데요.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각성했던 몸이 풀리는 과정에서 자율신경계와 면역체계의 균형이 일시적으로 흔들리며 피로감을 느끼게 합니다. 레저 시크니스를 줄이는 방법은 간단하죠. 휴가 첫날 무리한 일정 대신 적절한 수면과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면 충분합니다. 올여름 휴가를 앞두고 계신다면 세부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셔도 좋겠네요.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12시엔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일요일 4부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편하게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우리 윤숙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엄마가 보내주신 옥수수를 큰 소태에 가득 삶았습니다. 양이 워낙 많아서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 나누는 경비실 아저씨랑 주말에도 근무하는 관리실 직원분들께도 나눠드렸어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그 말이 딱이에요. 요즘 우리 집 곳간에 옥수수 가득해서 계속 나누게 됩니다. 마음 같아서 우리 주디도 주고 싶어요. 알아요. 윤숙님 마음 너무 느껴져요. 그리고 저도 먹고 싶어요. 저도 줄 서가지고 우리 윤숙님 옥수수 곳간에서 저도 이렇게 한 아름 탁 품에 안고서 쫑쫑쫑쫑 가고 싶네요. 정말. 또 우리 3283님께서도 주디 장인어른이 집 근처 경로당에 재취업하셨습니다. 축하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데 발 편한 운동화가 좋을까요? 아니면 집 넣기 편하고 어깨에 매기 좋은 백팩이 좋을까요? 그냥 두 개 다 해드릴까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두 개 다 해드릴 수 있는 여유가 되신다면 사실 그러면은 두 개 다 해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둘 중에 하나만 하신다면 그리고 장인어른이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으니까는 하나만 한다면은 뭔가 백팩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또 짐 같은 게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는 그런 거 이제 담는 백팩 정말 가벼운 기능성 백팩을 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가능하시면 두 개 다 타면 더 좋겠죠. 자,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올 건데요. 9820님께서 신청해 주신 베이비복스의 야야야, 그리고 1629님께서 신청해 주신 싹쓰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 듣고 오실게요.

베이비복스의 야야야 그리고 싹쓸이의 다시 여기 바닷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5086님께서 쭈디 마트 배송기사입니다. 오늘 점심은 물냉면에 만두 세트로 아주 야무지게 먹었어요. 주말에 먹는 첫 정식 식사라서 오늘은 선배님께서 사주셨습니다. 종우형님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주디도 날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늘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냉면에 만두 요즘 같은 날씨에 아주 딱이죠. 우리 주주님께 식사를 또 사주신 우리 종우 형님 주디도 정말 감사해요. 또 우리 정진경님께서는요. 어릴 때 할머니 손잡고 시장에 가면 꼭 들르던 떡볶이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친정 갔다가 아이들 데리고 시장에 들렀는데 그 떡볶이집이 아직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떡볶이랑 순대 시켜서 아이들과 나눠 먹었는데 와 신기하게도 그 시절 맛 그대로였습니다. 둘째가 맵다며 떡을 어묵국물에 헹궈 먹는 모습을 보는데 어릴 적 제 모습이랑 똑같아서 괜히 웃음 나더라고요. 주디도 이런 추억의 장소 있으신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있습니다. 저 초등학교 끝나고 그 수업 끝나고 로타리 쪽으로 이제 가기 전에 있는 어떤 분식집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 피카츄 돈가스랑 그런 거 파는 컵볶이랑 거기서 이제 오뎅이랑 먹고 거기서 이제 그런 좀 무서운 언니들한테 떡볶이도 뺏겼었고 한 적이 있는데 그 집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예전에 일산 제가 타년 살았을 때 그 아파트 앞에 있던 독땡 떡볶이라고 있거든요. 지금은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거의 없어졌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 그 떡볶이에 치즈 떡볶이 시키면은 그 되게 물이 엄청 많은데 그 위에 치즈가 이렇게 싹 덮어가지고 위에 이불처럼 덮어가지고 나오거든요. 거기서 친구하고도 자주 먹었었는데 상어 떡볶이도 그렇고 많이 갔었어요. 얘기하니까 갑자기 배가 꼬르륵 한다. 또 우리 5361님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100일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오늘은 아기랑 처음으로 단둘이서 아기 수영장에 가고 있어요. 가는 길에 울까봐 많이 걱정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 얌전하네요. 데이브레이크에 좋다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기가 효녀인가 효자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아유 착하네요. 울지도 않고. 오늘 아기랑 같이 오붓하게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우리 애기가 많이 엄마 도와줬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저는 데이브레이크의 좋다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0: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3: 아이고 영감, 가만히 있지 말고 재밌는 것 좀 틀어봐요.
4: 어휴, 어메, 내가 안 그래도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라디오 알아왔잖여. 그 아유 그 뭐시여 그 아유 이름이 저기 뭐여 그게 뭐냐.
5: 할아버지 12시엔 주연영이요. 재밌는데 선물도 많이 줘요.
3: 12시엔 주연영에서 준비한 푸짐한 8월 선물. 매콤의 영원한 안방 요정 저 박소영이,
6: 할아버지 연기의 달인 저 김규종이 소개해드릴게요.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앳홈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3: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7: 잠옷 맛집 하이픈에서 남녀 공용 반팔 잠옷 세트,
6: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3: 디퓨저는 라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7: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6: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3: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6: 한방 비건 AWE에서 5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7: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 차를 드립니다.
3: 선물 받으실 분들께서는요, 02-2113-5099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6: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주세요.
5: 12시에 주연력 좋아요.
8: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7: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저는 끝곡으로 305님께서 신청해 주신 페퍼톤스의 슈퍼 판타스틱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12시엔 주연영.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여름을 한 글자로 말한다면 바로 열이죠.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도 뜨거운 열 때문에 생기는데요. 건강하다고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누구나 조심해야 하죠. 볕이 뜨거운 날 어지럽거나 두통, 메스꺼움이 느껴진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시원한 곳에서 쉬어주고요. 폭염특보가 있는 날엔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 활동을 피해주세요. 또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여름 건강엔 필수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신차 선택할 땐 어디

0: 쇼핑 할 때는
1: 프리미엄 썬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썬팅
0: 어프프 썬팅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7: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8: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9: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0: 부채로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2: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1: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3: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get sprung.
1: 도시 탈출 가족 쇼 쇼쇼쇼 얘들아 소리 질러. 그래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소리 지른다. 아이고 그래 놀아줄게. 자 8월 2일 일요일입니다. 대놓고 녹음하는 일요일 썬데이 녹음방송 컬투쇼 여러분의 정민의 유산균 균디와 함께 오늘도 2시간 동안 신나게 떠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놓고 녹음하는 녹음방송이죠. 일요일 컬투쇼는 지난주 일요일 방송을 들으시는 쇼다운들이 그주 한 주를 돌아본 뒷북 문자를 만약에 안 들어도 이 코너를 있는지 아신 분들은 매번 그냥 보내요. 뒷북 문자를 지난 한 주는 이딴 일들이 있었어요. 누굴 만났고 누구와 행복했고 그리고 고민이 있었고 축하받을 일이 있었어요. 이딴 방송을 문자를 보내주시면 요 일요일 오프닝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5102님이 오프닝 문자로 뽑혔네요.
2: 스터디카페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2 임희찬입니다. 방학 동안 스터디카페에 매일 가겠다 스스로 약속했고
1: 스카라고 하죠?
2: 계속 지켜오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저녁 6시까지 해내면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귤 삼촌 최고예요.
1: 와 김태귤 예전에 내 별명이었는데요. 김태귤 예전에 막 귤로 막 부르고 막 그랬어. 그냥 재미삼아
2: 김태귤 삼촌 최고예요. 내가 귤이구나 쪽쪽 까먹으라.
1: 아 김태귤 중2인데도 이렇게 또 문자까지 보내고 그런 거 보니까 친구네 큰 결심을 하나 한 모양이네.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볼 모양이네. 중2면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당신의 목표를 희찬이가 달성할 수 있을 거야. 희찬아 한번 방학했을 테니까 방청을 한번 와. 우리 김태귤 삼촌 보러 내가 귤 하나 줄게. 알았지? 자 오늘 첫 곡 나갑니다. 오늘 첫 곡은요 타일러 쇼의 노래입니다. 드라이빙. 모르는 가수의 모르는 노래네요.

0: 요즘 스타일 노래인 것 같은데 처음 들어보는 가수네. 타일러 쇼. 자, 뒷북 문자를 소개되신 분께는 남이섬으로 가면 탈 수 있는 집 와이어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3457님. 친구 카페에서 알바 중인데 저녁마다 자주 오시는 여자분이 있으시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쿠키를 서비스로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걸 본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 왜 우리는 앉아요? 왜 우리는 앉아? 아이고 왜 우리는 앉아요? 하더라고요. 결국 등 떠밀려서 쿠키 골든벨을 울렸어요. 알바비보다 더 큰 금액을 썼습니다. 아하. 그곳은 결과 어떻게 했어요? 고백도 안 해보고? 한번 어떻게 된지 궁금한데. 그리고 끝난 거야 그냥. 허무하다. 자, 집와이어 이용권. 한번 저 컬투쇼에서 집와이어 이용권을 샀는데 우리 같이 한번 타실래요? 이렇게. 박지희 씨.
1: 언니가 휴대폰을 보는데 멀리 떨어뜨려서 보면서 가까이서 보면 잘 안 봐요. 이런 거예요. 언니도 이제 나이가 되나 봐요. 이번 생일 선물인 눈에 좋은 영양제랑 눈 찜질기를 사줘야겠어요. 언니 늙지 마라.
0: 이게 뭐 자매 애가 그래도 애정이 좀 있는 분이 언니를 좋아하는 분이네요. 보니까 언니가 늙던 말도 신경도 안 쓰는 동생들 많잖아요. 그죠? 자, 4385님. 동생이 반숙란이 먹고 싶다 그래서 달걀 한 판을 삶아버렸어요. 조금씩 살지 하나를 다 삶았냐 어떻게. 근데 시간 조절 실패로 반숙이 아니라 완숙이 돼. 오, 그러면 진짜 뻑뻑하니 맛이 없는데. 동생은 삐쳐서 하나도 안 먹더라고요. 제가 달걀 30알을 혼자 다 먹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와, 방귀에서 달걀 노른자 냄새가 나요. 우와, 진짜 어떤 냄새인지 아니까 더 거지 같네. 원래 이게 한 네 알, 다섯 알, 뭐 많게는 여섯 알 냄비에다가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좋아요. 너무 길게 아니고 이제 반숙이 됐을 때 딱 맛있는데 그렇게. 딱 이렇게 반 베어 먹었을 때 노른자가 싹 흘러나오지 않을 정도의 반숙. 그 정도. 오늘도 딱 두 알을 딱 먹고 나왔는데 맛있었어요. 고마워요, 여보. 자, 뒷북 문자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는 어땠는지 가장 기억에 남고 웃겼던 그런 위로받고 싶은 일, 축하받고 싶은 일, 고민도 좋고요. 아무거나 한번 올려주세요. 뒷북 문자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샤벨 077. 뒷문자는 합 쳐버려. 고릴라링. 광고 듣고 게시판을 털어라. 깨털. 곽범 이선민 그리고 몇 명의 콩크민을 만나겠습니다. Here we go.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숙면 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5: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흑표의 침대.
6: 올여름 더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시려면 두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하나,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로 맞추기. 둘,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고 여름철 전기 요금 부담 줄이기.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가 여름철 전기 요금을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해드리거든요. 지원 금액은 계절 관계없이 여름철과 겨울철에 효율적으로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합니다.

0: 너가 형이지.
1: 본격 사연 역주행 프로젝트 1월 게시판을 털어라 개성. 예!
2: 아, 지금 코너가 시작된지도 모르고 네, 지금 떠들었습니다. 이 곽범 씨가 윤호윤호를 형님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네, 네.
3: 형이라고도 안 해요.
2: 형이라고, 형님이라고.
3: 네, 약간 와. 불편해서. 와. 네, 올라오는 길에 지하주차장에서 만났는데 거기 윤호윤호 형님은 현영 씨 라디오를 가고 컨셉쇼로 오다 보니까 딱 마주쳐서 너무 반가워서 형님! 어때요? 이런 사이입니다.
4: 아, 조금 어색한 사이네요.
3: 아니, 되게, 그러니까 듣는 분들도 어색하잖아요, 지금. 그렇지. 내가 형님이라고 하고.
0: 니가 나보다 동생이야?
2: 이거잖아. 이야. 게시판을 털어. 개털 함께 해줄 두 분 소개합니다. 배우 박명훈 동생, 디저는 개아피, 곽큐레이터, 잠처리, 곽목, 곽걸음, 천재지변, 정한이우, 조바남, 순바남, 곽볼! 예!
3: 윤호 윤호 동생!
2: 예, 윤호 윤호를 형님이라고 부르는. 예, 그리고 곽범이 이제 우리 코미디계, 개그맨들, 방송계, 예능 쪽에서 이제 약간 그 안정적인 파도라. 우리는 쭉 가고 있는데 그 위에서 서퍼로 활동하고 있는 예. 바로 이분입니다. 불필요협회 회장 지인, 그리고 씨부자! 그리고 건보료 200만원! 예! 지드래곤 친구! 예! 예! 이선민!
5: 반갑습니다! 예. 이선민입니다!
2: 실제로 지드를 본 적이 있죠?
5: 같이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야! 놀람을 금치 못하시더라고요.
2: 나 이게 같다 그래서?
5: 예. 그런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예,
3: 깜짝 놀라는 제가 예전에, 사람도 있잖아요.
5: 예, 제가 EBS에서 그 펭수 친구로 활동했던 적이 있어요. 탈을 쑤고서. 그때 같이 방송을 왔던 그 존박 씨가 너무 반가운 나머지 제가 탈을 벗고 그러면 이제 머리가 좀 눌려 있잖아요. 사진 좀 같이 찍자고 요청했는데 찍으면서 동갑입니다 하니까 예?
3: 눈을 한쪽 찡긋하면서
5: 예라고 하시더라고요.
2: 존박이 눈을 한쪽을 찡그리면 진짜 놀란 거예요.
5: 존박 씨가 정말 놀라가지고 그런 사건들 몇 번 계셨어요. 사실
3: 있어요.
5: 임시완 씨도 그때 같이 방송했잖아요.
3: 아, 시완

0: 씨랑 동갑이죠.
1: 동갑이죠. 네.
2: 아, 피디님
3: 너무 놀란다. 우리 PD가 너무 놀란다.
1: 네, 우리 시완이가 네. 좀 많이 놀랐었고.
3: 시완 씨랑 GD가 놀라고. 존박이 놀라고.
1: 존박이 놀라고.
0: 태양.
3: 태양은
1: 태양 씨는 마주 한 적은 없지만은 아마
0: 친구죠.
1: 예, 동. 예, 그리고 문근영 누나입니다.
0: 뭐라고요?
1: 문근영 누님이세요.
3: 우와, 국민 여동생 문근영.
0: 예, 국민 여동생. 국민 여동생의 동생이네요. 예. 국민 여동생의 동생.
1: 예, 문근영 씨가 87년생이고 와. 제가 88년생이고. 우와. 아.
0: 참 충격적이에요.
3: 시간... 박보영 씨.
1: 박보영 씨는 저보다 한두 살 아래일 겁니다 아마.
0: 아, 한 살이요. 한두 살이요.
1: 한두 살. 예, 거의 동년배죠 뭐.
0: 네네. 어떻게 시간을 인테스텔라처럼 쓰신 건가요?
1: 그러니까 노안 가속도의 법칙을 아십니까? 어릴 때는 너 서민이 너 얼굴은
3: 언젠가 동안으로 바뀌어.
1: 그죠? 동안으로 바뀌어. 이런 얘기 평생 듣고 살고 있어요.
3: 아, 아직까지는 아니죠.
1: 아직까지 계속해서 남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0: 있어요, 있어요. 그 저기 동네 슈퍼마켓 앞에 계신 네. 형님들, 아저씨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야, 얘는 진짜 동안이야 하는 형님이 이제 어릴 때 네. 조금 이제 노안이 빨리 오셨다가 이제 동안이 되신 분인데 네. 그 형님이 82살이었어.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1: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말씀들이.
0: 그때는 위아래 10살 친구거든요.
3: 근데 동안을 그러니까, 만끽하시려면 건강관리를 네. 잘 하셔야 됩니다.
1: 오래 살아야지 그걸 들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또.
0: 근데 건강관리를 너무 안 해요 요즘. 너무 먹기만 하고.
1: 네. 저를 어떻게 아세요? 본인?
0: 아니 네. 요즘 그 저희 같이 러닝 크루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그냥 지금 고지혈증과 고혈압이 시달리고 있어가지고
3: 아, 잘 나갈 때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1: 아 근데 저 건강 관리를 요즘 좀 소홀하긴 했어요.
0: 네, 지금 너무 소홀해요. 러닝도 이럴 때일수록 더 뛰어야 돼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6시에 나가야 되면 4시 반에 일어나서 뛰어야 됩니다.
1: 건강을 더 해치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
0: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1: 네. 근데 강법 씨는 너무 워크홀릭이라 가지고 네. 너무 안 쉬는 게 문제. 아닌가?
0: 저는 아예 안 쉬죠. 예, 네, 지금 거의 한 6달 동안 거의
3: 안 쉬어요? 잠을 안 자?
0: 아니 잠은 잘 자요. 잠은 저는 스위치 끄면 그냥 잠들었다가 키면 알람 꿈을 안 꿔요 아예. 아~ 네, 툭 잠들었다 툭 그렇게, 일어나요.
3: 그렇게 바로 눕자마자 자는 게 그렇게 건강에 별로 안 좋대요.
1: 그러니까
3: 적어도 30분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0: 저는
3: 있다가
0: 저는 30분을 못 버티는 사람입니다.
3: 저는 바로 잠드는 게 그걸 안 좋다 그러는데.
0: 그럼 어떻게 버텨요? 그럼 사람들
3: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좀 생각도 하고 하루를 좀 그러니까요. 돌아보고
0: 눈을
3: 이제
0: 감고 생각이 된다고요?
3: 예, 그럼요.
0: 일반 그렇죠. 사람들은 눈을 감고 생각을 해요?
1: 보통 그렇죠.
3: 눈 감고 생각해서 우리 눈 감고 생각하지. 눈뜨고 어떻게 생각을 해요?
0: 제가 살면서 제일 길게 버텨본 게 군대에 입대한 첫날 네. 너무 스트레스가 심한 거예요 이게.
3: 처음 보는 상황이라.
0: 내가 지금 아까 아침까지는 전주 본가에 있었는데 저녁에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네. 잠자리까지도 눕는 것까지 욕을 먹으면서 이렇게 있어야 되나? 그럼 하루를 돌아봐야지.
3: 그래서 그 얼마 만에 잠들었어요?
0: 6분이요.
3: 최장대 첫날 밤에 야 6분을 야 야 밤 뜬 눈으로 세워도 모자라겠다.
0: 그러니까. 6분. 와 그리고 6분 만에 잠들었는데. 아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자더라고요.
3: 이야 꿀잠을 잤네. 제일 잘 잤어. 네가 해병대 들어간 사람 중에
1: 잘 자는 스타일이네.
0: 저는 원래 그렇게 자요.
1: 어. 네. 지금까지도?
0: 지금도 해외 가서도 무슨 뭐 시차 무슨 뭐 적응 뭐 어쩌네 저쩌네 뭐 잠자리가 바뀌어서
3: 아 근데 그건 진짜 복이다. 잘 자는 건 진짜 복이야. 네.
0: 저는 이렇게 누워서 아우 조금
3: 아니 뭐 아니 그 전까지 자기 전까지 좀 초저녁에 자든가 낮잠을 자든가 아니면 이동하면서 차에서 자든가 그런 거 없어요?
0: 아 차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이걸 봐야겠다 싶으면 안 자고 네. 아우 잠깐 좀 자자 작가? 하면
3: 그럼 자
0: 작가 작가
3: 어 약간 스위치 마냥 그렇게 되는구나. 네, 네. 스위치를 탁 누르면 자 네. 이런 것처럼
0: 그래서 스케줄이 가능한 게 뭐 잠을 못 자도 뭐 차에서 움직이면서 자는 시간까지 합쳐서 막 6시간만 만들면 돼요.
3: 네. 아 그렇게 딱 그 시간만 되면 돼. 하루 중에
0: 한 6시간 자면 뭐 스케줄은 할 수 있어요.
1: 하루에 6시간 정도?
0: 아, 최소.
1: 어, 최소.
3: 네. 우리 선민 씨는 잘 자요? 우리 시부자는?
1: 저는 이 이상입니다. 어? 저는 잠을 오래 저 정말로 지금
0: 근데 문제는 네. 지가 자고 남을 못 자게
1: 맞아요. 저 그게 문제예요.
3: 아, 네. 코를 많이 심하게 고는 거.
1: 코를 많이 고라서 요즘에 그 양악기를 제가 처방을 받아가지고 양악기를 하면은 컨디션이 훨씬 나아요. 근데 요즘 같은 저 더운 날씨에는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0: 그래도 해야 돼요.
3: 답답하니까.
1: 네,

0: 갔다 와니까 훨씬 컨디션이 낫고 왜냐면 이게 이 림프를 자극을 시키니까 얼굴이 땡땡 붓는 거거든요.
1: 맞아 맞아.
0: 근데 이게 호흡기 개념으로 산소를 계속 넣어주니까 붓는 게 없어지고 오늘은 못하고 왔습니다.
2: 아 네. 그래요.
1: 부었어요 부었어요.
0: 부었죠 많이. 네,
2: 네, 근데 잠은 긴 시간을 자요?
0: 잠은 저도 한 6시간 반 7시간 이 정도.
2: 잠이라도 잘 자야지.
0: 네.
2: 아, 우리 작가가 그러는데 이선민 씨는 선시장에서 내놓고 수염하는 돌세상이다.
1: 대놓고 수염하는
2: 선보는 시장에서.
0: 네. 아 선시장에서.
2: 네, 네. 돌세상. 딸상둥이 있을 것 같은 확신의 기온상이래요. 네.
0: 맞습니다.
2: 아, 그거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결혼했을 것 같다는 얘기는.
0: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확신의 기온상이라는 그 키워드는 그 M사 예능에 나갔다가 김구라 선배가 아내는 뭐래요.
1: 미혼입니다.
0: 아내는 미혼입니다. 이게 좀 돌아가지고 그때 이후로 계속 이렇게 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도
2: 되게 안정적인 가장상이에요.
0: 그런 맞아,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맞아. 심지어 제가 대가족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더 짙어진 것 같아요.
2: 누나들의 사랑을 받고
0: 누나들도 많고 조카들도 실제로 친조카가 6명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1: 맞아 맞아. 그리고 지금 이제 결혼하면 참 좋은 게 선민이랑 빨리 듣는 분들 중에 좀 빨리 선민이를 원하시는 분들 뭐 DM도 엄청 보내고 결혼하고 싶다고 이력서를 보내는 분들도 있고
2: 진짜
0: 실제로 많이 와요.
1: 근데 결혼하면 진짜 좋은 게 뭐 명절마다 구미 내려가서 제사 지내면서 또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0: 그런 거는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 거는
2: 시누이가 꽤 많은 거죠, 그죠?
1: 시누이가 3명
0: 시누이지만 그냥 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사촌누이들까지 포함하면 이게 뭐
2: 시누이인데 남편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0: 그냥 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뭐 때마다
0: 때마다
1: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구미 방문해서 이제 누이들이랑 시간도 보내야 돼요.
0: 아니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통화 한 통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게 이제 정리가 좀 됐나요?
0: 아, 그럼요.
1: 네네.
2: 아, 결혼을 하고 싶은 상대가 나타나면 좀 빨리 하기를 원해요?
0: 이제는 길게 못 끌 것 같아요. 제 바램 자체가 이제 범영 나이 정도에는
2: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0: 예, 저 두 살 터울인데
1: 아, 아이 때문에라도
0: 아이 때문에라도 네. 빨리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은 뭐 몇 명 정도 출산은 지금 생각을 하고
0: 사실 계신? 목표는 많았죠. 저는 한 4, 5명이었는데
2: 우와 그게 맞아, 역시 그게 맞아. 시부자
0: 네, 이 시를 아까운 시를 어떻게 근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한 둘이면 저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
1: 2명 이상은 또 있어주면 좋죠.
0: 그럼 좋긴 네. 하죠.
2: 일단 저, 상대부터 빨리 나타나야 될 텐데 네. 그렇죠?
0: 그러니까요 네. 상대가 또 저랑 좀 잘 맞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네. 바빠지는 바람에 이제 연애할 시간도 없을 수 있잖아요.
0: 근데 전쟁통에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1: 아 그거는 결혼하신 분들.
0: 아, 하신 분들이구나. 네.
1: 안에서 태어난 거죠.
0: 미혼 분들은 전쟁통에는 그럼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까?
1: 뭐 뽀뽀 정도.
0: 뽀뽀 정도. 했겠죠.
1: 근데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네.
0: 뽀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네.
1: 그럼 뭐 예. 아이를 낳으려면 전쟁을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0: 아니요. 짓궂죠.
2: 전쟁 같은 사랑이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전쟁 같은 사랑. 자 최근에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1: 네네. 아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멘트가 아주 허접하고 네. 무리수였는데.
2: 자, 최근에 너튜브에서 본인이 서강준을 닮았다고 말을 했어요.
1: 그럼 맞자.
0: 아니요. 눈 쪽이 좀 느낌이 있다라는 말을. 그때
2: 서강준.
0: 절반 이상은 좀 그렇게 인정을 하시더는데 아닌가요?
1: 아 근데 선민이도 가만 보면 이 혀 때문에 길게는 못 갈 거예요.
0: 서강준 씨가 아마 고소를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1: 고소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서강준 씨 팬분들은 불쾌하죠. 똥 밟은 기분이죠.
0: 그러면
2: 그냥 노주현으로 가시죠.
0: 아니요 저는 노주현입니다. 근데 노주현 선생님도 똥 밟았다는 느낌을 갖고 계실 수도 있어요.
2: 아니에요.
0: 아니에요. 네. 아닌가요?
1: 대세 오브 대세.
2: 아, 때문에 감사하죠. 네. 네. 자 문자 야. 읽어볼까요?
1: 문자
0: 4857
2: 예?
0: 이선민과 예. 황광희는 동갑이다.
1: 네.
2: 아, 또 88이네요.
0: 네. 황광희 씨도 그 샵 저희 샵 같은 샵 다니는 거 아시죠?
2: 샵을 다녀요 이선민 씨.
1: 너 샵 어디 다니냐?
2: 이선민 씨 샵을 다녀.
0: 저도 샵을 다닌 지가 좀 됐긴 했습니다.
1: 너 샵을 다녀?
0: 오늘은 샵을 갔다 오진 않았지만
1: 어디로 다니세요?
0: 거 같이 다니잖아요.
1: 어디? 홍대요?
0: 예.
1: 아 선민 씨 오고 나서 다 강남 쪽으로 빠지고 있어요.
0: 그래서 황광희 씨가 보자마자 지금까지도 안 보인다는 소문이. 광희 씨.
1: 나는 황광희 씨를 못 봤는데.
0: 아 황광희 씨가 제 옆자리에 앉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2: 인사해 줘. 동갑이라고 인사해 줘.
0: 제가 그 목례를 하려고 했는데 좀 눈을 피하시.

0: 같아가지고 네. 말을 안 걸었더니 네. 그 우리 샵 선생님한테 광희 씨가 원래 저런 약간 성적이세요 하니까 아니요 보시는 분마다 다 반갑게 인사하는 스타일인데 어. 라는 거 보니까 제가 좀 불편했다.
1: 아니 불편한 게 뭐 있어요.
2: 동갑이 좀 불편해요.
0: 동갑이 오히려 네. 어, 처음 보는 사람이 좀 불편할 수도 있다 생각 들더라고요.
1: 아, 그래요.
2: 저는 네. 양세찬 선배님과 아직도
1: 왜?
2: 동갑이에요? 굉장히 동갑이에요? 불편합니다.
1: 아 동갑이구나. 네,
2: 데뷔 차이가 좀 나서. 데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1: 아
2: 데뷔로 따지면 8년.
1: 세찬이가 우차상 거의 여, 초기 데뷔니까
2: 19, 20에 데뷔해가지고
1: 그렇지 그렇지 세찬이가 그렇죠
0: 저 비슷한 사람이 있어 저도 홍윤아 선배님하고 친구인데
2: 불편하죠
0: 많이 불편하죠
1: 아 윤아도 데뷔가 빠르죠
0: 예, 2004년 뭐 데뷔니까
2: 차라리 형이거나
0: 예.
2: 한 살 동생이면 편해요 막 야 뭐 형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 너무 선배인데 동갑이다
1: 아 그런 게 있구나
2: 전 또 한 명 조금 더 편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1: 누구 있어요?
2: 주우재
0: 아직 불편해? 방송 같이 했잖아
1: 아니 그 몇 번 놀면 계속 어. 했잖아
2: 하는데 거긴 이제 뭐
1: 동갑이야?
2: 컨셉이 있고 뭐 하니까
1: 동갑이야?
2: 동갑이에요 근데 이제 컨셉 안에서는 편해요 근데 어. 딱 씻고 나와서
1: 불편해
2: 야, 우재 형 고생했다 범아 고생했다 어, 이제
0: 서로
1: 그리고 그냥 끝이야?
2: 네
0: 왜 그래요?
2: 그리고 또 불편한 이유 키가 너무 커 그러니까 좀 압도되는 어떤
1: 그 아니 그거는 주우재는 상관없는데 네. 네가 느끼는 자극심이잖아
2: 제가 우재랑 인사할 때 우재 벨트 앞에 제 얼굴이 있어요
1: 에이 설마 네. 그렇게까지
0: 이메드 이메라
1: 벨트를 가슴에 차냐 야 이 벨트를 저 꼭지 차 자 2부로 또 넘어가요
3: 예
0: 아, 벌써
3: 2부 황광희 태양 지드래곤의 맙소사 이 셋이 그 노래를 부르는 게 있네 친구들이
0: 아, 아 껴주지 네, 그랬어요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디니 스파, 국민 스파 자디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디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프리미엄 타일 줄린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린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2: 안녕하세요. 배우 이효원입니다. 저는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위로보다 현실적인 조언을 먼저 건네는 편이에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과정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반드시 다음이 달라지거든요. 속상한 마음 충분히 들 수 있어요. 다만 그 감정을 오래 끌고 가지 말라고 조언해요. 감정에 지쳐버리면 다음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요. 따끔한 조언이 당장은 아플지 몰라도 그게 결국 여러분을 더 멀리 데려다 줄 거예요. 과정을 돌아보는 용기가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이효원이었습니다.
3: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쇼. 이런 게시판을 틀어라.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 예. 빨강 여우라는 아이디로 네 글자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울지 말자.
1: 음악하시는 분인가. 아,
2: 울지 말자.
1: 감성적이에요.
2: 선우 그분요.
0: 네. 우리 눈 큰 사람들이 이 소년처럼 유노유노 왔습니다. 유노유노. 잠깐 잠깐 들어와요. 잠깐 들어.
1: 형님. 네 형.
0: 오 유노.
3: 안녕하십니까.
0: 와 진짜 잘생기셨다.
3: 앉아서 얘기 좀 해줘요.
0: 잠깐 잠깐 앉아. 잠깐 앉아.
3: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갑자기 오게 됐습니다. 네, 네, 컬트쇼 항상 계약자. 네, 얼마 전에 계약했었고, 네. 이렇게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서.
0: 유라유라입니다. 야! 네. 야! 아니, 근데, 저, 우리 곽범 씨랑 아까 만났다면서요?
3: 네, 여기 앞에서 만났었어요.
0: 오, 근데 네. 곽범 씨가, 유노영님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네. 오 이렇게 했어요?
3: 네. 네. 아뭐 아직 이제 완벽하게 교통 정리가 된건 아니고 네. 이제 거의 돼가고 있는 듯한 네. 느낌이 들어서 아주 매우 흡족해하고 네. 있어요.
0: 지금 네.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3: 님? 아 제가 빠른이어가지고 2월 6일.
4: 근데 이게
0: 제가 알기로는 곽범 씨는 빠른 같은 거안 쳐준다.
4: 안 쳐주죠. 그래서 네. 이제 들어갔어요 녹화 중에 네. 훅 들어갔는데 제가 바로 단칼에. 동공 저기 남주혁처럼 잘라버리더라고요. 아, 네. 바로 못 들어가겠다.
3: 아, 제가 웬만하면 제 네. 인생에서 거의 이런 게 많거든요. 네.
0: 다 잘 정리해야 돼.
3: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4: 완전히 깔끔하게 쳐내서 네,
3: 음력까지 포함시켜 다 85년 12월 28일생으로 딱.
4: 네. 아니 그러면 진짜 86년생은 친구를 둔 사람 아예 없어요?
3: 딱 한 명 있어요.
4: 누구요?
3: 저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네. 공부와 이사님. 예, 보아 선배.
0: 아, 아 보아. 그 외에는 아, 그렇지. 뭐 그건 어쩔 수 없다.
3: 은혁이든 뭐 동해든 뭐 다 동생입니다. 네. 아, 다 동생이에요.
0: 그 곽범은 동생인 거죠.
4: 아, 네. 네. 이게 재력으로 제가 보아를 넘어서면 되는 건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동생으로
0: 쓰는 거죠. 이렇게 컬투쇼에서 오피셜하게 정리하시죠.
4: 네네네. 아 그래서 저는 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그렇게 올라왔어요. 네. 그 그림자를 밟지 않게 옆으로 돌아서 형의 그림자를 밟는 거 아니니까.
0: 저도 네. 그러면 이선민 씨는 방송을 같이 한 적 있나요?
3: 아 처음 뵀어. 저는 사실 그 예전에 그 이것 때문에 그 뭐였지 격투기 네. 네. 영상을 되게 제가 좋아해요.
0: 그럼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제가?
3: 아, 그거 나, 나이가
0: 한참 동생이에요.
3: 아, 진짜로? 아, 진짜?
0: 제가,
3: 아, 진짜요?
0: 제가 88년생입니다. 아, 진짜 찐으로 놀랐어.
3: 아, 88에 88. 아, 나는 이런 얘기를 할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전개가 있잖아요.
0: 전개가 있지, 전개가 있지.
3: 스토리텔링이 이제 아, 우리 곽범 씨, 네. 곽범 씨를 얘기하니까 분명히
0: 형일 것이다.
3: 86년생일 거다. 오~ 생각을 했는데
4: 네. 아예 다르게 들어와 버리니까.
3: 아, 딱 동생이구나.
0: 아, 동생이.
4: 야, 근데 이게
0: 저기
4: 되게 어색하다.
0: 오케이, 오케이.

0: 저기가 GD랑 동갑이야, GD.
1: 아, 근직 아. 그래도 GD.
2: 아이고. 88입니다, 이제. 확실한 동생인데.
3: 올림픽동이, 올림픽동.
1: 용띠, 용띠.
2: 용띠, 용띠. 예.
4: 이렇게 나이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가세요.
1: 예. 아, 제 가면.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아, 네.
5: 다음에 또 한번 와 주세요, 형님.
3: 그러니까 어쨌든 계약이 돼 있어. 어차피.
1: 아, 네. 저 웜의 밤 또.
3: 웜의 밤,
2: 웜의 밤. 웜의 밤 때. 알겠습니다. 계약서를 봤어요.
1: 아, 여기는 바로 오면 지장을 찍더라고요.
3: 해외 투어, 월드 투어는 어떻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1: 네, 어제까지 이제 국내 서울 다 끝냈고요. 끝냈고. 3일 동안 끝냈고 이제 저 이제 바로 마카오부터 갑니다.
3: 마카오! 예!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예! 유로인했습니다.
1: 네, 하여튼 오늘 좋은 하루 보시죠.
3: 야, 얘들아 형님 가라고 가신다.
5: 아, 형님! 아! 형님 인사드려요. 형님 반갑습니다, 형님.
1: 아유, 이렇게 예. 미인의 습관이다.
5: 반갑습니다. 형님 들어가세요. 뵙죠.
3: 와, 때마침 윤호윤호가 아, 지나가면서
2: 진짜 동안이시죠?
3: 완벽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5: 이게 나도 형님이라고 하면서 안 나와 이게.
2: 근데 형님 참... 오니까 기정 많이 하셨네.
5: 아니 어색해서 그래요. 이게 딱 이거의 3배가 양세찬 형님 만남이에요. 양세찬님 만남이에요.
2: 이거보다?
5: 네, 더 어색해요.
3: 야, 그러면 세찬이를 이 개털에 한번 초대해야 되겠다. 어?
5: 야, 그것도 방법이다.
6: 조금 거기 그렇게 그래. 되면 선민이는
2: 아, 저 한 자리 더 빼주시면.
3: 아, 그래, 아니, 같이 하면 되지, 같이.
5: 예. 아, 개털이 이 정도 네 명까지 수용이 되나요? 아,
3: 왜냐면 네. 너가 불편한 게 싫어서 형이 그래서 초대해갖고 같이 떠들고 이제 친해져야지.
5: 야, 양세찬 선배님과요. 네네네.
2: 예, 제가 중간에 앉고 옆에 앉히면 되니까요.
5: 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2: 벌써 콧잔등 땀이 나면 어떡합니까?
5: 네네. 이게 참 집안 이번 왜 이렇게 불편할까?
3: 우리 윤호윤호가 이제. 갑자기 온 거를 계기로 해서 여기에 네. 뭐 탑스타들만 모시는 걸로 하죠. 그래서 아~ 임영웅 씨도 좀 모시고 오고 네. 여기 GD도 좀 예. 모시고 오고 네. 이렇게 해서 개털에
2: 개털에
5: 개털에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네.
3: 뭐 안 되게 보이소.
2: 오히려 더 부담을 덜 가시지 않을까요?
5: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예 찍어서
3: 그렇지 찍어야지.
5: 네, 올립시다. 저기 그 SBS 유튜브 채널에다가
3: 그렇죠. 네. 그렇지.
2: 그렇죠.
3: 한 번씩 이 콘텐츠는 거의 이제 유튜브 느낌이잖아요.
5: 그리고 이거 자체가 팟캐스트예요.
3: 그래.
5: 지금 요즘 유행이잖아요.
2: 맞아요.
5: 이게 시작입니다, 사실.
3: 이렇게 이제 개털이 이제 세계관이 넓어지고. 네. 네. 그러면서 전 코너에 컬투쇼에 그냥 일주일 내내 개털만 할 수 있어. 와.
5: 야, 2027년도 목표가 생겼습니다. 헐리우드 스타가 네? 방 안에서 영화 홍보차 개털이 방문하는.
3: 그렇지. 디지털 출 컬투쇼가 아니고 개털쇼가 되는 거예요.
5: 개털쇼.
2: 그 시작을 함께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제가 또.
5: 야,
3: 우리
5: 감사합니다.
3: 시발점에 네가 있는 거죠. 예. 시발점에 시부자가 같이 있고.
2: 예, 시부자가 또. 아, 윤호윤호 형님 근데 진짜 멋있다.
5: 살이 빠졌대요. 지금 투어 중이어가지고 4kg가.
3: 아니 이때 또 워낙에 파워 제이 아닙니까? 네. 아. 본인이 그걸 다. 그 프로듀싱하고 계획하고 짜고 연출하고 네. 이런 거를 그 첫 인생의 솔로 콘서트잖아요.
5: 네, 맞아요.
3: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5: 야, 이게 말 한마디 안 하고 춤이랑 노래로만 1시간 반, 2시간을 채운대요.
2: 그 텀이 없이 그냥? 네,
5: 계속 춤추다 보니까 3일에 해서 3일만에 4kg가 빠졌대요.
3: 아, 그래요? 와, 살 빠지겠어, 진짜. 네.
2: 아, 진짜 프로네.
3: 와, 나는 말만 2시간을 하는데. 아.
5: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2: 그것도 에너지성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5: 진짜로.
3: 자, 윤호윤호 온 김에 노래 하나 듣고 갈까요?
5: 네.
3: 땡큐.
5: 땡큐.

0: 자, 잘 들어보셨습니다. 윤호의 대세 가수. 예, 월드투어 중인 우리 윤호 대박나시길 바라고요. 자, 산 우리 이선민 씨부터 우리 시부자부터 가겠습니다.
1: 네.
2: 시스터.
0: 아, 시스터 좋다.
1: 시스터.
0: 시스터 좋다. 시스터.
1: 좋은데?
0: 시스터 시부자.
1: 시스터. 네, 시스터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혜민님의 사연이고요. 친구의 소개팅. 제 고딩 동창이 진짜 웃겨요. 제 주변 사람들 중에 정말 웃깁니다. 지금 은행원으로 일하는데 멀쩡하게 창고에 앉아있는 그 지지배의 정상적인 모습은 정말 어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무튼 그 친구가 대학생 때 일입니다. 간만에 소개팅을 하게 됐는데 사진을 못 보고 연락을 먼저 했답니다. 근데 너무 잘 통하더래요. 친구가 연애한 지 꽤 오래되었을 때라 잘 됐다고 엄청 응원해줬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소개팅 날, 소개팅남이 어떤지 마음에는 드는지 너무 궁금해서 문자메시지를 마구 보냈거든요.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어머, 재밌나 보다, 기집애. 시간 가는 줄 모르나 보네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려니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죠. 띠리리리리리. 여보세요? 어, 나야. 아, 응, 그래. 어머, 이 기집애 얌전 떠는 거 봐. 야, 소개팅 난 괜찮아? 아, 응, 그래. 그러니까 그치 뭐. 아, 진짜 뭐라는 거야? 마음에 드냐고, 괜찮냐고. 아하, 아니. 친구가 약간 말을 뭉개서 하길래 제 딸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아, 알겠다. 너 부끄럽구나. 아유, 기집애. 야, 그럼 이렇게 대답해봐. 마음에 들면 사과, 좀 아니다 싶으면 포도. 자, 얼른 이야기해봐. 그러자 친구가 약간 부정확한 발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봉. 그. 잘 살려서 읽어주시면 더 웃길 듯. 신청곡도 되나요? 신청곡은 버스터즈의 포도포도해 신청합니다.
0: 어, 재밌네요. 예. 어, 이 정도면 재밌는 거야.
1: 아, 이 정도면 괜찮은 거 같습니다.
0: 캐터리스 이 정도면 재밌지.
1: 거봉.
0: 전 별로인 것보단 조금 그래도 뭔가 괜찮은 구석이 조금 있었나 보죠. 거봉이라고 한 거니까.
1: 더 안 좋다는
0: 더그지 같은 거.
1: 더그지 같은 거.
2: 더그지 같은 거. 훨씬 크니까.
0: 예. 자, 아, 우리 곽범 씨 하나 읽어주시죠.
2: 야, 결국 읽네요.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1: 안 읽었어요?
2: 예. 어, 안 읽는 날 있으면 좋죠.
1: 솔직하시네요.
2: 저는 왜 따가웠을까요? 연영미 씨. 100%

0: 리얼 사연입니다. 주변에서 사연 올려보라고 해서 올립니다. 이거는 주변에 확인을 받은 그래도 검증된 사연인데 왜 여기로 왔을까요?
1: 그러니까요.
0: 남자친구와 같이
1: 주변이 다 이상한 거죠.
0: 네네. 감히. 네. 남자친구와 같이 순대국밥 집에 갔습니다. 입구 옆 테이블에 앉아 순대국을 시켰습니다. 순대국이 나오고 한 입 떠서 먹으려고 하는데 입구 쪽에 있던 큰 벌레 퇴치기에서 타닥 타닥 하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그만 아 따가워! 라고 소리를 쳤어요. 순간 맞은편에 있던 남친이 어? 자기 왜 따가워? 어? 라면서 엄청 웃고 계산대에서 듣고 계시던 사장님도 아유 아유 아가씨가 왜 따가워? 라면서 엄청 웃으시더라고요. 저도 웃고 남친도 웃고 사장님도 웃고 꺼이 도대체 제가 왜 따가웠을까요? 네, 제가 아무래도 F라서 공감이 잘 된 걸까요?
2: 네. 벌레한테요?
1: 벌레한테? 어, 벌레한테까지 네. 공감을 하는 거야?
0: 신청곡은 따로 없어서 이미 선정해 주세요.
3: 괜찮아. 네. 와. 아.
0: 야, 이게 뭐.
1: 네, 이게 따닥 소리가 아, 이제 약간 거슬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0: 네.
1: 따닥따닥 네. 죽는 소리 있잖아요.
0: 소리 너무 크게 나니까.
2: 놀란 거지, 뭐.
0: 아, 따가워. 이렇게 했나 봐.
1: 아, 따가워. 아, 따가워. 진짜 씨.
0: 야, 그렇지. 이럴 때는 어떤 노래를 이미 신청해 달라 그랬는데 따거니까
2: 따거
0: 어, 홍콩 스타
2: 어
0: 우리 어, 누구죠?
1: 예? 누구야?
0: 한국에서 앨범 내신 분 있는데
1: 주인발.
2: 홍콩 스타
1: 예.
0: 여명
2: 어,
0: 여명의
1: 노래를 뭐 듣자고 해 지금
0: 예, 이미 신청해 달라고
2: 예. 어
1: 그거는 뭐 저희가 그 개털에서는 신청곡을 받지 않아요.
0: 아 근데 해달라니까 해본 거예요.
1: 예, 아, 예,
0: 예. 어, 재밌게 꺾어서 따거니까.
2: 어, 따거니까. 예,
0: 홍콩 따거에.
1: 예, 홍콩 따거.
0: 여명의. 예.
1: 여명의 무슨 곡이요? 정확히 해야지. 곡명을 얘기해야 됩니다.
0: 아, 그.
1: 여명. 어. 뭐 여명이 눈동자요?
0: 아 여명 형님 808이요. 808.
1: 808.
0: 여명 아. 형님의 808.
1: 아, 야 숙취해서 제대로 자겠는데. 야.
2: 여명의.
1: 어, 애드립 하나 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씩 했는데.
0: 하나씩 했는데.
2: 아, 여명의 참 여자 이름을 줄여서 여명이잖아요, 그죠?
0: 네네네.
2: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0: 늦었죠? 예. 7개 눈동자랑 808밖에.
2: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예. 예.
1: 어, 사장님을 어. 굴린 사연 시간 돼요? 네. 이땡땡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진주에 사는 이땡땡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다니는 볼링장에서 일하는 지인의 실화인데 너무 웃겨서 제보합니다. 너무 웃기대.
0: 아, 그래.
1: 너무 웃기대.
2: 큰일 났다.
0: 네.
1: 야, 정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지금부터는 그 지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아, 자기 얘기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죠. 그러면 밝혔으면 지 이름을 밝혀야 되는데 밝히지 않고 이땡땡이라고 보냈거든요.
0: 네, 자신감도 좀 없는 거죠.
1: 저희 사장님은 정말 소문난 애주가 아니 대주가예요. 게다가 키는 조금 아담하신데 배는 앞으로 옆으로 볼링공처럼 아주 둥글둥글하게 나오셨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사건이 발생한 건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주말이라 손님도 많고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볼링장으로 전화가 왔어요.
4: 어 저기요 여기 주차장 내려오는 길인데 차가 지나가야 할 길에 어떤 아저씨가 대자로 누워있어요.
1: 설마 하는 마음에 뛰어나갔는데 세상에 그 아저씨가 저희 사장님이었으면
0: 아이고
1: 당구장 사장님 와 볼링장 사장님 저희 볼링장은 지하 1층이라 사장님을 안으로 모셔야 했는데 문제는 제가 혼자서는 도저히 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4: 아, 사장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좀 굴리겠습니다.
1: 조금만 굴리겠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저는 사장님을 살살 옆으로 굴려 차가 지나갈 공간을 만들었어요. 배가 둥구셔서 그런지 생각보다 잘 굴러가시더라고요. 차를 먼저 보내드리고 얼른 다른 알바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둘이 힘을 합쳐 겨우 사장님을 볼링장으로 모실 수가 있어요. 굴려서요. 계속 굴려갖고. 그런데 더 웃긴 건 다음날 사장님께서 주차장에 누워계셨던 것도 굴러 들어오셨던 것도 전혀 기억을 못하셨던 겁니다. 사장님 술을 좋아하셔도 앞으로는 조금만 좀 드세요. 직원들 허리도 소중합니다.
0: 네.
1: 그렇게 막 웃기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뭐
0: 네, 귀엽고
2: 그거 상상하니까 네, 웃기네요.
1: 굴린 그림. 거 생각하니까 네.
0: 그리고 그 사장님을 아는 외모를 아는 사람들은 또 빵빵
1: 터질 거예요.
2: 아마 저랑 좀 비슷한 생김새시지 않을까 예상이 갑니다.
0: 네, 그래요. 아니 그럴까요?
1: 너는 좀 약간 네모난 느낌이야.

0: 느낌이에요.
1: 네. 저는 근데 배가 진짜로 둥글어가지고
2: 한번 보여주세요. 오랜만에
1: 지금 네. 이 순간에요?
2: 네. 오랜만에 한번
1: 아 맨살을요?
2: 네. 어차피 안 보이는 라디오예요.
1: 네. 그럼 특혜를 드려도 될까요? 네. 혹시 제... 네.
0: 아, 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아, 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예,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 겉으로만 보여드리겠죠.
0: 야, 그 정도
2: 관리해야 돼.
0: 관리해야 돼.
1: 진짜 관리해야 돼.
0: 관리 좀 해야 돼. 예, 건강해야 돼. 그 담배 좀 끊고 이제.
2: 담배 좀 끊고.
1: 담배를 진짜 많이 줄였습니다. 진짜 많이 줄였어요.
2: 아니, 원래 네 갑씩 폈어요.
0: 너 끊었지? 뭘?
2: 저는 이제 뭐 거의 끊었다고 봐야죠.
0: 그만 그런 거네.
1: 주기적으로 피고 있다는 거잖아요.
2: 예. 근데 연초는 입에 안 댄 지가 거의 이제 2년 가까이 돼가니까.
0: 아, 예. 그래도 예. 걸트 여기 개털에서 끊는다는 얘기를 좀 몇 번 했었는데 그죠?
2: 근데 그거를 실패하고 나서 끊는다는 얘기를 안 해요. 이제. 예. 줄였고 건강을 위해서 이제 내년부터 살아봐야죠.
1: 저는 올해 진짜 끊을 겁니다. 우리 둘 다 약속하고
2: 원래 올해 초에 끈다 그랬잖아.
1: 아니 올해 안에 끊을 거라고.
0: 아니야 그 뭐 마이너스 하지.
1: 그때까지 원 없이 제가 어떻게 해요.
2: 아니 저는 끈다는 얘기를 안 해요.
1: 저는
2: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하기로 했어요.
1: 저는 할게요.
0: 그래.
1: 저 올해 무조건 그냥 완전 그냥 절연 딱 끈.
2: 근데 원래 올해 초도 뭐 돈 걸고 뭐 막 누구랑 뭐 난리를 치더니
1: 그게 돈을 적게 걸어서 그렇습니다.
0: 그냥 뚝 끊어야 돼. 뚝 하루아침에 빡.
2: 태균 형님 하루 아침에 그냥
0: 그 딱 끊었어요.
1: 끊은 지가 몇 년 되셨어요?
0: 13년 됐어요. 와. 참고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저는 진짜 생각이 아예 안 나더라고. 13년.
2: 대단하다.
1: 저도 한 달의 시간을 좀 주십시오.
2: 네네. 그때 네. 와서 얘기해 주세요.
0: 개털에서 공식 선언을 하시죠.
1: 개털에서 최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끊고.
0: 네. 네. 팬 여러분들이 다 바라고 있어요. 특히 어머니가 엄청 바라실 거예요. 네. 어머니 되게 좋아하겠다 이 방송 들으시면.
2: 맞아 어머니는 끊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
1: 어머니가 저한테 큰 돈을 거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못 끊는다에.
2: 그 돈으로 또 대구에 백화점 가셔야 되니까.
1: 대구는 안 가시고요. 구미의 동화백화점.
0: 아 구동 가시는 거 구동.
1: 네 구동.
0: 네, 광고 듣겠습니다. Here we go.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님.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8: 닥터 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9: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1: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2: 든든한 내일로요.
11: 네?
1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1: 제대로 가시네요.
1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3: 맞다 개보리.

0: 네, 시스타입니다.
1: 네. 다시 시작한 느낌이네요.
0: 마무리 시점이죠.
2: 자, 니까지 깨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릴게요.
0: 네,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십시오. 네,
1: 감사합니다. 곧
2: 다시 만나요. 아, 다음 주에도 나온대요.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 자, 저는 3, 4부로 넘어갑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3: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프레스.
6: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7: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 듣는 너라서 좋아.
6: 좋아 죽겠어.
7: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좋아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두근두근.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5: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4: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5: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6: 중부대학교.
4: 중부대학교와 함께
5: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7: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9월 13일까지 노을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3: 두시달치 컬투쇼 상품 안내입니다. 자동중문 태성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와이어 이용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자연치아를 지키는 닥터 미니쉬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수안에서 조끼 아기띠, 국민유산균 딱좋아 청인에서 청인 멜라바이오틱스, 언제나 세탁은 월드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눈건조 눈건강엔 에즈유에서 아이리프 눈건강기능식품, 디자인을 담은 바람 일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공간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치과의사가 만든 구강탄탄에서 미백 전동 칫솔, 40년 전통의 맛 진포랑에서 포천 이동갈비 세트, 기분 좋은 배부름 배꼽 한상에서 공주알밤 양념육 밀키트, 호텔 감성 휴슬 침대에서 쿨랭감 메모리 폼 베개, 미국 기능성 신발 오소핏에서 통증 완화 편안한 운동화, 리진바이오에서 자동 케겔 운동기기 휴케마, 꽃배달 전문업체 컬투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0: 아들을 타노라 이름하여 핫타이. 자, 여러분 방청객의 박수 소리와 함성 소리가 들리는데 바로 이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한 시간 동안 방청객들과 함께 스페셜 DJ, 반 스페셜 DJ는 바로 문재윤. 네.
1: 박수디 반.
2: 반만 스페.

0: 스페셜 DJ 한다는 문세리입니다. 아, 네. 과자로 배를 채우는 헛뚝뚝이들은 용서 못합니다. 아, 오로지 밥, 김치, 고기, 끼니로 배를 불리는 야무진 웃음 사냥꾼 문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 그래요. 야, 네네. 지금 이 시간에는 아. 지금 이제 일요일 3시가 넘었잖아요.
0: 네네네.
1: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제가 녹음 중이잖아요. 지금.
0: 지금 누워 있겠죠.
1: 아, 시간에 누워 있는 시간.
0: 누워 있겠죠. 아. 한참 더울 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1: 아, 예, 예.
0: 나라에서도 지금 움직이지 말라고 문자 많이 오지 않습니까?
1: 예, 예, 예, 예.
0: 철저히 나라 말을 잘 듣습니다.
1: 아, 집안에서는 움직여도 되는데요.
0: 집안에서는 아 죄송합니다. 에어컨 밑에가 제 자리입니다.
1: 아, 에어컨 밑에가 자리. 네,
0: 제 자리고 제 옆에 이제 반려견.
1: 반려견.
0: 호두 자리 이렇게.
1: 그 다음에 이제 아들.
0: 네, 애들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1: 네, 왔다 갔다 하면서.
0: 예, 예. 네.
1: 자, 좋습니다. 아, 지금 듣고 있을 문세윤을.
0: 네.
1: 에어컨 밑에서 듣고 있을.
0: 잠깐 일어나 볼까요, 문세윤? 네, 지금 일어났어요.
1: 아, 일어났어요, 예, 일어났어요. 예. 자, 컬쇼 방대한 양의 하드를 터는 하털은요.
0: 그렇지.
1: 20년이 넘어버렸죠, 이미.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레전드 베스트 사연들, 그 중에서도 더 재밌고 네. 더 웃긴 사연들을 뽑아서 편집해갖고 잘 가공해서 들려드리는 예. 이 시간은
0: 우와.
1: 한마디로 얘기하면?
0: 재방송입니다.
1: 재방송입니다.
0: 재방송이에요. 오야하하. 재방송인데요. 이번 주 털어볼 사연을 소개해드릴게요. 익명이었죠. 택시비란 사연.
1: 네, 그리고 익명으로 엘리베이터에서
0: 박지영 씨가 다행이다.
1: 이호영의 조용한 가족.
0: 야, 이 외에도 말이죠. 준비 중 사연이 많으니까요. 껄껄껄 한번 시원하게 웃어보시죠. 하하! 털리!
2: 제목은 택시비.
0: 오.
2: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했던 날 평소 형님처럼 가깝게 지내는 부장님이 야, 그 참치에 소주 한잔 어때? 이러시더군요. 저는 바로 좋다고 했죠. 부장님, 아니 형님은 저를 참치집으로 데려가 소주와 함께 실컷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거나하게 취해서는 참치집을 나와 집으로 가려던 참이었죠. 문득 형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님이 술값, 밥값을 전부 다 내셨는데 전 한 게 없어서요. 그래서 형님이 택시에 올라타려는 순간 재빨리 지갑에서 지폐 한 장을 꺼내 거의 구겨 넣었다시피 하며 형님의 양복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형님 오늘 잘 먹었습니다 형님.
3: 아니
2: 이걸로
3: 왜 이래?
2: 이걸로 택시 좀 타고 가세요. 들어가세요 형님. 그러고는 또 받네 안 받네 하며 신랑이한테 뻔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왔죠. 저 뒤에서 형님이
3: 야
2: 하고 부르며 따라왔지만 저는 무작정 달리기만 했습니다.
4: 야, 그럼 히팅이 어딨어?
5: 야, 참치 다 소화 됐겠어요.
2: 아, 이제 가셨을라. 나 오늘 좀 멋졌다. 멋있었어. 그런데 그때 뒤에서 외치는 형님의 한마디가 들렸어요.
3: 야! 야, 이거 1,000원짜리야!
2: 다시 돌아가서 바꿔드릴 수도 없고 저는 그저 앞만 보고 계속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아, 연마하라고 장난친 것처럼 내버린 거야.
2: 아, 마음은 한 뭐 5만 원짜리였겠죠.
5: 그렇죠, 5만 원이었죠. 네. 마음은 5만 원인데. 마음은 5만 원인데.
2: 자리가 들어가 있을 줄은 참.
6: 자, 익명을 요구해 주셨어요.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 일입니다. 제약회사에 다니던 저는 업무차 병원에 갈 일이 많습니다. 항상 환자들과 보호자로 붐비는 병원. 엘리베이터는 늘 만원이죠. 그날은 병원 10층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꽉 찬 엘리베이터에 겨우 몸을 비집고 들어갔고 버튼 쪽으로 비켜서 있었죠. 10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엘리베이터는 매 층마다 섰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소리가 나더군요.
7: 로봇인가?
6: 몰라요. 사람도 많고 신경 쓸 정도로 큰 소리는 아니었기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3층쯤 갔을까요? 제 배 쪽이 차가워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축축해지는 느낌이 더 맞는 표현이겠네요. 이상하게도 계속 소리가 나고 있었고요. 4층쯤 올라갈 때 기분이 너무 이상해서 제 배를 슬쩍 내려다봤습니다. 오마이갓.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0: 자동 손 세정제에서 소리와 함께
1: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였어요.
0: 세정제가 흘러나와 제 셔츠를 비집고 흘러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점점 그 흔적은 벨트 쪽을 향하고 있었고요. 사람이 많으니까 막 이렇게 밀려 있다 보니까
1: 흘리고 있었나 보다.
0: 그 와중에도 계속 세정제는 층마다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꽉 찬 엘리베이터 안에서 몸을 돌릴 수도 없는 상황. 6층, 7층, 8층 이젠 세정제가 제 속옷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끔 따끔 이상한 느낌과 함께 중심 얼얼이 이런 거였구나 싶었어요.
1: 중심 얼얼.
0: 드디어 10층 전 급히 내렸고요. 화장실로 뛰어가 확인해보니 배꼽 부위서부터 바지 앞 지퍼까지 일자로 젖어 있었어요. 일자로. 어허, 마치 실례를 한 것처럼. 아. 우선 말리자라는 생각으로 대충 휴지로 닦아내고는 화장실에 핸드드라이기에 손 비비는 척 제 배를 내밀어 말려보았습니다만 보기는 이상했지만 마르긴 마르더라고요. 헌데 마르긴 말랐는데 이런 누르스름한 자국이 남네요.
2: 그렇지, 물이
0: 하필 아니야. 그렇죠, 물이 아니니까.
1: 알코올이잖아, 에탄올. 예.
0: 하필 연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물로 닦을까 하다가 그럼 일이 더 커질 것 같았고 고객 만날 시간은 거의 다 되어가고 그래서 저는 고객에게 드릴 L자 파일을 꺼내요. 제 중요 부위를 가리고 최대한 티 안 나게 걸었습니다. 이게 L자 파일이 이거래요,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네. 생겨가지고 이쪽에 이제 이쪽에다 이제 뭐 서류 같은 거 넣게 되는 거. 요거 이렇게 가리고 걸었다는 거죠. 이렇게 가리고 제 중요 부위를 가리고 최대한 티 안 나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고객님과 이야기를 잘 마무리하고 나왔죠. 문제는 제가 문을 나설 때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제약회사 직원과 눈이 마주쳤는데요. 그분의 오른손에도 저와 같이 L자 파일이 어정쩡하게 들려있더라고요. 이분도 당했나 봅니다. 동병상련을 느끼며 발길을 돌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데 10층 문이 열리자마자 또 다른 제약회사 직원 한 분이 중요 부위를 가린 채 화장실로 뛰어가네요. 그렇습니다. 또 한 명의 세정제 희생자가 발생하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면 무조건 맨 뒤 거울 앞에 서고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L자 파일을 반드시 챙깁니다.
1: 그 L자 파일 미리 알고 있었으면 그걸 미리 이제 앞에다
0: 대고 있으면 이제 막는 거. 옷에는 안 묻었겠죠.
3: 다행이다라는 사연입니다.
4: 다행이다.
5: 다행이다.
3: 그런 사연인지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영님 여자분이시고 퍼온 사연입니다를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1: 잘했어요.
3: 퍼온 사연입니다.
5: 퍼왔다.
3: 어릴 때 저희 집은 동네에서 유일하게 자가용이 있었고 기사와 가사 도우미가 있을 정도로 부자였어요. 근데 중학교 때 IMF가 터지면서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아하. 집안 곳곳에 빨간 딱지들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시도 때도 없이 무서운 아저씨들의 전화가 왔죠. 어느 토요일 수업을 마치고 집에 왔더니 엄마는 여전히 안방에서 울고 계셨어요. 그때 갑자기 거실에 있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가 전화벨 소리에 놀라실까봐 제가 얼른 받았죠.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쫙 깔려오는 목소리. 혹시 이분도 빚쟁이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6: 아버지 계시니?
3: 지금 안 계시는데요?
6: 그래? 네가 첫째니 둘째니?
3: 첫째인데요.
6: 그래? 그럼 지금 몇 학년이지?
3: 저 중3이요.
6: 많이 컸구나. 어머니도 잘 계시지?
3: 네. 근데 지금 어머니도 지금 안 계세요. 아빠 대신 엄마를 바꾸러 갈까봐 거짓말 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엄마의 울음소리가 들릴까봐 수화기에 말하는 아래쪽을 손으로 꼭 움켜쥐었죠.
6: 근데 아저씨 목소리 모르겠어?
3: 네, 잘 모르겠어요. 아빠 오시면 누구라고 전해드릴까요?
6: 그럼 좀 받아 적을래?
3: 네, 잠시만요. 그리고 저는 펜과 메모지를 들고 왔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6: 그래. 이따가 아버지 오시면 장난 전화 왔었다고 전해드려라.
3: 뚜뚜뚜뚜. 너무나 긴장하며 전화를 받아서인지 메모를 하면서도 몰랐어요.
1: 장난까지 썼을 것 같아. 장난까지.
3: 장난. 그리고 전화를 끊고 다시 메모를 읽으며 한참을 웃었네요.

0: 빚쟁이가 아니라 장난 전화였어요. 정말 다행이다.
1: 아 다행이다. 네.
2: 야 이런 장난 전화 옛날 많이 했어.
3: 엄청 했죠, 엄청.
4: 조용한 가족 여자분이 보내주세요. 이호영 씨.
5: 저희 가족은 남동생만 빼고 모두 소심해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 늘 남동생이 말을 하죠. 그럼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중국집에 갔습니다. 아빠.
6: 아, 야, 아, 아들. 네가 주문 좀 해라.
2: 아빠가.
5: 엄마와 저도 소심하게. 우리는 짜장하고 탕수육. 이렇게 남동생에게 주문을 미뤘죠.
4: 아, 진짜 여기, 여기요. 짜장면 4개에 탕수육 대짜로 하나 주세요.
5: 그런데 갑자기 동생한테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어요.
4: 나 급한 일 있어서 가봐야겠는데 내 짜장은 취소하고 갈게요.
5: 하고 동생이 가버렸어요.
2: 아이고 어떡하냐.
5: 그리고 잠시 후 음식이 나왔죠. 그런데 짜장면 3개에 탕수육 그리고 팔보채가 나온 거예요.
6: 야 이거 어쩌냐. 어? 우리 집 팔보채 안 시켰는데.
5: 아우 도로 가져가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우리 거 아니잖아. 예, 네가 해라. 네가 얘기해. 아우 싫어. 아빠가 말해.
6: 아 이거 참 이거 아 이거 뭐라고 한다. 이거 분명히 우리 게 아니네. 거기다 그 단무지는 하나밖에 안 줘갖고 이것도 하나 더 줘야 되는데 말이야. 아 이거 어떡하나.
5: 아우 큰일이네. 이거 가져가고 단무지는 하나 더 달라고 해야 되는데.
3: 아 미치겠다.
5: 아우 진짜 어쩌지 엄마. 어쩌지.
2: 아우 답답해.
5: 계속 이러고 있는데 아빠가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6: 야 이 아들 우리가 그 시키지도 않은 팔보채가 나왔다. 이거 어쩌냐. 너도 없는데 단무지도 좀 부족하고.
4: 아 아빠 말하세요.
6: 누가 말하지? 나는 못하는데.
5: 그때 저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전 아빠 전화를 빼서 동생에게 말했어요. 카운터에 전화해서 말 좀 해줘. 그런 일회용 젓가락이 적혀있던 전화번호를 알려줬죠.
6: 아 진짜 대박이다.
5: 동생의 긴 한숨 소리 그리고 잠시 후 종업원이 단무지를 더 들고 오면서
4: 팔보채 잘못 나왔다면서요? 그냥 드세요. 그리고 직접 말씀해주세요. 전화로 요청하지 마시고요.
5: 저희는 고개만 숙이고 끄덕끄덕했죠. 그날따라 목이 유독 많이 말랐지만 물 더 달란 말을 못해서 마른 침만 넘기고 나왔습니다.
4: 아 진짜 아이고, 진짜 이거 그 아이잖아. AI 완전 AI.
1: AI.
4: A형에다가 I.
7: 이국형 씨입니다. 넌 바보냐라는 제목으로.
8: 이국형 되게 외국인처럼 생겼나봐요. 네. 이국형.
7: 건망증이 심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이름 김용준. 고1 때 실화. 남자 고등학교를 다닌 관계로 당시 수시로 소지품 검사가 있었어요. 아 이분만 어체를 짧게 짧게 썼네요. 건망증이 심한 친구가 있다. 그 이름 김용준. 고1 때 실화. 남자 고등학교를 다닌 관계로 당시 수시로 소지품 검사가 있었다. 다음 한 말이다. 그날도 교련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소지품 검사를 했다. 이상한 물건 가지고 있는 놈들 다 일어나! 주지서 걸리면 열대! 자진 납세하면 세대 닷! 여기 그렇게 써있어요. 일어나! 세대 닷! 일명 빨간 책, 비디오, 담배 등등 학생 신분으로 가지고 다녀서는 안 되는 물건을 가지고 온 친구들은 띄엄띄엄 자리를 일어났다. 그 중에 우리 친구 용준이도 일어나 있는 게 아닌가? 선생님은 일어난 학생들에게 한 명 한 명 가르치며 넌 뭘 가지고 왔나? 빨간 책이요! 넌 비디오 테이프요! 넌 세대! 팍팍팍! 너도 세대! 팍팍팍! 사랑의 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부들부들 떨고 있는 용준이를 가리키며 선생님 부르셨다. 넌 뭘 가지고 왔어? 담배요. 너 뭐 임마? 꺼내봐 자식아. 담배를 무지 싫어하는 선생님은 몹시 흥분한 모습으로 용준이를 다그쳤다. 용준이는 벌벌 떨면서 가방을 뒤집어지고 막 심지어 하얀 몽암이 그 볼펜에 막 뒤지며 막 다 뒤지면서 한마디 했다. 깜빡 잊고 안 갖고 왔는데요. 팍팍팍팍팍팍. 그날 용준이는 뒤지게 맞았다. 근데 왜 맞았을까?
4: 아 분명히 담배를 넣은 것 같았는데. 아 안 갖고 왔네.
7: 깜빡이고 안 갖고 왔네요.

0: 치킨 배달이라는 제목입니다. 오. 익명이네요.
1: 맛있겠다. 예.
0: 지난
1: 아 죄송합니다.
0: 예예예. 예, 예. 호흡처럼 나오죠 그냥.
1: 아예 예. 저도 예. 저도 모르게 실속. 예.
0: 지난 여름 말복날의 일입니다. 아, 복날임에도 불구하고 보신 음식을 먹지 못했던 저 친구는 닭이라도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치킨 배달을 시켰어요. 그런데 50분이 지나도 오질 않는 거예요. 아니, 복날은 치킨 배달 오래 걸려.
1: 맞죠.
0: 치킨 많이 먹더라고.
2: 축구하는 나라고.
1: 그렇지
0: 그렇지. 예. 아 성격 급한 제 친구는 전화를 걸었죠. 벌써 닭 안 오는겨. 배터 갖다 주겠어 그마. 라며 닭 달렸습니다. 역시나 늘 그랬듯이 예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나왔고 그로부터 15분 20분 지나도 오지 않자 점점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낸 쯤 창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어요. 늦게 배달 온 게 괘씸했지만 날이 날이기도 했고 이미 온 거 기분 좋게 먹자는 생각이 기쁘게 문을 열고 배달한 아저씨를 맞이하려는데 이씨 어라 아저씨가 고개를 숙이며 작은 소리로 욕을 하는 거예요. 누가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 내가 화를 내야 되는 아 욕이란 이게 뭐야? 아니면 혹시 우리가 닭다라는 전화를 해서 그런 건가? 그런데 잠시 후 아저씨가 하는 말 이씨 닭 안 가져왔다 씨. 에이씨 진짜 씨. 아 씨. 왜 욕하는 거야? 이 진짜 닭 안 가져왔잖아. 아
1: 이씨 닭 안 가져왔다.
0: 아 진짜 씨. 바쁘긴 정말 바빴나 봅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셨으면 치킨 배달하면서 치킨을 안 들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후로 음식을 시킬 때마다 늘 불안합니다. 짜장면 시키는데 짜장면이 안 올까 봐요. 너무 웃긴데. 야.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문이 딱 펄컥 열리고 아 진짜 씨.

0: 아, 아 재밌잖아 그죠? 아 진짜 오늘따라 더 웃긴 것 같아.
1: 너무 재밌어.
0: 아유 진짜. 아 방송 놈들이 그냥 웃긴 걸 잘 뽑아오네. 그 나는 조용한 가족.
1: 아 나 정말.
0: 그거 진짜 웃기더라고.
1: 아 제목이 조용한 가족인데 조용하지 않더만.
0: 아니야 조용했어.
1: 조용했어? 아 누가 보면 안 들었는 줄 알겠어 제가. 알겠습니다.
0: 자 다음 네. 주에도 컬투쇼 하드를 방송놈들이 잘 빚어갖고 지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재밌는 걸 뽑아갖고 잘 편집해서 네. 갖고 올 겁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1: 듣기만 하면 되죠.
0: 이제 4부로 넘어가요. 고막을 털어라. 누가 나오나요?
1: 그렇습니다. 오늘 고털은요. 야 정말 오랜만에 또 보는데 말이죠. 2009년생이지만 야. 올해로 벌써 데뷔 7년 차입니다. 7년 차예요.
0: 와.
1: 곧 10년, 3년만 있으면 10년이야. 자 트롯계에서 러블리함을 담당하고 있는 트롯 프린세스 가수 오유진 씨와 함께합니다. 자 아, 오늘
0: 2009년생이요?
1: 어 2009년생이고
0: 그럼 아직도 성인이 안 됐네요.
1: 어 그렇죠.
0: 그렇죠.
1: 자 신곡 여우야 뭐하니 이 라이브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자 노래 하나 듣고 우리 오유진 양을 만나봅니다. 토이와 악뮤 이수연이 함께 부른 노래.
1: 네 굿바이 선 굿바이 문
2: 안녕 태양 안녕 달

0: DJ도 노래하고
1: 여기 모여라
0: 청취자도 노래하고 DJ도 웃고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2: 심장을 멈추고 선택한 운명적인 사랑. 뮤지컬 드라큘라. 올여름 그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의 대서사시가 시작된다. 신성로, 김준수, 전동석, 고은성 출연. 지금 공연 중. LG아트센터 서울, LG시그니처홀. 14세 이상 관람가.
3: 소리 질러!

0: 수입과 판매를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는 건데요. 흔한 기호식품인 껌이 싱가포르에서 금지된 건 지난 1992년의 일입니다. 당시 새로 개통된 도시철도의 문 센서에 사람들이 먹다 버린 껌을 붙이면서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심각한 사고가 자주 발생했는데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공공시설이 겨우 껌 한 조각 때문에 멈춰서자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현재는 치료 목적이나 금연을 돕는 의약용 껌만 약국에서 제한적으로 살 수 있는데요. 지금의 세계에서 가장 청결한 도시라는 호칭을 가지기까지 싱가포르의 노력들이 느껴집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Hey, DJ.
1: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0: DJ.
2: Into the disco scene.
3: 음악을 틀어라. Let's go, tour! 자, 고막을 털어드립니다.
4: 네.
3: 듣고 계신 쇼더런들의 고막을 털어드린다는 거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이분과의 얘기와 또 라이브로
4: 네.
3: 여러분 고막을 행복하게 털어드리는 곧단 시간입니다.
4: 그렇습니다.
3: 누가 나오나요?
4: 자, 오늘 말이죠.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말이죠.
3: 나이스.
4: 트롯 전국체전에서 동메달을 따며 세상을 놀라게 한 신동이 쑥쑥 자라서 미스 트롯 3 미를 차지 어엿한 7년차 가수가 됐습니다. 네. 자, 등장부터 100점 탁월한 무대 집중력으로 좌중을 휘어잡는 러블리 목청 장군 트롯 프린세스. 어차피 대세는 오유진 어대오 오유진 씨입니다.
5: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벌트 쇼는
4: 첫 출연이요?
3: 평생 첫 출연이시죠?
5: 네, 첫 출연.
4: 평생.
3: 어때요? 이 현장에 와보니까.
5: 18년 인생 중에서 가장.
3: 갑자기 욕하는 줄 알았잖아요.
5: 아니, 아니. 18살이니까 네. 너무너무 좋고 또 관객분들이 약간 반응이 또 좋으셔가지고 오늘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그래요.
5: 네.
3: 저희가 지금 생방 그 월요일 생방을 끝나고 네네네. 녹음을 하는 거라
4: 네.
3: 한껏 텐션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5: 네, 그러니까요. 네, 화이팅.
4: 가깝고 이런 건 괜찮아요. 방청객이 좀 가깝고.
3: 너무 가깝지 않아요?
5: 사실 저는 무대를 많이 서가지고 항상 관객석이랑 멀리 있는데 오늘은 이제 앞에 분들의 표정들이 다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활짝 웃어주시면 제가 오늘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끝까지
3: 잘한다,
5: 많이 많이 웃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 이렇게
3: 고2예요 올해 고2
4: 고등학교 네. 2학년입니다.
3: 학교 다니고 있어요?
5: 네,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3: 오늘은요? 네. 아, 방학이구나.
5: 아직 방학은 안 해가지고 학교 갔다가 조퇴하고 왔어요.
4: 조퇴를. 컬투쇼가 조퇴를 유발했군요.
3: 예. 네.
4: 자, 한림예고 실용음악과에 재학 중인데
5: 네.
4: 요 입학을 장학생으로 했다고요.
3: 와.
5: 예. 감사하게 실용음악과 이제 장학생으로 네네.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4: 그 입시곡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떤 곡을
3: 뭐 불렀어요?
4: 네네.
5: 보통 이제 팝송이나 이런 노래들을 입시곡으로 많이 준비를 해 가는데 네. 저는 아무래도 트롯 가수다 보니까
4: 트롯으로.
5: 제 노래로 입시를 봤습니다.
3: 본인 네. 본인 노래로?
5: 네. 제 노래 중에 예쁘잖아라는 노래가 있는데 예쁘잖아. 그 노래랑 그리고 특기로 제가 악기 연주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악기 연주를 했더니 이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장학생이어서 너무 축하드린다고.
3: 그 어떤 악기를 연주했어요?
5: 색소폰 연주.
3: 오모모.
4: 아 맞아. 네.
3: 색소폰을
4: 연주를 합니다. 그거 한 소절 좀 불러줄 수 있어요? 혹시
3: 예쁘
4: 본인 노래니까 또
3: 예쁘잖아. 예쁘.
5: 네, 예쁘잖아.
4: 예쁘잖아.
5: 예쁘.

0: 이제 대기실 끝방 녹화장이랑 가장 가까운 대기실 공사 줄여주고 하는데 트롯 7년 차는 사실
1: 그렇죠 거의 예,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갓 태어난 아기 수준의 그런 연차여가지고 네 아직 아기입니다 성장을 해야 합니다
2: 그때 7년 전이면 몇 살인 거지?
1: 초등학교 5학년. 이제 4-5학년
2: 어떤 계기로 데뷔를 하게 된 거예요?
1: 저는 사실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이제
2: 할머니가.
1: 네, 기사를 보시고 트로트 오디션을 한다는데 한번 그냥 재미 삼아서 나가봐라 네가 나가서 되겠냐 이러셔가지고
3: 네가 나가서 그냥, 되겠니?
1: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넣었는데 감사하게 또 뽑아주시고 또 방송에 나가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해주시면서 자연스럽게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어떻게 사랑을 안 해? 예쁘잖아.
0: 그러니까 예쁘잖아, 귀엽잖아, 감사합니다. 잘하잖아. 네. 자, 그게 2020년이에요. 경연으로 네, 트롯 전국체전, 트롯 신동으로 데뷔 동메달 땄는데 당시 그 오유진 씨 첫 무대 심사위원들이 얼마나 감탄했는지.
2: 심사위원 누구예요?
0: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많았죠.
1: 맞아요.
0: 남지 선생님 계셨고.
2: 남지 선생님.
1: 주현미 선생님. 서른도 선생님.
2: 야,
0: 간 씨도 있고.
1: 이범명 선생님 맞아요.
0: 요 심사위원들이 모아도 짤이 있어요. 제가 놀란 짤.
2: 와, 송가인 씨도 있고.
1: 네.
2: 주현미 쌤. 남진쌤,
1: 신유, 와, 황치열님도 계시고,
2: 김연자 선생님도 계시네요.
1: 맞아요.
2: 와, 내로라는 트롯 스타들이 전부 감탄을 했어.
1: 네. 자,
0: 이때가 어떤 무대를 했고 이렇게 놀라셨는지 무대를 저희가 살짝 한번 볼게요. 어떤 무대를 하셨는지.
2: 아, 그래? 그런 거?
0: 살짝 쑥스러울래나?
1: 네, 너무 아기 때여가지고.
2: 5학년 때 부른.

0: 해봐.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장학생이 있습니다.
1: 야, 그렇게 불렀는데 야. 장학생이 됐어.
2: 네. 장학생 됐어.
0: 감사합니다.
2: 전화 왔어. 장학생 됐어요. 이렇게. 네. 와. 야, 아까 저기 살짝 소개했는데 데뷔 7년 차예요 벌써.
0: 네,
2: 7년 차면 사실은 아이돌 가수면
0: 네.
2: 아이돌 7년 차면 거의 뭐

0: 야, 5학년 때 나이가 대수냐?
1: 네.
2: 민요 국악도 아니에요.
3: 이야.
1: 네.
0: 대박이네. 구성지다. 저 네. 나이 때 어떻게 저렇게 구성지게 부를 수가 있지?
1: 제가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랑 같이 자랐어가지고 그런 구성짐을 약간 DNA로 받은 것 같아요.
0: 할머니가 노래를 잘하세요?
1: 조금 잘하세요.
0: 어.
4: 네. 아니면 선곡은 누가 했던 거예요? 사실 5학년 때 초등학생이
0: 나이가
1: 좀 웃기죠.
0: 나이야 네. 가라.
1: 네.
4: 오늘이 젊은 날.
1: 맞아요. 저희 할머니께서 추천해주신 선곡이거든요.
4: 아 그래요?
1: 그래서 이제 또 저희 할머니가 방송 각을 조금 아신 거죠. 그래서 어린 애가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하면 좀 웃기니까.
0: 귀여울, 웃기고 네. 귀엽고.
1: 그래서 할머니가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저 노래 아까 말한 색소폰 연주까지 해가지고.
0: 그러니까 지금의 오유진에는 할머님의 네. 영향이 엄청 많아.
1: 할머니가 저를 만들어주셨어요.
0: 네. 할머니 실례지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1: 58년생이십니다.
4: 58년생? 할머니가? 네.
1: 할머니.
0: 할머니가 엄청 젊으시. 난 할머니라 그래갖고.
1: 네.
4: 할머니가 지금 이제 69세 정도.
1: 네.
0: 할머니가 이문세 형님이랑 동갑이십니다.
1: 네.
4: 저희 어머니랑 친구 느낌 나네요. 예, 할머니가.
0: 할머니가 노래 교실 무슨 뭐 회장님?
1: 네, 회장님이세요.
4: 오, 대박. 오, 진짜.
1: 지금은 제가 서울에 살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회원으로 계신데 제가 고향이 이제 진주시에요, 경상남도. 아, 그래서 거기 이제 노래 교실 하시다가 이제 회장님으로 하셔가지고 조금 좀 호랭이 회장님으로 자리를 잡고 계셨었어요.
0: 그때 네. 이제 뭐 내 손녀가 봤어 봤어 그러면 난리 났겠다.
1: 네, 맞아요.
0: 오, 너무 좋아하시겠다.
4: 네. 그 지금 나이가 18살이 됐잖아요. 혹시 그 나이아가라 요거 형님은 네. 18살 유진양의
1: 아 18살 버전
0: 5학년 버전 말고
4: 저 파트로 네. 한번
1: 네. 네. 자 하나

0: 아, 그래.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야, 맞아.
1: 맞아. 네, 오늘 가장 젊은 날이야.
2: 이야, 지금 너무 잘한다.
0: 가꾸고 가꿔서 내일 네. 젊어져야지, 모레 젊어져야지. 아니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2: 오늘이 젊은 날, 오늘이 제일 젊죠. 네, 어.
0: 자, 이제 오늘 여기 나오신 이유가 있죠.
2: 그렇죠, 그렇죠.
0: 예, 고막을 털어라. 자, 오늘 털어볼 소식은요. 트로트 프린세스 오유진이 돌아왔습니다. 신곡 여우야 뭐하니가 발매됐습니다. 예.
2: 자, 우리가 잘하는 이거 홍보 한번 곡 소개 직접 좀 해주셔야죠.
1: 네, 여우야 뭐하니라는 노래는 일단 장르는 신스팝이라는.
0: 아, 트롯이 아니에요?
1: 네, 트롯이 아니고 새로운 장르이고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이제 전래동화에 나오는 여우야 뭐하니 그 동요가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이게 이제 인트로부터 팍 들어가면서 약간 많은 분들께서 친근하고 뭔가 재미 요소로 좀 들으실 수 있는 그런.

0: 신곡입니다.
1: 어, 이 노래를 쓰신 분이 또라이박이에요. 네. 유명하신 분. 또라이박이라고. 시스타의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그거 쓰신 분이고 어. 유주하고 로꼬가 함께 부른 우연히 봄.
2: 우연히 봄.
3: 우연히 내게 오나봐.
2: 오야. 와 또라이박이.
1: 또라이박이 만든 노래.
0: 네 맞습니다.
1: 기대됩니다.
2: 어떤가 진짜 또라이던가요?
0: 어 조금 음악성은 네.
2: 아, 좀 특이하구나.
0: 네.
1: 이쪽 계통에서 또라이라는 말씀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장르 자체에 미쳐있다는 얘기거든요.
0: 네, 일단 너무 잘하셔서.
2: 칭찬할 때 많이 쓰죠 오히려.
1: 네, 약간 저도 또라이거든요.
2: 어,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1: 너도 또라이잖아요.
2: 어, 대형 또라이죠 형. 네. 아,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조금 트로트가 아니었잖아. 곡에 네. 대한 첫인상이 좀 어땠어요?
0: 어 사실 걱정이 조금 많았었던 것 같아요. 항상 네. 저는 정통 트로트만 하다 보니까 어. 내가 이런 트로트 느낌을 한번 빼고 다른 느낌으로 내가 만들어 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또 프로듀싱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뭔가 길을 잃을 때쯤에 이제 똑바로 안내해주시고 하시다 보니까 조금 처음엔 어려웠지만 하면 할수록 뭔가 정답을 찾아서 쉬워졌던 것 같아요.
1: 아 이제 말도 잘한다 그지?
2: 아니 어쩜 이렇게 똑똑해?
0: 아 좀 똑똑합니다.
2: 오,
1: 진짜
2: 똑똑해 진짜로.
1: 진짜 코요테 백가보다 만 배는 말을 잘하는 거야.
2: 백가 형은 제가 볼 때 지금 여기서 질문 두 개밖에 못했어요. 계속 버벅대가지고.
0: 아닙니다, 아닙니다.
2: 저도 그 전에 그 방송을
1: 같이 했었죠.
0: 같이 했었는데 맞아요.
2: 그때 이제 그때가 중학생 때네 그러면 그죠? 중학교
0: 그때 한 1학년 때 초6 정도.
2: 초6 중학교 넘어갈 때인가?
0: 네.
2: 21년에 했는데 아 그때도 얼굴 보면 너무 좋고 너무 똑똑해서 제 기억이 많이 남아요.
1: 그러니까 부모님은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예쁜 딸이 있어서.
2: 그러니까.
1: 아빠 미소가 그냥 절로 지어지네요.
2: 그러니까 보면 계속 미소 나옵니다.
1: 그럼 뭐 긴 네. 얘기 필요 없이
2: 들어봐야죠.
1: 아 여우야 뭐하니 오유진의 신곡 라이브로 한번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야 갑니다. 야. 라이브 갑니다. 21일에 곡이 발매됐잖아요.
0: 네.
2: 저 음악방송 한 바퀴 돌았는데 영상 댓글에 엔딩 포즈까지 완벽하다 반응이 많대요. 엔딩 포즈를 다 다르게 했대요.
1: 어 진짜? 어,
2: 네. 그래서 오늘 컬투쇼 버전도 하나 좀 기대봐도 될까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2: 아유 좋습니다.
1: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공식 인스타그램에 네. 그 엔딩 포즈나 이렇게 음악이 담긴 걸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 유진이 뭐하니로.
0: 네.
2: 어, 엔딩 포즈 유진이 뭐하니.
0: 알겠습니다.
1: 자 노래 듣겠습니다. 자 오유진의 영우야 뭐하니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0: me now.
1: Yeah, 오유진 엔딩 요정. 야,
2: 어, 엔딩 포즈를 막 여러 개를 해줬어요.
1: 여러 개를 그냥 쏟아내줬어요.
2: 아, 너무 예쁩니다. 야, 이 잘한다. 곡이 나온 지가 네. 그렇게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네. 그 몸에 그냥 배 있어.
3: 네.
2: 그냥 노래는 하나가 됐어.
3: 그러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2: 와, 좋네요. 되게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1: 맞아, 맞아. 신나. 그래서 보는 사람이
2: 너무 신나죠. 막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즐기면서 노는데 돈도 벌리고 막 그러니까.
3: 아, 너무 너무 좋고. 근데 앞에 어머님들이 너무 신나게, 아, 언니들이 너무 신나게 즐겨주셔가지고.
1: 야, 눈치 봐, 눈치.
3: 예. 눈치 봐. 언니들이 잘 즐겨주셔가지고 신났던 것 같아요.
1: 예. 어머니들이 많이?
2: 제가 보기엔
3: 언니들이
2: 엄마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센스가 아주 넘치네요.
1: 광언니들이.
2: 예. 자, 우리 방청객 네. 여러분들 문자 몇 개 소개할까요? 우리 직접 읽어보세요, 유진이 형님.
1: 네.
3: 네, 2290님. 오효진 씨 목소리도 얼굴도 너무 예뻐요. 똑부러지게 말씀도 잘하시고 대성하세요.
2: 대성하세요.
3: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7428님도 한번 읽어주시죠, 밑에.
3: 예. 네, 여리여리한 몸에서 파워가 어디서 나올까요? 춤도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네요. 노래도 좋네요. 당장 전화 연결음으로 해야겠어요.
2: 와,
3: 감사합니다.
2: 전화 연결.
4: 야, 뭐하니?
2: 7428님 어디 계십니까? 7428. 네.
3: 꼭 해주세요.
2: 아,
3: 진짜요?
2: 7428님이.
3: 언니 감사합니다.
1: 언니. 팬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트로키 아이돌이죠. 아, 가수 오유진에 대해 더 알아보는 코너 속의 코너 이어가 볼게요. 이름하여 오유진을 맞춰봐.
4: 빠밤.
1: 자, 함께 방송에 출연한 방송 선배들이 오유진 씨에 대해 했던 말들을 저희가 읽어드릴 건데요. 오유진 씨가 직접 중간에 땡땡이 무엇인지를 맞춰주시는.
2: 아, 직접 맞춰보는 거야?
1: 그렇습니다.
3: 네.
1: 자, 그렇습니다.
2: 자, 첫 번째 방송인 붐이. 붐이에요.
3: 붐삼촌.
2: 예, 붐 씨가 한 말입니다. 오유진을 보면 트로트계의 땡땡땡땡을 보는 듯하다.
1: 땡땡땡땡.
2: 네 글자죠.
1: 자, 유진 씨가 맞추는 겁니다.
2: 땡땡땡땡을 보는 듯하다.
3: 너무 어려운데.
1: 여기 미스트로 3 첫 무대 돌팔매 네. 무대를 보고 우리 붐 씨가 했던 말이라고 하네요.
2: 그러니까 누구를 빗대서 얘기한 거겠죠?
1: 땡땡땡땡을 보는 듯하다.
2: 보는 듯하다.
1: 자,
2: 땡땡땡을 네. 보는 듯하다.
1: 어허.
3: 아, 생각난 것 같아요.
2: 트롯계니까 트롯계는 아니겠죠.
3: 네, 좀 아이돌 쪽.
2: 어, 그렇죠.
3: 좋아요.
1: 땡땡땡.
2: 자, 네 글자.
3: 블랙핑크.
1: 어, 블랙핑크.
2: 정답.
1: 정답. 야, 네. 오, 야, 이런 표현을 했군요.
3: 네.
1: 블랙핑크를 보는 듯하다.
3: 그때 의상이 약간 비슷했어가지고.
2: 아, 네. 아이돌 의상을. 네. 자, 그러면 저기 돌팔매 조금만 들어볼까요?
3: 네. 네. 누구야? 누가 또 생각 없이 돌을 던지느냐?
2: 오, 잘한다.
1: 어?
3: 야. 네, 감사합니다.
2: 톡치면 나와요.
3: 네.
4: 누구야?
1: 안 쳤는데
3: 네,
1: 나오네.
3: 잘하시네요.
4: 생각 없이.
1: 유진 씨는 툭 치면 나오지만 네. 태균 형은 안 쳐도 나와요. 예, 또 플러스가 또 있습니다 여기도.
2: 예.
1: 아, 아니 그 미스터로 3에서 미를 차지했어요. 이제 네. 경연 프로그램은 할 때 너무 힘든데
3: 네.
1: 끝나고 나면 스스로 좀 성장한 게 느껴진다라고 했던데
3: 네.
1: 미스터로 3 끝내고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좀 오유진 가수 좀 성장한 것 같은지.
3: 어, 다른 프로그램들을 했었을 때는 뭔가 좀 노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성장했다고 느꼈는데 미스터를 네. 하면서 약간 사회생활이 늘었다.
1: 아, 사회생활.
3: 네, 약간 어떻게 이제 선배님들이랑 조금 좀 더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조금 알게 됐었던 것 같고 또 이런 무서운 방송국 세계를 약간 알게 돼가지고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컬투쇼의 방청객 이렇게 가까이 앉아있는 엄마 뻘에 사람한테 언니라고 부르지 않나.
3: 언니 언니.
2: 아이고.
1: 쉽지 않을 텐데요.
2: 예. 네,
1: 언니라고 하기가.
3: 맞습니다.
1: 눈치가 많이 늘었어.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니다. 댄서 아이키 씨가 했던 말이죠. 유진이는 우리의 땡땡땡땡이다.
2: 유진이는 아이 우리의 땡땡땡땡. 아이키가 했던 말입니다. 네 글자네요 또.
1: 자, 여기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반가운 설렘에 참가했을 당시에
3: 네.
1: 아이키 씨가 유진이는 우리의 땡땡땡땡이다. 1학년 팀을 폭탄을 싣고

0: 달리는 차처럼 강력하게 만들어줄 것! 이라고.
1: 오, 그게 약간 힌트가 되겠네요.
0: 이게 뭘까요?
2: 이게 뭐지? 아이돌 오디션 끝난 지 너무 오래돼요.
1: 폭탄을 싣고 달리는 차처럼 강력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0: 야, 이게 뭐지?
1: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흔히 이거라고 얘기를 하죠. 너는 우리 팀의 무엇이다.
0: 무엇이다.
2: 무엇이다.
1: 예, 땡땡땡땡이다.
2: 땡땡땡땡이다. 야, 또 네 글자예요?
1: 예, 예.
0: 네 글자.
1: 아, 우리가 감춰놓은 어떤 무기 느낌.
0: 감춰놓은 무기?
1: 우리
0: 자, 정답은요?
2: 비밀병기?
1: 정답입니다. 예.
0: 야, 비밀병기다.
2: 우와.
0: 야, 극찬 중에 극찬이지.
1: 그래요.
0: 우리 팀이 비밀병기다.
2: 네, 그때 당신은 춤을 약간 못 췄어가지고 약간 칭찬보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던 시절이어가지고 비밀병기였군요, 제가.
1: 춤 안 어려워요? 춤 배우고?
2: 춤 계속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 그치? 제가 목각 인형 마냥 춤을 아예 못 추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아이돌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 바닥으로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엔 힘들었지만 또 지나고 보니까 좋은 경험이 됐었어가지고.
1: 그러니까요. 계속 성장이구만.
2: 네.
0: 그러니까요. 이게 오히려 트롯 신동도 이게 노래 부르는 것도 약간 트롯다가 딱 연습이 돼 있는데 그걸 덜어내서 해야 되니까.
1: 사실 지금 이 나이에 아이돌 데뷔하는 친구들도 꽤 많잖아요.
2: 그렇죠. 네, 맞아요.
1: 일찍이 트롯을 시작해서 뭐 일로 걸어가는 거겠지만 아이돌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2: 완전 어렸을 때 막 시스타와 이런 선배님들을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막 집에서 영상 틀어놓고 안무 따고 막 쉴 틈 없이 계속 움직이고 이랬었는데 트로트에 빠지다 보니까 트로트의 매력에 뭔가 못 헤어나오겠더라고요.
1: 그러니까 할머니가 쟤 저렇게 놔둬서는 아이돌로 갈 것 같은데 안 되겠어.
2: 이제 길을 약간
1: 트로트 쪽으로
0: 회장님이니까 네. 회장님이니까 딱 보이는 네. 거지. 유진이 네. 트로트야. 이렇게
2: 맞습니다.
1: 비켜!
2: 비켜!
0: 비켜! 비켜! 아이돌 비켜!
1: 예, 비켜.
0: 트롯이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자, 반가운 소식이 또 있습니다. 트로트 팬들의 인기투표.
2: 네.
0: 인기투표 플랫폼에서 2026년 하반기 활약이 기대되는 최고의 트로트 스타 1위로! 야, 오효진 씨가 뽑혔어!
1: 와, 1위를 뽑혔어.
0: 1위입니다.
2: 네.
0: 야, 무려 30만 3,540 포인트.
2: 와.
0: 1위.
1: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0: 압도적이었다고요.
2: 와, 너무 좋습니다.
0: 예, 계획들 한번 스포 좀 해주실래요? 올해 어떤 계획도?
1: 올해 그 연말 쪽까지 가면서 쭉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2: 일단은 제가 신곡이 나왔기 때문에 그 신곡들을 이제 뜰 때까지 열심히 한번 홍보를 하러 다닐 생각이고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여러 가지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뭐 음악적으로 든 뭐 다른 뭐 연기나 아니면 뭐 그런 쪽으로 한번
1: 연기도
2: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1: 욕심쟁이.
2: 맞아요. 욕심이 좀 과해가지고. 예.
1: 그럼
0: 잘할 것 같아.
1: 그래도 될 나이죠.
0: 너무 야무졌어. 예.
2: 감사합니다.
1: 연기도 잘 어울려요.
2: 약간
1: 배우상이 있어요. 배우상이.
2: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0: 7년을 했지만 아직 18살밖에 안 돼요.
1: 얼마나 좋을까.
2: 맞습니다.
0: 야.
2: 나이가 무기라고 생각해가지고
0: 야, 나이가
2: 열심히
0: 무기네.
2: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0: 야, 기대되는데요?
1: 네, 예. 너무 기대됩니다.
0: 좋습니다.
1: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0: 네.
2: 네. 감사합니다.
1: 자, 일단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 인사 나눌게요. 광고요.
0: Here we go.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심장을 멈추고 선택한 운명적인 사랑. 뮤지컬 드라큘라. 올여름 그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의 대서사시가 시작된다. 신성로, 김준수, 전동석, 고은성 출연. 지금 공연 중. LG아트센터 서울, LG 시그니처홀. 14세 이상

0: 관람가.
1: 프리셋 업!
2: 잠시 후 4시부터 황지성의 황제 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안 바쁘면 황제 파워로 진행시켜!
3: 자, 우리 오유진 양과 함께 자 여러분들의 고막을 털어봤습니다. 네. 자, 첫 출연인데 어떤 소감이 어떠시고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4: 오늘 너무 즐거웠고 오늘 사실 신곡 홍보를 하러 나왔는데 뭔가 여러분들한테 힘을 받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고 또 오랜만에 세훈 삼촌 만나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5: 그래요, 조카.
4: 네. 네, 신곡 많이 많이 사랑해 네. 주시고 앞으로 오유진이라는 가수도 많이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깔끔하다.
5: 요즘이 깔끔해.
3: 방송이 아주 깔끔해. 네.
5: 그냥 올해 그냥 다 찢어놔라 연예계를 그냥. 아무튼 응원할게요.
3: 또 예. 새로운 거 뭐 또 계획 있거나 홍보할 일 있으면 걸출쇼로 또 찾아와 주세요.
4: 네, 좋습니다.
3: 기다리고
4: 네.
3: 있을 테니까. 자 이제 트롯 프린세스 오유진의 신곡 여우야만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날 날 기대해 보도록
5: 네.
3: 하겠습니다.
5: 저랑 가겠습니다 저도.
3: 반스디 반스디
5: 무슨 반스디 반.
3: 너도 이제 가고 나도 갈게요. 나도 가요.
5: 가요.
3: 방청객도 이제 가시고요. 방송으로 없는 분도 가 이제.
5: 가야 돼 이제.
3: 예예. 예.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5: 감사합니다. 땡큐.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4: 신차 선택할 땐 어디?

0: 프리미엄 썬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썬팅
1: 어프프 썬팅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부산에 있는 한 초밥집은 주문 방법이 특이하다고 합니다. 손님이 초밥 메뉴를 그림으로 그려서 주문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다이어리를 꾸미듯이 스시 꾸미기 메뉴판에 그림을 그리거나 초밥 이름을 적어서 주문하는 거죠. 앙? 재밌네요. 근데 조금은 귀찮을지도.

0: 단순히 초밥을 주문하는 게 아니라 주문하는 과정에서도 재미를 줘서 매장을 방문한 경험을 오래오래 기억에 남기는 거죠. 야, 요즘 MZ들 참 재밌게 사네요. 초밥은 자고로 싸고 생선 두툼하고 맛있으면 최고 아닙니까? 똑같은 일상이지만 조금만 바꿔보면 그 안에서 새로운 재미가 탄생한다는 거. 똑같은 라디오지만 조금씩 비틀어서 진행하는 황제파워가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재밌다는 거. 이제 우리도 신청곡 문자를 그림으로 한번 받아볼까요?
1: 오늘도 내시는 황제파워 납시오!

0: 2026년 8월 2일 일요일 황제파워의 황제성 인사드립니다. 헬로. 첫 곡은 싹쓸이 그 여름을 틀어줘 듣고 오셨습니다. 요거 이제 예능에서도 퀴즈도 많이 하죠. 뭐 그림 보고 속담 맞춰라, 사자성어 맞춰라. 네, 그리고 심지어 저희 그 분홍이 방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라는 그림이 아무도 보지 않지만 사실 붙어는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그림으로 표현하는 이 방식, 우리 코너개발연구소가 이 힌트를 얻고 바로 연구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는 신청곡. 이거 뭐 퀴즈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제가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 힌트 그림을 보고 신청곡을 맞출 수 있을 것인지라는 이런 코너로 재탄생하게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또 이제 보는 라디오가 있기는 하지만 이걸 못 보고 귀로만 듣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림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면서 풀어갈 것이냐, 그것만 해결하면은 제가 봤을 때 뚝딱뚝딱 코너 개발 연구소, 네, 프로그램을 하나 코너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살랑살랑 어딘가로 좀 떠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산, 뭐 바다, 계곡 어딘가로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항상 황제파워 챙겨서 친구처럼 데리고 다녀주시고, 네, 반려라디오라고 그냥 생각해 주십시오. 차에서 오며 가며 가는 길에 우리 같이 대화하자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혼자 심심하니까. 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야지 많은 분들이 말을 걸어준단 말이에요. 혼자 심심하니까 저 꼭 데려가 주세요. 알았디?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저희 출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누가 왔는지 확인할게요. 광고 이츠 까꿍.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장길 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벨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8: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0: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오늘도 황제팡에 속속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주말에 맛있는 거 드시라고 치킨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고요. 첫 곡은 테티서 아드레날린으로 출발.

전수미님, 장현웅님 어서 오십시오. 김정우님 그리고 최유진님도 반갑습니다. 아유, 임태규님도 일요일날 아주 평온한 이 귀한 시간에 황제 파워 찾아주셔서 땡큐.

부부 싸움이 이틀째인데 라면 끓이다가 급하게 화해했습니다. 라면 최고. 역시 이 음식이 짱이죠. 이 집안의 평화를 갖다주는 거는 음식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 싸움도 밥 먹이고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아셨죠?

0: 7118 남편이 인도로 2년 주재원 발령 받았는데 따라 갈까 말까 고민 중.
1: 아, 2년이면은 이거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진짜 긴 시간인데. 아, 많이 보고 싶지 않을까요? 따라가면 너무 또 자주 있으니까 타향에서 외롭지 않을까요? 그냥 시간 될 때 가는 걸로 남았을 때.

작가님, 신생아 돌보면서 들어요. 처음 왔는데 노래가 너무 신나서 애기 안고 파운스죠. 아주 잘 오셨습니다, 어머니. 우리 황제포항으로 이어 해교하시는 분도 많고 산후조리원에서 이게 몸조리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육아하시는 분들 여기 천지예요. 잘 왔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육아 친구 황제 파워에서 들려드릴 다음 곡 엠블랙 모나리자.

6772님, 아니 어느 집에서 생선 굽는 냄새가 나는데 아우 정말 먹고 싶어 미치겠어요. 안 그래도 엊그저께 저도 저기 한강에서 뛰다가 도시로 올라왔는데 가정집 근처 지나다가 누가 김치찌개를 너무 맛있게 끓이고 있어가지고 그거 저녁으로 먹었습니다. 아, 이 느낌을 알고 있어요. 6779님, 그럼 오늘 생선구이 빨리 진행시켜.

4419 님 동네에 잠자리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 생각도 나고 저도 잠자리채 살까요? 자, 잠자리채는 본인이 사지 말고 항상 저기 지방에 계시거나 아니면 근처에 계신 엄마한테 꼭 사달라고 말해서 네, 엄마 귀찮게 하세요. 엄마들 은근히 좋아하실 겁니다. 엄마나 잠자리채 사줘. 아셨죠?

이정원님 반갑습니다. 이은홍님 어서 오십시오. 홍미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채윤님도 와주셨습니다. 자, 우리 채윤님께서 이제 한국에 도착하셨나 보네요. 이제 막 인천공항 도착. 도착하자마자 김치찌개 먹었어요. 근데 느끼한 나라를 돌아다니다 오셨나 보죠. 호국의 맛 두 그릇 드세요. 네, 우리 타양에서 진짜 김치찌개 생각나면 고통스러워 버리죠. 맛나게 드셔요.

황제파워 놀러 왔어요. 저는 할머니랍니다. 늘 신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큰 형님, 큰 누님들의 이런 칭찬 문자 너무 기분 좋아버리지 않니? 누님 어서 오세요.

2284님, 아니 염색한 지 일주일 만에 흰머리 보이는 거 시화소니? 라고 해주셨네요. 이 말투 중독성 있는데요. 실화 시화소니? 1628님, 그럴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유난히 빨리 자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하다는 증거니 깨니 그냥 살짝 패치 커버 염색약만 사서 그것을 집에서 하는 걸로 진행.

4184님, 여기가 DJ가 자기 먹을 건 자기가 알아서 시킨다는 그 라디오인가요? 그냥 재밌는 건데 이걸로 그냥 하시죠. 네, 청취자 이름 4층에서 제가 먹고 싶은 거를 제 앞으로 선물을 보내는 여기가 그 유명한 황제파워입니다. 자, 어서오세요. 저희는 온통 다 주작이랍니다.

0: 여기까지.
1: 자, 이렇게 이기아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이기아님께는 치킨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0: 맛게 드십시오. 여기까지.
1: 아, 주점숭님께서 감자 선물이 많이 들어와서 감자와의 전쟁 중입니다. 조리고 부치고 찌고. 네, 감자 요즘에 감자 맛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도 얼마 전에 아는 식당을 갔다가 식당 그 어머니께서 갑자기 감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곱창집에 갔는데 자기들이 키운 감자인데 이거 주고 싶다고. 제가 감자를 너무 잘 먹으니까 그러더니 감자를 한 박스를 주시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맛있더만요. 이 감자가 그 찐 감자였는데 씹었는데 그 안에 되게 포슬포슬한 거 있잖아요. 포슬포슬하고 그냥 거의 베이지색 느낌 나버리면서 감자를 자기가 되게 잘 삶으신대요. 그 사장님께서 자기 본인이 엄청 잘 삶으신다고 삶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껍질 닦아서 저기 찜기에 넣은 다음에 설탕 살짝 뿌리고 살짝 진짜 살짝 뿌리고 이렇게 찌면은 아주 맛있게 쪄진다면서. 네, 저에게 감자를 주셨는데 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처음에 거절했는데 박스를 계속 들고 계셔가지고 결국 제자 트렁크에 넣어주신. 아, 정말 울 뻔했습니다. 갑자기 옛날에 저희 친척들 집 갔다가 명절에 오면은 맨날 그렇게 싸주시던 할머님 생각나가지고. 네, 듣고 계시다면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 지금도 잘 먹고 있어요.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감자 이 채 썰어가지고 감자 전도 해먹고. 그리고 요즘 먹고 싶은 거는 왜 옛날 도시락 반찬 이렇게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제 옛날에 여러분 진짜 싫어했던 게 꽈리고추 멸치볶음 있잖아요. 꽈리볶음, 꽈리고추 멸치볶음 그거 진짜 싫어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꽈리고추 그냥 귀신이 돼가지고 꽈리고추만 먹고. 그리고 제일 지금 그리운 게 그 엄마가 해주던 그 뭐라고 합니까? 감자채 반찬? 감자채? 그 삶아가지고 그냥 감자볶음? 감자채 볶음. 그게 이제 도시락의 그냥 기본 반찬이었잖아요. 저희 때는. 아, 그게 어쩜 이렇게 먹고 싶습니까? 그거 다른 거 말고 엄마가 해준 거. 엄마랑 할머니가 해준 거. 그거 간도 이게 적당히 잘 돼있고 그거 밥 비벼먹으면 그거 진짜 맛있는데. 감자채 볶음 그것만 먹어도 돼요. 밥에다 올려 먹었으니 그걸 밥에다가 탄수화물에 탄수화물을 올려 먹었으니 우리 어린이 친구들 아 친구들은 많이 먹어. 자 여기서 더 배고파지기 전에 음식 얘기랑 1부를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 지코 아무 노래 준비했고요. 듣고 우리 2부로 넘어갈게요. 왜 그리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정수기는 버튼 하나만 눌러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물 한 잔을 만들 때 생각보다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정수기 필터 청소와 여과 과정에서 우리가 마시는 양보다 더 많은 물이 생활용수로 흘러가는 건데요. 이 보이지 않는 물까지 생각한다면 물 한 잔도 끝까지 비우는 작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매일 마시는 깨끗한 물 한 잔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은 마실 만큼만 받아서 남김없이 마셔야겠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타, 국민 스타 자비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타 자비니 스타.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줄는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는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치킨.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워킷
1: 워킷 언제 어디서나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번호
5: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우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은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4: 번호
6: 이 맥주에 우리 오크 소주를 단 캔에 담았습니다 탁 따기만 하이소 오크 소맥
7: 부드럽고 깔끔하게 넘어가면서 굉장히 풍미가 있어요
6: 전국 편의점에 오크 소맥 오크 소맥 대한민국 1등 외려
8: 107.7 FBI 파워 FM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만 몇 개 읽어볼게요 문혜지님 기숙사 생활하는 고딩 아들이 엄마표 육개장 먹고 싶어 와 아까 1부 끝에서 제가 엄마표 감자채 반찬 먹고 싶다고 했는데 엄마표 육개장 먹고 싶어 한마디에 아침부터 장 보고 큰 냄비에 바글바글 끓이고 있어요. 덥다, 더워. 여러분 보셨죠? 제가 이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아까 잠자리채 사고 싶다고 얘기하신 분 우리가 뭐 그 문자가 도착을 했죠. 서른 먹은 아들이 잠자리채 사달라고 한다. 이거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어머니가 힘드시겠지만 물론 힘드시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나는 엄마의 아직도 아들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또 남자들 무뚝뚝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싹 그냥 가끔 엄마 음식 생각날 때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조기조림. 저 진짜 대표적인 음식 조기조림. 너무 맛있죠. 아 근데 이거 갑자기 문자 읽는데도 가슴이 그냥 짠해지네.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은 얘가 그냥 얼마나 규칙적인 생활을 하겠어요. 거의 군대랑 비슷할 텐데. 우리 조카도 아주 고생이 많네. 1982님. 빵디 저 여행가서 스카이다이빙 하기로 했는데 아 너무너무 떨려요. 빵디도 익사이팅 스포츠 해본 적 있나요? 제일 무서웠던 게 뭐예요? 아 일단 높이 떠있는 거 저는 다 무서워하니까 아 일단 짚라인 세계에서 제일 높은 그 짚라인들이 있어요 그거 진짜 무서웠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했던 것 중에 패러글라이딩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아 뒤에 그 선생님이 타기 싫은데도 아 이거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디가 제일 무섭냐면 이렇게 낙하산 메고 선생님이랑 달린단 말이죠 삭삭삭삭 그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면서 몸이 붕 떠요. 그 순간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달려서 내려오는데 몸이 붕 이제 뜨거든요. 그 땅이 슬슬 없어지면서 절벽으로 이렇게 슥 가면서 이제 사람이 떠가는 건데

그 땅이 점점 멀어지는 딱 그 구간이 갑자기 훅 꺼지는 구간이 있어요. 거기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냥 아예 높게 올라가면은 눈을 감아버리거나 아니면은 소리 지르면서 그냥 밑에 보면서 즐기거나 하면 되는데. 그리고 또 여러분, 패러글라이딩이 짚라인처럼 빨리 내려옵니까? 천천히 천천히 이 끝에 가가지고 뱅글뱅글 또 돌면서 내려와요. 이거 안전해야 되니까. 어? 소용돌이 모양을 그리면서 이렇게 착지를 한단 말이죠. 와, 진짜 무섭습니다. 근데 아직 스카이다이빙이 이게 거의 끝판 아닙니까? 야, 1982님 정말 대단하시네. 네, 안전하게 안전하게 무사히 잘 마치라고 무사 귀환 빔을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무사 귀환 빔. 아, 갑자기 그거 생각납니다. 옛날에 런닝맨에서 했던 그 막 경비행기 걷기 알아요? 무도에서 했나? 런닝맨에서 했나? 런닝맨이야. 경비행기 이렇게 걷는 거 있어요, 하늘에서.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습니다. 아까 하신 분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여기까지 문자 만나보겠고요. 2부에서는 지난 공개 방송 때 저도 모르게 쓰고 왔다 갔다 하는 소문이 들리는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랑 사는 이 시공간이 달라서 오실 수가 없는데 목격담이 지금 문자가 도착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자, 우리와 다른 시공간에 사는 그분이 제보 전화를 하는 코너죠. 시그널 해보도록 할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출발합니다. 코나 마녀 여행을 떠나다.

0: 또 벨이 울리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1: 잠깐만.
0: 왜 그래? 왜?
1: 그 산소 기저 같은. 어머 어떻게 심장이 벌렁벌렁. 나 지금 숨이 좀 안 쉬어져. 잠깐만.
0: 아이고, 숨이 안 쉬어지면 아니 뭐 얼마나 드셨길래 막혀. 또 과식하셨구만. 아니 또 뭐 팥빙수를 혼자 대야채 비우신 거예요?
1: 저 먹긴 뭘 먹어 진짜. 오빠 나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이야. 진짜 왜 이래 진짜. 아 지금 TV보다 삼각관계 취했단 말이에요. 아 진짜 내 심장이 녹아갖고 막 설탕물 된 줄 알았어.
0: 아니 지금 취하셨어요? 지금 이슬만 드신다 그래가지고 취하신 것 같은데. 아니 삼각관계면 뭐 드라마 보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고 남이 연애하는데 왜 누님 심장이 대신 떠요? 그 조심하세요. 부정맥입니다.
1: 드라마가 아니고 예능이에요. 예능. 나 또 예능보다 이렇게 심장 뛰긴 또 처음이네.
0: 오, 예능?
1: 그 게임 알죠? 그 무술만만 들어도 그냥 뭐, 말하면 무조건 당연하지 해야 되는 그 게임 말이야. 전에 그 강호동 오빠한테 잔디깎기로 머리 밀었지? 그래서 한방 맞고 빡 쓰러지고 그 다음에 김종민 오빠한테는 구구단 무대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KO 됐던 막 그 게임 있잖아요.
0: 아, 알죠. 이 당연하지 게임이잖아요. 당연하지 게임. 근데 그걸 또 했어요? 이번엔 누가 누구를 멘탈을 보내버렸어요?
1: 그 이민규 오빠가 딱 나오더니 이 한마디를 하는 거야. 네. 너는 은혜가 싫으냐?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그 한마디에 그냥 수조 공기가 촤악 얼어붙었잖아.
0: 아, 그랬더니요.
1: 아니 우리 종국 오빠가 딱 나갔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석금 걸어가더니만 윤은혜 언니 귀를 덥석 막고서 양손을 꽉 막아버리는 거야.
0: 그 장면은 사실 지금도 레전드죠.
1: 네. 아니 당연하지. 그리고는 당연하지 그 한마디 하는데 그냥 내 심장이 먼저 당연하지 오빠 당연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니까. 저건 사랑이야. 그냥 프로포즈라고. 그냥 나 오늘부터 김종국 오빠랑 결혼할 거야. 내 꿈은 김종국 오빠랑 결혼하는 거야.
0: 결혼은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누님은 기막아줄 사람이 아니고 혈압을 낮춰주실 분을 지금 찾아야 된다니까요. 약 챙겨줄 사람이랑.
1: 뭐라고요? 혈압. 나 아직 혈압약 먹을 나이 아니거든요. 귀만 이렇게 딱 막아주면 바로 사랑에 빠질 자신 있어. 종국 오빠 기다려요.
0: 정신 차리세요. 지금 김종국 형님은 지금 좋은 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잘 살고 계세요.
1: 장가를 갔다고요?
0: 네.
1: 거짓말 좀 하지 마. 진짜 나 놀리려고 자꾸 거짓말 하는데 그 오빠 결혼할 시간이 어디, 연애할 시간도 없어. 내가 보기에는 일주일에 8번은 헬스장 가고 하루 종일 덤벨만 드는 그 사람이 무슨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0: 그 운동이 아니라 덤벨도 아니고 진짜 사람이랑 결혼을 했다니까요. 이 쇠질만큼 사랑도 아주 열심히 하면서 잘 살고 계세요. 아니 지금 몇 년도예요 거기?
1: 아니 우리 오빠 아무리 봐도 방송국에 있어도 뉴스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날짜를 몰라고 방송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진짜. 2005년 3월이에요. 말리지 말아요. 내 꿈은 김종국 오빠랑 결혼하는 거예요. 내 귀 막아진 상담을 찾아봐요. 귀만 막아.
0: 연하랑 연하네 김종국 형님이. 코미디언이 뉴스를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자, 2005년에 살고 계신 집에서 TV를 보다가 스타들의 아슬아슬한 러브라인과 전설의 귀틀막 장면에 제대로 빠져버린 과몰입 끝판왕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분 TV 중독이죠. 그만 봐야 돼요. 자, 시그널 코너. 매주 스타들이 모여서 게임을 펼치고 그 안에 숨어있는 단 한 명의 스파이를 찾아내는 긴장감 넘쳤던 전설의 예능. 지금 생각하면은 마피아 게임의 어쩐 그 확장 버전이라고 할까? 참 잘 만들었어요, 프로그램을. 특히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연하지를 외쳐야 했던 이 게임. 김종국 씨와 윤은혜 씨의 심쿵 러브라인으로 수많은 화제를 낳았던 이 프로그램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자, 큰 힌트를 드리자면 알파벳 한 글자가 붙고요. 제목에 알파벳 한 글자랑 그리고 맨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네. 쉽죠? 이 두 글자가 사실 제목에 다예요. 네. 그러면 잠깐만, 한글로 쓰면은 세 글자고 영어로 쓰면은 두 글자인가? 알파벳만 넣으면? 네, 둘 다 우리는 괜찮죠? 아니면 한글로 표기해서 세 글자, 영어 알파벳 넣으면 두 글자, 여기까지.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 바로다가 확인을 합니다. 노래는 김종국, 이 사람이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2부 코너 시그널. 오늘은 2005년에 살고 계신 분이 전화를 주셨고요. TV를 보다가 한 남자의 한마디에 심장이 녹아내렸다고 하셨는데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게임을 펼치고 그 안에 숨어있는 단 한 명의 스파이를 찾아내는 대한민국의 대표 예능 당연하지라는 국민 유행어를 탄생시키고 수많은 스타들의 풋풋한 모습까지 볼 수 있었던 이 프로그램의 제목은 바로 엑스맨이었습니다. 네. 당시 스타라면 한 번쯤은 꼭 거쳐가야 했던 최고의 예능 등용문 엑스맨. 아 이제 이 그림을 볼 수 있을까요? 강호동 씨의 넘치는 에너지, 유재석 씨의 아주 재치 있는 진행, 그리고 스타들의 숨겨진 예능감이 폭발했던 프로그램 당연하지. 한마디로 상대의 허를 찌르는 심리전부터 나라라 후라이.

타이핀에서 펼쳐진 긴장감 넘치는 승부, 줄줄이 마리오에서 터져나오는 예측 불허 오답 퍼레이드까지 지금도 많은 시청자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2000년대 대표 예능이었습니다. 이야, 이게 마지막이었죠. 유재석, 강호동 이 두 선배님의 라인업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걸 보는 게, 아, 이 진짜 두 분이서 같이 프로그램 한번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저는 엑스맨 무드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스타킹도 좋아했고 강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김진호님, 요즘은 유행이 빨리 지나가는데 그때는 예능 하나 뜨면 학교 전체가 따라했었죠. 쉬는 시간마다 당연하지 하면서 친구들끼리 공격하고 팅팅팅팅팅 하면서 프라이팬 놀이를 했던 그 추억. 그렇죠, 그렇죠. 아, 맞아요. 8454님, 지상렬 씨랑 박명수의 호통 개그, 지식 개그도 진짜 웃겼어요. 맞아, 둘이 맨날 싸웠지. 날것의 캐릭터가 살아 숨쉬던 예능판이었죠. 아, 그립다. 근데 이제 낭만 있었죠. 네, 5234님, 채연 씨의 진수가 사건도 빼놓을 수가 없었죠. 아, 이때 알았죠. 이제 채연 씨가 김종국 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학생 때 마음에 늘 품고 있다가 연예인이 돼서 만난 이 프로그램이었잖아요. 학생 때부터 김종국 씨를 좋아했던 채연 씨가 마음 고백했다가 돌아온 김종국 씨 한마디, 진수가 미안하다. 하하, 정말 설렌다. 그때 채연 씨의 본명도 진숙이라는 걸. 네, 참 재밌었습니다. 자, 역시 모든 프로그램에는 보니까 러브라인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사랑하든 사랑하는 게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청취자와 음식을 동시에 사랑해버리잖아요. 청취자와 음식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해요. 자,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당첨자 뽑았고요. 당첨자 명단 황제파워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윤은혜 씨가 예전에 있었던 그룹이네요. 베이비복스 겟업 준비했고요. 요거 듣고 3부로 넘어갑니다.

0: 같이 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일사병과 열사병 둘 다 온열 질환이지만 다르죠. 어지럼증을 보이는 일사병은 쉬면 회복되지만 쉬지 못하면 의식이 흐려지는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만일 누가 온열질환 증세를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체온을 낮추는 거니까요.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찬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세요. 또 의식이 흐리다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무더운 날 핑 도는 어지러움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0: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습득컷 선단지 명함 다 있어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요즘 덕질 어디
4: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인쇄는 와우 플러스. 네가 좋아
5: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 듣는 너라서 좋아.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두근두근.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보세요.
1: 쌍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어느덧 3년 차가 된 뚜비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남편이 저희의 소중한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 가기 전에 반지를 가방에 넣고 그 가방을 캐비넷에 넣어놨는데 반지가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왜 캐비넷에 잠그지 않았냐고 한 소리 하려다가도 저보다 더 우울해하며 땅을 파고 있는 남편을 보니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연애 때 끼던 커플링이라도 끼고 다니자고 제안을 해서 지금 커플링을 끼고 다니고 있어요. 덕분에 예전 추억도 새록새록 떠오르고 다시 연애하는 기분이 솔솔 들어요. 그래도 저희 결혼 반지가 꼭 다시 저희에게 돌아왔으면 좋겠어서 쌍디 반지는 돌아오는 거야 빔 한번 쏴주세요. 신청곡은 트와이스의 TT 신청합니다.

자, 오늘은 뚜비님의 신청곡 트와이스 TT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거 대형 사고죠.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 네, 대형 사고죠. 아, 근데 이제

0: 그래서 뚜비님께서 이렇게 사연을 네 보내주신 거 보니까 또 남편을 위로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 괜찮으신가 보네 마음이 그래도 근데 이제 또 연애 시절에 끼던 커플링을 이 갖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대단한데요. 이 반지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뭐 술 먹고 잃어버린 게 아니라 운동하다가 이렇게 혹시 내 결혼 반지가 다칠까 봐 몰래 빼놓고 이렇게 다니다가 잃어버린 거니까 그래도 용서를 저기 네. 일단 반지는 돌아오는 거야 빔을 누가 이렇게 몰래 가져간 것 같다고 비싼 반지라서 저는 얼마 전에 집 정리를 하다가 알았는데 저희가 결혼 반지를 안 끼게 된 이 스토리를 서로 짐 정리하다가 알았습니다. 제가 결혼 반지를 안 끼거든요, 사실. 손이 막 이제 뭐 할 때 불편하거나 할 수가 있어가지고 보니까는 그 있더라고요. 저기 금고에 있더라고요. 결혼 반지를. 근데 그때 얘기했던 게 내가 답답해가지고 사실 반지 끼는 거를 그 당시에 너무 좋아하지 않아서 우리 목걸이 걸고 다니자 했다가 아니다. 결혼 반지의 가격을 낮추고 하나에 몰자 해가지고 그때 없는 살림에 다이아 반지를 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몰아놨더라고요. 결혼 반지의 가격을. 이렇게 형들이 잃어버려 막 세면대에서 잃어버리고 그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결혼 반지는 좀 저렴한 걸 하고 진짜 비싼 반지를 하나를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가 이걸 살 수 있을지 앞으로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일단 당장은 돈을 몰아가지고 어떻게 조금이라도 사자. 그래가지고 그 몰았던 반지가 나오더라고요. 안에서. 그때 알았습니다. 현명하죠. 실용주의. 실용주의. 네. 우리 뚜비님 반지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반지는 돌아오는 거야. 빔! 네, 꼭 좀 혹시 누군가 가져갔다면 빨리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의 거 가져가면 3년 재수없기. 네, 여기까지 신받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3부 그 가수가 돌아왔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광고 까꿍.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케어 원해요?
5: 케어 원해요.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 원해요.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케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7: 1533-1566 세라하임.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천?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나.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0: 닥터 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숙면 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12: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1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5: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16: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5: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16: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17: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18: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19: 온보딩으로 인재가 멈춰.

0: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만 소프트랩.
1: 황제성의 황제 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 농협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각질의 고수 한방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2: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파워. 널 좋아해.

그녀가 돌아왔다. 그녀가 돌아왔다. 그들이 돌아왔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가수의 컴백. 이제 황제 파워가 버선발로 나가서 반영한다. 그 가수가 돌아왔다. 신곡을 내고 우리 곁에 돌아온 가수를 만나보는 코너 그 가수가 돌아왔다. 그가 돌. 퀴즈가 있습니다. 정답 맞추고 뭐 가져가라? 선물 가져가라. 네 여러분 선물 많이 많이 가져가십시오. 황제파워에서 그 가수가 돌아왔다. 오늘 황제파워의 컴백을 보고하러 온 가수. 자 솔로 가수라고 합니다. 첫 번째 힌트를 드릴게요. 컴백에 맞춰서 올라온 기사 제목 힌트입니다. 힌트 컴온. 이번 컴백 데뷔 후 최저 몸무게 사랑받으려 다이어트. 일단 남자 가수는 아니겠죠. 두 번째 기사입니다. 약 2년 10개월 만에 솔로 컴백. 발매 직후 음원 차트 1위. 대단한데요. 세 번째. 두 번째 솔로 앨범 영기스트 수록곡 15곡으로 꽉 채워. 와 영기스트 15곡. 솔로 앨범에 15곡이면은 대단한 거죠. 아 이분 이 두 번째 힌트 나갑니다. 이 가수가 소속된 그룹의 히트곡을 3배속으로 한번 들어볼 텐데 사랑받으려 다이어트에서 남성이 아닌 줄 알았는데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이 그룹의 노래를 3배속으로 이거 스포를 한번 했네. 네 3배속으로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그렇죠. 앞구르기를 하면서 들어도 옆구르기를 하면서 들어도 공중 덤블링을 하면서 들어도 누가 봐도 이 그룹입니다. 예뻤어. 예뻤어를 부른 그룹. 그렇다면 데이식스의 멤버라는 얘기죠. 저는 항상 요즘에 예나 씨도 그렇고 최예나 씨도 그렇고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진짜 엄청 말랐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기사 제목에서 읽으면서 여성 솔로 가수구나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실제로 그 걸그룹을 활동하고 있는 걸그룹들을 마주치게 되면은 옆에서 보면은 진짜 뼈만 있습니다. 뼈말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데이식스의 베이시스트이자 작곡 작사가이자 보컬이기도 한 멤버가 오늘의 컴백 주인공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마지막 힌트 역시 노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작사가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이분이 작사한 노래를 힌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자, 그가 속아 돌아왔다 줄여서 그가돌. 오늘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그가돌의 이번 주 컴백 가수 바로 데이식스의 멤버 영케이입니다. 데이식스의 영케이 본명 강영현 씨. 영케이가 두 번째 솔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총 15곡들을 앨범에 꽉꽉 채워놨는데 데이식스 활동하는 4개월 동안 틈틈이 곡을 쓰고 작업도 했다고 합니다. 꾸준함을 이길 수는 없다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활동하는데 틈틈이 다음 작업까지 준비를 해버림, 대단하죠. 자, 원래도 그룹 안에서 이 부지런함, 성실함의 대명사라고 하는데 이번 앨범에서도 영케이의 부지런함과 성실함, 그리고 재능이 아주 돋보입니다. 1117님, 팡디만큼 먹는 영케이, 그런데 이번에 다이어트 독하게 했더라고요. 우리 팡디도 앨범을 내야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는 건가? 저는 또 앨범 내면은 또 그냥 졸업앨범처럼 재밌는 앨범 내버리지. 네, 다이어트 안 해도 되는 앨범 내버리죠. 자, 그가돌에서 만난 컴백 가수 영케이, 정답 맞추신 분들 명단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케이 씨의 컴백을 축하하면서 이번 앨범 타이틀곡 Shut the Door, 데이식스의 두 곡 Welcome to the Show까지 두 곡 들을게요.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연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 너무 설레요.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생활정보.
6: 이름난 사람을 보면서 정말 그럴만하다 싶을 때 쓰는 사자성어가 있죠. 바로 명불허전입니다. 이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명불허전은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이 춘추전국시대 귀족 맹상군에 대해 남긴 기록에서 비롯됐다고 해요. 맹상군은 3천명의 식객을 차별 없이 정성껏 돌본 인물로 명성이 높았는데요. 이 모습을 직접 확인한 사마천이 자신의 역사서 사기에 그의 이름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고 적으면서 탄생한 사자성어인 겁니다. 이름값을 한다는 말, 명불허전. 좋은 명성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7: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

0: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바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개 부럽지가 않아. 파워FM 오후

0: 몇?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황재성의 황제 파워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8월 2일 주간 황재성

0: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발가락으로 TV 리모컨을 집어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계시는데요. 아, 그렇다 리모컨 떨어지면 저 대참사. 아이고, 발이 쥐났네요. 네, 야옹하세요. 야옹. 네, 사연 받았습니다. 4448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빵디, 오늘 화분 배달을 갔는데요. 고객님께서 화분을 보시더니
1: 죄송한데 이거 안 받을게요. 혹시 처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처음엔 당황했는데 멀쩡한 화분을 버리기도 아깝고 해서 제가 얼떨결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돈이 들어온다는 금전수더라고요. 아니, 금전수가 하필 저한테 온 걸 보니 얘도 돈이 필요한 집은 기가 막히게 찾나 봅니다. 금전수야, 이제 네가 왜 여기 왔는지 증명할 시간이야. 앞으로 우리 집 돈길 좀 잘 부탁합니다. 네, 오늘은 계획에도 없는 금전수를 데려오신 4448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금전수, 저도 사실 몇 달 전에 애칭 김정수라는 금전수를 데리고 왔었죠. 지금도 물을 주면서 무럭무럭 잘 커가고 있고요. 관리도 너무 쉽더라고. 그냥 꽃말이 의미가 너무 좋으니까 금전수, 금전이 들어오는 금전수. 네, 4448님, 저희가 금전수가 저기 돈길로 잘 인도하게 돈길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돈길 빔. 아까 금전수를 다시 물리신 그 여성분에게 오늘 선곡을 바쳐야 할 것 같습니다. 약간 부담스러운 그 어떤 남자분께서 꽃을 보내는데 거절한 느낌이죠. 뭐 책상에 자리가 좁아서 다시 물린 건 아닐 거고, 짝사랑하는 남자가 보내는데 그 물린 것 같습니다. 일단 추측이고, 오늘 선곡한 노래는 자우림 미안해 널 미워해 준비했습니다. 화분을

0: 당신의 휴일을 월요일에 불태워라. 휴일엔 더 신나다. Ladies and gentlemen, Mother, Father, gentlemen, 따따따라따따따따따따. Welcome to 월요일에.
1: 정말 주말이 영원히 안 끝났으면 좋겠다. 시간이 여기서 딱 멈췄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은 일요일 이 시간마다 들죠. 자, 가는 시간 붙잡고 싶은 이마 원루페에서 풀어보려고요. 오늘 원루페 최창민의 영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퀴즈도 갖고 왔으니까 맞추고 선물 가져가십시오. 어린 시절 감자 반찬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 반찬 뭘까요? 힌트는 감자를 얇게 채썰어 만드는 반찬이죠. 주관식입니다. 여기까지.

채원님, 황제 파워 덕분에 버라이어티 일요일. 감사합니다, 채원님. 아유, 우리 황제 파워가 뭐라고 그냥 거기까지 느껴버리셨어요.

전 연준님 아파트 단지 물놀이장에서 하루 종일 애들하고 놉니다. 신나지만 눈물이. 아니 근데 어떤 아파트길래 아파트 단지에 물놀이장이 대단?

김성희님께서 남편은 너튜브, 아들은 게임, 저는 황제파워 청취 중입니다. 각자 돌아요. 가족들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네, 성희님 좋습니다. 즐겨!

0: 사람들 가끔 브레이크 걸 때 혼난 줄 알고 이 최창민의 영웅이랑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맨날 속는 노래
1: I'm sorry
0: 왜냐면 다음 곡이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자 이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운행하는 버스 타십시오 다음 곡은 자자 버스 안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 감자 반찬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 반찬 뭘까요? 힌트는 감자를 얇게 채썰어 만드는 반찬 주간식이에요.

당지 진짜 아저씨 식성이에요. 맨날 국물 요리만 전해 주세. 우리 그 국보이 틀 때 항상 말죠. 우리 국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국물 없이 어떻게 밥을 먹어? 아 오늘 그럼 국물 없이 한번 가볼까요? 재쟁쟁쟁 밥안반반 오늘은 그럼 쟁반짜장으로 저녁 메뉴 진행시켜! 쟁반짜장이면 괜찮죠?

무슨 이유일까요? 보니까 제가 모기약, 모기 패치 뭐 이런 것들 각종 것들을 다 써봐서도 모기가 죽어서 발견되지는 않는다. 근데 한 가지 달라진 건 애가 무슨 취한 것 마냥 느리작대니까 그냥 잡아버리셔요.

0: 야바야바도.
1: 아, 이거 들어야지 끝이죠.
0: 자, 이제 마지막 월미백 끝곡입니다. 키스 나를 돌아봐로 살랑 넘어가 버립니다. 여기서 우린 보여주고 싶어.

줄여서 액정이 나갔습니다. 내 마음도 나가버린. 저도 얼마 전에 핸드폰을 떨궈서 액정 가사사기 되었습니다. 혁진님, 그래 오히려도 아 핸드폰 요즘 너무 비싸던데 그래도 빨리

여기까지 원팩트. 아, 퀴즈 정답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 감자 반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 반찬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감자볶음이었습니다. 감자볶음, 감자채볶음 뜻이 통하면 다 정답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명단은

어디 있다? 당첨자 명단. 황제 파워 홈페이지 황제 전당에 있다. 자,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근데 어차피 월요일이 와요. 그러면 뭐다? 남은 일요일을 알차게 보내셔라. 너무 슬퍼만 하지 말고 즐겁게 즐겁게 보내셔라 라는 말씀 드리면서 내일 월요일 보라 생방으로 여러분들 만나러 까꿍할게요. 새로운 한 주간도 황제파와 함께 시작하시고요.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행 하십시오. 끝곡은 스위스어로 이소라의 비바 준비했습니다. 이거 들으면서 집까지 저도 퇴근할게요. 여기까지 끝.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

0: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 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신차 선택할 땐 어디

0: 세팅 할 때는
1: 프리미엄 썬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썬팅
0: 어프프 썬팅.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3: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2: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세출배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세출배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바늘이나 칼 같은 데 찔리면 피 묻고 더러워지는 건 칼날인데 상처는 내가 입죠. 가만히 놔두면 아물 걸 자꾸 건드리고 딱지를 뜯고 그러다가 더 오래 가고 흉도 집니다.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더합니다. 상대는 그때뿐 오래오래 곱씹고 화를 키우는 건 다름 아닌 나죠. 이 좋은 휴일에도 불가피하게 입게 되는 상처. 기분 더럽히진 맙시다. 더러운 건

카더가든 로맨틱 선데이 박소현의 러브게임 일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사랑하는 곡이에요. 로맨틱 선데이.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라디오계의 소나몰라송 DJ 박소현입니다. 신민님. 저 며칠째 속상한 상태인데요. 평소 직장 상사의 센 말투 때문에 쌓여 있었던 감정이 터져버렸거든요. 퇴근하다 울어버렸어요. 무엇보다 그따위 일로 눈물 흘린 제 자신이 너무 짜증이 납니다. 야,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면 그죠? 늦어도 금요일 일인데 며칠째 속상한 상태라고 이걸 아직까지 곱씹고 문자를 넣으시다니. 이럴 때 생각하세요. 그 상사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이 주말을 잘 즐겼을 겁니다. 로맨틱 썬데이로. 너무 억울하잖아요. 신미애님. 우리 미애 씨의 아까운 주말만 날렸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러브게임에서 선물 나갈 테니까 남은 시간 즐겁고 행복한 일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잘해요. 잠시 후에는 1+1 노래배송 서비스 함께합니다. 신청곡도 선물도 1+1으로 나갑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참여할 수 있고요. 3, 4부에는 아이돌과 함께하는 아이돌 팬미팅 이어집니다. 오랜만에 카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제이셉, 소민 두 분과 함께하는 아이돌 팬미팅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4: Walk it, walk it 안전화.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5: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6: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한 소프트랩!
7: 노래를 신청하면 한 곡 더 덤으로 얹어서 들려드립니다. 원 플러스 원 노래 배송 서비스 덤덤덤덤덤덤. 머리 아프게 여러 곡 고민할 필요 없고요. 거창한 사연 없어도 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이 감정에 꽂히는 노래 하나만 신청해 주세요. 노래도 원 플러스 원, 선물도 원 플러스 원으로 갑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참여할 수 있고요. 사연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아이스 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두 잔씩 갑니다. 첫 번째 사연은 8052님인데요. 출산하고 축하드립니다. 아기랑 집에 왔어요. 조리원 안 가서 집에서 몸조리 중입니다. 남편이 육아휴직까지 쓰고 저보고 푹 쉬라고 하더니 밤에 젖병 닦는 동안 아기가 울길래 좀 봐달라고 하니까 듣지도 못하고 자더라고요. 코까지 골면서 저는 온몸이 다 아픈데 아기 안아주고 기저귀 갈고 그러다가 아는 상태로 소파에서 같이 잠들었네요. 그냥 남편 출근시키고 싶어요. 아, 거북이의 어깨짝 신청합니다. 이야, 남편이 마음은 예, 정말 육아휴직까지 쓰고 다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 마음은 알죠. 근데 이제 남편도 너무 힘든 거지. 예, 코까지 골면서 남편도 많이 피곤한가 봅니다. 출산 후에는 참 챙길 것도 많고 내 몸 챙기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몸조리 잘 하시길 바라고 신랑이 조금 이제 체력이 좀 올라와서 함께 해주시면 더 좋겠네요. 아이스커피 원 플러스 원 가고요. 거북이 어깨짝 신청하신 곡 지금 나가요.

KWER 별의 하모니 이어드렸습니다. 덤으로 한 곡 더 이어드렸어요. 원 플러스 원 노래배송 서비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44님인데요. 매일 퇴근길에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늘 따뜻한 음악과 이야기 덕분에 힘을 얻고 있어요. 오늘도 모두가 행복한 하루였으면 합니다. 신청곡은 이무진 신호등 부탁드립니다. 야, 매일매일 이렇게 듣고 계시다고 하니까 참 감동입니다. 보통 이제 퇴근길에 들으시고 주말에는 못 들을 수도 있는데 감동이에요. 감사드립니다. 이무진의 신호등 나갈 거고요. 아이스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선물도 가고요. 앞으로도 종종 또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무진 신호등.

커피 소년,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3244님께 한 곡 더 덤으로 얹어드립니다. 피처링은 하은이고요. 잠시 후 2부에도 원플러스원 노래배송 서비스 이어집니다.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빈 용기에 내용물만 담아가는 리필 스테이션을 아시나요? 리필 스테이션에서는 세제나 샴푸 등을 필요한 만큼만 덜어서 살 수 있어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분들에게 인기인데요.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이면서 가격까지 저렴해 지갑과 물을 동시에 지켜주는 기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주말엔 집에 잠들어 있는 빈통을 들고 나만의 가치 있고 알뜰한 일상을 위해 리필 스테이션을 찾아가 보면 어떨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타, 국민 스타 자비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타, 자비니 스타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졸린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졸린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생활정보.
2: 아기들의 생애 첫 식사. 세계보건기구에선 생후 6개월부터 이유식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첫 이유식에서 빠지지 않고 빠져서도 안 되는 게 쌀 미음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쌀은 탄수화물이 주성분이지만 단백질과 필수지방산, 비타민, 식이섬유, 미네랄 등 10여 가지 영양성분이 포함된 단일식품으론 완전식품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특히 쌀에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칼슘의 흡수를 돕는 라이신 함량이 다른 곡류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아 뼈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소중한 내 아기에게 가장 순하고 가장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이 쌀 이유식 한 그릇에 가득 담긴 것 같습니다. 쌀은 곧 사랑입니다.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노래를 신청하면 한 곡 더 덤으로 얹어서 들려드립니다. 원 플러스 원 노래 배송 서비스

노래도 한 곡만 신청해 주시면 원 플러스 원으로 나가고요. 선물도 원 플러스 원으로 갑니다. 사연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아이스 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두 잔씩 나가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

0: 걱정입니다. 너무너무 기대돼요.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온 가족이 함께 가는 거죠. 아, 사람이 많아지면 예, 작년보다 즐거움도 배가 될 겁니다. 물놀이로 무더위 잘 날려버리시고요. 아이스커피 1+1으로 갑니다. 신청하신 곡이에요. 여름아 부탁해.
1: 여름아 부탁해. 아이고.

달의 뒤편으로 와요. 이민지님께 덤으로 한 곡을 더 이어드렸습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원 플러스 원 노래 배송 서비스 이번에는 이지윤님이 주신 사연인데요. 막내도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아이 둘과 함께하는 첫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아들 돌보느라 수고한다고 남편이 일요일 오후는 늘 자유시간을 주거든요. 라디오 들으며 운동하고 이제 좋아하는 샐러드 가게에 혼밥하러 갑니다. 남편 고마워 라는 글과 함께 에즈원 라라라 러브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또 신나야 집안 분위기가 신나고 아이들도 신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하루 이렇게 자유시간을 건강하게 잘 보내셨네요. 귀한 자유시간.

0: 디오 괜찮아도 괜찮아. 이지윤님 신청곡 라라라 러브송에 한 곡을 더 덤으로 얹어드렸습니다. 선물도 1+1이에요. 아이스커피 1+1으로 두 잔이 갑니다. 지금 떠오르는 노래들 간단한 사연과 함께 신청곡 하나만 넣어주시면 저희가 덤으로 한 곡을 더 얹어드려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7: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6: 비다샵!
7: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6: 비다이렉트샵
7: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6: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네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0: 여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번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5: 번호.
6: Standing Egg 여름밤의 올인 듣고요. 잠시 후 3, 4부에는 카드의 제이셉 전소민 두 분과 함께 올게요.

0: 뜨거운 여름, 시원한 탄산음료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탄산음료 생산 라인에도 가스감지기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탄산음료를 만들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사용되는데 무색무취의 특성 때문에 누출 시 사람이 쉽게 알아챌 수 없지만 농도가 높아지면 중독을 일으키거나 질식사고의 원인이 되는 위험한 가스인 만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이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안전은 대응이 아닌 준비. 현장에 꼭 맞는 가스감지기를 갖췄을 때 조금도 설틈없는 완전한 안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1: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2: 이응이응, 계기로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리스카?

0: 펄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 중심 라이프 케어 몽젤.
3: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프레스.
6: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7: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는 너라서 좋아.
6: 좋아 죽겠어.
7: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좋아해.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태연 제주도의 푸른밤 박서현의 러브게임 일요일 3부 첫 곡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카드의 제이셉 전소민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아이돌과 함께하는 아이돌 팬미팅 방송이 끝난 직후에 SBS 라디오 에라오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카드 러브게임 혹은 카드 박서현 검색하시면 영상 볼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잠깐만요.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2: 메디솔라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0: 메디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서울에서 왔습니다.
4: 경남서 왔어요.
3: 아따 반갑소이. 전라도에서 왔어라. 타 지역에서 대구 모빌리티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200만원 지원.
5: 취업하고 지원받고 성장하고 오오.
6: 대구 잡고 쓰리고.
3: 대구 잡고

0: 쓰리고 9월 30일 마감.
1: 아이돌의 숨겨진 매력을 아찔하게 탐구해보는 시간, 박서현의 아이돌 팬미팅. 자, 누구든지 일렬에서 편하게 듣고 볼 수 있는 아이돌 팬미팅. 저는 MC를 맡은 박서현이고요.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0: 10년이란 시간 쉽지 않습니다. K-POP에서 혼성 그룹으로 살아남는다는 게 근데요. 이 그룹은 해냈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를 무대로요. 더 멋있어진 카드에 제이셉 전소민 씨와 함께하는 3년 만에 누가 돌아왔게 시작합니다. 자, 제이셉 씨, 소민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이 얼마만이에요? 예. 너무 반갑습니다. 특히 소민 씨가 더
2: 너무 오래됐어요.
0: 너무 오랜만이죠. 네. 우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 네, 안녕하세요. 카드의 소민입니다. 유후. 반갑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카드의 에이스 카드 제이셉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야, 이 멘트 정말 처음에 듣고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또 10년 지나서 들으니까 괜찮네요. 그래,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아. 이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1: 맞습니다.
0: 옛날엔 그 어색했던 것들이 지금 또
1: 아무렇지도 않네.
2: 이제 아무렇지도
0: 괜찮아. 참 예전에는 음악 들으면 항상 너무 강렬하고 막 불이 나와야 되고 막 항상 센 컨셉 막 이랬는데 지금 또 보면은 또 멋있어요.
2: 네, 그죠? 뭔가 그 에너지가 느껴지고
0: 화려하고 네. 그때 또 젊었고. 네. 이제 첫 번째 정규 앨범 축하드립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방송 듣는 분들은 아니 내가 카드를 본 게 아니 언젠데 지금 첫 번째 정규라고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2: 맞아요.
1: 많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0: 네. 놀라시는 분들.
1: 네네네. 네, 좀 죄송스러운 네. 입장인 거예요.
0: 네, 해외 투어가 너무 많았고 사실 그 사이에. 네. 그렇죠. 네, 매해 음악을 발표하긴 했었는데
2: 네.
0: 이번에 좀 정규하면서 어떠셨는지 뭐 마음이 무거웠다고 제이셉 씨가
1: 지금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0: 안 했었어요? 아니
1: 좀,
0: 어땠어요?
1: 좀 무겁지 않았어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0: 아니 그래서
1: 했는데.
0: 기사를 보면서도 전 제이셉 씨를 아니까 그렇게 웬만해서는 마음이 무거울 친구가 아닌데
1: 무겁진 않았어요. 네, 오히려 가벼웠어요.
0: 오히려 가벼웠어요. 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는지 첫 정규라서
2: 이게 타이틀 자체가 이 정규라는 네. 이 타이틀이 사실상 조금 부담스럽기는 했었어요.
0: 네네.
2: 왜냐 아무래도 새로운 곡들 신곡들을 많이 넣어야 하는 문제고
0: 네.
2: 근데 또 그만한 시간이 조금 많이 없었기 때문에
0: 예.
2: 근데 딱 나왔을 때 이제 멤버들 하나하나 솔로곡들도 있고
0: 그쵸.
2: 또 새로운 좀 감성적인 곡들도 넣고 네. 해서 그래도 다채롭게 완성돼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0: 맞아요.
2: 같아요.
0: 맞아요. 저는 이번에 정말 예전에 막 그 센 느낌 불이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음악에서 이번에는 물이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2: 네.
0: 그래서 너무 그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1: 감사합니다.
0: 네.
1: 그 청량한 카드를 보고 싶어 하시는 팬분들이 많으셨어가지고
0: 그러니까.
1: 아 이거는 진짜 수미상관 구조로
0: 진짜
1: 정말 이때는 이제 마지막 앨범으로 네. 아 그때로 돌아가자
0: 네. 그러니까
1: 이런 느낌으로 맞아. 작업을
0: 그래서
1: 했습니다.
0: 너무 듣는 그 재미와 보는 재미가 너무 좋더라고요. Never Solo 이 부분 너무 좋아해 개인적으로.
1: 감사합니다.
0: 진짜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까지 카드 음악도 있고 또 다른 느낌도 있고 해서
2: 네.
0: 예, 많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니 어떻게 10년 동안 두 분이 보기에는 뭐가 제일 바뀐 것 같아요? 변한 것 같아요?
1: 소민이는
0: 네.
1: 그때보다 지금이 승부욕이 많이 세졌어요.
0: 오히려 그때는 오히려
1: 그때는 그냥 네. 뭐 승부욕 이런 거 전혀 나는 네. 상관없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0: 그냥 오빠 해 그냥
1: 네,
0: 이렇게
1: 네, 그런데 네. 지금은 절대 안 질려.
0: 네. 맘 먹으려고 하는구나.
1: 맘 먹으려고. 네.
2: 오빠가 하도 이제 장난을 많이 치니까
0: 예.
2: 저도 거기서 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
0: 그런
2: 때문에
0: 느낌이 들어서.
2: 네, 요즘에는 조금 승부욕을 네,
0: 사실 그 제이셉 씨한테만 승부욕 부리는 거 아니에요? BM 씨한테도 좀 승부욕을 부리나요?
2: 오빠들한테
0: 오빠들한테 아, 그런 게 좀 바뀌었군요.
2: 네네.
0: 아니 예전에는 제가 인터뷰했을 때는 이제 혼성이다 보니까
2: 네.
0: 이 피치나 키를 맞추기가
2: 네.
0: 좀 어렵다
2: 네.
0: 아무래도
2: 네. 네. 네.

0: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좀 수월해졌어요? 10년 하면 맞춰집니까?
1: 아 그건 안 맞춰지죠.
2: 안 맞춰져요. 안 맞춰지는
0: 서로 양보를 없네. 예예. 네. 예. 아, 그거는 진짜. 계속 신경 써서 노력을 네, 해야 되는 거예요.
1: 쉽지 않은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아니 예전에는 또 미라클 모닝 한다고 제이셉 씨가 한동안 미라클 모닝 기억나죠?
2: 네네 미라클 모닝.
0: 요즘은
2: 아 끊었어요. 아 굳이 왜 하고 있지 약간 생각
0: 아니,
2: 들어서
0: 아니 그래서 저는 그때도 너무 이상했던 게 아니 밤 10시에 자가지고 아침 6시에 아, 미라클 모닝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인터뷰 중이니까 말은 못하겠지만 아니 우리가 요즘에 아티스트가 누가 밤 10시에 잡니까? 보통 아침 10시에 자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가지고 아, 너무 뭔가 이상한데 그래도 이제 막 한다고 하니까 응원을 했는데
2: 해주셨는데,
0: 바로 때려쳤어요?
2: 바로 때려쳤어요. 아, 할 게 못 되는 거
0: 그렇지 같아서. 힘들어. 네. 그 리듬을 바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바뀌었네요. 미라클 모닝을 때려쳤다.
2: 때려쳤습니다. 끊었습니다.
0: 뭐 이런 것들 바뀌었고 이게 소민 씨가 보기에 제이셉 씨 10년 동안 뭐가 가장 바뀐 것 같나요?
1: 아 뭔가 조금 더 오빠 진지해진 것 같아요.
0: 아 예전엔 철이 더 없었어요.
1: 네
0: 그쵸?
1: 없었어요.
0: 그래. 그쵸?
1: 옛날에는 그냥 마냥 밝은 오빠.
0: 맞아요.
1: 근데 이제는 조금 더 네,
0: 책임감.
2: 야 나도 35살이니까
0: 그러니까.
2: 언제까지?
0: 맞아.
2: 언제까지 그렇게
0: 발랄한 게 있어. 근데 25살 요즘에 이제 아이돌들 보면 25살이라고 해서 다 발랄하진 않아요. 25에도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있거든요.
1: 네, 있더라.
0: 있어요. 근데 25살 제이셉 씨는 날라다녔지.
2: 네, 네 맞아요.
0: 예전에. 정말 너무 밝고
1: 맞아. 예,
0: 항상 이제 음악 좋다라는 이야기 듣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 더 웃긴다 이런 얘기 듣는 게 좋아요 어때요?
2: 저는 웃긴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진 않고 네네. 재밌는 사람으로
0: 재밌는 사람으로 그래서 네. 항상 이제 그런 유머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맞아. 제이셉 씨가 예능도 잘하고
2: 아 뭐 아니요 막 잘하는 건 아니에요
0: 아 옛날보다 예전보다 많이 겸손해지셨네 겸손해지 철이 들었어 진짜 예전에는 막 어, 맞습니다 제가 예능 잘하고요
2: 아, 막 이렇게, 아니요 저 이렇게 겸손하지 않아요
0: 자신감 있었는데 많이도 철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뮤직비디오 이야기 좀 해주세요 거기 어디예요 뮤직비디오
2: 이번 경기도 양평.
1: 네, 양평.
0: 오, 양평에서
1: 거기가 예. 옛 폐호텔?
0: 네.
2: 폐호텔.
1: 네, 네네. 거기서 찍었는데 너무 이쁘게 잘 나와가지고
0: 맞아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1: 그리고 또 옛날에 올라올라 때 네. 나왔던 머스탱 노란 머스탱을 맞아. 이번에도 또
0: 그렇구나.
1: 이렇게 출연하게 됐고
0: 맞아요.
1: 약간 중간중간 보시면 옛날 저희 그 뮤직비디오 장면들이 떠오를 수 있는
0: 그게 오마주했다는 게
1: 네,
0: 그런
1: 맞아요.
0: 거죠?
1: 네,
0: 예, 맞아. 컴패티라고 막 이렇게 날리는 네. 이런 것들 있을 때 어떻게 촬영 NG 많이 안 났어요? 많이 떨어지던데
1: 딱 한 두세 번 만에 다 딱 끝내자 네. 해가지고 네네네네. 막 그 두세 번 만에 댄서분들이랑 막 진짜 엄청 최고조로 신나게 네. 놀았었어요.
0: 그래서 그냥 딱 세 번
1: 네.
0: 만에
1: 딱 잘 나왔어.
0: 아, 그렇구나. 뭐 입에 들어가거나 이런 분 없이.
1: 입에 들어갔어, 오빠 혹시?
2: 아 그때는 네. 안 들어갔는데 네네. 최근에 제 네. 음악 방송을 녹화를 하나 하고 왔는데 네. 엔딩 때 살짝 아. 립글로즈에 달라붙어가지고.
0: 그래서 엔딩 요정이었어요 그날?
2: 4명 전원 다 아~ 엔딩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게 이걸 멋있게 하고 날렸어야 되는데 네. 좀 추하게 약간
0: 아유 아쉽네 네. 아 음악방송 또 일주밖에 없는데 아유 또 그 장면이 또 명장면으로 남는 거 아니에요
2: 아주 창피해 죽겠어요 아, 생각만
0: 그 어떻게 그 부분만 어떻게 모자이크도 할 수 없잖아요
2: 모자이크가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1: 아 근데 팬분들은 귀엽게 봐주실 것 같아요
0: 아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비하인드가 있으니까 뮤직비디오도 많이 검색해 네. 주시고 앞으로 진행될 또 음악방송
1: 네.
0: 관전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이번에 뭐 어떤 걸 좀 신경 썼다
1: 예. 저희가 이번 음악 방송 때 정말 오랜만에 댄서분들이랑
2: 네.
1: 그 합을 맞추거든요. 네. 그래서 더 꽉 채워지고 더 신나고 에너지 있는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0: 여러분 여름하고 좀 어울려 느낌이.
1: 네,
0: 그래서 많이 좀 들어주시고 또 많이 봐주시고 Back to Life라는 곡입니다. 네. 음악 전해드리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0: 하드 Back to Life 예, 이 곡입니다. 네. 예. 음악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고 여러분 요즘에는 또 챌린지 영상을 미리미리 좀 촬영을 해놓는데 뭐 좀 해놓으셨나요?
1: 저희도 살짝 지금 해놓긴 했는데 아마 음악 방송하면서 같이. 또 아티스트분들 아, 만나니까 그렇네요. 그때 많이 찍을 것 같아요.
0: 이게 이제 후배들하고 품앗이잖아요, 사실.
1: 네, 네네네. 맞아요.
0: 그래서 요즘 혹시 좀 뭐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는 후배들이나 혹은 저 챌린지는 부탁하면 나는 해줄 수 있다, 도와줄 수 있다 하는 것들 있어요?
2: 아 근데 후배는 아닌데 네. 선배님들이신데 네네네. 요즘에 이거
0: 그거 우리 제이셉 씨. 아~ 야, 그거 정말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배시라는 곳인데.
2: 네네네.
0: 베이티즈의 배.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해보고 싶어요.
0: 왜냐면 또 무대를 사실 그쪽 에어리아에서 우리 카드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 진짜. 그러면은 제이셉 씨 혹시 연습을 해보셨나요?
2: 예.
0: 연습돼 있어.
2: 되게 많이 봐요.
0: 그래서 그 지금 네, 맞아요.
1: 오빠 영상 너무 좋아해가지고.
0: 그런데 이제 ATG가 활동이 이제 거의 끝나가지고 만날 수 있을지. 근데 맞아. 나중에 못 만나더라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해주세요.
2: 예, 한번 DM.
0: 네네네. 네네. 아 혼자라도 해요. 아니면 같이 해요 두 분이. 그럼요. 왜냐면 그 누구였지? 댄서 리정 씨가 네네네. 했는데 와
1: 진짜 너무.
0: 진짜 리스펙이야. 진짜 너무 잘했어. 너무. 예. 그리고 연준 씨도 그걸 했는데. 근데 연준 씨도 그 친구들하고 예 구구 연습생들끼리 같이 했는데 너무 잘하죠.
2: 진짜
0: 여기
2: 대박이야.
0: 둘이 혼성으로 해봐요.
1: 아, 예,
0: 나중에. 너무 기대됩니다. 영상을 이렇게 많이 보는 이유는 뭐예요? 예전부터 또 많이.
2: 일단 알고리즘을 점령을 해가지고 네. 그냥 스크롤 내리면은 바로
0: 계속,
2: 나오는데
0: 계속.
2: 그거를 스킵을 못 하겠어요. 예. 너무 멋있어서.
0: 맞아 맞아. 그래서 온 국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2: 예,
0: 네 맞아요. 그래서 카드가 지난달에 이제 9주년이요. 맞습니다. 그죠? 아, 정말 또 9주년이 이렇게 흘렀네요. 그죠? 예. 한 6시간 동안 라이브 방송은
2: 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0: 야,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갔어요.
2: 시간 되게 빨리 갔어요.
0: 네,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을 수 있는데 괜찮아요?
2: 아니요.
1: 생각보다 안 그랬어요.
2: 마지막엔 시간이 네. 좀 모자랐어요.
0: 진짜. 혹시 그때 못한 얘기 있어요? 다 했겠지만
1: 다 한 것 같아요.
0: 예, 다 했죠.
1: 그때 예. 음원이 발매되기 전인데 그냥 훅 통째로 그쵸? 춤춰서 보여드리고 네. 노래 들려드리고
0: 네.
1: 뭐 게임도 하고 같이 배달시켜 먹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정말 대단해. 재밌게 한 것 같아요.
0: 그래서 이런 것들을 6시간 동안 아무렇지 않게 하려면 사실은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체력관리 나만의 방법 뭐 꾸준히 해오는 것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2: 저 요즘에 흑염소 먹고 있어요.
0: 흑염소는 아주 다른 저 개그우먼도 한번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30대가 넘어가면 많은 분들이 근데 흑염소를 먹으면 땀이 엄청 난다 그러는데 괜찮아요?
2: 그래서 나는 건가?
1: 그래서 많이 나나 보네.
2: 땀이 많이 나요.
0: 그걸 모르셨구나. 땀이 많이 나서 나요? 여름에는 보통 잘 안 먹고 이걸 겨울에 드셔야 되는데
2: 진짜요?
0: 여름에 가뜩이나 땀이 나는데 흑염소를 먹어가지고 땀구멍이 폭발해요. 땀샘이.

0: 오빠가 왜 이렇게 이번에 땀을 이렇게 땀 더 많이 흘리지 했더니
1: 원인을 업계에 와서 찾았네요.
0: 선배님 감사합니다.
1: 그죠?
2: 아, 회전소 때문에.
1: 아, 저한테 잘해요. 잘해요. 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일찍 드셨어야 돼.
2: 아, 근데 저는 뭐 땀 그렇게 내면은 좋아요? 살도 빠지고 하니까 네, 네. 저는 너무 좋은 것
1: 괜찮아요?
2: 같아요.
1: 네,
2: 먹으면서 이제 기력도 막 이렇게 되찾아가는 네. 것 같고 하니까
1: 레몬수 많이 좀 챙겨 드세요.
2: 레몬수요?
1: 레몬수로 예 네. 훨씬 순환이 잘 되니까 땀을 많이 흘렸으면 또 넣어줘야 되니까 레몬수 많이 드시고
2: 레몬수. 네. 오케이 오케이.
1: 소민 씨는 체력 관리 좀 어떻게 예전부터 관리가 굉장히 잘 되는 스타일이잖아요. 꾸준히
0: 네 요즘 운동 엄청 열심히 하고
2: 운동
0: 있는데
2: 진짜 열심히
0: 오늘도 하고 왔어요.
1: 야. 야 보통 활동 이렇게 시작하면 안 하는데 춤추고 해야 돼서
0: 약간 딱 마음 딱 잡았을 때 열심히 팍팍팍 해야지 또 이제 느는 거 보면 또 기분 좋으니까.
1: 그럼 필라테스예요, 아니면 헬스예요?
0: PT 받고 있어요.
1: 아 PT, 네. PT예요. 예전에는 뭐 혼자서 시간도 잘 보내고 소민 씨가 막 그랬었는데 혹시 혼자 내가 이렇게 해온 것들 중에 아 이건 진짜 참 잘했다 싶은 거 있으면 하나 얘기해줘요.
2: 소민이.
1: 네.
0: 아 혼자 잘 해낸 거?
1: 네. 그냥 꾸준히 한 것들 있잖아요.
0: 아 루틴 지키는
1: 루틴,
0: 거예요.
1: 네.
0: 그게 지금 거의 한 5년째 네. 좀 지키고 있는데
1: 네, 네.
0: 아침에 이제 사과를 맨날 먹고 네. 요즘엔 조금 추가됐어요. 네. 계란이랑 고구마까지
1: 그쵸.
0: 해서 네, 이렇게 딱 챙겨 먹고
1: 네.
0: 있어요.
1: 아침마다.
0: 네 아침마다.
1: 사과와 계란과 고구마 이런 것들 여러분 식단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0: 완전 추천이에요.
1: 네. 네. 그 월드 투어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네. 또 이제 긴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2: 네. 네네 맞아요.
1: 어떤 나라 좀 계획이 돼 있나요? 너무 많은가요?
0: 일단
2: 런던, 파리, 베를린,
0: 프랑크푸르트,
2: 네.
0: 아테네, 싱가포르,
2: 서울.
0: 네.
2: 아,
1: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만 해요? 이쪽 마카오 1번 이쪽 안 하고?
0: 아마 네. 조금씩 더 추가될 것
1: 같죠.
0: 아직은 예정돼 있는 게.
2: 일본은 얼마 전에 다녀왔어요.
1: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해외에 나가 있다 보면 한국이 그리울 때가 언제 제일 생각이 납니까? 공연 끝나고 아니면 뭐 먹고 싶을 때?
2: 저는 출국하러 가는 길에서도 한국 생각을 많이. 아 진짜.
1: 그러니까 너무 떠날 때도.
2: 네, 떠날 때도.
1: 그러니까
2: 비행기에서도.
1: 뭐가 제일 그리워요? 집이.
2: 집이 그립기도 하고 네. 제가 뭔가 필요하면 네. 그냥 편의점 가서 사면 되잖아요.
1: 바로.
2: 근데 요청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너무 불편해요.
1: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미리 이제 경험도 많은데 1, 2년 차가 아니잖아요. 지금 네네. 9년 차 투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꼭 뭐 챙겨가는 거나 이런 것들.
2: 챙겨가는 건 이제 소주.
1: 소주 요청하기는 좀 어렵겠다. 나는 왜 요청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런데 아 소주 요청을 좀 다른 분한테 요청하기가 어렵네요. 아 그런 거 챙겨가요.
2: 소주 그리고 오징어. 아 요즘엔 안 챙겨가는데.
1: 네.
2: 그렇게 코코넛 워터.
1: 코코넛 워터를 챙겨가요?
2: 그게 안주예요. 제가 안주여가지고 코코넛 워터 이렇게 딱 가져가고 라면은 항상 받아서.
1: 그렇죠.
2: 그래서 저는 딱 그 정도 챙겨가는 것 같아요.
1: 야, 생각지도 못한 걸 또 이야기해 주셨네요.
0: 이걸 얘기할 줄 몰랐네.
1: 그러니까.
2: 정말 솔직하다. 예.
0: 정말 솔직하다.
1: 전소민 씨의 Backseat 이 곡을 듣고 와서 잠시 후 4부 이어드립니다.
2: 예.

심장을 멈추고 선택한 운명적인 사랑. 뮤지컬 드라큘라. 올여름 그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의 대서사시가 시작된다. 신성로, 김준수, 전동석, 고은성 출연. 지금 공연 중. LG아트센터 서울, LG 시그니처 홀. 14세 이상 관람가.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크래.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여름을 건강하게 잘 보내는 나만의 방법 있으세요?
1: 외출할 때 선글라스나 모자, 양산을 챙겨요. 자외선이 너무 강해서 오랫동안 직접 쐬면 눈이나 피부에 안 좋거든요. 적당한 일광욕은 괜찮은데 야외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싶으면 꼭 챙겨요.
2: 좀 선선한 아침 저녁 시간에 조깅하면서 체력을 기르고 있어요. 여름엔 더워서 기운이 없을 때가 좀 많거든요.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좋은 것 같아요.
3: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큰 만큼 우리 몸도 쉽게 지치는 계절이죠. 건강한 식사, 충분한 휴식, 그리고 틈틈이 수분 보충까지 잊지 말고 챙겨보세요. 나를 살피는 작은 습관들이 큰 힘이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재은이었습니다. 박소연의 라.

0: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Love Game, 아이돌과 함께하는 아이돌 팬미팅. 오늘은 카디의 제이셉, 소민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방송 끝난 직후 너튜브 검색창에 카드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3부 끝곡으로 Backseat, 우리 전소민 씨의 솔로곡을 예. 들어봤습니다. 아, 흔들림 없이 나의 길을 가겠다. 네. 예, 너무 멋진 맞습니다. 곡이고 작사에도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1: 네, 작사로도 참여했고 뭔가 이 곡을 통해서 저의 그 당당함을 좀 보여주고 네. 싶었어요. 네. 누가 뭐라 해도

0: 나는 내가 이렇게 가겠다. 딱 그런 맞아요. 보고 있는.
1: 그래서 이제 이게 앞서서 제이셉 씨가 말한 욕심을 좀 더 내보고 뭐 이런 거랑 다 이제 일맥상통하는 네. 그죠? 네, 어, 자기 어 자기의 그 바뀐 점을 고개 어 그 열정 열정
2: 아,
1: 열정 막 비.

0: 인상적이었던 거. 아, 난 이게 너무 마음에 든다. 이런.
1: 아, 저는 일단 아 그 배지연 님께서 네. 함께 해 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여자 주인공으로 와 주셨어 가지고 예. 그게 일단은 샤라우트 배지연 님. 네. 너무 감사해 드렸었고. 예. 어, 일단 제가 예. 12일 만에 8kg를 뺐거든요. 야. 뮤직비디오 때문에. 네. 왜냐면 그 전에 8kg가 쪄 있었어요. 예. 진짜 아, 다이어트 되게 힘들게 했어요.
0: 그게 여러분 8kg 뺄 수 있는데 1년을 주면 뺄 수 있어요. 1년은. 근데 12일 만에 너무 힘들죠. 이 방법을 좀 얘기해 줘요.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1: 아 이게 되게 건강한 방법은 아닌데.
0: 어, 나 울컥해 지금. 예, 울컥하나요? 예.
1: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0: 어, 그냥 물만 먹고요?
1: 물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네. 다음 날 일어났는데 살이 안 빠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도 안 마셨어요. 그러니까 그 충격 받아가지고.
0: 어, 그러니까 하루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살이 안 빠지는군요.
1: 네, 그러더라고요.
0: 그러면 며칠째부터 몸무게가 내려가요?
1: 어, 보통 한 3일 정도 되면은 네.
0: 내려와요.
1: 몸무게. 하루에 1kg씩 아. 빠져요. 근데 그렇게 잘 빠지다가. 네. 다음 날 일어나서 몸무게를 쟀는데 네. 안 빠져 있으니까 네. 제가 거기에 엄청 충격을 받아서 네. 아 그러면 나는 진짜 물도 살찐다는 말 있잖아요. 그게 딱 생각나서 아 그럼 나 물도 안 마실래 네. 하고 아예 안 마셨어요.
0: 그러면은 어지럽진 않았어요?
1: 어지러워요. 뮤직비디오 찍는 날에 힘이 안 나가지고
0: 거의 제정신에 찍은 게 아니네요. 아니었어. 그러면
1: 진짜 그냥 혼자
0: 와 이런 응급상태
1: 이러고 있었어요.
0: 이야, 이게 전혀 몰랐는데 솜씨 혹시 알았어요? 이런 비하인드?
2: 오빠가 다이어트 할 때 좀 안 먹는 건 응. 알고 있었는데 네네. 10일 만에 8kg 뺀 거는
1: 12일 만에 8kg
2: 허, 저 지금 들었어요.
0: 근데 이거 12일 만에 8kg 뺐잖아요? 뮤직비디오 네. 촬영했잖아요? 네. 얼마 만에 다시?
1: 하루 만에 다시 바로 그러니까 8kg가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닌데 서서히 쭉쭉쭉쭉
0: 네, 네. 바로 올라오죠?
1: 바로
0: 여러분 그래서 이
1: 고무줄.
0: 방법 고무줄 그냥 여러분 뺄 때 그렇게 어렵게 빼서 12일이 걸리는데 올라올 때는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꾸준히 하라고 하는
2: 맞아.
0: 거예요.
2: 이게
1: 꾸준해야 돼 진짜
0: 왜냐 그거 얼마나 아까워. 8kg를 또 뺐는데
1: 그러고 해서 다시 올라 살이 다시 피동피동하게 올라왔다가 예, 예. 또 이제 카드 거 해야 되니까 그때 다시 다 뺐어요.
0: 그렇죠. 그때는 시간 좀 두고 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다이어트를 시간을 좀 두고 빼셔야
1: 이거
0: 돼요.
1: 이거 진짜 미련하게 뺀 거여가지고
2: 몸상하니까.
1: 그러시면 안 돼요.
0: 몸상하고 다음에 다시 이 방법을 또 쓰잖아요. 그럼 되겠지 생각하고 또 예. 이제 굶잖아요. 예. 그때는 안 돼요. 몸에 한번 입력이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엔 또 그게 안 빠져요. 아, 네. 다이어트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좀 두고 하시고 식단 좀 하시고 네, 어쩔 맞아요. 수 없이 네. 운동해 주셔야 되고 그 방법이 아니 그래서 두 분은 짐을 쌀 때 그 요령 좀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9년차가 되면은 짐 싸는 요령이 우리랑 다를까 궁금해하십니다. 해외 나갈 때.
1: 민 씨 어떠세요?
2: 아 일단 저는 그 호텔 방에 보면 그 옷 거리 네.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딱 걸 수 있는 아~ 파우치가 요즘에 네. 또 나왔더라고요.
0: 맞아요. 네.
2: 근데 그게 또 압축도 되니까 아~ 오히려 그런 거에 좀 넣어서 네. 옷들을 정리해가면 딱 그대로 걸면 바로 꺼내 입을 수 있고
0: 옷걸이에 따로 안 걸어도
2: 안
0: 되는
2: 걸어도.
0: 아하,
2: 그렇게 해서 이제 네. 옷을 챙겨가는 경우 있고 네. 어, 가끔 이제 한국 그 한식에 국을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 네. 그럴 때 동결건조된 거를 갖고 가면 너무 네. 편해.
0: 아 동결건조된 네. 거?
1: 물만 부으면 되는 거.
0: 물만 부으면 돼요. 그러면 금방 된장국 되고.
2: 바로.
0: 아 알겠습니다. 그럼 즉석밥은 있으니까.
2: 네.
0: 아,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는 아.
2: 그럴 때.
0: 뭐 제일 좋아해요? 즉석, 뭐 된장국 제일 좋아해요?
2: 시래기 된장국.
0: 어, 그래. 그래 그런 거 먹고 싶지. 갑자기 베를린에서 그런 거 먹고 싶으면 너무 이해돼요. 그러니까 라면하고는 다르잖아요.
2: 네, 너무 달라요.
0: 그래 시래기 된장국 여러분.
2: 아, 맛있어요.
0: 물론 네. 아, 거기 베를린에서 먹고 파리에서 먹으면 더 맛있겠죠. 네. 꼭 챙겨가는 거 있습니까? 이제
2: 약간 영양밥 이런 것도 챙겨가기도 영양밥. 요즘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0: 영양밥 그냥 또 즉석밥 잡곡밥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영양밥
2: 그런 거 좀 챙겨가고 좀 개인적으로 먹을 김치 같은 것도 좀
0: 챙겨가고
2: 장조림 막 이런 거
0: 장조림 챙겨가고. 요즘에는 팩이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여러분 진공으로 딱 돼서 뭐 냄새 나고 뭐 이럴 게 없으니까
2: 너무 좋아.
0: 생각보다 많이 챙겨가시네요. 미니
2: 저 완전 맥시멀리스트여서 아. 다리 마사지기도 가져가고
1: 아, 진짜 그런 것도 해?
2: 그래서 캐리어가 사실 모자라요.
0: 그쵸.
2: 네.
0: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2: 그럴 때는 이제 어떤 걸 이제 우선순위를 조금 정해놓고
0: 그쵸.
2: 어떤 걸 좀 뺄 수 있을까 네. 생각을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그런 원래 전기 포트도 갖고 갔었거든요 개인 거.
0: 그 전기 포트는 있잖아요 거기.
2: 근데 약간 위생상 아, 많은 맞아. 사람들이 쓰기
0: 그래요,
2: 때문에.
0: 그래요 맞아.
2: 그 제

0: 걸 가지고 다니는데 네. 이제 그게 조금 부피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과감하게 뺐어요.
1: 아, 그 포트를. 네, 필터, 샤워 필터도 가지고 가고요.
0: 아, 그건
1: 또 안 가져가요. 네. 어떤 분들은 추워가지고 유럽 쪽에 호텔이 추워서 전기 그 매트를 가져가시는 분도 있었어요.
0: 아, 옛날에 저 침낭 가져간 적도 있어요.
1: 그럼 왜 침낭을?
2: 왜 가져간
0: 그
2: 거야? 침대가
0: 친구류가
2: 있는데?
0: 그때 막
2: 좀 떨리해 보여서?
0: 그 벌레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진짜. 좀 이게 제가 피부가 예민해서 혹시나 이제 또 공연에 지장이 갈까봐
1: 그러니까 이불을 갖고 갈 수는 없으니까 침낭을 가져가서
0: 이렇게 네, 압축돼
1: 해서 그거 풀어서 그 안에 싹 네, 들어가서 자는 거야.
0: 근데 포근하고 좋더라고.
1: 침낭. 그럼 어느 순간부터 침낭 뺀 거예요 그럼?
0: 그래서 이제 칙칙이로.
1: 아, 칙칙이로 네. 요즘에는. 네. 제이셉씨 혹시 꼭 챙겨가는 거 아까 그
2: 아까 고, 말씀드렸던 거 이외에는
1: 이외 말고
2: 제가 옷도 안 챙기고 예. 신발도 안 챙기고 예. 저는 완전 미니멀리스트.
1: 그러면 뭐 그래 미니멀리스트가 꼭 챙겨가는 건 뭐예요 그러면?
2: 아까 말씀드렸던
1: 네, 먹을 것만 음료만.
2: 네네 음료 보통 그 정도.
1: 그럼 신발은 그냥 신고 가는 거 하나?
2: 예, 보통 하나 갖고 가고 제가 밖에 잘 안 돌아다녀요. 예. 예. 비행기 공연장 아니면
1: 리허설.
2: 예예 예. 예. 그러면은 그리고. 웬만하면 그 무대복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거 하루 종일 무대복 입고 있으니까 네. 딱히 옷이 막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고 양말이랑 속옷 같은 거는 손빨래 네, 하니까 많이 안 챙겨.
1: 이게 참 반대인데 또 다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0: 너무 부러워요.
1: 그러니까. 그러니까 혹시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소민 씨한테 얘기하면 다 가지고 있잖아요.
2: 네,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멤버 필요한 거 있으면 물어봅니다.
1: 멤버 중에 이런 멤버가 있으니까 또 저렇게 하는 네,
2: 편해요,
1: 거죠.
2: 편해요.
1: 그럼 혹시 이제 많은 곳 정말 전 세계를 다 다녔잖아요. 네. 오늘 관광지로 추천하고 싶은 곳 있어요. 여기는 꼭 가보세요. 시간 되면.
2: 저는 보라카이.
1: 아, 보라카이.
2: 공연으로 간 게 아니고 여행으로 갔었는데.
1: 네, 네, 네.
2: 와, 진짜 갈 때는 진짜 너무 힘들어서 네, 비행기를 두 번 갈아타야
1: 맞아요.
2: 돼서.
1: 맞아요. 거기는
2: 내려서도 배 타고
1: 들어가고
2: 하니까.
1: 그래서 많이 못 가요. 시간을 네. 좀 많이 빼야 되고.
2: 네. 아, 저 가면서는 내가 진짜 여기 다시 오나 봐라. 이러면서 갔는데 네. 아, 완전 천국이었어요.
1: 너무 아름다웠어요.
2: 네, 네.
1: 아, 아니 공연지 중에서 추천해 달라니까.
2: 아, 굳이
1: 또 본인이니까.
2: 그러니까.
1: 아, 예. 멀리까지도 가셨었잖아요. 남미도 가고.
0: 아, 저는 리스본.
1: 아, 리스본.
0: 저 리스본. 완전 추천해요. 네,
1: 그 이유는요, 뭐.
0: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고 일단 그리고 네. 해산물이 진짜 맛있어요.
1: 아, 네. 가격은 어때요? 한국하고 마찬가지예요?
0: 아, 그렇게 싸진 않았던 것 같아요.
1: 서울, 네, 서울하고 비슷하고. 네. 예. 근데 이제 서울에서 못 먹는 또 해산물을 거기서 먹을 수 있으니까 리스본.
0: 너무 좋아.
1: 리스본 추천. 네. 네. 제이셉 씨 지금 생각났어요? 네. 어디 생각났어요?
2: 네. 마드리드.
0: 마드리드.
2: 저 축구 좋아하는데 가서 직관도 했어요.
1: 네. 그게 너무 좋은 추억이군요.
2: 행복했어요.
1: 맞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축구 아니어도 뭐 거기도 해산물 음식이랑 다 마드리드 너무 좋죠.
2: 네, 네, 네. 한식도 많고.
1: 그렇죠. 보통 바르셀로나를 우리 관광지로 많이 가는데 그죠? 마드리드를 또
2: 가본 적이 없어요.
0: 바르셀로나는 이번에 저희 처음 가요.
1: 그렇구나. 네. 그럼 다음번에 인터뷰 다시 한번 하면은 그때는 또 이제 바르셀로나라고 해줄 수도 있어요.
2: 그쵸, 네, 바뀔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네, 여러분 이런 곳들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여름 또 휴가 계획 중인 분들이 네. 계셔가지고 맞아요. 이분들도 다 다녀보신 분들이니까 여쭤보고 싶었어요. 자, 앞서서 말씀드린 제이셉의 솔로곡 예, 이지 듣고 옵니다.

0: 제스 솔로곡입니다. 이지 네, 예. 들어봤습니다. 멋있네요. 또 스튜디오에서 아, 들으니까 멋있어. 아니 뭐 8kg 정도 안 뺐어도
1: 아니 뺐어도 돼요.
0: 그래요. 네. 아 음악이 너무 멋있는데.
1: 감사합니다.
0: 예. 앞에 지금 질문이 있는데 우리 팬분들이 질문 진짜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공통된 것들을 저희가 모아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좀 딱 느낌이 오는 질문 하나씩 뽑아주세요. 많은 질문 중에 두구두구두구 어떤 질문을 골랐을까요?
2: 두 분 보면 세상 음식에는 관심 없는 듯한 얼굴이거든요. 오. 그래도 요즘 제일 꽂혀있는 음식이나 자주 가는 음식점 있을까요?
0: 아 음식에 관한 걸 뽑으셨네요. 아니 네네. 예전에 뭐 하나만 먹을 수 있다면 제육?
2: 그때는 그랬었어요. 맞아.
0: 그랬죠? 기억나죠?
3: 소울푸드.
0: 어, 소울푸드. 느낌. 근데 제육이 진짜 맛있긴 하죠.
2: 아, 너무 맛있죠.
0: 혹시 요즘에 바뀐 거 있으면?
2: 요즘에는 스시.
0: 아, 초밥. 아니 보통 여름에는 스시를 피하라 그러는데.
3: 맞아.
0: 여름 아니 여름에 여름에 날것 먹고 여름에 흑염소 먹고 막 이렇게 좀 또 예. 아 근데 어, 요즘에는.
2: 요즘에는 스시인데 예. 뭐 스시 때문에 지금 이거 꽂혀 있는 음식 아니고.
0: 예, 초밥.
2: 아 그 파인애플 삼겹말이.
0: 어 삼겹살인데 안에 파인애플을 말아서 네. 구운 거요.
2: 네네네.
0: 그래서 그게 약간 단짠이죠.
2: 네네. 아. 그 직화로 해서 그 아. 나오는데 아, 그거 되게 맛있어요.
0: 아 그거 추천합니까?
2: 추천 완전 드려요.
0: 어, 여러분 파인애플
2: 삼겹말이.
0: 삼겹말이 요거 추천입니다. 아니 요리를 예전부터도 꽤 했었잖아요. 제이셉 씨는 편하게 네네. 혹시 이제 혼자 사는 남자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 뭐 요리 같은 거 추천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
2: 아 저는 그 이제 불볶음면 있잖아요.
0: 네네네.
2: 그거를 볶음면. 네. 제가 저만의 방식이 있는데
0: 어, 불땡볶음면
2: 네. 네. 불땡볶음면에다가 마요네즈를 이제 한 숟갈 넣고
0: 네.
2: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참치국물
0: 네.
2: 참치캔 국물 넣고
0: 근데 그 기름 빼지 말고 그냥 통째로 넣어요?
2: 기름만 넣어요.
0: 아 참치는 빼고
2: 참치는
0: 아,
2: 기름 별로 안 좋아해서
0: 아 그러니까 기름만 넣어요. 아 이게 반전이네. 네. 이게 킥이에요 여러분.
3: 완전 반전.
0: 어 아니 그 왜 기름 그 느끼한 기름 그 보통 그걸 다 버리는데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
2: 그게 맛있는
0: 거예요. 아 거. 알겠습니다.
2: 네, 네. 어, 참치를 버려요.
0: 어, 참치를
2: 참치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0: 참치를 버리고
2: 기름도 안 먹어요.
0: 기름을 써 여러분. 마요네즈에 기름이 많은데 거기에 참치 기름을 더 넣어. 더 넣어. 짜장면처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2: 진짜 맛있어요.
0: 오, 아 그러면 매운 거를 좀 중화시키죠.
2: 중화시켜줘요.
0: 마요네즈가 들어가니까
2: 그게 진짜 도파민 나오는 맛.
0: 이야. 오. 아니 근데 이렇게 요리도 잘하고 잘 먹는데 시비를 굶겼으니 아 정말 이게 힘드네요. 어 그거 나중에 한번 해 먹어볼게요.
2: 어 그 진짜 맛있어.
0: 불땡볶음면 좋아하는데 매워서 못 먹는 분들이 맞아. 많아가지고
2: 매워요,
0: 저도 그래서 그걸 못 먹거든요. 마요네즈 네. 한 숟가락에
2: 참치,
0: 그 참치는 그 기름은 다 기름, 넣으면 되죠.
2: 기름 다 넣으셔야 돼요.
0: 알겠습니다. 어 소 소민 씨도 하나 예.
3: 저는 이걸.
0: 네네.
3: 10여 년간 한 길만 파는 게 진짜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두 사람을 버티게 해준 원동력과 앞으로 10년 후 두 사람은 뭘 하고 있을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0: 자, 원동력.
2: 원동력은 당연히 팬분들이니까 팬분들 말고 딴 거
0: 그래, 그래.
2: 얘기하기.
0: 그리고 제이셉 오빠의 조언 이런 것도 다 패스할게요.
2: 아, 그거는 왜 패스?
0: 그거는 패스할게요.
2: 아, 듣고 싶은데...
3: 네. 저 히든 카드는 일단 너무 당연하니까.
0: 그럼 그럼 예. 아 그래도 에너지 내가 너무 힘들 때 뭐 에너지가 됐던 게 뭐 그게 뭐 사실은
2: 뭐,
0: 뭐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좋은 뭐 그죠?
2: 에너지 드링크나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3: 허거?
0: 허거. 음식으로 하면 허거.
2: 원동력이
0: 허거. 허거 많이 네. 그거 먹으면 좀 에너지 쫙 올라오나요?
3: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걸 먹으면서.
0: 아,
3: 그래서 예. 지금 몇 달 한 달 반? 네. 이제 못 먹고 있거든요.
2: 왜?
3: 활동 준비 때문에 그 먹으면 너무 부어가지고
0: 그걸 모르시는구나. 엄청 부어.

0: 보여.
1: 지금 저도 알아요.
2: 지금 너무 먹고 싶어.
0: 그래. 그래서 지수 씨도 공항에 내리자마자 홍어 집으로.
1: 아 바로 가세요?
0: 바로 그냥 거기도 홍어 장난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먹어도 되는데 이제 공연하고 뭐하고 하니까 오자마자 언제 먹을 예정이에요? 그럼 언제 먹을 수 있어요?
3: 한 8월 셋째 15일. 주 정도
0: 날짜 이렇게 체크해놓고.
3: 네 체크해놓고.
0: 그러면 홍어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특별히 홍어 이제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추천하고 싶은 거 있어요?
3: 저는 새우 완자를 너무 좋아해요.
0: 새우 완자, 네.
3: 그 식감과 네. 아, 그 새우의 그 통실통실함 네. 그런 게 너무 맛있는
0: 맞아.
3: 것 같아요.
0: 맞아, 예. 제이셉 씨는 오늘 저녁에 먹을 느낌이에요 지금. 드실 것 같아요.
1: 일단 새우 완자를 별로 안 좋아하고.
0: 아, 네네.
1: 허거 토마토탕.
0: 네, 토마토탕. 네.
1: 그거를 싫어해요.
0: 아, 그거 맛있는데.
2: 오빠랑 너무 안 맞아.
0: 그래, 안 맞네. 안 맞고, 아니 오늘 인터뷰한 내용 중에 맞는 게 한 개도 없어.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안 맞는 건
2: 반대로 얘기해, 반대로.
0: 그래도 팀은 할 수 있다.
2: 네, 그렇죠.
0: 아니 그럼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지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3: 10년 후에 사실 10년 전에 제가 지금 이 모습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0: 그렇죠. 예.
3: 근데 10년 후 에도 네. 뭔가 많은 분들한테 노래로서 좀 희망을 드리고 좋은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0: 아니 저는 소민 씨 그 개인 채널에서 그 커버해서 올려준 곡이 있었잖아요.
3: 네.
0: 근데 아니 이런 그러니까 노래를 또 너무 다르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카드 이제 월드투어 끝나고 나면 쉬는 기간에 개인 채널에서 이렇게 커버곡 많이 해주시면 저는 많이 찾아서 들을 것 같아요.
3: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그죠?
3: 네.
0: 아, 진짜 여유만 좀 되면 월드투어 하는 중간에도 그 아름다운 배경에서 뭔가
3: 맞아요.
0: 영상을 좀 1분 정도 남겨주시면 네. 너무 좋은데 투어 일정이 너무 빡빡하니까 제가 그것까지 좀 막 부탁드리기가 부담스러워서. 네.
3: 이번에 좀 뭔가 여유가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0: 그러니까,
1: 생각보다 근데 투어 할 때 시간 많아요.
0: 그래요?
1: 저희. 네.
3: 아 근데 이번에는 거의 시간이 없어요.
0: 그러니까 없을 거예요. 지금 제이셋이 이제 알았을 거예요. 아 이번이 빡빡하구나.
1: 아 그렇구나.
0: 아니 왜냐면 그런 이제 뭐 다른 바르셀로나나 이런 곳에서 챌린지도 아까 배드 진짜. 챌린지도 두 분이
1: 네.
0: 할 때 그런 좀 이국적인 배경에서 하면은
3: 너무
0: 우리 너무 선물이잖아. 예,
1: 그러니까 맨날 배우겠습니다. 예, 네.
0: 진짜
1: 이번에 바르셀로나에서.
0: 감사합니다. 뭐 바르셀로나 꼭 아니어도 괜찮습니까? 뭐 어디가 됐든 뭐 싱가포르도 너무 좋잖아요. 밤에 막 야경도 좋고 예쁘다. 싱가포르도 너무 좋으니까 네. 그냥 그런 곳에서 예 네.
1: 배경이 좋으니까
0: 배경이 또. 좋으니까 그냥 한 1분 정도 챌린지 해주셔도 너무 진짜 우리는 항상 그 무대에서만 이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요즘에는 야외 이렇게 나온 그림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에도 여러 개 올려주셨던데 밖에서 좀 촬영한 이런 컷들을 이번에도 그래서 그거 이제 한국이었으니까 백드라이프 네. 이제 해외에서 만약에 되면은 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1: 컨텐츠를 좀 많이 좀 찍어 와야 될 것 같아요.
0: 네. 아니 개인 채널 혹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제이셉 씨는?
1: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라서 일단 그 거기에 대한 욕심은 좀 있는 것 같아요.
0: 네네 그렇죠. 하면은 그냥 재밌는 사람이라서 그냥 카메라만 놓고 뭐 요리하는 거 해주셔도
1: 요리,
0: 되고
1: 요리 유튜버
0: 네, 뭐 그런 것도 너무 좋아요.
2: 좋은데?
0: 아니 그러니까
1: 그냥, 해야겠다,
0: 아니, 본인이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1: 네네.
0: 아까처럼 참치는 버리고 기름만 쓴다 이런 분 많이 없거든요. 제가 그런 거 해주시면
1: 아 도전하겠습니다. 셉정식 할게요.
0: 셉정식. 제목 마음에 안 들어 지금.
3: 아니 오빠 그렇게 부르잖아.
1: 아 저는 요셉남
3: 누구 정식 이렇게 해가지고 레시피를
1: 그런 생각 좀 해볼게요.
0: 자기는 요셉남 이런 거 요셉남 하고
1: 요셉남 제이셉이니까 요셉
0: 정해놨네. 요셉남 정해놨어.
3: 아,
0: 여러분 요셉남 채널명 본인이 지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들어져 구독자는 한 명도 없는데
3: 아직 채널 없는데
0: 아직 채널 없지만
1: 곧 만들고
0: 이게 이제 한 1년 뒤에 이제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이제 투어 다 끝나고 이제 좀
3: 아, 그렇죠.
0: 이제 몸 이제 좀 여유가 올라오면 여러분 예, 잊지 말고 기억을 해주시고 두 분과 함께한 시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1: 말도 안 돼.
0: 잠깐만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컴.

0: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숙면연구 35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4: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5: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 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 채소 세정제, 유럽산 명품 템포 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 이온 향균 패드,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크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진짜 명란김 원조 해맛에서 국산 원초 명란맛김 세트,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카드의 제이셉, 소민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좀 오랜만에 저와 함께했는데 어떠셨어요, 제이셉 씨?
6: 아, 진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 몰랐습니다.
5: 너무 빨랐죠.
6: 예, 예. 너무 반갑습니다.
5: 그러니까요.
6: 선배님.
5: 나중에 또 종종 와야죠. 월드투어 끝나고 와야죠.
6: 불러만 주시면.
5: 러브게임에 또 우리 항상 고정으로 했었거든요. 예. 너무 그 시절이 또 그립습니다.
6: 저도 그립습니다.
5: 예. 소민 씨 오늘 어땠어요? 오랜만에.
7: 저도 오랜만에 선배님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항상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제가 진짜 이 시간이 좀 되게 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6: 힐링. 힐링
7: 네,
6: 타임.
7: 완전 힐링 타임.
5: 힐링이었어요.
7: 너무 감사합니다.
5: 자주 더 만나고 싶은데 워낙 해외 투어 일정이 많아서 카드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7: 네.
5: 월드투어 끝나고 나서 또 시간이 있으니까
7: 네.
5: 그때 또 러브게임에
7: 또 놀러 올게요.
6: 불러만 주시면
5: 꼭 놀러와 주세요. 네, 끝으로 끝인사입니다. 카메라 보시고 히든카드 따릉해요. 귀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이셉 씨 귀엽게
6: 네.
5: 카드의 올웨이즈 들으면서 마무리할 거예요. 둘 셋.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4: 신차 선팅할 땐 어디?
5: 선팅은 어버브
4: 선팅. 열차다는

0: 프리미엄 썬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썬팅
1: 어프프 썬팅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3: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세출백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세출백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다마
1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다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11: 영 스트릿

휴대폰 많이 하는 분들은 수시로 이것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바로 먼 곳 바라보기요. 그래야 눈의 피로가 덜 쌓인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스 가족들은 먼 곳을 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너무 가까운 곳만 쳐다보고 있으면 눈에도 머리에도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생각이 많고 머리가 복잡할 때 한 걸음 떨어져 있으면 답답함이 조금 해결되기도 하잖아요. 영스의 가족들은 어떤가요? 이제 영스와 함께하며 고민과 멀어지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여기는 영스 트위트, 저는 웬디입니다.

0: 2026년 8월 2일 일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아이유의 푸르던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많이 보는 사람으로서 먼 곳 바라보기 해야 하는데 안 했어요. 휴대폰만 봐요. 그리고 저는 휴대폰 보면 가끔 좀 머리가 띵하고 좀 안 좋아지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럴 때 그냥 눈을 감고 있습니다. 저는 먼 곳을 보진 않고 한번 이렇게 눈을 왔다 갔다 한번 해주고 눈을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하면서 아니면 눈을 조금 피로를 줄여주기 위하여 눈을 감고 한 5분 정도 있으려고 해요. 그러다 잠이 드는 거죠.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6639님께서 핸드메이드 방향제 만들고 있어요. 주말에도 쉬고 싶은데 쉴 틈이 없네요. 손모가 미안해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고 이거를 또 직업으로 또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손목이 아프시다면은 요새는 약간 그런 보호대 같은 것도 되게 잘 나오잖아요. 뭔가 딱딱한 보호대 말고 좀 부드러운 보호대로 평상시에 움직일 수 있고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착용하시고 만드시는 건 어떤지, 아니면은 근육 테이프나 뭐 이런 거를 한번 감싸고서 해보시는 것도 좀 무리가 덜할 것 같아서 그런 방법도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4부에서는 추억의 음악과 여러분의 사연이 함께하는 차트에서 꺼내들어요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2013년 8월로 떠날 예정입니다. 그 시절 추억들 꺼낼 준비해주시고요. 1, 2부에서는 완소들의 미래에 긍정적 기운을 넣어드리는 시간, 차트 자리 운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원이 필요한 일이나 계획을 남겨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킬바사
1: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7: 닥터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9: 든든하게
8: 집에서도
10: 간편하게
8: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10: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8: 오딸.
1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Renault.
1: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 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0: Renault.

행운이 필요한가요? 응원이 필요하신가요? 그럼 완디가 만들어 드릴게요. 행운만 존재하는 차트 자리 운세. 웬디의 영스트 1부 시작했습니다. 1, 2부는 차트 자리 운세로 함께하는데요. 지금부터 완소들에게 행운이 따라줬으면 하는 이유, 응원이 필요한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차트 속 노래와 함께 긍정의 기운만 가득 채워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차트는 바로 2013년 8월 첫째 주 차트인데요. 완소들의 사연 만나보기 전에 행운이 느껴지는 차트 속 노래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좋은 기운이 100% 채워질 것 같네요. 2013년 8월 첫째 주 차트에서 100위를 차지한 박재범의 좋아 듣고 올게요.

박재범의 좋아 듣고 왔습니다. 이제 남겨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5271님 반년차 취준생입니다. 이번에 엄청 엄청 가고 싶었던 회사 필기시험 치고 왔어요. 시험 당일에 아침부터 그릇이 깨지고 평소 가던 카페가 문을 닫아서 커피를 못 마시면서 불안했지만 열심히 치고 왔습니다. 좋은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 완디도 같이 응원해 주시면 힘이 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 필기시험 날까지 얼마나 또 긴장을 하고 하셨는지 준비 또 하셨는지 가늠이 안 갈 정도인데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얘기해주고 싶고요. 열심히 하신 만큼 또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럼 우리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5271님을 위해 노래 골라보겠습니다. 2013년 8월 첫째 주 차트에서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이게 좋겠네요. 바로 14위를 차지한 인피니트의 데스티니. 그 회사가 바로 5271님의 데스티니 운명일 겁니다. 시험 당일에 일어난 일 때문에 불안하셨겠지만 저희가 이 노래와 함께 좋은 기운만 보내드릴게요. 꼭 합격하시길 바라며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인피니트의 데스티니.

인피니트의 데스티니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슬럼프가 찾아온 완소들의 사연 만나볼게요. 고한솔님, 과제가 처음 구상한 대로 풀리지 않아 머리가 복잡해요. 시작할 땐 자신 있었는데 이젠 막막하네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이하주님께서는 재수생활이 너무 힘든 요즘입니다. 이제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책만 펼쳐도 머리가 멈춘 것 같고 졸려요. 이 슬럼프를 잘 넘길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우리 한솔님, 네. 뭔가 내가 생각했던 그 방향성이 있는데 하다 보니 뭐지? 이 방향성이 아닌데 뭘까? 하면서 더 막막해지는 때인 것 같은데 그걸 조금씩 조금씩 헤쳐나가다 보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생각한 방향대로 안 해도 되잖아요. 꼭 그걸 안 따라도 되고 지금 흘러가는 대로 그 안에서 잘 좋은 결과물만 만들 수 있다고 있으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하주님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수능이 더 코앞으로

다가오다 보니 더 걱정도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더 마음가짐을 굳게 먹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결과가 아쉬우면 내 탓으로 하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가지지 않도록 후회 없게 후회 없는 그런 시험을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누구나 다 슬럼프는 오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잘 헤쳐나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엔 두 분을 위한 노래 골라보겠습니다. 슬럼프를 이겨낼 만한 노래 뭐가 있을까요? 이 곡이 좋겠네요. 2013년 8월 첫째 주 차트에서 4위를 차지한 에이핑크의 No No No. 이제 두 분에게 더 이상의 슬럼프는 No No No.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슬슬 잘 풀리길 바라며 골라봤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진 모습도 No No No. 제가 응원 보내드릴 테니 조금만 더 힘내보자고요. 화이팅! 그럼 저희는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에이핑크의 No No No.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제 이름 옆엔 항상 럭키 세븐이 함께 하는데요. 동명이인 선수들과 구분하기 위해 김민선 세븐으로 활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실력은 행운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최대 무기인 장타력도,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도, 연습이라는 완벽한 준비 덕분이죠. 산업 현장

0: 회사에서의 안전도 행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가스 감지기가 준비됐을 때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완전한 안전이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럭키세븐 김민선이 가스트론과 함께하겠습니다.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2: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0: 줄는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는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2: 생활정보.
3: 갓 지은 밥에 시원한 녹차물을 부어 짭조름한 보리굴비 한 점 올려 먹으면 입맛이 되살아날 것 같은 여름 밥상이 됩니다. 보리굴비는 조선 궁중에서도 즐겨 먹던 별미였는데요. 바닷바람에 말린 굴비를 통보리나 보리결을 담은 항아리에 묻어 숙성시키면 수분은 알맞게 조절되고 기름기는 빠지면서 감칠맛과 은은한 보리향이 더해져 담백한 맛이 살아난다고 해요. 또 원재료인 조기에는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 유신도 풍부해 예부터 석수어라는 약재명으로도 불렸다는데요. 보양식이라고 꼭 뜨거운 국물만 떠올릴 필요는 없겠죠? 무더위에 지친 여름,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보리굴비 한 상 어떨까요?
4: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웬디의 영 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차트 자리 운세로 함께 할게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좋은 기운을 받고 싶은 분들, 응원이 필요한 완서들은 지금 바로 사연 남겨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영스 홈페이지 차트 자리 운세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이번에 익명으로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일터에선 항상 좋은 에너지만 뿜뿜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이사하면서 출퇴근길도 좀 멀어지고 더운 날씨 때문에 그런지 힘이 잘 안 나네요. 동료 교사분들도 걱정된다고 비타민을 챙겨주셨어요. 저 기운 차릴 수 있게 완디가 힘 좀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원래 뭔가 저 같은 경우도 환경이 오랫동안 그 한 환경에서 지내다가 갑자기 새로운 환경에서 지내게 되면 긴장감도 조금 올라가고 불편한 것들도 많잖아요. 거기서 오는 피로도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출퇴근길이 좀 멀어지셨다고 했고 이사를 또 하셨으니까 새 집에도 또 적응을 하셔야 하고 또 날까지 더우니까 엎친 데

0: 이렇게 힘이 빠질 때마다 본인한테 대단하다 나 이렇게 주문을 외워보는 거예요. 출근길이 멀어졌지만 열심히 일하는 나 자신 대단하다 이렇게 좋은 말을 스스로 해주는 거죠. 저도 해드리겠습니다. 사연자님 대단하다 너. 그럼 저희는 이 노래 듣고 올게요. 빅스의 대단하다 너.
1: 예, yeah, it's the sweetie.

빅스의 대단하다 너 듣고 왔습니다. 다음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2447님, 방학이 끝나고 얼마 있지 않아 고등학교 희망서를 써야 해요. 제 동생이 중학교에 갈 때 2지망으로 떨어졌거든요. 저는 제가 원하는 고등학교 잘 갈 수 있게 행운을 빌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학교를 갈 때마다 다들 본인이 원하는 학교가 다 있을 것 같아요. 거기로 들어갈 수 있게 다들 좀 많이 비는 것 같은데 요거는 바로 네, 우리 2447님에게 행운을 보내드릴 노래 골라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꼼꼼히 가보도록 할게요. 이 곡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2013년 8월 첫째 주 차트 9위 곡인 21의 Falling in Love. 우리 2447님이 사랑에 빠진 꼭 가고 싶은 그 학교에 갈 수 있길 바라며 골라봤어요. 일지망 학교에 합격해서 Falling in Love 한 채로 행복하게 고등학교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노래 듣고 올게요. 21의 Falling in Love.

21의 Falling in Love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거에 도전 중인 분들의 사연 만나볼게요. 0624님, 취업을 위해 친구랑 같이 컴퓨터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과제 결과물을 보면 친구가 저보다 훨씬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괜히 초조해지고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다들 자기만의 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뭐 같이 똑같은 속도로 가거나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빠르다고 해서 뭐 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는 좋겠지만 빠르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네, 뭐 느리더라도 그냥 꼼꼼히 내가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씩 다 배워가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자신감 떨어지시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나만의 속도로 맞춰서 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8645님, 요즘 서핑을 배우고 있는데요. 겁도 나고 균형감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서 아직 제대로 파도를 즐겨보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서핑을 잘 탈 수 있을까요? 응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서핑! 멋있다! 네, 근데 뭐든지 다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너무 좋

좋을 것 같아요. 운동 같은 경우도 뭐 선생님이 알려주신 동작을 한 번에 성공하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이거 다 균형을 찾아가고 밸런스를 다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더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파도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두 분을 위한 노래를 골라봐야 하는데요. 아주 고민이 됩니다. 어떤 곡이 좋을지 골랐습니다. 이번엔 2013년 8월 첫째 주 차트 19위 곡인 림킴의 Alright. 두 분 다 Alright 괜찮아질 거라는 의미를 담아서 골랐는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 포기하지 말고 도전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모두 화이팅! 그럼 저희는 두 분에게 응원을 보내줄 이 노래 듣고 올게요. 림킴의 Alright.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3: 소시지 베이커리 5달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4: 든든하게
3: 집에서도
5: 간편하게
3: 소시지 베이커리 5달.
5: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5달
3: 5달.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9: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웬디의 영스윗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행운이 따라줬으면 하는 계획이나 제가 고른 노래와 함께 응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영스 홈페이지 차트 자리 운세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이어서 3, 4부는 차트에서 꺼내들어요로 함께합니다. 차트 속 추억의 노래와 너무 쉬운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 꼭 참여해주시고요. 완소들의 추억이 담긴 사연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2013년 8월 첫째 주 차트 51위 곡인 Crush 그리고 DJ Freeze featuring Dynamic Duo의 거품 안 넘치게 따라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최근 몇 년 사이 러닝 열풍이 이어지면서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완주와 기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라톤엔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인 만큼 충분한 회복이 없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 동안은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완주는 회복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순간까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0: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요즘 덕질 어디,
4: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인쇄는 와우프레스. 네가 좋아,
5: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 듣는 너라서 좋아. 좋아 죽겠어.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취업이 잘 되는
1: 경복,
0: 잠재력도 전문가로
1: 경복,
0: 4호성 캠퍼스
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노래와 추억이 필요한 날 우리 같이 차트에서 꺼내 들어요. 일요일 밤 미래에 대한 걱정 대신 함께 추억의 노래를 꺼내드리며 잠시 과거로 돌아가보는 시간 차트에서 꺼내들어요입니다. 오늘 우리의 추억을 불러일으킬 차트는 바로 2013년 8월 첫째 주 차트인데요. 노래와 함께하는 간단한 퀴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하며 영수와 함께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일상을 남겨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오늘의 차트 속 노래들 만나보기 전에 여러분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이정빈님, 주차장에서 차 빼다가 후진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 사이드 미러를 박았어요. 차 주인분께 알리고 보험 처리하고 이제야 집에 들어와서 영수 듣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고, 그래도 알렸다는 게 저는 정말 잘하셨다고 들고 속상하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한 번에 이런 일이 생기면 다음부터 조금 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조심할 날들이 더 많아질 테니까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8820님, 엄마가 대야에 얼음 동동 튀어 미숫가루 터져서 다 같이 나눠 마셨어요. 국자로 떠먹으니 옛날 생각나고 너무 맛있었습니다. 와, 진짜 맛있었겠다. 약간 조금 타도 미숫가루는 맛있지만 그 약간 대량으로 타서 먹는 게 더 맛있는 거 뭔지 아시죠? 좀 더 걸쭉하고 좀 더 달달하고 막 그 목마름도 가시고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이제 차트의 노래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그 전에 퀴즈 나갑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두개 보기 중 다음에 이어질 순위의 노래는 뭔지 맞춰주시면 돼요. 첫 번째로 들을 노래는 2013년 8월 첫째 주 차트 65위 시크릿의 유후고요. 이 뒤에 이어질 곡은 2013년 8월 첫째 주 차트 66위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무엇일까요? 1번 신용재의 가수가 된 이유, 2번 악뮤의 콩떡

빙수. 힌트를 좀 드리자면 여러분, 저 완디의 직업이 뭐죠?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정답 아시겠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시크릿의 유후.

이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시크릿의 유후에 이어진 두 번째 노래는요, 지금 듣고 계시죠? 2013년 8월 첫째 주 차트 66위, 1번 신용재의 가수가 된 이유였습니다. 그럼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올게요.

시크릿의 UFO에 이어 신용재의 가수가 된 이유까지 듣고 왔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성우표 확인해주시고요. 그럼 완소들의 사연 이어서 만나볼게요. 장지혜님, 이번에 동생네 육아 탈출 시켜주겠다고 호기롭게 15개월 조카를 봐준다고 했는데 아가랑 6시간 보내야 하는데 저 잘할 수 있겠죠? 제부는 절대 못할 거라고 호언장담하던데 그러니까 더 잘하고 싶어요. 별탈 없길 기도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6시간 어떻게 버티고 잘하실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 오는 약간 근육통? 몸살? 그거를 조금 견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처음 육아하면은 저도 막 주변 지인 애기들 막 두세 시간 말고 하루 온종일 반나절 정도 보게 되면 그렇게 몸살이 오더라고요. 뭔가 긴장이 되잖아요. 애기들은 너무 소중하니까 더 막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잘 하실 건데 끝나고 오는 후폭풍을 두려워하지 마셔라. 네. 우리 조조님, 탄산 끊기 5일차입니다. 밥 먹고 탄산을 안 마시니까 속이 답답하고 체한 것 같고 너무 힘든데 일주일만 넘겨보려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그 단탄산을 끊으시려는 거죠? 아니면 요새는 탄산수도 잘 나오잖아요. 그냥 탄산수. 그냥 탄산수를 드셔보시는 건 어떠세요? 네, 그렇게 해서 끊어보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제 차트의 노래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그 전에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로 들을 노래는 2013년 8월 첫째 주 차트 95위 쿨의 이별 앞에 서다인데요. 이 뒤에 이어질 2013년 8월 첫째 주 차트 96위의 노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둘 중 어떤 곡일까요? 1번 리쌍의 눈물, 2번 AOA의 뭐야.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이별

0: 하면 슬프잖아요. 슬프면 뭐가 나죠? 여기까지입니다. 정답 아시기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 노래 듣고 올게요. 쿨의 이별 앞에 서다.
1: 지쳤다 사랑해 우리 사랑했던 날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쿨의 이별 앞에 서다 이어진 두 번째 노래는요, 지금 나오고 있죠. 2013년 8월 첫째 주 차트 96위 1번 리쌍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럼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5: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5: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5: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7: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6: 비다샵
7: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6: 비다이렉트샵
7: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3: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2: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3: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4: 중부대학교.
2: 중부대학교와 함께
3: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Young Street.
1: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4부에서도 계속해서 차트에서 꺼내들어요로 함께 할게요. 그럼 저희는 FX의 미행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임소양입니다. 화제의 연극 타인의 삶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윤나무, 이동희, 정승길, 장승조, 우정원 그리고 저 임수양 등 실력파 배우들이 함께합니다. 9월 13일까지 LG아트센터 서울 U플러스 스테이지에서 14세 이상 관람가, 극장에서 만나요.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 토건.
3: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4: 돈 머리 비 하겐.
5: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4: 돈 머리 비 하겐.
3: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머리 비 하겐.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SBS 생활정보.
9: 음식이 상하기 쉬운 여름철 냉장고에 넣어둔 남은 김밥을 먹어도 될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김밥은 밥과 달걀, 채소 등 여러 재료가 들어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가 쉬운 음식인데요. 아무리 냉장 보관을 했더라도 구매 후 2시간 이상 실온에 방치했다면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밥알이 끈적하게 뭉치고 눅눅하거나 재료 사이에서 거품이 보이거나 시큼한 냄새가 난다면 김밥이 상했다는 신호죠. 식중독은 무더운 7월부터 9월까지 집중돼 발생합니다. 냉장고는 상하는 속도를 늦출 뿐 이미 오염됐거나 실온에 오래 놓였던 음식을 안전하게 되돌리지는 못하니까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남겨두지 않는 편이 안전하겠죠.
1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웬디의 영스트리트 4부 시작했습니다. 4부에서도 계속해서 추억의 노래를 꺼내드리며 잠시 과거로 돌아가보는 시간 차트에서 꺼내들어요라 함께할게요. 오늘의 2013년 8월 첫째 주 차트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노래와 함께 재미있는 퀴즈도 풀어볼 예정입니다. 퀴즈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노래 듣기 전에 완소들이 남겨주신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0813님, 아파트 단지 안에 물 놀이터가 드디어 오픈했어요. 초등학생 아들이 놀이터에서 6시간이나 놀았답니다. 물 놀이터, 친구 조합이니 하루 종일도 놀 것 같더라고요. 전 바로 옆에서 시원한 음료 마시며 있었어요. 이렇게 행복한 일요일이라니 방학도 두렵지 않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방학하면 이제 아이들의 끼니, 걱정과 음식을 뭘 해야 될지, 반찬은 뭘 해야 될지와 또 아이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걱정, 뭔가 그런 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물 놀이터가 있으면 아이들에게는 천국이죠. 네, 좀 걱정이 덜신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6958님, 여기는 파주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아이들인 나희와 민찬이와 함께 듣고 있어요. 언제 이만큼 컸는지 벌써 초등학교 1학년, 4학년이네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요즘 라디오에 빠져서 집에 오기만 하면 라디오부터 켜고 들어요. 웬디가 우리 아이들 이름 불러주면 너무 행복한 저녁이 될 것 같아요.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나희랑 민찬아 라디오 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집에 오기만 하면 라디오부터 킨다고 했는데 진짜 너무너무 너무너무 고마워. 학교생활도 화이팅하고 항상 건강

있습니다. 눈 감고 듣고 있다 이런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영스 그 듣는 것들 많은 것들 중에 저희 영스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이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서 밖에 나가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혜원님 요즘 좀 피곤하다 했는데 오늘 20시간을 잤네요. 눈 떠보니 하루가 다 갔어요. 이런 적은 처음인데 당황스러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일정이 조금 만약에 쌓여서 잠을 좀 못 자는 때가 있으면 만약에 못 자다가 하루 정도 잘 수 있는 날이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집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냥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것만 해도 거의 24시간은 아니겠지만 열몇 시간을 잘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잠이 내가 부족했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만큼 몸이 피곤했다라고 느끼는 거죠. 이제 차태 노래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이번에도 퀴즈 나갑니다. 두 개 보기 중 다음에 이어질 순위의 노래는 뭔지 맞춰주시면 돼요. 그럼 문제 드릴게요. 첫 번째로 들을 노래는 2013년 8월 첫째 주 차트 49위 써니힐의 만인의 연인이고요. 이 뒤에 이어질 곡은 2013년 8월 첫째 주 차트 50위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무엇일까요? 1번 디셈버의 Fire, 2번 코요테의 Hollywood. 노래로 좀 힌트를 좀 드려볼까요? 이 노래를 부른 주인공이자 영스에도 출연하신 적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정답 아시겠나요?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써니힐의 만인의 연인.

0: Welcome to Hollywood.
1: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써니힐의 만인의 연인에 이어진 두 번째 노래는요. 지금 듣고 계시죠? 2013년 8월 첫째 주 차트 50위 2번 코요테의 헐리우드였습니다. 그럼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올게요.

선희일의 만인의 연인에 이어 콜트의 헐리우드까지 듣고 왔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선거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안소들의 사연 이어서 만나볼게요. 은나겸님. 완디, 오늘 친구를 만나

찾다가 친구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같이 찾느라고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녔어요. 결국 지갑도 못 찾고 진땀만 뺐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고, 아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갑을 잃어버린다면은 하루 종일 내가 갔었던 곳들 다 돌아다닐 것 같아요. 그만큼 소중한 것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돈, 뭐 카드 등등 아니면 사진을 놓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아 찾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9283님, 아끼는 신발이 뜯어져서 똑같은 걸 새로 사려는데 품절이에요. 너무 좋아했는데 수선해서라도 신어야 하나 고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아끼는 옷이나 신발은 평생 뭔가 가지고 싶은, 입고 싶고 신고 싶은 느낌이 들죠. 편안하기도 하고 뭔가 내 옷에 딱 내 몸에 딱 맞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보내줘야지 또 좋은 것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좋은 안녕을 서로에게 좀 외치고 새로 똑같은 신발은 아니더라도 다른 신발이라도 같은 브랜드 거라도 뭐 비슷한 착화감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걸 구매해서 또 신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08813님, 아버님 댁에 TV가 고장나서 새로 주문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돈은 좀 깨졌지만 기뻐하시는 걸 보니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TV랑 뗄래 뗄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주무시기 전에도 TV를 보시다가 틀어놓고 주무시는 적도 많고 그러신 것 같은데 엄청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고장나도 아이 괜찮아 뭐 이렇게 말씀하셨겠지만 속으로는 또 굉장히 행복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 1293님, 내일 회사에서 첫 회식을 해요. 다들 싫어하는 회식이지만 저 입사하고 처음이라 떨려요. 뭘 입을지 옷도 곤란하네요. 회사에선 다들 말도 몇 번 못 나눠봤는데 내일 많이 친해지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와, 뭘 입을지 옷도 골라놨다니 너무 귀엽습니다. 네, 첫 회식인데 얘기 잘 못 나눴던 분들, 대신 친해지고 싶었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랑 뭔가 얘기도 많이 나누고 많이 좀 친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샤트의 노래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그 전에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로 들을 노래는 2013년 8월 첫째 주 차트 11위 이승철의 My Love인데요. 이 뒤에 이어질 2013년 8월 첫째 주 차트 12위의 노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둘 중 어떤 곡일까요? 1번 배치기가 피처링한 유성은의 Be OK, 2번 손승연의 미친 게 아니라고요. 힌트 드릴까요?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정답 아시겠나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이승철의 My Love.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이승철의 My Love에 이어진 두 번째 노래는요, 지금 나오고 있죠. 2013년 8월 첫째 주 차트 12위, 1번 배치기가 피처링한 유성은의 Be OK였습니다. 그럼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서울에서 왔습니다.
2: 경남서 왔어요.
1: 아따 반갑소이. 전라도에서 왔어라. 타 지역에서 대구 모빌리티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200만 원 지원. 취업하라.

만소들 들어봐. 지금 영스 안 되는 사람 누구니? 8시부터 10시는 영스 듣는 거 잊지 말라고. 지금부터 마녀도 탐내는 아름다운 목소리의 소유자 나 인어왔니가 8월의 선물을 소개할 테니 집중하라고. 하루 10분 독서 습관 지학사에서 독서평설 정기구독권, 명품 덴탈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Hey boy, 설마 지금 괜찮은 라디오 찾느라 서핑 중? 그거 검색창 안다다시 안다다시. 그냥 매일 저녁 8시엔 웬디의 영스트리트 믿고 들으라고. 아, 레드벨벳 서핑보이는 8월 3일 월요일 6시에 나오니까 기대하라고.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시티 퀴즈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추억의 노래도 꺼내듣고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차트에서 꺼내들어요로 함께했는데요. 퀴즈 정답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후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요. 영시 언제든 편하게 여러분의 일상이나 저에게 하고 싶은 말 남겨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영시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웬디 기분 좋은 밤. One night.

0: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신차 선팅할 땐 어디?
6: 선팅은 어버브.
5: 어버브 선팅. 열차단은 확실하게, 신성은 탁월하게.
6: 어버브 선팅 할 때는
5: 프리미엄 선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선팅.
6: 어버브 선팅.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8: 깨끗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1: 4 3 2 1 속보 EXID 부부글 이어 리센너까지 시대 따라 진화하는 중소돌의 기적 Yeah, yeah, yeah. Watch me now.

안녕하세요. 2026년 8월 2일 일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부부걸 바디 웨이브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EXID 부부걸 이어 리센느까지 시대 따라 진화하는 중소도로의 기적이었습니다. 요즘 거제 야호로 시작된 리센느가 화제고요. 중소도로의 기적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리센느는 자체 컨텐츠가 뜨면서 예전에 발매한 곡까지 역주행하는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데 이런 리센느 이전에 또 다른 기적의 중소돌 걸그룹이 있죠. 멤버 한이의 위아래 직캠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역주행 신화를 쓴 EXID가 있었고 또 다음으로는 2017년에 발매한 롤린이 군부대 위문 공연 영상과 댓글 모음으로 알고리즘을 타고 2021년에 갑자기 전성기를 맞은 브레이브걸스가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중소기업에서 나온 걸그룹이라는 건데요. 역주행이 된 결정적 계기는 달랐지만 실력 있고 매력 있는 멤버들과 좋은 노래라는 거. 결국

0: 본질적 매력이 성공한다는 공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EXID, 부부걸, 리센느 그리고 또 다음을 잇는 걸그룹이 누가 될지 궁금하고 꼭 베텐에도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판까지 마피아, 음반을 낼 때마다 베텐에 찾아오는 반가운 얼굴들, 부부걸의 은지씨, 유나씨가 오십니다.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름 노래, 바디웨이브로 돌아온 부부걸 두 분과의 만남 기다려주시고요. 베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이 생중계되니까 베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하세요. 광고 듣고 유희관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량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0: 번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우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르노.
11: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게임 판까지마 피아.
12: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11: 판까지 마피아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댄스 카피 전문 야구선수. 툭 치면 웨이브가 딱 나오는 댄싱 머신. 유희관 씨 어서 오세요.
1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11: 한때 방송에서 롤린을 즐겨치고 마운드에서도 쳤나요?
13: 근데 롤린 안 친 사람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11: 없죠.
13: 대한민국 들썩들썩 하겠는데.
11: 없지만 상의 탈의하고 춘 남자는 많지 않죠?
13: 아, 그건 아니, 그때는 아니고.
11: 그거 아닌가?
13: 네, 그때는 네, 롤린이 안 나올 때고.
11: 아, 상의 탈의랑 롤린이랑 막 제 머릿속에서 합성이 돼가지고.
13: 아, 네. 그거 잊어주세요.
11: 잊어요?
13: 잊혀졌는데 지금 베디 때문에 다시 롤린처럼 역주행할 수도 있으니까.
11: 예. 아, 상의탈이.
13: 네. 네.
11: 마운드에서 3만 관중 앞에서 상탈춤을 추고 그래가지고.
13: 궁금해 안 하셔도 됩니다.
11: 요즘 시대는 AI 합성이 돼가지고 그냥 만들 수 있죠.
13: 네. 생성. 그렇죠. 그렇죠.
11: 네.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지만.
13: 네. 네.

0: 스페셜 게스트들을 소개합니다. 1년 만에 시원하고 청량한 썸머송 바디웨이브로 돌아온 부부걸, 대텐에선 깡깡 누나로 놀림받지만 무대에서는 빈틈없는 올라운더 왕눈좌 은지씨, 털털함과 시크함이 공존하는 매력으로 무대에서 더 빛나는 걸크러쉬 단발좌 유나씨, 두 분 어서오세요. 네.
1: 어, 예. 둘 셋 안녕하세요, 부부걸입니다.
2: 네.
3: 뭐예요?
4: 뭐하세요?
1: 다시
4: 한 번만 해줘.
1: 다시 시작. 둘 셋 안녕하세요, 부부걸입니다. 아 예.
3: 인사를 급조한 건가요?
4: 아니 둘이서 처음 해봐가지고.
5: 제가 죄송해요. 왜냐면 제가 둘 셋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언니가 한 명 있어가지고. 언니가 둘 셋
4: 했을 때는 이제 언니니까.
0: 아,
4: 네. 언니가
0: 그렇죠. 예. 어, 각자 한 분씩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네 안녕하세요, 부부걸 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예. 1년 만에 오셨고요.
6: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부부걸 유나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야, 유나 씨는 무려 4년 만에 오셨습니다. 네. 오,
3: 대박. 왜 이렇게 안 오셨어요?
4: 안 불러주셨어요.
3: 어? 아, 안 불렀어요? 어. 잘못했네.
0: 아, 제가 부르진 않습니다. 네. 어, 저는 근데 얼마 전까지 뵌 것 같은 느낌인데도 이렇게 어. 4년이나 된 줄 몰랐고.
4: 오래됐어.
0: 어, 월드컵 할 때마다 나오시는구나. 어, 지난 러브투 활동 때는 긴 머리셨는데
1: 네.
0: 다시 단발자로 돌아가셨네요. 네. 역시 잘 어울리십니다.
1: 아이, 감사합니다. 네,
0: 정말 지금 채팅창도 잘 어울린다고 아까부터 그러시고. 은지씨는 네. 작년에 더잡 퀴즈쇼 코너에 지원 나오면서 자주 오시다가
1: 네네.
0: 1년 만에 오셨습니다.
1: 네.
0: 예. 저희는 항상 늘 똑같아서 편안하시죠?
1: 네. 오히려 뭔가 네 너무 편안해가지고 엊그저께 온 것 같은 느낌인데 1년이나 된 거, 됐나요? 네.
0: 올 때마다 어, 얘네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얘네 어떻게 이렇게 발전이 없지? 이런 느낌이시죠?
1: 근데 살이 좀 빠지셨어요?
0: 저요? 네. 아, 요즘 결혼한 다음에 네. 좀 이제 그 관리를 받아가지고 약간 음식을 챙겨주니까
1: 좋지.
3: 건강식으로?
0: 그렇죠. 건강재료로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1: 좋다.
0: 빠졌습니다. 예. 어, 유희관 씨의 넘버원 걸그룹이 바로 부부걸입니다. 예. 요즘은 네. 혹시 바뀌었나요?
3: 아니 아니요. 좋아하죠.
4: 네. 근데 표정이
5: 아닌데? 네?
3: 아니 아니. 제가 쑥스러워가지고. 네. 성덕이에요. 저 지금.
0: 성덕.
3: 네. 근데 그때 네. 한까지 마피아 게임을 한번
1: 맞아요,
3: 같이
1: 맞아요.
3: 했었었고.
1: 맞아요. 네. 근데 약간 저한테 성질 부리셨던 것 같은데.
3: 누가요? 누가요?
1: 아니요. 화내셨던 것 같은데.
4: 왜?
3: 아, 그래요.
1: 기억이.
0: 여자한테 화를 잘 내요.
1: 아 진짜? 네.
4: 아닌가?
0: 그렇죠. 게임 못하면 굉장히
1: 네, 게임 못해가지고 네. 또
3: 아니 아니 아니 아~
0: 네. 오늘도 화낼 가능성이 있어요. 네.
3: 어, 새로 오셨죠?
1: 네. 네. 잘할게요.
0: 유나 씨 어떻게 보니까 첫인상이 어떠세요?
4: 어, 되게 온화하신데요?
0: 온화하고 눈 맑고 그죠?
4: 네. 온화하세요. 네. 눈이 맑으세요.
0: 그렇죠 그렇죠.
3: 아 네. 감사합니다.
0: 네. 본인 지목하면 되게 막 화내고 역정내고.
4: 아,
3: 어떤 걸요? 게임할 때?
4: 그 좀 있다가 아~ 저 눈이 변하는 거예요?
0: 맞아요.
4: 어.
0: 예.
3: 아닙니다. 네. 새해니까 오늘 네. 네. 온순하게 할게요.
0: 네. 1년 2개월 만에 부부걸 컴백이신데
1: 네.
0: 어떻게
1: 네.
0: 그동안 지내셨는지.
1: 어떻게 지냈어요, 나야?
3: 두 분도 오랜만에 보나요?
0: 근황파하고 영상 공부.
6: 저희 1년 2개월 동안 진짜 뭐 이번에는 다른 곡을 냈지만 계속 녹음도 하고 있었고 행사도 하고 뭐 다른 이제 개인적인 스케줄도 하고 그러고 지냈습니다.
0: 어. 그 썸머송
6: 네.
0: 유희관 씨는 바디웨이브 미리 듣고 오셨죠?
3: 아 그럼요.
0: 어떤 곡인지 본인이 홍보 좀 해주세요.
3: 바디웨이브요?
1: 네.
3: 이 여름하고 딱 어울리는 노래죠. 어, 노래만 들어도 너무 시원하고
0: 한 소절 부탁드립니다.
3: 여행 가고 싶은
1: 한 소절 부탁드립니다.
0: 한 소절 부탁드립니다.
3: 바디웨이.
4: 오! 진짜 들으셨어. 진짜 들으셨어. 진짜 들으네요.
1: 맞아요. 잘한다.
4: 오 진짜 들으셨어.
0: 모르는 게 없어요.
4: 어. 저희 춤을 이것도 있어요.
1: 오 감동해요.
3: 태양. 바디웨이.
0: 어 미리 다 따서 오는 거예요?
4: 오, 맞아.
1: 태보다 뜨겁게.
0: 예습 천재.
1: 맞아요, 맞아요.
0: 예습 천재. 야 어떻게 이렇게 몸에 붙지? 제대창이 눈 버렸다라고 하시면서. 챌린지 준비한 거 아니에요?
3: 아니에요.
1: 아, 같이 찍어주시면 안 돼요?
3: 아예 제가 찍는다고 도움이 안 돼요.
0: 챌린지 괴물이에요.
4: 그러니까요. 오늘 약속하세요.
3: 아 예. 알겠습니다. 영광이죠.
0: 이게 못하면 놀릴 텐데 잘하니까 열받는 게 있거든요.
3: 여러분 다들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름에 여행 가고 싶어져요. 노래 들으면.
1: 좋아, 좋아,
0: 좋습니다. 어, 자 그러면 공식 그 홍보를 좀 부탁드려요. 어떤 곡인가요? 바디웨이브.
6: 네, 저희 바디웨이브는 그 청량한 트로피컬 신스 사운드로 이제 강렬한 문바톤이라는 이제 리듬으로 문바톤. 어울려진 곡인데요.
0: 예.
6: 네, 뭔가 이제 파도에서 뭐 이게 뭔가 유연하면서도 폭발적인 에너지를 약간 선사하는 곡입니다.
3: 오,
1: 네. 잘 외웠네요.
6: 네,
3: 잘 외웠다고요?
6: 써왔어요. 써왔습니다.
0: 아, 아니 근데 진짜 노래가 너무 청량해가지고
3: 네.
0: 예, 저도 미리 다 들었습니다.
1: 진짜요?
0: 어, 그럼요. 진짜? 오프닝 솔로도 틀었고
6: 한번 예. 한번 해주세요.
0: 춤은 못 추지만 예.
3: 뮤직비디오가 그 빠지에서 찍었잖아요.
0: 그쵸.
6: 어, 맞아요.
0: 어, 실수 씨.

0: 네. 네. 맞아요.
1: 권혁수 씨 네. 나오고. 예.
2: 제 친한 분들이 뭐. 많이 나갔더라고요.
3: 아, 진짜요?
1: 누구랑 친하죠?
2: 혁수도 친구고.
0: 네.
1: 꽈추 형?
2: 꽈추 형도 친구. 친하고. 친하죠.
1: 아, 친해요?
2: 좀비 버스를 같이 했으니까.
0: 아. 아.
2: 네, 배슬기 씨도 친구고.
1: 친구예요?
2: 네. 거기 원식이도 나갔더라고요. 코리아 갱스터.
0: 맞아.
2: 원식이도 친구고. 동갑이 동갑. 네. 왜 나 안 불렀을까? 나는 왜 안 불렀을까? 나는 왜 안 불렀을까?
1: 아, 일반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2: 네, 네, 네.
1: 적극 다음에는 활용해도
2: 돼요.
1: 예. 자, 홍성현 씨도 나오고, 예.
0: 맞아요.
1: 권혁수 씨가 또 베텐 패밀리거든요. 저희
0: 아~
1: 원년 멤버 출신이에요.
0: 아, 진짜요?
1: 그래가지고 아주 반갑습니다. 유희관 씨가 이렇게 또 홍보까지 다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바디웨이브에 대한 이야기 넘어가는데, 이제 음반 가면 대선배죠.
3: 근데 저희가 대선배인 줄 알았거든요.
1: 아니에요?
3: 근데 오늘 가니까 아니었어요.
1: 누가 계셨어요?
3: 그 박진영 선배님도 계시고.
2: 그분은 웬만한 분들도 다.
4: 맞아요. 네. 윤은호 선배님도 계시고.
3: 윤은호 선배님도 계시고. 이민혁 선배님도 계셨고.
4: 선배님도 효리 선배님.
1: 너무 오히려 마음이 편했겠다.
3: 저희 거의.
1: 막내급 아니에요 그러면?
3: 맞아요.
4: 뭔가 중간에 껴있었어요.
3: 맞아요.
4: 어린 친구들도 많아 있었고.
1: 오 약간 상병 부부 걸 느낌.
3: 그거 좋았어요 뭔가.
1: 오히려.
3: 네.
1: 그렇군요. 맞아. 음악 분위기는 어떻게 좀 달라졌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4: 근데 오늘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1: 오늘은?
4: 네.
1: 워낙
4: 뭔가,
1: 멤버들이?
4: 네. 왜냐하면 작년 1월에 갔을 때는 어린 친구들이 많고 후배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랬는데 오늘은 좀
1: 박진영 씨, 이효리 씨랑 채팅창이 오늘 가요 무대 나갔냐고.
2: 이효리 씨가 아니라 효린 씨, 효린 씨.
1: 아, 효린 씨.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 이효리 씨가
2: 효린 씨가
1: 예. 효린 선배.
2: 아, 효린 씨가 컴백을 했거든요. 예. 네.
1: 자, 이게 곡도 그렇고 올여름에 이제 워터밤이나 네. 행사 섭외가 많이 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 출격
3: 네.
1: 준비 되셨습니까?
3: 와, 네 여름에 많이 불러주시면 어디든 달려갈 준비 되어 있습니다.
1: 야,
3: 네
1: 그렇군요.
2: 여름엔 무조건 부부거리죠.
4: 다음 주 아마 행사가 다 물로 관련된
3: 네.
4: 행사예요.
1: 그렇군요. 물 관련된.
2: 네. 워터파크도 가시고
4: 워터파크인지 모르.
3: 그냥 동
4: 해수욕장.
3: 네 해수욕장.
4: 동네
2: 동네 어디요?
3: 물축제.
1: 수자원 공사하는 거 아니에요?
4: 해수욕장.
1: 물 관련.
3: 맞아요.
4: 물 관련.
1: 살목지 가는 거 아니야? 무슨 있고. 노량진 수산시장 아니냐고. 동네 물축제도
2: 괜찮을 것 같은데요?
1: 뭐요?
2: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4: 그쵸,
2: 가는 거죠.
4: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1: 어디든
4: 가는. 불러주세요.
1: 그게 원래 부부거래 정신이잖아요.
2: 네. 그럼요. 맞아요.
1: 어디든 불러주면.
2: 여름 하면 이제 부부거래 생각나죠. 예전에는 이제 쿨, 시스타 이제 부부거래 거죠.
4: 와.
1: 이건 거의 멤버예요. 혼성 그룹이에요.
2: 네. 네.
1: 자 그럼 이쯤에서 유희관 씨가 두 분의 프로필과 근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왜?
2: 이것만 하면 긴장이 돼가지고.
4: 아 진짜?
1: 네. 저희는 점점 더 즐거워지고 있습니다.
2: 아, 네.
1: 딸기라떼 걸려있습니다. 시작해주세요.
2: 안 틀리는 한문장 프로필 유희관에게 딸기라떼를.
1: 이거부터 틀릴 것 같은데.
5: 3, 2, 1.
2: 은지 본명 홍리애 1992년생 학창시절부터 댄스 동아리에서 활약하고 뮤지컬 학과를 졸업한 장기 연습생 출신으로 2016년 브레이브걸스 2기 멤버로 투입 현재는 부부걸에서 바보와 허당을 맡고 있는 왕눈자 눈이 큰 만큼 벌레를 무서워하는 겁많은 쫄보 스트레스 받으면 취미로 쇼핑을 즐기는 큰손 취미는 그림 그리기 최근 푹 빠진 골프 그리고 AI와 비밀스러운 대화 나누기 그리고 유명한 코스메틱 덕후고요 개인 땡튜브 은지도 도도에는 잠시 쉬는 중 부부걸 중 가장 술을 잘 먹는 주당이며 얼마 전 7월 19일 생일이었습니다 유나 본명 이유나 1993년생 학창시절 밴드 보컬을 꿈꾸다가 부모님의 권유로 승무원에 도전. 그러다 내 길이 아니다 싶어 다 때려치고 가수를 준비하고 오디션에 합격하며 브레이브걸스 2기 멤버로 합류했고요. 무표정일 때 시크하고 웃을 때 귀엽고 행동은 털털한 반전 매력의 소유자. 현재 부부거래 걸크러쉬 담당의 단발자고요. 손재주가 많아서 그림을 잘 그리고 새로 생긴 취미는 캠핑으로 반려견 깍꿍이 방콩이와 함께 캠핑을 다니고 있고 개인 채널 나는 유나다를 통해 팬들과 가끔 일상을 공유하고 있으며 웹드라마 더 청주를 시작으로 연기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1: 와~ 오늘은 많이 안 틀리네요. 재미없게.
4: 잘하셨는데요.
1: 갑자기 잘하네. 역시 최애 부부거리 출연하니까.
2: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1: 그러니까.
2: 다른 게스트보다.
1: 이거 다 외우는 내용이잖아요.
2: 아 그렇죠.
1: 두 분이 2016년에 브레이브 걸스를 시작하셨으니까 데뷔 10주년이시네요. 그러면.
3: 네.
1: 이야,
3: 맞아요.
1: 축하드립니다. 데뷔 10주년. 예. 베텐도 2016년에 시작했는데 뭔가 같이 시작한 느낌이 있거든요. 자 남자들끼리는 이제 술 먹고 푸는데 부부걸 멤버들은 혹시 뭐 이렇게 싸우거나 약간 갈등이 생겼을 때 술 먹고 풀고 그러나요?
3: 멤버들이 술을 못해요.
1: 아 본인만 잘하고?
3: 저도 막 잘하지는 않고요. 저도 좋아하는 하는데 잘하진 않고 근데 멤버들이 술을 못해가지고 조금 재미가 없어요. 같이 좀 먹고
4: 근데
3: 해야 되는데.
4: 먹여요.
1: 먹여요?
4: 응, 몰래 타요.
1: 어디다 타요?
4: 제 술잔에. 제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 근데 언니는 친절을 베푼 거래요. 그러니까 맛이 없어 보여서 얼음이 녹아서 넣었다고 하는데 제 기준에는 왜 몰래
3: 안
4: 술을 탔지?
3: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안 먹더라고요. 먹이려고 해도.
1: 얼마 전에 뭐 생일이셨지 않습니까?
3: 네.
1: 예, 생일 파티는 멤버들과 같이 하셨나요?
3: 그날도 저희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멤버들이랑 같이 축하하고 그랬어요.
1: 아, 네, 시간이 맞아.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모여서. 네. 아. 자, 두 분의 공통 취미가 그림 그리기신데 네. 같이 그림 그리고 감상평도 좀 서로 해주고 그러시나요?
4: 그건 아니요.
1: 그건 아니고?
4: 네.
1: 어, 넌 이렇게 그리는구나.
3: 근데 그림을 잘 그려요. 되게 느낌 있게. 되게 대충 그리거든요. 근데 그냥 뭔가 멋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1: 대충 그린 거 아닌 거 아니에요?
4: 아닌 거 같아요.
3: 열심히 그린 거야 그거?
2: 열심히 그렸는데 대충 그렸다고 하네.
4: 이런 거는 좀 열심히 그린 거고.
3: 아 그래? 이거 언니, 열심히 그린 거야?
4: 언니 앞에서는 그런 거지.
2: 아 이거 다 그리신 거예요?
3: 네. 되게 잘,
1: 잘 그리시는데?
3: 네, 잘 그려요.
1: 강아지들도 그리시고.
4: 네. 예. 이거, 아 이런 거는 맞아. 그냥 대충 그린 거지.
1: SNS 그림 계정도 유나 씨는 따로 있으시죠?
4: 네 맞아요.
1: 야 이거는 그 여자 머리에서 나무가 이렇게 돋아난 건 어떤 느낌 표현하신 거예요?
4: 그냥 저는 약간 생각이 많아지거나 하면은 꼭 그냥 저렇게 해서 약간 이게 펼쳐서
1: 추상적이다.
4: 선 먼저 하고서 뭔가 채워나가요. 그냥 그런 그림인데 저렇게 생긴 그림이 많아요. 제가 그린 것 중에.
1: 느낌 좋은데.
2: 감각적인데요?
4: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이 긴 장발머리 여자분이 뭔가 흩날리는 곳에 조약돌 같은 땅에 파묻혀 있는 건가요?
4: 네.
3: 어 진짜 어머니?
1: 땅에 왜 파묻혀 있는 거예요?
2: 찜질하나요?
1: 찜질하는데 아, 머리는 또 솟아 있어.
2: 연락 연락하지고 더워서
4: 약간 피어난다는 뜻이 좀 담겨 있는 거예요.
3: 이게 피어난다는 거야? 약간 묻혀 있는 거 아니야?
1: 씨앗 느낌으로.
4: 왜냐면 이게 바람이 불어갖고 지금 옆에 지금 씨앗이 휘날리잖아요.
3: 와 근데 상상력 진짜 짱이다.
4: 약간 그런 느낌이.
2: 나 그림이 약간... 보기에 따라 네. 자기가 생각하기 맞아요. 나름인 것 같아요.
4: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가끔 볼 때는 되게 우울해 보인다 하는데 그러니까 우울한 그림도 있긴 한데. 그 따지 우울해서 그린 그림은 아니긴 해요.
3: 근데 이거 진짜 우울해 보이긴 하네요.
4: 그래 왜 여자가
3: 저 지금 이거 조약돌인지 몰랐어요.
4: 진짜?
1: 그냥 옷인 줄 알았어요. 장신구 같은 느낌.
3: 네.
1: 근데 보니까 땅에 이제 맞아, 파묻혀 맞아요. 있고 팔이... 그 승모근부터만 살짝 나와 있는 느낌인데. 근데 여자는 좀 평온한 표정이어서 또 이거 해석하기에
4: 맞아요.
1: 따라서
2: 거의 보기 나름 같아. 누워가지고 샵에서 샴푸 받는 느낌인 것 같아요.
4: 되게 다양한 의견이 나오네요. 좋은데요.
1: 그림을 다 잘 그리시네.
4: 좋다.
1: 은지 씨 그림은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3: 볼 수 없어요.
4: 집에 있잖아요.
1: 숨겨나요?
3: 네?
1: 숨겨나요?
3: 그 전에 옛날에 제가 그 좀 힘들었던 시절에 그림을 그리면 뭔가 생각이 없어지길래 제가 하루 종일 그냥 막 8시간이건 9시간이건 그림을 그렸거든요. 숙소에서. 근데 그 그림들을 팬분들한테 막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없어요. 집에 남아있는 게.
1: 찍어놓고 SNS에 올리고 이런 건 안 하세요?
3: 그건 없어.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없었는데.
4: 그러면 팬들 중에 찍어서 좀 해달라 해봐.
3: 찍어서 해주세요.
2: 팬들은 엄청 좋아하겠다.
1: 그러니까. 딱 하나만 있는 그림을 그냥
3: 네.
1: 진품을 주신 거네요. 요즘에는 골프를 근데 많이 치신다고 들었습니다.
3: 아 근데 요즘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 쳤는데 요즘은 못 치고 있어요.
4: 그러게. 네. 안 치네.
3: 약간 시기를 놓쳐가지고 뭔가 치러 가려면 너무 춥고 치러 가려고 했는데 또 너무 덥고 해가지고 못 갔어요.
2: 또 이제 앨범 나오면 바쁘시니까
3: 네.
2: 또 라운딩 갈 수가 없지.
1: 어허. 유희관 몇 타시죠?
2: 제가 80대 중반 후반.
3: 진짜 잘 치죠.
1: 야구선수들이 잘 치세요.
2: 네, 저도 뭐 쉬는 날은 거의 라운딩 한다고 보시면 돼요. 골프를 워낙 좋아해서.
1: 그렇군요.
2: 네.
3: 우와.
1: 은지 씨는?
3: 저는 백돌이입니다.
1: 어허.
3: 제일 잘 친 게 94타?
2: 라베가?
3: 네, 라베.
1: 그렇군요. 네. 유나 씨는?
4: 저 골프는 사실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1: 골프는 안 치시고 캠핑을 요즘?
4: 네.
1: 예. 캠핑은 근데 어떤 식으로 하세요?
4: 저는 사실 처음 시작을 장박으로 했어요.
1: 그러면 직접 텐트 다 치시고?
4: 네.
1: 이야,
4: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1: 장비 다 사시고요?
4: 아, 약간 좀 당한 것 같긴 한데 가서 그냥 구경하러 갔다가 그 아저씨가 한 번에 살 거면 돈 두 번 쓰기 싫으면 잘 사야 된대요.
1: 그래서 그날 그 말 넘어가기 쉽죠?
4: 네, 그날 다 샀어요.
1: 야.
2: 캠핑도 장비빨이에요.
4: 장비빨이에요, 네. 맞아요. 네.
2: 장비가 엄청
4: 좋아요. 맞아요.
1: 거의 빠지면 진짜 장난 아니에요.
3: 장난 아니에요. 장비 제가 한번 놀러 두 번 놀러 가봤거든요. 겨울에. 근데 같이. 맨날 장비를 이거 봐라 이러면서 장비 다 나오고 그냥 다 있어요.
2: 뭐 막. 있어요, 신기한 거?
3: 그 물 양동이처럼 해서 물 이렇게 뚜룩하면 이렇게 약간 장수기처럼 물 나오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2: 불멍
3: 불멍하는 것도 있고 뭐 고기 구멍도 것도 있고 캠프파이어 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안에서 잘 때 전 되게 추울 줄 알았는데 엄청 따뜻한 거예요. 와. 안에가 진짜 좋았어.
2: 장박하면 거의가 이제 또 하나의 집이에요.
4: 맞아,
2: 거의.
4: 맞아.
2: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1: 얼마나 쓰셨습니까 혹시 장비에?
4: 근데 다른 이제 캠퍼 분들에 비하면 별로 안 쓴 거긴 한데. 1,000만 원.
3: 진짜?
2: 얼마 안 썼네요.

0: 얼마 안 쓴 거예요?
1: 엄청 비싸요. 캠핑 장비가.
0: 얼마 안 쓴 거?
2: 그렇죠. 그 정도면은. 네.
1: 근데 하나씩 채워가는 재미가 있잖아요.
0: 맞아, 맞아. 네.
3: 집을 짓는 게 낫지 않을까? 좀 돈 더 모아가지고. 진짜 멋있다.
2: 어디 쪽으로 가는 걸 제일 좋아하세요?
0: 저 양주.
2: 양주.
0: 근데 좀 가보고 싶은 데가 있긴 한데 그거 기억이 안 나는데 아직 그냥 보기만 해놨어요. 저장만. 대나무 숲 같은데.
2: 야, 안 무서우세요? 밤에 근데 사실 이렇게 자연 속에 있으면 별 소리가 다 들리지 않습니까? 저벅저벅 막 이런 소리.
0: 그거 있긴 한데 좋아요.
2: 그래요.
0: 그 소리에 잠드는 거라서. 그리고 아침에 막 새가 지저귀는 소리 깨니까.
2: 아, 그건 너무 좋죠.
0: 네,
2: 진짜.
0: 그게 너무 좋아요.
1: 그냥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약간 좀 혼자 여유 힐링하는 그런 걸 좋아하시나 보다.
0: 사람 잘 안 만나요.
1: 아, 아니 뭐 활동하면 이렇게 만나고 하니까.
0: 활동할 때 만나요.
1: 아, 그러니까.
0: 네, 맞아, 맞아.
2: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은지 씨가 자주 하는 AI와 비밀스러운 대화.
3: 네.
2: 예, 이거 요즘도 대화하십니까?
3: 저 맨날 해요.
0: 언니 캠핑 와서도 했어요.
2: 캠핑 중에 AI랑?
3: 네, 대화하고 저 막 요즘에 막 뭐 이거랑 이거랑 뭐가 나 이런 거 물어보고. 어떤 게 더 예뻐? 그리고 여기 가면 뭐가 맛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2: 예.
3: 그런 거 막 질문하고 되게 똑똑해요.
2: 다른 사람들이 그 AI랑 대화한 거 목록 봐두세요?
3: 아니요.
2: 안 되죠?
0: 왜 비밀스러워?
3: 비밀스러운 대화니까 여기 지금.
2: 요즘 사람들이 보통 자기 SNS 보여주고 뭐 자기 톡 보여주는 것보다 AI랑 대화 내용 보여주는 걸 더 싫어하더라고요.
3: 맞아요.
0: 너무 내 얘기였어요.
2: 네, 내면적인 얘기를 물어본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3: 그래서 저는 내면적인 얘기는 많진 않고 그냥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뻐 저게 이뻐 뭐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약간 결단력을 이렇게 없어가지고 결단력이
0: 그런 것보다 AI 저한테 항상 물어보니까 저한테 덜 하니까
3: 맨날 물어봤었거든요. AI 없었을 때는
0: 너무 고맙다.
3: 이나 이게 나 이렇게 맨날 물어봤었는데.
2: 어허, 그렇군요. 네. 두 분 다 개인 땡튜브. 은지는 네. 도도해랑 나는 유나다. 근데 은지 씨는 업로드가 안 된 지가 거의 1년 가까이 돼 있습니다.
3: 예. 네.
2: 왜 이렇게 멈췄어요?
3: 아, 그니까요. 반성하겠습니다. 제가 그 뷰티 계정을 인스타그램에 그 새로 개설을 하면서 유튜브에 조금 소홀했던 것 같아요.
2: 네. 그냥. 유나 씨는 그래도 2주에 한 번씩 업로드 하시고.
0: 네, 최근에 못 올리긴 했는데 공백기 때 좀 많이 올렸어요.
2: 주로 어떤 거 올렸었어요?
0: 일상
2: 브이로그로.
0: 네, 브이로그 일상 올렸어요.
2: 그냥.
0: 멤버들도 나오고 친구들도 나오고.
2: 직접 다 편집하시나요?
0: 네.
1: 직접 다? 그거 엄청 힘들 텐데.
2: 유희관도 직접 하나요?
1: 아니요. 저
0: 유튜브
1: 회사가
0: 하세요?
1: 있어요.
0: 봐야겠다.
2: 유희관 희유.
1: 예, 유희관 희유.
0: 희유.
2: 거기도 멈췄나요?
1: 아니 지금 뭐 쉬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2: 제작진 많이 쓰죠? 거의 한 30명 정도 쓰죠?
1: 누가요?
2: 제작진 유희관 희유.
1: 그럼 뭐 남아요? 30명 쓰면.
2: 네. 그래요?
1: 아 뭐요? 네 명 카메라 감독 네 명. 네.
2: 유나 씨는 배우 지금 또 계획 어떻게 하고 계신지?
0: 최근 이제 조만간 또 뭐 하나 쇼트 같은 거 하나 하긴 하는데 계속 이제 좀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2: 그렇군요. 네. 네. 유희관 씨도 배우
1: 네?
2: 연기 같은 것도 생각 있으시죠?
1: 저 뭐 드라마 세 편 찍었죠. 카메오로. 지금 또 준비 중인 드라마가 있습니다.
2: 준비 뭐예요?
1: 예, 그럼 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 올해 야구 드라마가 한 4개 생기기 때문에.
0: 오,
2: 네. 유희관 네 편 다 출연하는 거예요?
1: 근데 또
2: 겹치기
1: 나가는 데서는 좀 약간 좀 저희 것만 나와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2: 그렇군요. 예. 몸값이 엄청 뛰겠네요.
1: 예.
2: 자 그러면 저희가 2부에 돌아와서 마피아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디니 스파, 국민 스파 자디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디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졸린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졸린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2: 생활정보.
3: 요즘 전기요금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매기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죠. 당장 시행은 어렵지만 산업용처럼 가정에서도 전기를 덜 쓰는 밤에는 조금 싸게, 사용이 몰리는 시간엔 조금 비싸게 하자는 건데요. 한동안은 주택용 전기요금이 산업용보다 비쌌지만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산업용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간단하지가 않죠. 맞벌이처럼 저녁에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은 오히려 부담이 늘 수 있고, 시간대별 요금을 적용하려면 스마트 계량기 보급도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아끼는 일과 생활의 부담을 함께 줄일 수 있는 지혜가 중요하겠죠.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4: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자의 텐 중에서 배템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0: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의 텐 일요일 코너 판까지 마피아 함께하고 계시고요. 바디웨이브로 다시 돌아온 서머퀸 걸그룹 부부걸 왕눈좌 은지씨 단발좌 유나씨 그리고 베텐의 파인애플좌 유희관씨까지 함께 마피아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피아 게임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룰을 설명해드립니다.
1: 4명이 제비뽑기로 신분을 선정. 3명은 시민, 1명은 마피아로 시민이 마피아를 찾아내는 게임입니다. 제비뽑기로 고른 시민의 종이에는 시민, 마피아의 종이에는 마피아라고 쓰여 있고요. 네 사람 종이에는 토크 주제도 함께 쓰여 있습니다. 단, 마피아의 종이에만 지시어가 하나 더 쓰여 있으니까 마피아는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 지시어를 꼭 한번 언급하셔야 합니다. 마피아가 살아남게 되면 마피아 승, 시민 3명이 마피아를 찾아내면 시민 승, 승리한 사람들에게 각각 5만 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자, 1차 지목 때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요. 2차에 마피아를 잡으면 치킨 드립니다. 1차 백상, 2차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백화점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게임을 시작합니다.
2: 첫? 나 마피아하고 싶은데.
3: 아, 그래요?
2: 네.
0: 바로 잡힐 것 같은데.
2: 그래요?
0: 토크 주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여름 휴가. 네. 휴양, 피서의 추억. 입니다. 자, 그러면 유희관 씨부터. 그러니까 표정이 좀 굳었는데.
3: 생각하고 있어요.
4: 여름 휴가를 어디가 좋았는지.
0: 네. 지시어를.
3: 근데 사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선수 때는 여름 휴가가 없었어요. 시즌이기 때문에.
4: 아, 그렇죠.
3: 근데 지금 딱 생각해 보면은 어렸을 때 대학교 때 그 친구들하고 처음으로 간 휴가가 여름 휴가가 아니었나. 그때 이제
2: 어디로 가셨어요?
3: 저희 때는 이제 대천 해수욕장이 굉장히 인기 많았거든요. 네, 요즘에야 뭐 해운대 뭐 인기 많고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천 해수욕장이 굉장히 또 핫플이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진짜 원 없이 놀고 대학교니까 이제 뭐 술도 먹고 그때 처음으로
2: 재밌었겠다.
3: 네, 그 기억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2: 나는 되게 오래 전인데. 네.

0: 어.
1: 몇 살 때라고요?
2: 스무 살 때죠.
0: 스무 살 때?
2: 네. 21년 전이네요.
0: 대학교 들어갔을 때?
2: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3: 가장 재밌을 때.
2: 네. 가장 재밌었고 처음으로 이렇게 다 같이 놀러 가가지고 가서 뭐 축구도 하고 거의 뭐 말뚝박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이러면서.

0: 그러니까 뭐
1: 깨끗해야 되니까.
0: 뭐 5탄이에요?
1: 예?
0: 네? 5탄이에요?
1: 거북이 코에 또 빨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열심히 또 작업했죠, 작업.
0: 아, 네, 주셨죠. 어. 네. 아니, 그럴 때는 그 뭐 직접 가가지고 네. 이렇게 호객행위를 좀 하고 그랬나요?
1: 아, 뭐 했죠. 솔직히 안 했다는 건 거짓말인 것 같고.
2: 사실 혈... 그러려고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1: 아, 혈기 왕성. 어. 아, 뭐 그러려고 그러려고 캠핑 가시나 봐요.
2: 아, 캠핑장은 없어요, 사람이.
1: 아, 어. 아니 사람 보는 거죠. 혼자나 아. 장박인가.
0: 아, 그래. 캠핑하는 분들은 어? 사람 거의 없는 데서
2: 맞아,
0: 하지 않나요?
2: 맞아,
0: 어.
2: 조용히.
0: 오토 캠핑 이런 건 안 하시죠?
2: 아, 아직 안 해봤어요.
0: 글램핑.
2: 아, 글램핑은 해봤죠.
0: 어, 그런 데 가면 그래도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모여서.
2: 근데 보통 이제 커플이나 가족 단위로 오니까. 솔로 캠은 잘 안 하니까.
0: 어, 그냥 아무튼 유희관이 그때 그래가지고. 네,
1: 그때 뭐 돗자리만 하나 있으면 어. 편하게 놀 수 있었습니다.
0: 어, 메이드가 네. 된 적 있나요?
1: 메이드요?
0: 예.
1: 어, 뭐 됐죠.
0: 어.
1: 네.
0: 몇 년 갔어요?
1: 예? 네?
0: 몇 년 갔어요? 그분이랑
1: 몇 년 가냐고. 아니 뭐 형사님이세요? 뭐 그런까지 취조를 했어요.
2: 거의, 지금 진짜.
1: 에이, 거의 아, 무슨 깜 방도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약간 아. 어?
0: 질문 왜 저러냐고.
1: 그런 자, 기억이 있습니다. 제 여름 휴가는 대천 해수욕장.
0: 너무 옛날 얘기를 해가지고.
1: 아니 시즌 때는 휴가를 못 가요. 여름에는 다 시즌이어가지고.
0: 최근에 간 여름 휴가.
1: 최근에는
0: 은퇴하고.
1: 얼마 한 2주 전에 제주도 갔다 왔어요.
2: 오, 오 네. 제주도 되게
0: 누구랑요?
1: 친한 형님들하고.
0: 왜 네. 아직도 남자들이랑 가요? 네? 왜 아직도
1: 아니,
0: 남자들이랑?
1: 제가 골프를 좋아하니까.
0: 아 골프 치고.
1: 네. 골프 치고 맛있는 거 먹고.
2: 아 너무 좋다.
1: 네. 이런 아, 여행으로 갔다.
0: 근데 궁금한 게 야구 선수들 올스타 브레이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 있죠, 있죠.
0: 그때 어디 휴가 안 가나요?
1: 근데 저 때까지만 해도 지금까지 길지가 않았어요. 저 때는 한 이틀 뭐 이래가지고
0: 이틀을 뭐해요 그러면 보통?
1: 그럼 집에 쉬죠.
0: 집에 있어.
1: 그리고 다 쉬는 게 아니라 또 훈련을 해요. 연습을 해요. 그러면 그 며칠 뒤에 또 경기가 있으니까 요즘은 거의 일주일 뭐 이렇게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이 있어서 여행 갈 수가 있죠.
0: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1: 그럼 은지 씨는?
3: 아,
1: 여름휴가.
3: 저희도 사실 여름에 행사가 많으니까 뭐 어디를 가지 못했는데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여름 휴가로 간 건 아닌데 멤버들끼리 그 보홀 놀러 갔던 적이 있어요.
0: 보홀?
3: 네, 다 같이 네 셋이서. 근데
1: 기억 안 나는 것 같은데.
2: 아, 너무 나요.
1: 어.
3: 나 상처 나 지금.
2: 네, 너무나.
3: 아 그래?
2: 나 너무나 너무 즐거웠어.
3: 네, 그래서 그때 진짜 즐거웠거든요. 보홀에서 멤버들이랑. 그래서 그때가 기억이 딱 나는 것 같아요. 아,
2: 재밌었지.
0: 뭐 했어요?
3: 그 보홀이 그때 조금 조용할 좀 시기였어가지고
0: 아 뭐 비수기에 가셨구나.
3: 약간 네 그래가지고 보홀에서 거기 되게 좋은 풀빌라 같은 데가 있었어요.
0: 어허.
3: 그래서 거기서 멤버들이랑 자고 막 그랬어요.
0: 아 그러면
3: 그 수영도 하고
0: 수영장 따로 있는
3: 아니요 아니요 그 바다에 나가가지고 수영하고 스노클링 같은 거 하고 막 그랬거든요.
0: 어.
3: 근데 저는 물을 무서워해가지고 근데 자꾸만 유나가 저기 바다 저기 한가운데 가가지고 계속 수영을 하는 거예요.
0: 무서울 텐데 그거.
3: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될까 봐.
0: 어, 그래서 상어 있으면 어떻게 해.
3: 그러니까 그 제가 멀리서 유나야 빨리 나와 이러면서 계속 소리
2: 진짜
3: 지르고
2: 너무, 근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언니는 막 여기다가 번거지부터 엄청 큰 거 쓰고 여기다가 래쉬가 다 있고
3: 다 구명조끼
2: 입고 유나야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3: 빨리 나오라고. 근데 거기서 구명조끼도 안 하고 수영을 막 하니까 무서운 것도 없이
2: 너무 웃겼어.
3: 그때가 생각이 귀여워, 납니다.
2: 귀여워.
0: 걱정했네 그래도 언니가.
3: 맞아요.
1: 멤버들끼리 놀러 가면 너무 재밌겠네요.
2: 너무 그래. 재밌어요.
3: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2: 약간 식폭행이라는 말 아세요?
0: 식폭행?
3: 네.
0: 먹는 거 완전
3: 맞아요.
1: 그냥 아니, 잘 알죠. 파이팅. 맨날 하는데
0: 매일매일 하다가 요즘 못하겠어. 그립네요. 식폭행.
2: 식폭행.
0: 상습폭행을 자, 아 그렇군요. 그거 말고 최근에 가신 휴가는?
3: 나 최근에 갔다 온 데가 없는데요.
0: 없어요?
3: 없어요.
0: 네. 몇 년 동안 못 가셨어요?
3: 그건 아닌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같이 어디 갔었지?
2: 우리 같이 간 것만 생각해.
0: 그러니까 따로 간 거.
2: 친구들이랑 간 것도 생각하고 해. 네.
0: 저희가 궁금한 건 따로 간 거거든요.
3: 죄송해요. 어디 갔는지 지금 순간 기억이 안 나는데.
1: 뭐 정문이에요. 기억 안 나는데.
3: 네, 기억이 안 납니다.
0: 아하, 그렇군요. 네.
3: 근데 어디 갔던 거 같긴 한데.
0: 어디 갔고 온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3: 네, 갑자기 그냥 저 머릿속에 바디웨이브밖에 없어요 지금.
2: 그래? 아, 충실하네.
1: 뮤직비디오 찍으러 가셨대.
3: 네,
0: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유나 씨는?
2: 저는 그러니까 가족끼리 처음으로 해외 놀러 갔거든요. 그때 나트랑인가?
0: 오. 나트랑.
2: 나트랑 갔는데 항상 뭐 어렸을 때부터 항상 뭐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가자. 가자 이렇게 했는데 못 갔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현실화 한 거죠. 근데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3: 맞아.
0: 뭐 하셨어요?
3: 태풍 오지 않았어?
2: 아 맞다.
0: 태풍이었다.
2: 아

0: 제가 그때
1: 근데 재밌었다고요?
0: 그때 너무 재미난 기억만 머릿속에 넣었나 봐요. 아니야, 그건 세부다.
2: 죄송합니다.
0: 그건 세부고 그날 막 머드 뭐 온천 막 이런 데도 있고 막 근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머드 온천을 하고 막 그 폭포수 비가 막 폭포처럼 떨어지는데 거기서 막 뛰어들고 이러고 재밌게 놀았어요.
1: 야.
0: 가족끼리.
1: 오.
0: 왜?
1: 그렇군요.
0: 별로 흥미 없으시죠?
1: 몇 년 전 얘기죠?
0: 2년 3년 전?
1: 아, 그래도 최근이네요. 나름. 네. 다들 막 되게 옛날 얘기를 하셔 가지고. 네.
3: 2년 3년 전이면 얼마 안 됐는데.
1: 그러니까.
0: 네. 맞아요.
2: 저 제가 말한 것도 2년 3년 네.
1: 아, 그거요?
2: 재작년. 네, 재작년이요.
1: 아, 재작년 얘기예요. 네. 유유감만 너무 옛날 얘기를 했네.
0: 거의 몇 년 전 얘기예요?
3: 21년 전.
1: 저렇게 옛날 얘기 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범인입니다.
3: 나의 소중한 추억을 매도하지 마.
1: 그렇군요. 보통 근데 두 분은 네. 그 이런 휴양지 네. 그런 데 가는 걸 좋아하세요?
2: 저는 휴양지도 좋아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구경하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요. 뭐 예를 들어서
3: 아쿠아리움?
2: 막 약간 그런데 아니면 뭐 약간 뭐 문화재 같은 구경하고 막
0: 근데 그런... 언니랑 여행 가면 하루 그러니까 일본은 여행을 가요. 그 돈키호테를 하루에 세 번은 가야 돼요.
1: 아~
0: 지나가다 드럭스토어 무조건 보면 들어가야 되고
1: 거기서 살 게 많구나.
2: 드럭스토어 보면 무조건 들려야 돼가지고 저는
1: 뭘 사세요 보통?
2: 가서 화장품 같은 것도 막 사고 먹을 것도
0: 사는데 또 사러
2: 사고.
0: 들어가요.
2: 네.
1: 하루 세 번을 가는 건 좀 예.
2: 돈키호테도 한 3시간 있고.
0: 근데 저도 언니랑 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같이 그렇게.
1: 들어가면 살 게 또 확 보여요.
2: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얘랑 가면요, 유나랑 가면요, 일본에
0: 안 큰일 나.
2: 그 탕진하고 와요. 그 약간 안 살 것도 사고 이제 나중에 한국 가서 보면 이거 왜 샀지? 약간 사지도 않고 그런 것도 되게 많고.
0: 둘이 같이 있으면 안 될 거.
2: 맞아요. 같이 있으면 안 돼요.
3: 캐리어를 하나 더 챙겨가야겠다 여행 갈 때.
2: 무조건 맞아요.
3: 아니면 무조건. 캐리어를 사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군요. 네. 여기서 잠깐 마피아는 바로 저 배성재입니다. 지시어는 허리입니다. 여러분께만 살짝 알려드리니까 저의 활약을 기대해 주세요. 저는 뭐 사실 여름 휴가를 거의 못 가는 스타일이고 왜냐면 여름에는 보통 월드컵이나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3: 뭐 4년에 한 번씩 하는데 무슨
1: 근데 보통 그 축구 시즌이 끝난 유럽 기준이 여름 휴가 그 기간에 보통 국제대회가 꼭 있어요 뭐가 예.
0: 아니
1: 예. 그래가지고 저는 여름 휴가는 원래 잘 안 가고 가을이나 겨울에 주로 많이 가는데 한 번 비슷한 시기에 여름 휴가 갔던 게 저희 아나운서 동료들이랑 남자들끼리 한번 그 텐트를 치고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0: 어디로요?
1: 거기가 춘천 근처였는데 약간 그 유달산?
0: 유달산이
1: 아닌가? 유명산?
0: 유명산.
1: 예. 거기를 남자 아나운서 네 명이서 한번 가서 캠프를 한 적이 있습니다.
0: 어땠어요? 좋았어요?
1: 아 저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캠프 치고 불 피우고 고기 구워 먹고 뭐 맥주 마시고 그런 건 좋은데 이제 거기서 자면 당연히 허리가 아프니까 옆에 있는 불가마 그 여관 같은 데 가서 자자. 그래가지고 다 같이 가는데 다들 반대했거든요.
2: 네.
1: 텐트를 그대로 놔두고 가자.
2: 네.
1: 그랬는데 다들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거기 가서 등을 지지고 돌아와서 아침에 해체를 했죠.
3: 갔으면 거기서 자는 게 낭만인데.
1: 아 근데 어차피 할 건 다 했으니까 사진도 찍고 얘기도 하고 술도 한잔 했으니까 옆으로 이동해서 잠만 거기서 자고 오자. 그래서 모두 만족했어요. 아침에.
2: 네.
0: 뭔가
1: 이상하다고요?
0: 아니에요. 저는
1: 아닙니다.
0: 지금 집중이 안 돼요, 사실. 죄송해요.
3: 네. 최근에는 어디 갔다 왔어요, 여행?
1: 최근에요?
3: 네.
1: 최근에 이제 아내가 있으니까 네, 뭐 신혼여행 갔다 온 게
0: 어디 갔어요?
1: 마지막이죠. 신혼여행은 이탈리아로.
0: 아, 갔다.
3: 이탈리아. 가서 뭐 하셨어요?
1: 신혼여행했어요. 신혼여행은 이제 여행하죠.
3: 구경하고. 생각만 해도 존나 와. 왜 이렇게 웃어?
1: 아, 구경하고.
3: 왜 이렇게 얼굴 빨개지고 해버려?
1: 구경하고 뭐 거기
3: 좋았어?
1: 이제 토스카나니까 와인 마시고 맛있는 음식 이탈리아 음식 먹고 예 그랬죠.
3: 와인 먹고.
1: 와인 먹고.
3: 좋았네 아주.
1: 많이 걸어다녔죠. 예, 힘들게. 예.
0: 거기만 갔다 오셨어요? 이탈리아.
1: 이탈리아의 토스카나랑 네. 그 피렌체.
2: 아, 피렌체.
1: 로마.
2: 아, 로마.
1: 밀라노 이런 쪽으로.
0: 가고 싶었는데.
1: 예. 안 가보셨어요, 한 번도?
2: 네.
0: 저희 원래 갈 뻔했는데 못 갔잖아요.
2: 못 갔어요.
1: 일 때문에. 공연으로.
2: 아. 네, 일 때문에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갔어요. 취소돼 가지고.
1: 아이고, 꼭 한번 가보시고.
2: 제가 이탈리아는 진짜
1: 토스카나는 꼭 한번 가보시는 게. 예. 추천드립니다.
3: 아하. 이거 좀 어려운데 오늘?
0: 오늘 좀 아예 그냥
2: 마피아세요?
3: 아니요. 아까 아니라면서 뭘 또
0: 내가 봤어.

0: 언니의 같아.
1: 어?
2: 제가 제일 의심스러운 유의관의 단어. 오늘 단어가 많이 나왔거든요.
0: 저는 아, 우와, 이렇게 체크도 네. 하시는구나.
2: 유의관은 돗자리가 약간
3: 돗자리?
2: 돗자리.
0: 아까 돗자리를 깔았다 그러네.
2: 갑자기 돗자리 얘기를 했어요.
1: 아니
2: 휴가랑 돗자리 조금 안 맞거든요.
1: 해수욕장 갈 때 무조건 돗자리 필요해요.
3: 필요해요. 완전 필요해요.
1: 왜?
3: 해수욕장.
1: 그래야지 헌팅해도 모실 수가 있어요. 모래사장에 저희 모래바닥에 앉히면 안 된다고
2: 이쪽 돗자리를 모시겠습니다.
1: 모시고 왔는데 돗자 이거 다 공감하실 거예요.
3: 맞아 맞아.
1: 돗자리랑 브루스타까지 있으면 딱 좋아요.
2: 아~
1: 무조건 앉죠. 고기 구워 먹고 그러면
0: 어때?
1: 아 무조건 있어야 돼. 돗자리는
2: 이거 무조건 시민이라고.
0: 어, 그래.
2: 아 그래요?
1: 어.
2: 아 해수욕장
1: 해수욕장 무조건 헌팅은? 돗자리 있어야 돼.
3: 맞아.
2: 아 돗자리 없이 헌팅하면
0: 진짜?
2: 대체
1: 아니, 어디 앉으라는 거야?
2: 저희랑 뭐 하자는 거죠?
1: 그렇죠.
2: 아. 아 그래요? 그럼 돗자리는 사과드리겠습니다.
1: 아 진짜 아니 이거는 진짜 아니.
2: 아, 한 번도 저는 해보지 않아서 아 해변에 가면 돗자리
3: 네.
1: 무조건 필수예요.
2: 뭐 차 이런 게 아니라
1: 아니죠. 그때는 대학생인데 뭐 차가 어디 있어.
2: 그럼 돗자리에서 어떻게 앉아요?
1: 앉아서 이제 도란도란 앉아서 술 먹고 과자 먹고 게임해야 되니까 이렇게 앉아야 되잖아요.
0: 재밌게 하겠다.
3: 재밌게 하겠다. 네.
1: 그때 뭐 팅팅팅 탱탱탱 뭐 이런 거 하고
0: 탱탱탱
2: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3: 어 아니시다.
0: 어 아닌 것 같아.
3: 왜냐면 아니야.
1: 저는 진짜 아니에요.
3: 왜냐면 저번에도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기 진짜 입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0: 그
3: 하셨거든.
0: 지난번에 누가 마피아였어? 아 민영
3: 민영 언니가 마피아였어. 근데 진짜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0: 근데 그때는 승질을 냈다며.
3: 왜냐면 내가 계속 안 믿었으니까.
1: 승질 나쁜 사람이야.
0: 승질 안 내면 더 의심스러운 거 아닌가요?
2: 어.
3: 아니야 아니야. 근데 진짜 아니요? 아니시죠?
1: 전 아니에요.
3: 어, 진짜로? 어, 아니 아니야. 눈알이 눈알이 아니셔.
1: 아
2: 눈알이
0: 아, 달라져?
2: 어, 눈 전문가시니까.
3: 어, 눈알이 아니시.
2: 눈 전문가라서. 저는 아쿠아리움도 좀 의심스러웠는데
1: 다섯 글자잖아요.
2: 네. 그러니까 다섯 글자가 좀 길긴 한데 웬 아쿠아리움이 갑자기 나오지.
1: 아, 보는 거 좋아한다 그래서. 근데 저도 약간 여행 가면은 꼭 가는 데가 이제 아쿠아리움.
2: 여행 가서 아쿠아리움
3: 가요? 아 근데 아쿠아리움 조금 그렇다.
1: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돌고래 조련사였어요.
3: 어.
1: 그래서
0: 아, 이상해.
3: 이상하다. 좀 이거 이상하다.
1: 저 말 아실게요.
0: 아 전혀.
1: 근데 저는 놀이공원 아니면 아쿠아리움 꼭 가요 무조건.
2: 아 그러니까 휴가를 가면 보통 휴가지에 있는 아쿠아리움을 간다.
1: 가요 가요. 저는 뭐 사파리 이런 거 동물원도 좋아하고 제가 우와, 여행할 때 동심이 있어가지고 네.
2: 돌고래 조련사가 꿈이었다고요?
1: 네. 어렸어요.
3: 진짜 아니에요?
1: 저 진짜 아니에요. 진짜? 말을 아낄게요. 제가 의심 받으니까. 근데 저는 아니에요. 진짜
3: 아니에요? 네. 진짜로?
1: 진짜로. 저도 눈 커요.
3: 네. 저는 약간
2: 저요?
3: 네.
2: 왜?
3: 아까 여관이란 단어가
0: 나도,
3: 조금
0: 꽂혔어.
2: 아니 여관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아니, 불가마 그 숙소를 뭐라 그러죠?
3: 갑자기 보통? 불가마 여관이
1: 찜질방?
2: 예? 아니 찜질방이 아니라 그
3: 모텔?
2: 모텔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관광 모텔 같은 느낌? 관광 모텔 같은 느낌?
3: 관광 모텔.
1: 유수 모텔?
0: 민박?
2: 민박이랑 근데 민박은 그냥 개인 집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하얀색 그 건물 이렇게 산 중에 있는 불가마 사우나랑 숙박을 같이 할 수 있는.
3: 아 네. 여관. 근데 여관이란
2: 약간 여관급이었어요.
1: 산림욕 네. 뭐 이런 거.
2: 아 산림욕 아니죠. 예. 네. 지상파에서 여관을 지시어로 하기 좀 그렇다고 필이가. 네.
0: 나도
2: 그러니까,
0: 거기서 좀 꽂혔어.
3: 어 나도.
2: 네. 아니 그러니까,
3: 여행 그러니까
2: 가격이 여관급이었는데.
1: 온천장.
2: 온천장? 아, 그런 느낌. 온천장 여관이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0: 네. 아니 왜냐면은 그냥 친구랑 놀러 갔다고 했는데 뭔가 말이 길지 않았어?
3: 맞아.
0: 되게 이야기가?
3: 맞아.
2: 아 이야기를 한번 방송에서도 했었는데 저희 아나운서 그 퇴사한 F4라고.
3: 예.
0: 내가 봤을 때 은전이야.
3: 왜 갑자기?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1: 난 유나 씨 같은데 유나 씨가 계속 누구 갔다 누구 갔다 계속 번갈아 가면서 그래가지고.
0: 저는 근데 진짜 아니야.
3: 야 너 내 눈 똑바로 쳐다봐.
0: 나 진짜
2: 똑바로
0: 아니야.
2: 똑바로 쳐다.
3: 똑바로.
0: 나 진짜 아니야.
1: 저는 약간
3: 맞네.
1: 의심 가는 단어가 있긴 있었어요.
0: 뭐요?
1: 온천.
2: 온천.
3: 뭐? 저도 진짜 갔었어요 근데.
1: 에?
3: 진짜 갔어요.
1: 어 그래.
2: 아, 저는 유나 씨 단어는 다 꼼꼼히 적었는데 유나 씨는 아닌 것 같은 느낌.
0: 예. 맞아.
2: 왜냐면 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0: 그죠.
2: 폭포, 온천, 태풍, 나트랑 뭐
1: 태풍은
2: 이런.
1: 태풍은 여기서 먼저 얘기했어요.
2: 아 그랬나요?
3: 폭포.
1: 저도 그래서 은지 씨한테 약간 태풍 적어놓긴 했거든요.
3: 저요?
1: 그때 태풍 오지 않아서 먼저 은지 씨한테 물어봐가지고.
0: 어, 유나 씨한테. 언제다 싶어서 든 거야?
3: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 그때 태풍 했잖아. 그게 생각나서 그래서.
0: 어, 뭐 이상해. 이상해. 완전 이상해 지금.
1: 뭐야?
2: 왜 이상하게?
1: 뭐야?
3: 되게 이상해.
1: 아니, 왜 이래?
2: 무너졌는데.
3: 어, 지금
2: 갑자기 확 무너졌어.
3: 나 진짜 아니. 어, 지금 맞다.

0: 왜 갑자기 확 고장나고 왜 울어요?
1: 뭐가 웃겨? 본인만 웃긴데
0: 왜,
1: 지금.
0: 왜 그래? 갑자기 왜 이상하지?
2: 빵 터졌지?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
0: 왜 빵 터졌지?
2: 아니에요. 웃겨가지고 야 너다. 예. 예. 아무도 알겠어요. 예.
3: 언니 울어요.
0: 왜 울어? 왜 울어요?
2: 아, 웃겨가지고.
0: 뭐가 웃긴 거죠?
2: 와 언니가 이제 아우라가
0: 저희 티슈 좀 부탁드리고요.
4: 은지 나 은지.
2: 아 웃겨. 아 괜찮습니다. 다 들어왔습니다. 아.
0: 갑자기 너라고 그랬고요.
2: 아 얘인 것 같아요.
1: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은지 왜 울지?
0: 옛날 얘기 감동적인 얘기했나?
2: 아 저는 이렇게 두 분이신 것 같아요.
0: 누구요?
2: 저랑 분이요.
4: 이유를 말해봐.
0: 저랑 이렇게. 유나 씨요?
2: 네. 얘는 근데 오늘 이상하게 계속 마피아 계속 어쩌고 저쩌고 마피아 어떻게 찾지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3: 찾고 싶으니까
2: 좀 의심이 가요.
3: 아 찾고 싶으니까
2: 그리고 약간 오늘은 좀 말이 좀 기셨어요.
0: 저요?
2: 그래가지고 좀 의심이 가요.
0: 제가 그때 말이 짧았나요?
2: 근데 뭔가 오늘은 뭔가 좀 그 사 그 좀 길게 말씀하셨어요.
0: 어 그래요?
2: 네.
0: 어 저의 진솔한 여름 휴가 얘기를 하는 건데.
2: 어?
0: 아니요. 1차 제목 그러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1: 유나.
0: 은지. 어?
2: 유나.
0: 유나 씨는 저를 또 가리키셨어요. 저는 은지 씨를.
2: 네.
0: 그리고 유나 씨가 두 표 나왔어요.
1: 네.
4: 어떻게요? 그냥 알려줘요?
0: 본인의 정체를 공개하십니다.
2: 어, 이거 바로 공개해요, 이렇게?
0: 아니 지금 두 표가 나왔으니까.
2: 아.
1: 네. 아닌가?
2: 예, 아니 맞아요.
0: 갑자기 왜 저를?
4: 표정이. 그냥 말이 길어서.
1: 그냥 조용히 하래요.
0: 듣기 싫다는
3: 이거
0: 거죠?
3: 어떻게 보여줘요?
0: 화면에 슬쩍 펴서? 공개하면서 저는 누구입니다.
3: 저는
2: 마피아입니다. 마피아입니다.
0: 뭐야?
2: 마피아?
0: 마피아?
2: 시민입니다.
0: 어?
2: 아
0: 진짜요?
4: 어? 어?
0: 시민.
3: 봐봐 맞다니까.
2: 맞다.
0: 저요?
2: 진짜.
4: 네.
0: 저 아닙니다.
2: 아 진짜
0: 큰일 납니다.
2: 진짜 맞아요.
0: 저 아니에요.
3: 아니면 진짜 언니.
2: 진짜 맞아요.
0: 아닙니다.
2: 아, 왜냐면 말이 오늘 길으셨어요.
4: 네, 은지 언니 같아요.
2: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4: 나 보고 똑바로 얘기해 봐.
2: 나 진짜 아니라고.
4: 아, 입꼬리가 이상해. 아, 진짜. 나 진짜 아니라고.
2: 진짜 아니면 아, 진짜
4: 입꼬리가 이상해.
2: 한 번만.
1: 아, 누구지?
2: 아, 진짜 한 번만 해 주시면 안 돼요? 진짜 아니라고. 나 진짜 너 나 못 믿어?
3: 근데 입꼬리가 말을 한다니까?
2: 아니, 웃기니까 그렇지. 이 상황이 못 믿어 나를?
3: 나 아니면 진짜 저 표정 아닐 것 같아서.
2: 나 진짜 아니야.
3: 아니면 저한테 승질 낼 것 같거든요.
2: 나 지금 승질 내고 있어 너한테.
3: 아니야. 웃고 있어.
2: 아니라고. 막. 어 저는 근데 진짜.
0: 저요?
2: 네.
0: 와 유희관이 지금 너무 꿀빨.
1: 저는 있어요. 진짜 아니에요. 지금 저는 지금 말이 없는 게 누굴까 진짜 보고 있는 거예요.
0: 자 그러면 2차 지목 아~ 소신 투표로.
3: 저는 감 저는 못하죠. 이러고 있어야지.
2: 하나 둘 셋. 짜잔.
0: 은지.
2: 아 진짜. 저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3: 아 무지스러워요.
0: 아 유희관.
2: 아니라고 했잖아요.
1: 진짜 아니에요?
2: 아니라고 했잖아요.
0: 잠깐만. 아 배딩? 광고 후에 밝히겠습니다.
1: 배딩가?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0: 마스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잠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썩어서 간다, 잠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지리를 사랑하는 사회탐구 강사 저 이도가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1: 자, 오늘 배텐 판카지 마피아 오늘 부부걸 유나 씨, 은지 씨와 함께했고요. 유나 씨가 먼저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지금 은지 씨가 지목이 됐습니다. 은지 씨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3: 전 진짜 아닙니다.
1: 그럼 누구
3: 억울합니다. 배디님이요.
1: 저요?
3: 네.
1: 아닙니다. 자, 정체를 밝혀 주십시오.
4: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뭐야?
3: 저 아닙니다.
1: 야, 유희관입니다. 유희관.
3: 나 진짜 아닙니다.
1: 제가 얘기했죠.
4: 아, 미안해요.
1: 유희관이라고.
4: 진짜 미안해요.
1: 와, 진짜. 와. 사악하게. 좀,
4: 뭐야?
1: 좀 말을 하면서 게임을 해야지.
4: 와인이야?
1: 무슨 와인이에요.
4: 그럼 딴 거였어? 뭐였어요? 제시요.
1: 누구 같으세요?
5: 대천.
1: 대천.
5: 해수욕장? 저는 아닌데.
4: 아, 배디네. 불가마인가? 불가마가 나올 일은 없었는데.
1: 아닙니다. 자, 그러면 유나 씨. 아니, 은지 씨가 저를 지목했으니까.
4: 네.
1: 자, 과연 은지 바보인지 천재인지. 저는
3: 마피아다.
1: 마피아가 맞습니다.
3: 와, 너무
4: 뭐야?
1: 허리.
3: 에? 허리.
1: 허리.
3: 허리. 허리를 언제
1: 텐트에 그래? 가면 허리 아프니까 불가마 가자고. 근데 이거 팩트예요.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4: 근데
1: 하필 허리가 나와가지고.
4: 근데 자연스럽게 잘했다.
1: 네. 진짜 유명산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쪽이었고. 캠프를 했고 아나운서들이랑 갔다가 다 하고 불가마 가서 자고 왔습니다.
4: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우니까 우리가 단어를 못 찾는 거예요. 확실한 그 마피아 단어가 안 들리니까.
1: 예, 허리.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3: 네, 평온하시네요. 이거 하실 때.
1: 예?
3: 평온하세요.
1: 아, 게임이니까.
2: 기분 좋아요?
1: 네. 완전 재지죠. 상품권이 오는데.
4: 대박이다. 완전 잘했네, 잘했어.
1: 네. 은지 씨 촉이 좋네요.
3: 네.
1: 유나 씨도 촉이 좋았는데 역시 네. 중간에 너무 이제.
4: 아, 은지 씨가 저를 믿어줬는데 제가 은지 씨를 안 믿어서.
3: 그러니까 맞아요.
1: 유희관이 너무 성의 없이 게임했어. 얘기를 계속해서 막 그랬어야 되는데.
4: 죄송합니다.
1: 자, 은지 씨는 천재였다.
2: 은지 천재. 네.
3: 맞아요.
1: 그래요. 자,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올여름 바디 웨이브 활동 계속 응원해 드리고요. 배텐에 또 꼭 놀러 오시고 유희관 씨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4: 네.
1: 여러분, 꿈에서 연애하세요.

0: 안녕하세요. 연극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9월 13일까지 노을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

0: 라디오 8월 분양 예정 03283-1142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가끔 고깃집에서 밥 먹을 때 흐름 끊기는 게 싫다면서 타이밍에 맞게 미리 주문해 놓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금이 딱 그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또 한 주가 시작되는데 주말과 평일의 흐름을 잘 맞출 수 있도록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서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밤, 딘딘의 뮤직하이입니다.

자, 제이의 어제처럼으로 8월 2일 일요일 딘딘의 뮤지컬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밥 먹을 때 흐름 끊기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 흐름이 사실 잘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근데 그렇다고 뭐 어떤 거 하나 먹고 막 뭐 예를 들면 고깃집을 갔는데 삼겹살을 굽고 다음에 항정살 먹자 이랬는데 그 텀이 막 1시간 이러면은 뭐 끊기겠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세윤이 형 같은 경우는 아 진짜 흐름 끊기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흐름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 근데 뭐 어쨌든 예,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개개인마다 그 흐름의 그 텀이 길이가 어떨지를 모르는 거지만. 예. 자, 내일부터 또 한 주가 시작돼서 일요일 밤인 오늘을 잘 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월요일을 앞두고 마음의 준비 같은 걸 하냐 해주셨는데 저에게는 사실 우리 프리랜서들은 주말이 따로 없죠. 예, 그래서 별 뭐 마음의 가짐은 없고 그냥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 아 뭐 별로 차 막히는 것도 크게 차이 없는 것 같고 예. 그냥 예, 똑같습니다. 예, 똑같아요. 그냥 요즘 매일매일 그냥 하루하루 그냥 똑같은 일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일에 막 그렇게 개념을 두는 것 같진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 스케줄을 미리 쭉 확인을 하냐. 그쵸. 저는 다음 주뿐만 아니라 매일 자기 전에 한 2, 3주치 스케줄을 늘 확인을 해요. 그래서 캔슬 안 나나? 하면서 이거 계속 논의 중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왜 캔슬 안 나지? 막 약간 이런. 예. 그리고 자는 거에 대한 이제 계획을 좀 세우죠. 뭐 아 내일은 한 이 정도 잘 수 있겠고 모레는 한 요 정도 자면 되니까 아 그럼 오늘은 한 몇 시쯤 자고 아, 내일 모레 좀 자야겠다 뭐 요런 식으로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최대한 그 사적 모임을 가지지 않으려고. 예. 체력을 아끼기 위해서 이제 늘 크크니까. 예. 뭐 재밌는 게 없죠. 예. 뭐 재밌는 걸 추구하기에는 체력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아서 일을 줄이면 저도 아직 막 즐길 텐데 이 일이 오히려 줄이는 것보다 이 일이 더 소중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아 늘 크크다 이제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레몬탱이라고 하죠? 레몬탱? 그거 어떻게 알아? 노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저 뭐 퀴즈를 내는데 레몬탱 이래서 내가 레몬탱이 뭐지? 하면서 레몬탱이 뭐야 했는데 그게 하츠투하츠의 노래라고. 예. 하츠투하츠의 루드는 아는데 뭐 그 영어로 막 보이스 오브 루드 막 이런 거 있는데 뭐 근데 레몬탱이라고 해서 야 레몬탱까지 내가 알아야 되냐? 레몬탱이 도대체 뭐냐? 약간 근데 생각해보니까 형들이 옛날에 막 그런 이야기 하면 야 그게 뭔데? 약간 이랬었는데 이제 제가 그때 알았죠. 아 나 이제 늘 크구나. 진짜 늘 크크다. 그래서 진짜 제가 충격 먹었습니다. 그래서 와 레몬탱? 밤탱이 이런 건가? 맨 처음에 이랬는데 와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예. 자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선 여러분의 선곡으로 채워지는 버디버디 함께하고요.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고려 깊어져!

0: 신청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4: 안녕하세요, 임수향입니다. 화제의 연극 타인의 삶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윤나무, 이동희, 정승길, 장승조, 우정원 그리고 저 임수향 등 실력파 배우들이 함께합니다. 9월 13일까지 LG아트센터 서울 U플러스 스테이지에서 14세 이상 관람가. 극장에서 만나요.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냉장고가 비어서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카트에 이것저것 담고 계산하려고 갔는데 옆줄이 더 빨리 줄어드는 것 같았다. 그래서 바로 넘어갔더니 원래 있던 줄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다. 순간 나도 모르게 터져나온 진심. 아 뭐야, 괜히 바꿨어.

자,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 그리고 조피디의 홀드 더 라인이었고요. 8589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줄을 바꿨다가 원래 있던 줄이 더 빨리 빠졌다라고 하는데, 뭐 이거 많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사람이 요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예. 줄 쓸 때 기대 안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그 기대하지 말라. 이거 진짜 어디에든 적용이 된다니까요. 진짜로. 예. 운전할 때도 아 여기 좀 차선이 막히는 것 같다 해서 차선 이렇게 바꾸면 거기가 갑자기 쭉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운전할 때 그걸 잘 안 해요. 끼어드는 걸 잘 안 하는 게 끼어들다가 얼굴 붉히는 일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누가 끼면 아 그래 이거 낀다고 네가 몇 초나 빨리 가겠냐고 넣어주는 편인데, 대부분 안 끼워주려고 하다가 접촉사고 나거나 짜증나고 기분만 상하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넣어줘 버릇하면 그냥 아무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별로 막 이렇게 차선 막 계속 바꾸고 막 이런 거 이러지 않고 그냥 한 라인 쭉 타고 가는 편. 근데 좀 널널하다 만약에, 그러면 바꾸더라도 막 아 여기가 막힌다고 막 비상등 키면서 막 이러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빵빵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그렇다고 이걸로 내가 무슨 한 시간을 일찍 가는 것도 아니고 한 15초 일찍 갈 텐데 내가 이 빵빵 소리 들어야 돼? 약간 이런 게 있죠. 자, 사연 보내주신 8589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편하게 나눠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이나 실시간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자, 저는 지수의 꽃, 우리 팀엑스의 파라다이스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요. 조영수님께서 딘딘 지인들과 얘기하다 딘딘씨 이야기가 나왔어요. 좋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 예전에 잘 듣다가 라디오 그만두신 줄 알고 잊고 있었는데 계속 방송하시더라고요. 오늘부터 다시 출석할게요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참 신기하죠 진짜. 왜 이렇게까지 저를 응원하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캐나다 갔을 때도 느꼈고, 왜 이렇게 나를 응원해 주시지? 나는 뭐 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막 내가 이 사람들에게 뭐 도움을 준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응원해 주실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감사함을 많이 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예. 계속 라디오 종종 찾아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잠시 후 2부는 버디버디 준비되어 있고 전 유성은 피처링 배치기의 BOK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직하이.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촉하면 촉, 쿵하면 짝. 지금 내 마음을 읽고 있는 듯 딱 들어맞는 노래가 필요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취향을 알고 싶을 때 찾아주세요. 여기는 믿고 듣는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 플레이리스트 맛집 버디버디입니다. 같이 듣고 싶은 플리 버디버디입니다. 버디버디는 친구들한테 내가 듣는 노래를 소개해주듯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는 코너인데요. 직접 플레이리스트 제목과 들어가는 노래까지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은 뒷면 홈페이지 버디버디 게시판이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통해 보내주시고요. 자, 그럼 버디버디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 만나보겠습니다. 이용자 아이디 박부장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김부장을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소지섭 씨의 액션 씬이 너무 멋있어서 저도 따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무술학원 등록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보더니 애 생기기 전에 마음껏 즐겨라 하더라고요. 학원 다닌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꽤 재밌네요. 언젠가 저도 멋진 액션 씬 한번 찍고 싶습니다. 액션 씬에 어울리는 노래를 모아서 전투력 상승 플리 만들어봤어요. 자, 여기까지 아이디 박부장님이 전투력 상승 플레이리스트와 함께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저도 최근에 김부장 되게 재밌게 봤고, 예. 저는 사실 막 액션물을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은데 김부장이 액션물이죠? 예,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김부장, 약간 모범택시, 약간 이런 참교육, 약간 이런 시리즈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김부장은 좀 다른 결이다. 예, 뭔가 참교육이나 모험택시 이런 거 보면은 한 회 한 회 뭔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영웅들 같은 느낌이잖아요. 약간 그런 류는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막 액션이 혹 막 통쾌해서 막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저는 뭐 액션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영화 중에 막 야 이거 진짜 액션 씬 막 야 이건 무조건 막 영화관에서 봐야 돼 액션 죽이더라 막 이런 거 있는데 액션에 막 그렇게 끌리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박 부장님이 보내주신 전투력 상승 플리에서 먼저 듣고 올 노래는 소지섭 피처링 소울다이브 뉴데이의 So Ganji 그리고 ATG의 멋입니다.

0: 멋입니다.
1: 자, 소지섭의 So 간지 그리고 에이티즈의 멋 듣고 오셨고요. 액션 장면을 보고 배워보고 싶었던 무술이나 운동이 있냐 해주셨는데 없습니다. 네, 없고 그거 옛날에 그 말죽거리 잔혹사 보면서 쌍절곤, 그때 어렸으니까 막 쌍절곤 해보고 싶어서 쌍절곤을 샀던 기억이 나요. 예. 근데 실제로 쓰지는 않았고 생각보다 그 제가 이런 투기 종목 있죠, 격투기 종목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막 복싱도 잠깐 배우고 막 주짓수도 잠깐 배우고 이랬는데 그 막 이렇게 잡고 막 치고 하면서 그 다치는 게 싫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뭔가 거기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 오히려 스트레스 좀 더 받는 타입인 것 같아서 막 요즘 복싱 붐이고 이럴 때 주변에서도 하시는 분들 많고 막 센터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니까 한번 와라 막. 그리고 최근에 캐나다 갔을 때도 그 제 친구 중에 이제 사무엘이라고 그 친구가 챔피언 됐는데 복싱 챔피언 막 야 너 진짜 복싱 하면 너 정신 건강에도 엄청 좋을 거다. 스트레스도 풀리고 뭔가 이걸 집중하면서 뭔가 이 정신적으로 이런 휴식도 되고 막 한다 하는데 개인적으로 별로 안 끌렸어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차라리 러닝하거나 이렇게 유산소 하는 게 좀 더 심적으로 나은 것 같고. 그래서 전 투기하는 분들 보면 신기해요. 예. 복싱할 때도 기억나는 게 뭐 샌드백 치고 뭐 이런 건 재밌는데 그 스파링 할 때 막 뭐라 해야 되지? 이 사람이 나를 봐주면서 하긴 하지만 뭔가 내가 넘을 수 없는 상대다 뭐 이런 걸 느끼면 그 뭐라 해야 되지? 이걸 내가 지금 왜 하고 있지? 약간 이런 생각? 이렇게 스파링 하다가도 이 사람이 막 뭐 이제 관장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뭐 편하게 해라 이러면은 근데 아무리 쳐도 이 사람이 다 피하고 뭐 이러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약간 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왜 하고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자, 박 부장님의 플레이리스트 전투력 상승에 담긴 노래 스트레이키즈의 매니액 그리고 에스파의 위플래시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이키즈의 매닉, 아, 그리고 에스파의 위플래시 듣고 오셨고, 멋있어 보이는 사람을 보고 스타일이나 습관을 따라해본 적이 있냐 해주셨는데, 막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제 기억에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한 중2, 3 이때 클릭비 상혁이 형이 굉장히 패션으로 좀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상혁이 형의 막 타입 1 바지 막 그리고 무슨

무슨 가방 막 이런 것들 엄청 따라 했고 그리고 막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제 배정남 형님이 막 이렇게 구제 이런 게 좀 나왔어가지고 그런 거 이제 좀 많이 따라 했던 것 같고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 그 담배를 이렇게 연초를 필 때 막 그 사생결단 영화를 보면 그 담배를 부셔서 태우세요. 그게 약간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고 그걸 따라하는 형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돈이 많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막 그 안 좋은 건데 막 연초를 이렇게 되게 옛날에는 막 와 멋있게 핀다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으면 그 막 담배를 구매하고 이렇게 막 탁 치면은 그게 뭐 이렇게 좀 담배잎이 이렇게 쫙 눌려서 뭐 더 맛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 아는 형이 그걸 엄청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이제 배정남 형을 만났는데 그 형이 이제 배정남 형 앞에서 이렇게 툭툭 치는데 이제 탁탁탁 쳤는데 딱 보더니 그거면 뭐 맛이 달라지냐? 이랬더니 이제 그 형이 아 너무 구렸다 지금 나의 행위가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만하게 된 계기라고 저한테 뭐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왜냐면 배정남 형님은 사실 저희 시대에서는 약간 멋하면 배정남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멋의 대명사가 되게 멋없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이제 그 형은 아 나 나름 멋쟁인데 그거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아 이제 이거 그만해야겠다 하고 이제 그 형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엄청 했던 기억이 나요. 막 그거 하면 뭐 달라지냐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형 많지 뭐 지용이 형이 막 걸어다니는 거나 뭐 이렇게 말하거나 막 이렇게 막 손이나 막 이런 제스처들 막 그런 거 따라하는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에. 근데 그건 너무 좀 누가 봐도 지용이 형 냄새가 많이 나서 좀 안 하는 게 자 여기서 박 부장님의 플레이리스트 전투력 상승에서 레지플린의 Immigrant Song 그리고 더 스코어의 Enemies 그리고 알파 드라이브원의 고고 이렇게 세 곡 듣고 전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틴틴의 뮤지컬.
1: 자, 틴틴의 뮤지컬 일요일 3부 버디버디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 공유해볼 건데 이번엔 이용자 아이디 모더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 늘 헷갈리는 노래 제목이 있습니다. 몇 번이고 검색해서 제대로 알아놓고도 한참 지나 누가 제목을 물어보면 또 헷갈리더라고요. 에휴, 이게 나이 탓인가 싶기도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이상호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은 그녀를 만나기 전 100m인가 싶고요. 이승기의 내 여자라니까는 누난 내 여자라니까인 것 같고 박명수의 바보에게 바보가도 바보가 바보에게 저랑 앞뒤가 자꾸 헷갈립니다. 쿨의 해변의 여인도 수십 년째 여름마다 듣고 있는데 가끔 해변의 연인이었나 싶을 때가 있죠. 헷갈리는 노래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제목 제대로 알아봅시다. 맞나? 맞지? 플리 보내요. 자, 여기까지 아이디 모더라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 유독 헷갈리는 노래 제목들이 있습니다. 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조임찬 연어들처럼 뭐 이런 제목들, 문장 제목인 것들이 좀 헷갈리죠. 에. 직접 지은 건데도 가사나 제목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냐 해주셨는데 있죠. 뭐 제 노래 중에 그 벌구가 피처링한 것 중에 그 비 내리는 오늘처럼인가? 비가 오는 그날처럼인가? 뭐 이런 노래 있어요. 비가 비 내리는 그날처럼, 비 내리던 그날처럼인가? 뭐 이게 제가 해놓고도 뭐지? 비 내리던 그날처럼, 맞아. 비 내리는 그날처럼, 뭐 비가 오던 그날처럼, 비 내리던 그날처럼 막 이게 헷갈려서, 예. 진짜 맨날 그 뭐죠? 비가 그거 하면 이제 팬분들이요 그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자, 모더라님의 플레이리스트 만나 맞지에서 먼저 들어볼 곡은 이상우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이승기의 내 여자라니까입니다.

자, 이상호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그리고 이승기의 내 여자라니까 듣고 오셨습니다. 최근에 나이 탓인가 싶었던 적이 없냐 해주셨는데, 오히려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나이 탓인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뭔가 그 좀 내가 나이든 행위를 했을 때 놀라는 것 같아요. 나 한 번도 뭔가 내가 나이를 먹었다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진짜 어린 나이가 아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고. 에. 자, 모드라님의 만나 맞지 플리에 있는 노래, 박명수의 바보에게 바보가, 쿨의 해변의 여인 듣고 또 다른 이용자님의 플레이리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NASCAR. You know, they have the excitement.

이번엔 이용자 아이디 미정님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가가 다가와 가족들과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아, 가족여행은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제주도, 누구는 부산, 누구는 경주에 가자고 하고 2박 3일이냐 3박 4일이냐 의견도 다르네요. 저는 동선도 짜고 교통편이며 숙박까지 예약해야 하는데 아직 어디로 갈지도 못 정했으니 원 휴가를 준비하다가 휴가가 끝날 것 같아요. 지금 제 심정을 휴가 어서와 아니 가 플리에 담아 보냅니다. 자, 여기까지 아이디 미정님이 휴가 어서와 아니 가 플리와 함께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여행 가기 전에 저는 모든 걸 준비해갑니다. 모든 계획을 다 짜놓고 가는. 예. 옛날에는 제가 막 그냥 막 진짜 무계획으로 가서 될 대로 되라지 약간 이랬었어요. 제가 완전 피었을 때. 근데 어느 순간 제의로 바뀌면서 진짜

모든 거를 다 짜요, 계획을. 그래서 그거에 약간 맞춰서 최대한 움직이려고 하고. 그래도 생각보다 조금 유동적으로 되는 거는 약간 갔는데 어떤 곳이 너무 좋다 그러면은 아 다른 곳은 가지 말까 약간 이런 게 되기는 하는. 예. 그리고 그 짐 같은 거 쌀 때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싸갑니다 진짜. 그래서 늘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 거기서도 파는데 이걸 왜 싸지?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영양제 막 이런 것들도 다 챙겨가고 막 한약 챙겨가고 뭐 더 웃긴 거는 심지어 한국에서 먹지도 않으면서 갈 때 막 한약 챙겨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짐 싸는 게 진짜 스트레스, 너무너무 스트레스. 자, 미정님이 보내주신 휴가 어서와 아니가 플레이리스트 먼저 듣고 올 노래는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입니다.

자,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듣고 오셨습니다. 가족여행 수칙 딱 세 가지만 정리해준다면, 어렵네. 제가 그때 엄마 아빠랑 이탈리아 결혼식 때문에 갔었을 때는, 계획 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말을 다 들어주어야 한다. 그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좀 개별 활동이 가능한. 그래서 나는 이거 빠질래 하면 빠져도 되는. 대신 저녁 먹을 땐 모이자. 뭐 이런 것쯤은 해야 되는. 예. 저희가 그때 기억나는 게 와이너리를 간다 그랬는데 제가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와이너리를. 근데 내가 와이너리를 왜 가야 돼? 약간 이렇게 됐더니 이제 매형이 짠 코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어떡하지? 이랬는데 가기 싫으면 쉬어. 이래서 그럼 난 그냥 쉽게 했는데 가족들끼리 갔다 와서 대신 저녁에 여기서 만나자. 이래서 저녁 같이 먹고 그동안 저는 개인 시간 보내고 약간 이런 거 좋았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막 비싸네 뭐하네 뭐 그걸 왜 시키냐 약간 이런 이야기는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금지해야 되지 않을까. 자, 버디버디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 미정님이 보내주신 휴가 어서와 아니 가플리에서 스컬하의 부산 바캉스 슈퍼주니어의 차근차근 듣고 이 밤에 다시 한 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딘딘의 뮤직하이.
1: 그때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 저희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122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남편에게,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어. 얼마 전 퇴근하고 소파에 앉아 잠든 당신을 봤어. TV 리모컨을 손에 쥔 채 자고 있는데 이름을 불러도 모를 만큼 깊이 잠들어 있더라고. 그 모습을 보는데 괜히 마음이 짠했어. 가족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기에 더 그랬나 봐. 나는 표현을 잘 못하지만 오늘은 꼭 말하고 싶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의 든든한 편이 되어주자. 나이가 들어 머리가 하얗게 새고 주름이 늘어나도 지금처럼 같이 웃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보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

자, 이 밤에 다시 한번 오늘은 1229님의 편지 소개해드렸고요. 같이 신청해주신 김동률의 감사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1229님께 선물 챙겨드리고요. 가족들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표현 잘하는 표현이라 해주셨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좀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잘 뭐 사랑한다 이야기 잘 못하는 것 같고 뭐 아빠가 뭐 그래 아들 사랑한다 이러면 저도요 뭐 이 정도는 하는데 제가 막 제 입으로 사랑해요 뭐 이런 건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아, 고맙다는 표현은 잘해요. 예, 뭐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뭐 이번에 누나한테도 뭐 캐나다 같이 와줘서 고맙다. 뭐 이런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은 좀 합니다. 고맙다는 이야기는 좀 잘하는데 뭐 엄마 고마워. 뭐 이거 해줘서 고마워.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예, 사랑한다는 표현은 잘 예, 못하는 것 같아요. 자, 누군가에게 참아 못했던 말이나 전하지 못한 진심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홈페이지 이 밤에 다시 한번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고 저희는 선우정화의 더 바라지도 않겠어 던의 빛이 나는 너에게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고요. 박경민님이 내일 딸과 점심 약속을 잡았어요. 결혼시키고 나니 약속하지 않으면 얼굴을 도저히 볼 수가 없네요. 오랜만에 딸과 둘이 데이트할 생각에 설레요 해주셨는데, 그쵸, 이게 같이 살 때는 뭐 계속 뭐 아무 때나 보지만 이게 결혼하고 출가하는 순간부터 뭐라 그래야 될까, 진짜 약속 잡고 만나야죠. 저희 엄마도 보면은 뭐, 아 근데 저희 누나는 좀 그냥 이렇게 오가며 좀 들리는 편이긴 한데,

0: 임플란트 코에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에메디, 튼튼하게 코에메디, 오래오래 코에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에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에메디. 코에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그대와 함께 언제나
3: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직하이 끝곡으로 타이거 스튜디오의 오케이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매번 뚝딱하는 국밥 아 순삭이야 루바 정규 이런 걸로 하면 저디도 어쩌라고 하는 ㅂ 나 제발 풀어 걸어온 길이라 했지만 사실 굴러

0: 아나운서 이윤아입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 노인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 학대 신고, 더는 외면하지 말고 동참해주세요. 노인 학대 신고 전화 1577-1389와 나비새김 신고 앱으로 언제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로 노인 학대를 멈추고 학대 피해 노인에게는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애프터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한

튼튼하게 코웨메디 오래오래 코웨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웨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웨메디 코웨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타인의 시선이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솔직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면의 평온이 시작됩니다. 8월은 유독 더 나아진 모습이길 바라보고요. 8월 3일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애프터클럽 월요일을 맡고 있는 생각을 멈추다 보면 최유리입니다. 일부 오프닝 곡으로 들으시는 곡은 이소라의 트랙9이었습니다. 다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8월입니다. 이제 하반기도 또 후다닥 지나갈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겠죠? 하고 싶은 이야기나 신청하고 싶은 음악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SBS 파워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셔도 됩니다. 최석준님 사연입니다. 여름휴가도 반납하고 주말마다 부업으로 일하고 있어요. 토요일과 일요일 10시간씩 일해야 하는 강행군에 조금 지치네요. 그래도 새벽 이 시간은 참 행복합니다. 오늘도 잘 들을게요. 최석주님 반갑습니다. 여름휴가를 반납하셨어요? 휴식을 반납하고 소화하는 일정은 사실 그 자체로도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고단한 일과 속에서도 자신만의 호흡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 시간 동안 충분한 휴식 취하시고 체력도 잘 보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254님 사연인데요. 율디 안녕하세요. 저희 집 고양이는 제가 바닥이나 소파에 앉으면 다리 위에 올라오고요. 누우면 배 위에 올라와서 꼭 꾹꾹이를 해요. 처음엔 웃기고 귀여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은근 기분이 안 좋은 거 있죠. 지금은 제 다리 위에서 같이 라디오 듣고 있답니다. 덕분에 따뜻한 이불이 되었네요. 선우정아의 고양이 신청해요. 사이호사님 반갑습니다. 사진을 같이 보내주셨는데 저는 올라와도 될 비주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고양이가 다리 위에 올라오고 이렇게 배 위에서 꾹꾹이까지 해주는 건 집사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다 누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고양이 날로 덮었다 생각하시고 오늘 밤은 눌린 배로 편안하게 쉬시길 바랍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선우정아의 고양이 그리고 윤상의 왈츠입니다.

선우정아의 고양이 그리고 윤상의 왈츠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정진실님 사연입니다. 새벽 라디오는 처음입니다. 초저녁에 잠을 많이 자버려서 잠이 오지 않아 어쩌지 하던 참에 우연히 들어오게 된 라디오네요. 유리님이 DJ 하시는 걸 처음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종종 들어오겠습니다. 유리님 목소리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요. 정진실님 반갑습니다. 근데 초저녁 잠의 위력이 이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잠시 눈만 감았다 뜬것 같은데 눈이 또렷해져서 이렇게 새벽에 라디오까지 찾아오게 만들고 본의 아니게 생체 리듬이 살짝 뭐 꼬이긴 하셨지만 그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첫 인사도 나누고 저로서는 꽤 괜찮은 해프닝이란 생각합니다. 원래 얼떨결에 시작한 인연이 은근히 오래가는 법이거든요. 종종 놀러 오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잠안 오는 밤마다 편하게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728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리님.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어 나이를 먹고 있음에 실감하는 요즘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리님이 작곡하신 김범수님의 나이라는 노래를 듣게 되었는데 흘러가는 게 그래라는 가사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나이도 인생도 흘러가는 것이 순리이겠죠? 항상 마음에 담기는 노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범수님의 나이 신청합니다. 5728님 반갑습니다. 근데 30대 중반쯤 되면 어라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 하면서 세월의 속도를 체감하는 순간들이 불쑥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나 인생이나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라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세월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을 순 없겠지만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쌓이는 내공도 분명 있지 않을까요? 오늘 밤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편안하게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김범수의 나이, 그리고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입니다.

김범수의 나이 그리고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배정은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율디, 저 퇴사했어요. 대학에 진학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휴학을 했고 부모님께 죄송해서 시작했던 일을 5년 만에 끝냈어요. 5년 동안 제일 길게 가진 휴식이 4일 정도라 이렇게 기약 없는 휴식이 좋으면서도 겁이 납니다. 뭘 하면 좋을지 곰곰이 생각하다 아직도 제 스스로를 모르는 것 같아 쉬는 동안 저를 더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보려고 해요.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백수 생활이 이렇게 작은 다짐 하나로도 큰 설렘이 생긴 것 같아 지금은 꽤나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저의 퇴사 시기에 딱 발매되어 큰 힘이 되는 최유리의

모약 신청합니다. 배정은님 반갑습니다. 근데 5년 동안 가장 길게 쉰 게 4일이라니. 그동안 뭔가 휴가도 제대로 못 쓰고 몸과 마음을 꽤나 혹사시키셨네요. 퇴사하고 기약 없는 휴식이 시작되면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싶어서 덜컥 겁부터 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매일 쳇바퀴 돌듯 살다가 갑자기 자유시간이 쏟아지면 고장난 것처럼 얼어붙게 되기도 하잖아요. 저도 뭔가 한 달만 쉬어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도 막막함에 눌려있기보다는 나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삼겠다고 다짐하신 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신을 알아가기 전에 알람 안 맞추고 기절하듯 자는 거, 이런 소소한 것부터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5년 동안 고생한 스스로에게 장기 휴가를 이제 선물한 거니까 불안함은 좀 접어두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 자유를 제대로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최유리의 도약, 그리고 장들레의 모르겠어요입니다.

최유리의 도약 그리고 장들레의 모르겠어요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김혜민님 사연인데요. 부산 사는 24살 대학생 모래입니다. 얼마 전 유리언니 팬콘서트에 다녀오고 오랜 꿈이자 로망이었던 작곡 수업과 보컬 레슨을 다니게 되었어요. 졸업하고 지금보다 일상이 더 바빠진다면 나중에는 더 이루기 힘든 꿈이 될 것 같아 저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취미 삼아 배우는 거라 주에 1, 2회 가는 게 전부이지만 그 한두 번의 수업이 어찌나 기다려지고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지 너무도 행복한 요즘이에요. 김혜미님 반갑습니다. 근데 실행력이 진짜 멋지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가볍게 배우는 취미라고 하셨지만 원래 내 삶을 제일 설레게 만드는 건 엄청난 대업보다 일주일 끝에 걸려있는 작은 이벤트들인 것 같아요. 배움의 재미를 제대로 느끼고 계신 것 같아서 저까지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혹시 나중에 훌륭한 곡을 만드시게 되면 꼭 저희 라디오에서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느끼는 활력을 잘 간직하면서 즐겁게 배워보시고요. 그리고 9551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중간고사 때 44점 받고 수학이 망했다고 사연을 보냈었는데 기억하실까요? 그땐 씁쓸하기라도 했지 이젠 그냥 웃음만 나네요. 왜 나머지 다 90점이 넘는데 수학 과학만 이렇게 바닥일까요? 공부는 이 과목을 가장 열심히 하는데도요. 이과 유리가 문득 부러워집니다. 소녀시대의 유로파 신청합니다. 9551님 반갑습니다. 아 근데 다른 과목이 다

90점이 넘는데 수학이랑 과학만 유독 그렇다면 그건 뭔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그저 이과 쪽이 좀 안 맞으시는 것 같은데요? 원래 그리고 제일 공들여 공부한 과목이 배신할 때가 가장 속상한 것 같아요.

뭐 짝사랑 같은 것도 계속 고백하다 보면 마음을 열듯이 수학, 과학도 이렇게 계속 두들기다 보면 적당히 타협해주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노래 듣고 올게요. 소녀시대의 유로파 그리고 존 케이의 Nothing With You입니다.

소녀시대의 유로파 그리고 존 케이의 Nothing With You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2220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리 언니.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사연 써봅니다. 율디는 매번 땡땡 문고에서 하는 손글씨 대회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저는 작년부터 참가했었는데 작년엔 본선도 못 갔었거든요. 근데 올해 두 번째 시도 만에 본선에 붙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전국에서 6만 6천 명 중에 1천 명만 본선에 올라가는 거라 기대 반 포기 반 상태였는데 붙었다는 연락이 오니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이 좋았네요. 본선에서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수연의 연애편지 신청합니다. 2220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6만 6천 명 대 1000이면 66대 1의 경쟁률인 거잖아요. 축하드립니다.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손글씨로 전국 1000명 안에 들었다는 건 그냥 인간 프린터 이런 거 아니에요? 와,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또 작년 예선 탈락의 쓴맛을 이겨내시고 얻어낸 결과라서 더 값지고 기쁘실 것 같아요. 본선 작품 제출도 이미 무사히 끝내셨다고 하니까 이제 남은 건 마음 편히 기다리는 일 뿐이네요. 손끝에 담긴 정성이 심사위원들 마음에도 그대로 전달되어서 또 다음번에 또 한 번 기쁜 자랑 사연 보내주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패닉의 달팽이 그리고 이수현의 연애편지입니다.

패닉의 달팽이 그리고 이수현의 연애편지 듣고 왔습니다.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이제 1부 마칠 시간이고요. 2부에서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에 신청하고 싶으신 노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1부 마치면서 들려드릴 곡은 하현상의 등대입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강원도 고성의 한 해수욕장. 가족과 바닷가를 찾은 중학생이 물놀이를 하다가 조류에 휩쓸려 해안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119에 신고한 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한 시민이 튜브 하나만 들고 바다에 뛰어들었고 무사히 학생을 구조한 뒤 조용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학생의 가족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인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며칠 뒤 구조에 나섰던 시민이 육군 소속 고영우 하사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인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행동했을 거라고 말한 고영우 하사. 현재 전방 초소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작지만 커다란 영웅 덕분에 대한민국의 오늘이 더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2부 시작합니다. 2부 오프닝 곡으로 들으신 곡은 권진아의 위로였습니다. 신청하고 싶으신 노래나 함께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1546님 사연입니다. 작업실에서 일하는 중인데 가만히 앉아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네요. 밤인데도 너무 더워요. 사무실 빌딩이라 이 시간엔 에어컨도 안 나와서 선풍기로 버티는 중이에요. 힘내라고 응원해주세요. 1546님 반갑습니다. 근데 이게 여름철 근무의 가장 무서운 적은 업무량이 아니라 그 단전된 에어컨인 것 같아요. 냉장고 문이라도 잠시 열어두시고 열 식혀가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052님 사연입니다. 율디, 저는 이 시간이 참 좋아요. 집에 모두가 잠들고 혼자 방에서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 조용한 공간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유리 언니도 이렇게 하루 중에서 좋아하는 시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8052님 반갑습니다. 이게 모두가 잠든 그런 늦은 밤에 아무 소리도 안 나는 방에서 혼자 하루를 정돈하는 그 시간, 특유의 정적과 평온함이 있죠. 저도 하루 중 일정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아무 조명도 안 켜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정적의 순간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바쁜 낮 동안 사방에서 쏟아지던 자극들이 싹 꺼지고 오롯이 나한테만 집중할 수 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8052님도 그런 여백의 시간을 한껏 누리시면서 오늘도 수고한 스스로에게 잘 마침표 찍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비오의 체리콜라 그리고 윤종신의 환생입니다.

비오의 체리콜라 그리고 윤종신의 환생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이상규님 사연인데요. 이 시간대 라디오는 정말 오랜만인데 너무 좋네요. 자주 놀러 올게요.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이상규님 반갑습니다. 들르신 김에 잘 쉬다 가시고 약속하신 대로 앞으로도 종종 생각날 때마다 가볍게 놀러와 주시고요. 2576님 사연입니다. 율디 모기 조심하세요. 오늘 밖에서 러닝을 했는데 한 시간도 안 되어 모기가 세 방이나 물었답니다. 저는 모기에 물리면 그 부위가 엄청 부어서 고생하거든요. 율디는 모기 조심하세요. 노래는 10cm의 방에 모기가 있어 신청합니다. 2576님 반갑습니다. 아니 한 시간도 안 된 사이에 모기 세 방? 진짜 절망적이에요. 근데 알레르기 같은 게 있으신 건가요? 이렇게 물리면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그게 부어오르더라고요. 모기라는 게 진짜 희한한 게 이렇게 방심할 때만 이렇게 와서 신경을 긁는 것 같아요. 십자가 모양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약 꼭 바르시고 모기는 물리고 약간 물렸나? 할 때 안 긁어야 영원히 안 가렵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평온한 밤 보내시고요. 긁지 마시고요. 노래 듣고 올게요. 10cm의 방에 모기가 있어. 그리고 태연의 그대라는 시입니다.

0: 10cm의 방에 모기가 있어, 그리고 태연의 그대라는 시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4301님 사연인데요. 잠들려고 누웠는데 이상하게 잠이 안 오네요. 괜히 뒤척이다가 애프터클럽 들으러 왔어요. 4301님 반갑습니다. 잠을 자려고 작정하고 누우면 이상하리만치 정신이 또렷해지는 밤이 있죠. 머릿속으로 지금 자야 내일 안 힘든데 계산하기 시작하면 잠은 더 도망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땐 억지로 눈 감고 괴로워하기보다 그냥 편안하게 자면 자고 말지, 그리고 또 말면 말지 하는 마음으로 시간 보내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렇게 마음 내려놓다 보면 어느 순간 저절로 잠에 들어 계실 테니까요. 뒤척이던 마음 내려놓고 편안하게 듣다 가세요. 그리고 0968님 사연입니다. 유리 언니, 행복한 일이 생겨서 사연 써요. 최근에 태블릿이 필요해서 엄마를 졸랐었는데 계속 안 된다 하셨거든요. 근데 서프라이즈로 선물해 주셨어요. 그동안 졸랐던 게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꼭 효도하는 딸내미가 되어야겠어요. 공원에 곰팡이 신청합니다. 0968님 반갑습니다. 근데 어머니 센스가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떼쓰고 졸랐던 게 죄송하다고 하셨지만 그렇게 기뻐하고 효도하겠다고 다짐하는 딸의 모습만으로도 어머니는 이미 충분한 그 선물 이상의 뿌듯함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 대신 새 태블릿으로는 알차게 공부도 하시고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면서 어머니께 예쁜 딸 되어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공원의 곰팡이, 그리고 김광진의 편지입니다.
1: 회색 방 안에서 새벽을 끌어다 비워내고 싶었던 꿈 혹은 꽃 같은 것.

공원의 곰팡이 그리고 김광진의 편지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함께 듣고 싶은 곡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SBS 파워 FM 애프터 클럽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셔도 됩니다. 3978님 사연입니다. 유리님, 혹시 앨범에서 타이틀도 좋지만 다른 수록곡이 더 좋은 앨범이 있나요? 앨범 나와서 들어봤는데 저는 유리님의 바닥이 좋더라고요. 신청곡은 최유리의 바닥 신청합니다. 3978님 반갑습니다. 타이틀곡도 좋지만 수록곡도 함께 듣고 이렇게 애정해 주시는 분들을 뵙게 되면 음악하는 입장에서는 괜히 더 반갑고 그래요. 앨범을 만들 때 타이틀곡에만 모든 정성을 쏟고 나머지 곡은 대충 만드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모든 곡이 다 예쁜 법이라서 빛을 조금 덜 받는 이런 수록곡에 애정을 가져주실 때 꽤나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홍이상님의 앨범이 그래요. 타이틀도 물론 좋지만 수록곡들이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비밀 맛집을 찾은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런 거를 3978님도 제대로 즐기고 계신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얘기 나온 김에 홍이상님의 허수아비를 추천드릴게요. 되게 좋거든요. 그러면 저는 노래 듣고 올게요. 홍이삭의 허수아비 그리고 최유리의 바닥입니다.

홍이삭의 허수아비 그리고 최유리의 바닥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3339님 사연인데요. 다들 바다로 산으로 휴가를 떠나는데 저는 혼자 도심 속 호텔로 1박 2일 휴가를 다녀왔어요. 하루 종일 바깥 열기는 차단한 채 하얀 이불 속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좋아하는 영화만 몰아봤습니다. 수박 하체를 배달시켜 먹는데 이게 진짜 휴식이구나 싶더라고요. 남들처럼 화려하게 떠나지 않아도 나만의 속도로 여름을 온전히 즐긴 시간이라 기억에 남아요. 페이지에 투머치 투에잇 신청합니다. 3339님 반갑습니다. 휴가라고 해서 꼭 집을 잔뜩 싸들고 땀 흘리면서 멀리 떠날 필요는 전혀 없죠. 이렇게 뭔가 이런 수박 하체를 먹는 호캉스. 휴식의 본질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호캉스를 1박 2일 갔다 온다 그러면 진짜 여행 갔다 온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튼 남들 시선이나 기준에 맞추지 않고 나만의 속도나 방식으로 여유를 즐기고

즐길 줄 아는 3339님의 멋진 휴가를 응원합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투어스의 오버드라이브 그리고 페이지의 Too Much Too Late입니다.

토스의 오버드라이브 그리고 페이지의 투머치 투에잇 듣고 왔습니다. 저 이어서 노래 두 곡 더 듣고 올게요. 소수빈의 사랑의 소동 그리고 김범수의 초점입니다.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재미있게 들어주셨기를 바라고요. SBS 파워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게시판 있으니까 또 많은 사연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곡으로 킹스 오브 컨베니언스의 케이먼 아일랜드 들려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은 슬리피의 아유 슬리피가 방송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오직 시민과 기업의 힘으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온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흥사단 독립유공자 후손돕기 본부인데요. 순국선열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 후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여러 기업과 단체가 꾸준히 참여했기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특히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 승조원들은 매월 급여의 일부를 모아 후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실 흥사단은 1913년 도산 안창호 선생이 창립한 민족운동단체죠. 모든 큰일은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선생의 말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8월입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실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AI가 큐레이션한 파워 FM 맞춤형 리퀘스트 뮤직쇼 파워 스테이션. AI가 어렵게 고른 다음 곡은 바로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입니다. 심하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0: 통풍이 잘 되는 편한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또는 주류 등은 좋지 않습니다. 야외 활동 중에는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두통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하고 그늘진 장소로 이동해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시고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에서 4시 사이에는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중독이나 장티푸스, 뇌염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해서 업무 공간과 식당 등의 청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여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SBS 아나운서 정성문이었습니다.
1: . 땀을 많이 흘리는 만큼 여름철엔 탈수증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맘때면 전국 곳곳의 관공서에서 조금 특별한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주민이나 이동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수 나눔 냉장고의 위치를 표시해둔 얼음물 지도인데요. 이 시원한 나눔은 누군가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몇 해 전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폭증했을 때 혹서기에 고생하는 택배기사님들을 위해서 집 앞이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음료가 담긴 아이스박스를 준비해뒀다는 사연들이 SNS에 퍼졌고 그 뒤로 해마다 여름이면 생수 나눔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작은 생수 한 병이지만 거기 담긴 마음은 사막의 오아시스만큼이나 커다래서 올해도 우리는 이 뜨거운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2: 언제나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3: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인기곡부터 그 시절 추억 속의 노래까지 SBS 파워 FM이 사랑하는 노래만 모았습니다. 다음 노래는 잠깐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재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의 쨍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하이라이트의 슬립 타이트입니다. 저녁 10시쯤 그냥 눈만 감아도 잠이 들 만큼 졸린데 아 이거 드라마 보는 것만 보고 자야지 억지로 버텨본 적 있으신가요? 저 요즘은 몰아보기가 되는 세상이어서 뭐 하나 좀 잘 맞는 걸 찾으면은 억지로 버티면서 한 시리즈 끝내려다가 우리 수면 시간 중요한 사람들인데 한번 깨지고 고통스럽고 다시 사이클 찾고 이런 경험들 다 있을 것 같아요.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미친 듯이 졸렸던 이유는 우리 몸의 수면 유도제인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뇌가 제발 좀 자라고 경고를 주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이 수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잠을 억지로 참는다면 뇌가 지금의 상황을 안 자는 게 아니라 잠을 못 자는 비상사태로 오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졸린 시간 참아내면 갑자기 새벽까지 정신 맑아지면서 잠이 더 안 오잖아요. 이유가 멜라토닌이 퇴근하고 각성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폭발하면서 몸을 강제로 못 자는 전시 상황으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몸은 당장 뛰쳐나갈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침대에 가만히 누워만 있으니 남는 에너지가 갈 곳을 잃고 오히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돼서 더 잠이 들기 어려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벽 시간까지 다음날의 체력을 끌어쓰게 된 거라 다음날 일어나서 더 피곤하고 더 몸이 무겁게 느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만큼은 졸리면 바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해보자고요.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뭐 하면서 펀펀 듣고 계신지 신청곡과 같이 남겨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축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케어 원해요?
1: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0: 일어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하.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시작을 했고요. 친구분들의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장재희님, 저도 밤에 핸드폰 하다가 밤 11시를 넘겨서 새벽까지 못 자고 결국 비몽사몽 깨서 새벽에 늘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수면 골든 타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그쵸, 이렇게 못 잔 날 낮잠 살짝 자게 돼요. 근데 낮잠도 너무 푹 자게 된다? 너무 오래 잔다? 이러면 아예 사이클 자체가 깨져버려서 우리 몸이 힘든 거죠. 예. 밤에는 푹 자야 됩니다. 10시, 11시 졸린다? 과감하게 핸드폰 덮고 한번 잠자리를 청해보시죠. 오츠리아나님, 찡디 반가워요. 월요일 아침이라 눈꺼풀이 더 무겁네요. 누가 제 눈꺼풀 좀 같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찡디는 일어나기 힘들 때 어떻게 해요? 화장실부터 들어가려고 해요. 네, 가서 세수부터 하면은 그렇게 무거웠던 게 억지로라도 들만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커피를 내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스가 잠이 잘 깰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카페인은 따뜻한 걸 마셔야 뭔가 확 돌면서 조금 더 각성이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시간에는 따뜻한 커피를 좀 챙겨 마십니다. 강진희님, 찡디, 지난 며칠 동안 감기로 힘들었는데 제 사연 소개되고 찡디가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순간 눈물이 찡했어요. 새벽 5시면 아직 잠이 덜 깬 시간인데도 귀에 쏙 들어오는 청량한 소년 같은 목소리에 반해서 듣기 시작한 지 벌써 1년 반이 되었네요. 새벽 방송이라 누구보다 힘들 텐데도 항상 에너지 넘치게 진행해주고 청취자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노력하는, 그리고 센스 있는 개그까지 더해 늘 많이 웃겨주셔서 행복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이름을 직접 불러줬던 그 순간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새벽 출근길에 인사드리려면 몇 시쯤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왕십리에서 목동 SBS까지 가는 길도 미리 다 찾아봤어요. 언젠가 용기 내서 찡디 출근길에 응원하러 가보고 싶습니다. 궁금해요. 야, 출근길에요? 떠나갈 것 같아서. 뭐야? 이꾸라지라고? 아, 농담이고요. 뭐 사실 새벽이 불이 나게 오기는 하는데 40분 정도면 한번 뵐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뭐 가장 편한 요일은 화요일이나 수요일이거든요. 이때 혹시 진짜 한번 오실 거다 하면은 미리 남겨주시면은 자, 그때는 바로 회사로 쭉 안 들어가고 뭐 회사 앞에 이런 데 조금 얼쩡거리다가 인사 정도 가볍게 나누고, 예, 전 또 방송하러 올라가 봐야죠. 네, 진희님 꼭 안 오셔도 되고 이렇게 말로라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이원님이 신청한 샵11의 밝은 밤 듣고 올게요.

그런 날 있잖아.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드립니다. 목동 익무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릴 익무새 인권입니다. 2026년 8월 3일 찾아와 주신 분은 박현준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오늘은 여자친구와 사귄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저는 여자친구와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여자친구를 만나기 전 이미 6번의 소개팅을 실패한 저는 그날도 자신 없는 마음과 모습으로 소개팅 자리에 나갔는데요. 정말 제가 원하던 이상형인 그녀가 눈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얼마나 착한지 저의 썩은 개그에도 웃어줬습니다. 여자친구 미소에 첫눈에 반한 저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연락을 했고 결국엔 연인 사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제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여자친구에게 한마디 할게요. 제이야, 우리 벌써 사귄 지 1년이다. 그동안 힘들고 짜증날 때도 많았을 텐데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나도 앞으로 고마운 것들 다 갚을게. 우리 예쁘게 잘 만나자. 정말 많이 사랑해.

원모어 찬스에 널 생각해 듣고 왔고요. 사연 소개된 박현준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여자친구분과의 1주년, 아 저도 정말 축하드립니다. 보니까 여자친구분도 웃음이 많은 분인 것 같아요. 예. 웃음 많은 분들이 좀 따뜻한 면도 굉장히 많고 또 잘 받아주고 이해도 많이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 우리 펌펀도 좀 같이 들어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예쁜 사랑 이어나가시길 바라면서 우리 친구분들도 여자친구에게 혹은 남자친구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을 때

목동익문세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까지 같이 보내드릴게요. 월요일 아침 지금 뭐하면서 펀펀 듣고 계신가요? 좋아하는 노래 같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볼까요? 박은유님, 주말에 책상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어요. 어릴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렇게 보니까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같이 놀았던 친구들은 잘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오랜만에 추억놀이 하면서 사진 정리까지 했는데 찡기도 집에 사진 많이 있나요? 사실 뭔가 이제 사진을 인화를 해서 뭔가 앨범에 보관하는 거는 저 어렸을 때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뭔가 중학생, 고등학생 넘어가면서 뭐 디지털 카메라, 핸드폰 이런 게 좋아져서 그땐 이 중요성을 몰랐어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든 좀 잘 저장해놨어야 되는데 그냥 날라간 아까운 추억 사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도 조금 떠오르고요. 근데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많이 찍어주셔서 앨범으로 탁 해서 집 어딘가에, 어머니 아버지 집 어딘가에 보관이 돼 있을 겁니다. 7886님, 저에겐 아직 아기 같은 아들이 면접 보러 간다고 준비하고 있네요. 괜히 미안하고 고맙고 생각이 많은 아침입니다. 저의 20대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찡기는 면접 보러 가는 날 어떤 말이 가장 힘이 되었나요? 면접 보러 가는 날이요? 저는 그냥 덤덤하게 아침 잘 챙겨주시면서 그래 가서 잘 하고 와. 이 덤덤함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긴장도 많이 하고 이때는 어떤 말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 주지 말고 그냥 응원 정도만 덤덤하게 해주시면은 아들 힘이 돼서 가서 면접 가서 잘하고 올 겁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먼저 민풍기님이 신청한 김동완의 손수건, 권진아의 Fly Away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동완의 손수건, 권진아의 Fly Away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친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만나봐야겠죠? 김관홍님, 오늘 4살, 2살 아이들 데리고 진도로 가족여행 떠나요. 서울에서부터 6시간은 걸리는

여정인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찡디는 진도 다녀온 적 있나요? 진도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진돗개가 나오는 진도 말씀하시는 거죠? 야, 6시간 4살, 2살 아들은 차 안에서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싶은데 아이들이 좀 의젓하게 잠도 잘 자고 또 칭얼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예. 막상 도착하면 또 뭔가 공기도 좋을 것 같고 새로운 풍경도 많을 것 같고 도착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전하게 잘 도착하시길 바랄게요. 3357님, 어제 자동차로 음식 배달하는데 고객분이 아파트 출입 차량 등록을 안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경비실 가서 차 번호랑 전화번호랑 배달 호수까지 다 적고 나와서 배달했어요. 그거 좀 등록하는 게 힘들고 돈이 드는지 신청곡은 높은 음자리에 바다의 누워입니다. 참 배달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음식들도 있고 다른 분들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뭐 이렇게 시간이 좀 늘어지면은 스트레스 받고 또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인데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앞으로 우리 듣는 친구분들도 미리 등록 가능하면은 등록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3357님. 신청곡이었죠? 높은 음자리에 바다에 누워 이곡 띄워드릴게요.

오늘 링대카 소리 필요하신 분은 괜찮아 띵띵띵띵띵 님입니다. 띵디 안녕하세요. 많은 직장인들이 그러겠지만 저희 회사 동료들도 월요일에 출근하면 주말에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나누는데요. 한 선배가 저에게도 물어보길래 혼자서 여름옷 쇼핑했다고 했죠. 그랬더니 나는 혼자선 뭘 못하겠던데 어색하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혼자 잘 다니거든요. 요새는 1인 시대라 홀로 무언가를 하는 게 그다지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배에게는 아닌지 근데 혼자는 너무 짠해. 옷 입으면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안 그래? 그 모습 상상하니까 처량해 보여. 이러면서 불쌍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계속 제가 솔로인 걸 되게 측은해합니다. 아이고 연휴가 길면 뭐해. 혼자인데 괜찮겠어? 게다가 혼자 지내는 게 안쓰럽다고 자꾸 여자친구 만들라고 성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안 하는 잔소리 하는데 반응해주기도 싫어요. 근데도 매번 월요일이 되면 저의 안부를 묻는 선배 너무 짜증납니다. 혼자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선배가 짠하게 보던 눈빛이 떠오르면서 괜히 알게 모르게 상처받고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자꾸만 솔로라서 불쌍한 취급을 하는 선배 때문에 상처받은 제 마음 잉데카솔 발라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괜찮아 띵띵띵띵띵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뭐 혼자 하는 게 이제 이상한 게 진짜 아닌데 저도 혼자서 여행도 잘 다니고 밥도 잘 먹고 쇼핑도 다니고 잘 하는데 이 선배는 뭘 측은하게 여기면서 간섭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선배도 혼자만의 시간이 부러운 거 아닐까요? 좀 나도 혼자서 좀 쉬고 싶고 조용히 있고 싶은데 부러워서 괜히 그러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에 뭐 훈계를 하거나 간섭을 하거나 이런 것들 좀 우린 경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렇게 좀 선 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냥 그래 나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다. 너그럽게 우리가 봐주자고요. 여러분 짜증난 일이 생겼을 때 잉데카솔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제 위로와 함께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조문근 밴드의 신경 쓰지 마 준비했습니다. 이곡 같이 들어볼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함께하고 있고요. 월요일이라 더 피곤한 아침이죠. 여러분의 피로 펀펀투데이에 모두 털어놓고 가세요. 답답한 마음도 털어놓으시고요. 고민도 남겨주시면 됩니다. 친구들의 마음이 홀가분해질 수 있게 위로도 한가득 해드리고 좋은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7983님, 요양원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방학이라 아이들은 옆에서 푹 잠들어 있는데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둘이서 보내야 하는 아이들에게 미안하네요. 그래도 오늘은 오전 근무만 하니까 얼른 돌아오려고요.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줘. 저 애들 두고 떠나는 부모의 마음이 또 얼마나 무겁겠어요. 네. 근데 애들 집에서 둘이서 잘 놀고 있을 겁니다. 뭐 TV도 보고 싶은 만큼 보고 핸드폰도 하고 컴퓨터 하고 잘 놀다 보면은 엄마 오면은 또 엄마 오는 대로 반갑고 좋은 시간 함께 할 거니까요. 너무 마음 무겁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노래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수지의 컴백, 이매진 님이 신청한 블락비의 예스터데이 두 곡 띄워드릴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무난 인사로 잠 깨워드리고요. 월요일마다 상큼하게 열어주는 승혜 누나와 직업적 사고로 찾아오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계속해서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끝곡으로 김진님이 사연과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병원 퇴원하고 6주 깁스를 해야 해서 꼼짝없이 침대 생활인 울 아들, 아침밥 든든히 챙겨주고 배고프면 점심으로 먹으라고 옥수수 떡까지 꺼내두고 출근 중인데요. 가는 길에 잘 있겠지, 무리해서 움직이진 않겠지 하는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무네요. 데이브레이크에 들었다 놨다 신청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에이, 이 더운 여름에 뭐 어딜 그렇게 집안에서 움직이겠어요.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서 엄마가 이렇게 해준 아침밥 챙겨 먹고, 또 배출출하면은 옥수수도 꺼내 먹고 알아서 잘 누워서 요양하고 있을 겁니다. 데이브레이크에 들었다 놨다 듣고 저희는 다시 돌아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러브홀릭의 러브홀릭 듣고 왔습니다. 8월 새로운 문안 인사로 찾아왔습니다. 뜨거운 여름 땀 흘리는 외국인 보면 길 알려줘야겠죠? 4367님이 찡디 출첵 땀 흘리는 외국인 만나면 꼭 알려줄게요. 이따가 찡디도 합숙 맞선 모니터링하며 땀 흘리시나요? 에어컨을 켜도 한 바가지를 흘립니다. 서장훈 씨가 너무 무서워요 이제는. 네. 잠시 후 승혜 누님과 합숙 맞선 2 이야기도 나눠볼 예정이거든요. 이때도 땀 흘립니다. 승혜 누나가 서장훈 씨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사연도 많이 남겨주세요. 이인권의 펌펀 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5: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8: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9: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만 소프트랩.
1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3: 레노.
14: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3: 레노.

0: 요즘 저를 입 하나로 때리고 성장시키는 모니터링계의 메시 김승혜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입 하나로 때리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김부장 캐릭터에 또 네. 태권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0: 아, 네, 네.
1: 진짜 그 이번 모니터링을 하면서 네, 네. 진짜 발차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제는 입을 때리는 게 아니라 그 뼈를 때리고 싶었던.
0: 사실 듣는 분들도 네. 아니 리뷰 콘텐츠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왜 혼나다가 한 시간이 끝나냐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1: 근데 이게 너무 좋은 점이 뭐냐면 네.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뭐 얘기하고 싶어했던 그런 말들을 서장훈 씨가 아. 너무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진짜 만약에 제가 거기 있다면 전 더 세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0: 오히려 더?
1: 네네. 야. 왜 또 했는데 그때 어깨 좁아 보이는 힌트를 왜 입고 갔니? 뭐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으니까.
0: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그 얘기들은 조금 뒤에 할
1: 그렇죠,
0: 거고
1: 그렇죠.
0: 우선 어쨌든 귀한 승혜 씨가 왔기 때문에 승혜 씨 얘기를
1: 귀한
0: 조금
1: 거
0: 하고
1: 맞나요?
0: 귀한 사람이죠. 우리 홍일점이에요.
1: 근데 왜 집에 갈 때는 왜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좀 약간 우울하게 저를 보시나요?
0: 한 시간 동안 때리고 가는데 내가 어떻게 밝게 인사를 해요? 아니 최근에 네네. 조카 집 가서 육아 체험하고 오셨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 아기가 10월 초에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 뭐 뭘 준비해야 되는데 막 뭘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분유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기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된다. 근데 너무 답답한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0: 그럼 막. 지금 약간 무서운 감정도 꽤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막 이렇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느낌.
0: 그걸 확실히 느꼈던 게 분유를 타면서 소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보다는 올케가 소맥 타듯이 했더니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이렇게 잘 저서라. 아, 네, 이런 느낌으로.
0: 저서라요? 예. 저어라.
1: 아 저어라. 죄송해요. 지금 사투리가 나왔네요.
0: 아무튼 우리 둥이마 소맥은 당분간은 안 돼요.
1: 네. 아니 그리고 오늘 너무 웃긴 게 이제 좀 30주가 이제 넘어가면서 네. 갑자기 붓기가 있더라고요. 발에.
0: 아 발에요? 얼굴은 하나도 안 부었는데.
1: 네, 얼굴도 좀 붓긴 부었는데 네. 이제 그 종아리 쪽에 이제 붓기가 붓다 보니까 갑자기 혈액순환이 안 되는지 자고 있다가 쥐가 나는 거예요.
0: 다리 종아리에?
1: 그리고 내가 했더니 오빠가 갑자기 막 마사지 해준다면서 막 마사지 해주다가 발냄새를 맡은 거예요.
0: 아이고.
1: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
0: 이게
1: 그리고 코를 막으면서 막 마사지는 해야겠고
0: 여름이라 땀이 나요. 예, 네, 어쩔 수 없어.
1: 아니 근데 저는 오빠가 그렇게 틀어 막으면서 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0: 아 약간 그 좀
1: 군대 가면 하는 거 있잖아요.
0: 어떤 거요?
1: 그 이렇게 뭐 코 막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0: 있어요.
1: 그거처럼 거의 한쪽 팔을 그 코를 막으면서 마사지하는 모습을 보고 아 가장의 힘이 이런 거구나.
0: 이제 군대에서는 이제 뭐 화생방 훈련이라고.
1: 아 맞아요 맞아요.
0: 가스 하면서 이제 바로 그 취해야 될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네,
1: 맨 처음에는 방을 뛰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0: 우선 나가야 돼요. 팔 벌렸어요?
1: 근데 내가 네. 아니 팔 벌리기 전에 나 진짜 취해놨다고. 나 진지하다고.
0: 우선 혜준 씨는 그 네. 발냄새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1: 진짜 극한 직업이에요. 네. 진짜.
0: 그 육아 체험할 때 그러면 좀 어려웠던 건 없었어요?
1: 육아 체험할 때는 일단 네. 조카가 굉장히 순한 편이어가지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사실.
0: 와 저는 조카가 둘이다 보니까 되게 많은 걸 느끼는 게 네네. 애들은 진짜 솔직하고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조카가 이제 질투의 감정이 생긴 거예요.
1: 네네.
0: 자기한테 집중을 안 하고 자기 동생한테 집중을 한다?
1: 네.
0: 그러면은 슬그머니 티를 내면서 혼자 방으로 들어가요.
1: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0: 나 삐졌어. 나 방으로 들어가야 이거를 다 표현을 하면서 들어가서 구석에 혼자 이러고 서 있어요. 그럼 이제 가서 로미 하면서 재롱을 떨어야
1: 아 진짜로
0: 풀어줘요.
1: 아 지금 로미 한 것처럼 네. 합성 맞선에서 그렇게 하지 그랬어요. 거기서는 웃음 하나 있지 않고 나는 뭐 화난 줄 알았어. 뭐 나 집에 놔두고 온 줄 알았어. 가스불 켜놓고 온 줄 알고 막 혼자 불안한 것처럼.
0: 아 이게 어떻게든 합성맞선 얘기를 좀 늦추려고 했는데 네. 어떻게든 흐름이 그쪽으로 흘러가네요.
1: 근데 더 좋은 점이 뭐냐면
0: 뭐예요?
1: 저 이제 개그우먼 친구 중에 한 명이 네. 요즘 어떤 프로 봐 연애 프로 합성맞선을 본다는 거.
0: 그래요?
1: 그래서 언니한테 물어봤지. 언니 그럼 그 중에 어떤 남자를 선택할 거야?
0: 그랬더니?
1: 그랬더니?
0: 야.

0: 그랬더니
1: 2인공이 나온 거야.
0: 제가 나왔어요?
1: 오, 그리고 내가 야. 언니 미쳤어?
0: 아니
1: 언니 제정신이야?
0: 아니
1: 왜 선택하냐?
0: 네.
1: 근데 잘생겨서.
0: 야, 그분이 취향이 고급지네.
1: 네.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인곤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여자분이 직진을 안 한다.
0: 네.
1: 그러면은 언니 마음을 떠날 수도 있는데 괜찮아 했더니
0: 네.
1: 자기는 너무 좋대요. 널 좋아해라고 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승희야 너 덕분에 결혼할 수 있니? 했더니 일단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라디오에서 즉석 네. 소개팅식으로라도
0: 깜짝 놀랄만 이건 전혀 예상하지 네. 못했는데
1: 네. 좋아하시네. 이러니까 또 좋아하시네.
0: 아니, 우선은 합숙마사지 지금 진행 중이고
1: 네.
0: 오늘 이 시간에는
1: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0: 그럼요.
1: 제가 봤을 때는 뭐 끝까지 안 되지 아직 안 끝났잖아.
0: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들을
1: 네.
0: 승혜 씨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합숙맛선 모니터링 친구들의 꾸준한 관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합숙맛선 비하인드 궁금하시면 편하게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0: 질문들이 여러 개 와 있는데요. 먼저 의구님. 정윤 씨 어머님이 정윤이는 평강공주다 했을 때 찡디가 제가 바보 온달의 사주라 평강을 만나면 인생이 튼다 라고 말했는데 바로 전에 정윤 씨가 2위라고 했으면서 바로 이렇게 방향 틀기 있어요?
1: 나는 사실 그래요. 왜 어머님 앞에서
0: 네.
1: 그런 자기의 마음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0: 이게 제 뭐 변호 인 것 같은데
1: 네네.
0: 이제 그것도 비밀리에 이제 갑자기 마이크를 항상 차고 24시간
1: 있으니까
0: 있는데
1: 네.
0: 그 어떤 제작진이 저한테 와서 아 마이크 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끌고 나가더라고요.
1: 네.
0: 하고 그냥 출레출레 나가는데 갑자기 그분이 아 지금부터 어머님과의 비밀 데이트를 하는 거고 어떤 어머님이 어떤 질문을 하던 우리는 인터뷰했을 때 답변들이 다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솔직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 연봉을 물어보셔도 솔직하게.
1: 근데
0: 네.
1: 이제 그 방송하시는 분인데
0: 네.
1: 어떻게 묻지를 않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0: 네.
1: 정윤 씨를 더 알고 싶다. 이런 멘트가 있잖아요. 직업이 아나운서인데
0: 네.
1: 진짜 바보 될 거예요? 바보 온다를 그 얘기하면서?
0: 나 왜 뽑았지? 자 우선은 지금까지는 이제 지지난주에 나왔던 오화에 대한 질책은 여기까지 받고 이제 저희가 바로 어제
1: 예.
0: 아 바로 지난주 방송
1: 그렇죠 그렇죠 네,
0: 지난주 방송에 대한 질문들도 도착을 했거든요. 요거 하나 만나볼게요. 인권이 떨고 있는 님 거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지난주 방송에서 성모님이랑 둘이 얘기할 때요 두 분 다 1순위가 정윤님이고 2순위가 도윤님이라고 밝혔잖아요. 둘의 호감도 1순위가 겹치는 거 알았을 때 심정이 어땠나요? 쫄렸나요? 아니면 오케이 이건 할 수 있겠다 싶었나요?
0: 이거는 제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1: 또 이래가지고 얘가 1위 선택했는데 난 그럼 3위 선택해야 되나 이런 거 아니야?
0: 아니에요.
1: 그럼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0: 아니에요. 그래서 이날부터는
1: 좀 확신이 들은 거야.
0: 서장훈 씨한테 덜 혼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심장이 조금 이렇게 쫄리는 거?
1: 네.
0: 맞습니다. 아니 저는 경쟁자가 생겼고 저는 성모 씨가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제일 신경 쓰인다고 다 얘기를 했어요.
1: 성모 씨도 인곤 씨 보면서 그렇게 느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약간 라이벌인데 이런 느낌.
0: 근데 겹치더라도 이 싸움은 뭐 피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그래 한번 싸워봐야지 경쟁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1: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머님이랑 정윤 씨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제 알고 나니까 좀 밀어붙이기 시작했구나.
0: 그게 조금 컸던 것 같아요.
1: 근데 만약에
0: 네.
1: 진짜 이거 뭐 합숙 맞선 아니고 그냥
0: 네.
1: 뭐 20살 이후에 연애했을 때
0: 네.
1: 얘가 나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바로 끝나는 건가요?
0: 솔직하게요?
1: 예, 솔직하게 해야지. 우리 네, 솔직한 네. 방송인데.
0: 아니, 너무 솔직했다고 혼내지 않았어요?
1: 아니, 요거는 좀 저희
0: 라디오는 또 괜찮아요.
1: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건데.
0: 네, 아마 나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밖에서의 저였다면 난 내가 호감을 표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으면은 저는 거기서 접었을 것 같아요.
1: 아우 엑스다 엑스 아우 진짜 그렇게 힌트를 줬는데
0: 아니 나 혼자

0: 솔직하게 하라며요.
1: 야 근데 이거 진짜
0: 아니 저는 부담 주는 것도 싫고 그 사람도 나한테 관심 없다는데 내가 어쩔
1: 아니,
0: 거야.
1: 아니 근데 말을 안 했잖아. 그 여자분이 말을 안 했잖아요.
0: 아니 근데 이게
1: 아니 왜냐면 부끄러워서 말 안 하고 아 조금 더 오면은 나도 이제 말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식어버렸어 남자가. 어? 왜 이러지?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을 거야. 아 내가 부터 연애 안 해본 것 같아. 아,
0: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운이 좋게도 내가 뭔가를 이렇게 쓱 한 발자국 갔을 때 그 사람도 쓱 한 발자국 오는 게 보여야 저는
1: 보여야.
0: 네.
1: 근데 진짜 방송이 아니었으면 좀 네. 밖에서 만났었으면 힘들 수도 있겠다.
0: 그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
1: 하지만
0: 싶어요.
1: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네. 그 개그우먼 중에 한 명이 그것까지 방송을 보고도 다 자기는 감내하겠다.
0: 내가 키우겠다.
1: 내가 내, 아니 좋아한다 이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 라디오 할 때 온다고 하더라고요.
0: 야, 신기하네. 그 모습을 보고도
1: 그 모습을 보고도 좋아한대. 그리고 언니 어떤 모습이 도대체 인근 씨 좋아하는 거야?
0: 네.
1: 잘생겼대.
0: 그래요? 네. 그것도
1: 근데 어때요? 이렇게 잘생겼 이렇게 만약에 너무 많이 표현해. 네. 여자가 적극적으로 이러면 네. 어때요 또?
0: 솔직하게요.
1: 솔직하게. 왜냐면 우리 찐분들이랑 얘기하잖아.
0: 이게 표현하는 거는 너무 감사하고 기분 좋은데
1: 널 좋아해.
0: 이게 너무 과하면은 또 어느 정도의 부담은 느껴지지 않아요?
1: 아 이거 뭐야? X. 아.
0: 아니 솔직하게 하면 X라 그러고.
1: 아니 그러니까 이거지 여자가 표현하면은 너무 표현한다 그러고 안 표현하면은 마음이 식었다 그러고.
0: 근데 이건 남자 여자를 차치하고서 이성이 저는 어느 정도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1: 그렇죠.
0: 부담을 주는 상대한테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나기 마련이에요.
1: 아 근데 네. 난 이거지. 예를 들면 하더라도 네. 좀 웃으면서 하면 되는데 굉장히 진지해. 지금 거의 수능이야 수능.
0: 그리고 저는 들어갔을 때부터 어쨌든 저는 뭐 그런 방송 아니지만은 한 막 9년 가까이 방송을 했잖아요.
1: 그래서 서정훈 씨가 이랬잖아요. 최애 고령자 아니냐. 왜 이러냐.
0: 아니, 그래서 그 이제 들어갔을 때도 제작진이 저한테 요구는 아니고 들어가기 전에 했던 게 방송을 안 했으면
1: 떠나서.
0: 좋겠다.
1: 진지하게.
0: 그냥 아나운서 그 모먼트를 다 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통이면 가서 그 남자 아나운서 특유의 그 서글서글한 미소 있어요. 그거를 지었겠지만은 그거를 안 하고 난 지금 기분이 좋아? 그럼 그때 웃고 떨려? 그럼 떨리는 대로 있고.
1: 그러니까 계속 무표정만 나왔어요. 나 화난 줄 알았어.
0: 이게 어떤 질문이 와도 나는 혼나는 거네요.
1: 아니 근데 내가 진짜 방송 보고 항상 이래요. 끝나고 나서
0: 네.
1: 집에 갈 때 내가 인권 씨한테 좀 너무했나? 왜냐면 또 나도 내가 연애를 잘하는 스타일도 아닌데 좀 돌아보고 이번 주 이제 방송에서는 조금 좀 칭찬이랑 이런 걸 해야겠다 하고
0: 네네네.
1: 이제. 방송을 보고 오잖아요?
0: 네네.
1: 화가 너무나!
0: 잠깐만 이거는 혼날 게 없을 것 같다. 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두근님인데요. 지난주 방송에서 상견례 데이트 있었고 여자가 지목하는 거였잖아요. 찡디가 1번 남이라 맨 앞에 서 있었는데 뒷상황 궁금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뒤돌아보고 싶었다 아니면 선택을 못 받아서 그냥 앞만 보고 싶었다? 뭐예요?
1: 이게 뭐예요 진짜로?
0: 뒤에 너무 궁금하죠?
1: 궁금해요.
0: 근데 뒤까지 돌아보는 건 너무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앞에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표정이
1: 그래서 또 무표정이었구나.
0: 무표정이었죠.
1: 근데 항상 무표정으로 나와요.
0: 근데 뒤를 돌아보는 것도 무표정으로 봤지 웃으면서 뒤에 상황을 보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1: 나는 너무 웃긴 게 이게 무표정 얘기 계속 했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 이제 그 어머님들이 밖을 나가시고 자녀들만 있을 때 이제 뭐 술자리도 하고 뭐 게임 같은 것도 했었잖아요.
0: 아 맞아요.
1: 그거 했을 때 이제 옆에 정윤 씨가 있어가지고 뭐 이제 국물 좀 드실래요? 이런 거 할 때 좀 웃으면서 국물 좀 드실래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물 좀 드실래요? 나는 뭐 안 먹으면은 큰일 날 줄 알고 막.
0: 저 일부러 국물 좀 드실래요라고 하는 건데
1: 아니 진짜로.
0: 드실래요?
1: 국물 좀 드실래요?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아니 이것도 다정하게 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구나.
0: 그때 이제 사실 정훈 씨랑 대화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대화할 기회나 타이밍이 없었다 그러는 게 제가 정윤 씨랑만 계속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방송에는 안 나갔지만 지금까지는.
1: 근데 그렇게 대화를 했으면

0: 그러면 드실레오를 좀 부드럽게 해도 되잖아요.
1: 그때 이제 얘기했던 게 자기는 오글거리는 거 힘들고 담백하게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저도 그게 좋아서 그냥 좀 나 국물 드실래요?
0: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했잖아.
1: 예, 네, 국물 드실래요?
0: 그러니까 뭐 이거 드실래요? 어. 이렇게 조금 이런 톤으로 가도 되는데 아. 드실래요?
1: 아니 제가 언제 그렇게까지 시비를 건 건가?
0: 이거 맛보실래요?
1: 아, 자 여기서도 온이는 잠깐만 3928님 거 한번 네. 주시겠어요? 이건 안 혼날 것 같아.
0: 상견례 할 때 정윤 씨 아버님이 깜짝 등장하셨습니다. 그때 어땠나요? 와, 어, 근데 이거 무섭다. 이거 와. 진짜 왜냐면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마음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1: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도 이게 나갔던 것 같은데 저 연애를 하면서도 여자친구의 아버님을 뵌 적이 없었어요. 어. 뭐 어머님을 뵌 적은 있었거든요.
0: 네네.
1: 아버님을 뵀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되게 얼었던 것 같아요.
0: 근데 그 연애할 때도 어머님 만나셨다면서요.
1: 어머님은 그래도 한번 뵀던 적이 있죠.
0: 근데 왜 정윤 씨 어머님 만났을 때 그렇게 그런 표정이었어요? 국물 드실래요?
1: 어머님 어머님이랑 국물을 먹은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을
0: 왜 그 톤으로 얘기했냐 아니, 이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그래서 정윤 씨 어머님보다는 아버님이랑 대화할 때 또 좋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1: 어, 아 그래요?
0: 네, 오히려 어. 그때는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어. 뭐 이제 뭐 어떤 면이 좋나 이러면은 네. 어 예뻐서요. 요런 거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어머님한테는 이순입니다. 정윤 씨한테는 국물 드실래요?
1: 지금 아버님 얘기를 하지 않고도
0: 아 그러니까 좋았다 얘기했잖아. 아, 좋았다.
1: 아, 네, 좋았다.
0: 근데 오히려 남자분들한테는 담백하게 다가가는데 여자분들한테 다가가는 아. 게 조금 자기가 약간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리구나 마음에서.
1: 근데 승희 씨의 말이 진짜 정확한 게 저는 네네. 남자분들은 저보다 한참 형님이어도
0: 네. 아이고 형님 이렇게 막 가나요?
1: 서글서글하게 하고 되는데 네네. 여성분들이랑은 약간 뚝딱거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0: 아, 어,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1: 네, 뭐,
0: 개구멍 언니가 그런 것까지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1: 어, 저 그분이 누군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0: 아니요, 저희가 나중에 몰카로 네. 좀 모시려고 아. 좀 하고 있는데 어때요?
1: 어, 너무 좋. 아, 그러니까 어떤 분 너무 감사한 분이니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우선 저희는 합숙맛선 모니터링은 네. 여기까지.
0: 어, 벌써요?
1: 이제 어떡해. 뒤에 가서
0: 나 우리 이제 또 칭찬하려고 얘기했는데. 아, 나 항상 오는 마음이 아 네. 진짜 오늘 인근 씨 진짜 제대로 된 조언을 해줘야겠다. 결혼을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1: 아, 그럼 우리 광현 PD가 특별 편성으로 네. 1분 동안 승혜 씨가 찡디 칭찬할 수 있는 시간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0: 아 여기까지 할게요. 왜냐면 노래를 들을 수가 없대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1: 승혜 씨는 칭찬할 네. 말은 없다라고 마지막 멘트를 남겼고요. 저희 합숙맛선 모니터링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희는 직업적 사고로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인플루언서나 브랜드의 철학을 따라서 물건을 구매하는 디토 소비가 유행입니다. 물환경 보호라는 다소 무거운 의무감보다는 물과 환경을 사랑하는 그들의 친환경 라이프를 내 일상에도 가져와 보는 건 어떨까요? 나만의 감각적인 취향과 만족감으로 친환경 소비를 가볍게 시작해보는 거죠. 닮고 싶은 이들의 멋진 발자국을 가볍게 따라서 걸어보세요. 취향과 환경까지 모두 챙기는 하루, 정말 근사하지 않을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3: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4: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3: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4: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미국, 일본, 동남아에 한 번에 상품 판매하려면
1: 카페24.
0: 세계 80억 소비자에게 손쉽게 상품 판매하려면
1: 카페24.
0: 현지 배송과 결제까지 글로벌 판매 제대로 시작하려면
1: 아, 카페24.
0: 해외 판매는 카페24가 딱이니까.
2: 해외 시장으로 고고고 카페24로 다다다.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SBS 우리말 지킴이
5: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두 표현은 발음이 비슷하고 의미도 유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기 쉬운데요. 어떤 분야를 대표할 만큼 뛰어날 때 쓰는 발음 표현은 내로라 하는 입니다. 내로라 하다는 내와 로라가 결합된 형태인데요. 여기서 내는 내세우다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로라는 로서라는 뜻을 가진 전미사입니다. 따라서 내로라 하다는 자신을 내세우다, 자부하다 라는 뜻을 갖게 되지요. 발음의 편의상 내노라로 잘못 적곤 하지만 내로라가 맞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이인권의 펌펀투데이 3부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코너 직업적 사고 승혜 씨와 지금부터 함께 할 건데요. 자, 코너 설명 간단하게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1: 네, 친구들.
0: 혼내는 거 아니면 관심이 없네 아예. 친구들 사연엔 관심이 없네.
1: 아니, 친구들이 제일 중요해. 네. 친구들의 고민 사연을 펌펀투데이 홈페이지나 펌펀 인별그램에 미리 올려뒀습니다. 사연 읽어보시고 친구들의 직업 특징을 살려서 조언해주세요. 저희 마음을 사로잡은 조언을 남겨준 분을 뽑아 추가 선물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 조언은 펀펀투데이 홈페이지 게시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바로 사연 만나볼게요. 294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수제버거를 가게를 혼자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하면 인건비도 아끼고 내 스타일대로 운영할 수 있겠지 하고 시작했는데요. 현실은 제가 사장인지 직원인지 주방장인지 홍보 담당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그리고 아침부터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0: 사장님, 재료 배달했습니다. 이거 여기 놓고 갈까요? 여기 네. 놓고 갈게요.
1: 네네. 아, 네네. 거기 놔두세요. 네, 아침에 출근하면 채소 손질하고 패티 준비하고 소스 만들고 매장 청소까지 하는데요.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면 오픈 시간이 됩니다.
2: 사장님, 계세요?
1: 네네네.
2: 주문할게요. 치즈버거에 고기 패티 두 장 올려주시고요. 음료는 제로 사이다로 주세요.
1: 아, 네. 자리로 가져다 드릴게요. 오픈과 동시에 주문을 받고 계산하고 버거 만들고 음료 내리고 배달 기사님 응대까지 전부 혼자입니다. 그렇게 패티 구우면서 뒤돌아서 일하고 있으면
0: 사장님 배달 준비됐나요?
1: 헉, 아, 배달 먼저 했어야 했는데 아 기사님 죄송한데 잠깐만 기다려

0: 주시겠어요?
1: 아, 네, 좀 기다릴게요.
0: 정신없이 일하느라 배달 주문도 깜빡하고요.
1: 사장님, 저 사이다 제로라고 했는데 잘못 나왔어요.
0: 아, 네네, 죄송합니다. 바로 바꿔드릴게요.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실수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손님도 많고 주문도 많이 들어와서 SNS 홍보는 매일 놓치고 있습니다. 매출 정리도 해야 하고 재료도 주문해야 하는데 몸은 이미 방전이네요. 그래서 요즘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혼자서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덜 지치면서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매장 관리도 하고 버거도 만들고 홍보도 하면서 조금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면 꼭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2: 사연 보내주신 2940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제버거집을 혼자 운영 중인 사장님께서 1인 매장 운영할 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고민이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0: 네.
2: 승혜 씨가 만약에 음식점을 열게 돼요.
0: 음식점.
2: 네. 어떤 가게 차리고 싶어요?
0: 저는 이제 옛날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2: 꿈이에요?
0: 네. 네, 커피숍을 하나 차려서 중간에 오면 좀 책도 읽어보고.
2: 네?
0: 왜 웃으시죠?
2: 장사가 안 되는 잠깐만, 카페니까 사장님이 책 읽을 여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그런 이제 여유 있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막 북적북적 하는 것보다
2: 네.
0: 하고 뭐 커피 타드릴까요? 하면 그때 드립커피라든가 이런 걸 좀 타면서 약간 LP바 음악을 들으면서 좀 대화도 나누고.
2: 근데 보통 사장님이 네. 커피를 내려드릴까요라 그러지 타주는 거는 믹스커피 아니에요? 아, 믹스커피 타주는 느낌이에요?
0: 아니, 근데 PD님이 동네 사랑방 스타일이라고 하니까
2: 나도 믹스커피 전문점인 줄 알았어요.
0: 계란 띄워드려요? 근데 만약에 인근 씨가 차린다면 어떤 거 차리고 싶어요?
2: 아, 저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저는 중식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네. 아니, 왜냐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 로망이랑 상관없이
0: 네. 나 갑자기 뜬금포에서 깜짝 놀랐어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짜장면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0: 네네.
2: 근데 옛날에 어렸을 때 저는 웬만하면 배달은 짜장면과 치킨 둘 중 하나 고민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 단은 아니겠지만은 약간의 하향 평준화 같은 느낌인 거예요. 중식이 약간 진짜 간짜장이면은 그 양파가 많고 물기도 없어야 되고
0: 맞아,
2: 그런데
0: 맞아.
2: 직접 그런 느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짓수는 줄이더라도 진짜 내가 옛날에 맛있게 먹었던 느낌으로 중식당을 하면 이거는 소구력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한 거죠.
0: 그러면 요즘은 이제 그 짜장면 집들이 다 맛없다는 거죠, 그러면?
2: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군요. 또 혼나네. 나 직업적 사고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0: 네네.
2: 물론 지금도 너무 맛있고 훌륭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0: 그 옛날에 그 맛을 찾아보고 싶다.
2: 옛날 그 맛을 찾고 싶다라는 거죠.
0: 네.
2: 조금 정성이 들어가더라도. 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0: 근데 지금 중국집 사장님들 정성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2: 아니요.
0: 거지.
2: 아니요.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감히 하겠어요. 뭐라 그래야 되지? 옛날의 맛.
0: 네.
2: 내 추억의 맛을 찾아줄 수 있는.
0: 예.
2: 그런 걸
0: 그거는 옛날로 돌아가야지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첫 느낌이 맛있었으니까. 그 맛을 느끼려면
2: 난 오로지 딱 메뉴 두 개.
0: 네.
2: 간짜장 탕수육만 하는.
0: 짬뽕이 없어요?
2: 짬뽕은 해야겠다. 짬뽕까지만.
0: 그렇죠.
2: 네, 이렇게 세 가지만 개... 하는.
0: 근데 짜장면 할 거예요? 간짜장 할 거예요?
2: 전 무조건 간짜장이요.
0: 전
2: 그렇게? 제가 간짜장을 너무 좋아해서.
0: 근데 사람들은 그냥 짜장면 옛날 짜장이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유니 짜장이라던가 이런 거.
2: 안 돼. 돌아가. 우리 집은 간짜장밖에 없어. 이런 배짱 장사할 수 있는.
0: 야 근데 냉정하네. 이게 사전 조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2: 난 하면 망할 것 같죠.
0: 근데 저보다 난 것 같아요. 저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혼자 네. 다 하잖아요.
2: 맞아요.
0: 근데 이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해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2: 맞아요. 많이 우선 손에 익어야 되고 저는 메뉴를 최소화하는 게 답일 것 같아요.
0: 아 오히려?
2: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다가 일정한 맛을 보장이 안 되면 손님들은 다시 안 돌아오거든요.
0: 맞아, 맞아.
2: 떠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메뉴를 좀 줄이는
0: 거의
2: 게
0: 거의 인근 씨의 마음 같네요.
2: 제 마음 같아요.
0: 예, 좀 딱 맛 보고 아 좀 네. 아닌 것 같다면 바로 발을 빼는 느낌처럼. 왜냐면 집 이게... 가까우면은 조금 더 갈 법도 한데.
2: 네, 예. 이게 앞. 송마선이 끝날 때까지는 이런 톤으로 계속 이어지겠죠?
0: 아닙니다.
2: 아니에요?
0: 네.
2: 자, 이 고민에 도움을 줄 친구들의 조언들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일개미님께서 저는 10년 차 회사 홍보팀 팀장입니다. 회사에서도 바쁜 사람일수록

모든 일을 잘하려 하기보다는 잘 되는 메뉴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대표 버거를 메인으로 밀고 시즌 메뉴는 욕심내지 않는 것도 좋은 전략 같습니다. 메뉴가 단순해지면 재료 관리도 쉬워지고 조리 시간도 줄어 혼자 우

0: 제가 말했던 이제 메뉴를 좀 간소화시키고 대표적인 걸로 밀어봐라라는 거잖아요. 저는 일개미님이랑 의견이 조금 같은 방향인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은데요?
1: 그러니까요. 저도 최근에 어떤 선배가 햄버거를 사줬는데 햄버거 저희가 먹던 게 아니라 그 수제버거인데 약간 설탕이 뿌려진 맛이 있더라고요. 너무 맛있다! 이 정도였어요.
0: 그래서 저는 기존에다가 조금씩 변주를 주는, 제가 먹고 기억에 남는 햄버거가 땅콩 버터 발라진 햄버거가 있었거든요.
1: 아, 맛있겠다.
0: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버거에 소스만 땅콩 버터를 추가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만 변주를 주는 거지.
1: 거기 어디예요? 가까워요?
0: 저희 집이랑 가까워요. 나중에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네. 이어서 0092님. 일할 때나 쉴 때나 PC 게임을 하는 2년차 PC방 알바생입니다. 저는 페이커를 좋아하는 롤 유저인데요. 매장에서 일할 때 게임처럼 동선을 미리 짜두는 건 어때요? 제일 왼쪽에 빵을 두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채소랑 패티를 채울 수 있게 배치하는 거죠. 주방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동선대로만 움직이면 목표한 걸좀더 정확하고 빠르게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저도 동선을 미리 짜서 공격했더니 킬도 많이 하고 승리도 많이 했거든요.
1: 맞아요. 이렇게 동선대로 가는 게 빨리 하는 느낌인 것 같긴 해요.
0: 그렇죠. 동선의 최적화. 이게 또그이 미국이 이런 최적화를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그 포땡이라는 자동차가 이렇게 큰게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이걸 자동차 업계에서 한 거예요.
1: 대박이다.
0: 그래서 옛날엔 사람이 가서 요거 놓고 끼고 했는데 컨베이어 벨트에 쭈루룩 세워놓고 동선에 따라서 바퀴 끼고 못 끼고 못 끼고 못 끼고 이렇게 효율화를 시켜놓으니까 생산량과 효율이 급등을 한 거죠.
1: 이런 얘기 하니까 멋있다.
0: 그래요?
1: 이것이가 이런 지적인 얘기 하니까 멋있네.
0: 아, 그러니까 나 이런 걸좀할걸 그랬어.
1: 그러니까 이거 떠들여 이거보다 이런 얘기 하니까 괜찮다 진짜.
0: 제가 어제 떠들여 이러면서 자, 힘들어님 의견 만나볼까요?
1: 네, 저는 1인 교습소 원장입니다. 저도 상담, 청소, 홍보, 수업 등등 혼자서 다 하고 있어요. 예전엔 청소도 직접 하다가 허리 통증 이슈로 이젠 청소 로봇을 구매했고요. 홍보도 이전엔 직접 다 포토샵으로 만들다가 이젠 AI로 다 만들고 있어요. 상담과 강의에 열중하니 원생도 조금씩 늘고 있네요. 업무를 나눠줄 AI를 활용하시고 주문을 받을 전자기기를 구매하세요. 근데 요즘 그 너튜브 같은 것도 썸네일을 이런 식으로 해줘 하면 썸네일 그렇게 생긴 거예요.
0: 뚝딱 나오죠.
1: 그러니까
0: 맞아요.
1: 내가 굳이 저기 뭐 예를 들면 해수욕장을 안 가더라도 해수욕장에 있는 그런 썸네일이 나오더라고요.
0: 이거 진짜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막 프롬프트 넣고 막 이렇게 짜갖고 그 1인 기업인데 인사팀이 있고 재무팀이 있고 회계팀이 있고 이거를 다 해놨더라고요.
1: 그니까.
0: 그래서 그 걔네들이 계속 24시간 일을 해요. 바로바로 착착착착 해서 이렇게 보고되게 정리해줘 하면은 그 다음날 오면 정리가 쭉돼 있어요.
1: 이런 얘기만 했었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지적이고, 직업 아나운서고, 얼굴 잘생기고, 탁탁탁탁탁.
0: 어떻게 다음 문자 떠드려도요? 다음 문자 떠드려?
1: 네, 떠드려요, 떠드려.
0: 떠드려? 네. 탱글탱글님. 리스 찍는 게 버릇이 된 5년 차 라멘집 사장입니다. 저는 두 명의 알바생과 일하는 라멘집 사장인데요. 평소엔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한가해서 혼자 일하다가 릴스로 대박 나서 바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홍보엔 인별그램 릴스가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우선 사장님이 일하는 모습 여러 각도에서 영상으로 찍어두시고요. 가끔 한가한 시간에 영상들을 간단하게 편집을 해서 30초 안쪽으로 만들어 SNS에 올리는 겁니다. 영상 속 자막은 큼지막하게 써서 치즈버거 실화?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멘트를 적어두세요. 릴스가 한번 터지면 매출도 올라갈 테니 알바생을 쓸수 있을지도 몰라요.
1: 맞아요. 요즘 SNS를 또 많이 홍보하니까.
0: 맞아요.
1: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5년 차 라멘집 사장인데 우리 집뭐 많이 찾아와 주라.
0: 띠띠띠리리
1: 이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0: 이런 거다 해야죠.
1: 근데 나도 모르게 그걸 누르게 되더라고요.
0: 이것도 되게 길게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매출을 늘리면 혼자가 아니라
1: 한 명을 더쓸수
0: 알바생과
1: 있다.
0: 사람 한 명을 쓸수 있다라는 요에서는 요런 접근도 되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언제까지 혼자 다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1: 그렇죠,
0: 하거든요.
1: 그렇죠. 왜냐면 또 나중에 사람도 많아질 텐데.
0: 그럼요. 와, 지금 저희가 다 하나, 둘, 셋, 네 분의 아이디어를 받아봤거든요. 여기까지 보고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저희가 선물 받을 한 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픽하이의 혼자라도 띄워드릴게요.

0: 여보세요?
1: 미스라 뭐하니?
0: 나? 편지 써.
1: 누구한테?
0: 있잖아 걔.
1: 야 너 아직도 걔 생각하냐? 잊어라 좀. 야 나와 나와. 타블로는 뭐하냐?
0: 아마 일촌 파도 타고 있을걸. 아,
1: 야 네 좋아하는 그 작가 전시한다는데 같이 갈래?
0: 에휴 너는 그냥 혼자 있을래.
2: 멍이네.

0: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저와 승희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조언 골라봤습니다. 추가 선물까지 받아갈 분은 누굴까요?
1: 네, 1인 교습소 원장님이신 힘들어님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승혜 씨는 왜 이분을 선정했어요?
1: 아, 일단 요즘 또 AI가 너무 발달이 되다 보니까 네.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다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홍보가 혼자 하면 또 바쁘니까 햄버거에 집중하시고 홍보는 또 이렇게 AI한테 맡기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저도 사실은 뭐 이제 뭐 궁금한 거는 항상 챗GPT한테 물어봐요.
0: 그럼요.
1: 네, 그래서 이제 인근 씨도 처음 궁금하면 이 사람 날 좋아하는 거야 안 좋아하는 거야 이런 거 좀 물어봐도 된다.
0: 아, AI한테?
1: 네. 왜냐면 더 이제 F 감성으로 얘기해 주니까 아~ 그럴 땐 너가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말하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요즘은 음악도 만들어 준대요.
0: 와, 이게 그 제가 한번 시험 삼아 하고 있는 게 제 목소리를 공부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 그리고 우리 이제 생생 정보통이나 여기서 못 보는 거예요?
0: 생생 정보통은 KBS를 어차피 못 보고요.
1: 아, 미안합니다. 에, 에. 아, 이거
0: 그거는 어차피 KBS랑 못 봐요. 전 거기 나갈 수가 없어요.
1: 아, 미안합니다.
0: 아니, 괜찮습니다. 뭐 예.
1: 아니, 저 뭐였죠? 그게
0: 생방송 투데이요.
1: 아, 생방송 투데이. 예. 저희 생방송 투데이 못 보는 건가요?
0: 아니요. 그게 아니라 생생정보통에서 못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예.
1: 미안합니다.
0: 아, 괜찮아요. 우리 더 열심히 해야 돼. 생방송 투데이 끌고 있는 고영우 부장님.

0: 우리 김승혜 씨가
1: 이거 듣지 말아주세요.
0: 지금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저희는 1인 교습소 원장 힘들어님에게 축하 선물 보내드리고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함께 하면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한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Walk it,
7: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9: 안전화.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0: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3: 든든한 내일로요.
12: 네?
1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2: 제대로 가시네요.
1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5: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는 김영철의 파워FM이 방송됩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 인사 전에 저희가 네. 공지 하나 드릴 게 있어요.
16: 좀 웃으면서 말씀해 주세요.
15: 공지 하나 드릴 게 있어요.
16: 네, 맞습니다. 내일 2부 궁금한 이야기 코너에서 워터밤 특집이 있다고 하네요. 워터밤? 그 찡디가 그 워터밤을 하는 건가요?
15: 뭐
16: 여기 꾸미는 거예요, 부스를? 아니면 뭐 수영복 입고 오시나요?
15: 아, 수영복까지는
16: 아니 튜브?
15: 튜브?
16: 물안경 이런 걸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15: 물안경?
16: 이게 알겠다. 네. 약간 그 워터밤 하시는 분들이 좀 몸 네. 좋으신 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15: 그럼요.
16: 그러니까 약간 채산처럼 그런 춤을 또 내일
15: 춰. 떠 떴대.
16: 여러분 정말 이걸 보셨어야 되는데.
15: 따라떴대.
16: 이게 할 말을 저 잃게 만드는 그런 춤과 노래를
15: 인산.
16: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웃으면서 가려고 하는데
15: 찡산.
16: 예. 걱정이 태산.
15: 라인 좋다. 예. 오늘 컨디션 너무 좋으신 것 같은데요.
16: 맞습니다. 이렇게 예. 이게 한바탕 또 이야기를 예. 하고 나다 보면 최산 또 챌린지 한번 찍어주세요.
15: 같이 해야죠 할 거면은.

0: 저랑요?
1: 네.
0: 아니 워터밤 특집 사람들이랑 같이 해야지.
1: 아 아마 이날은 또 혼자 하지 않을까 싶어요.
0: 워터밤을요?
1: 워터밤 특집은 네. 혼자서 친구들과 함께 꾸며볼 테니까 여러분
0: 이거 꼭 쳐주세요 그러면요.
1: 알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 꼭 함께 해주세요. 자 오늘 끝곡은요 에이티즈의 Bad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0: Amazing.
1: I love you.
0: 수마찡.
1: 고맙습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반지 명함 다 있어.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프레스.
5: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6: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 듣는 너라서 좋아.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

0: 취업이 잘 되는
1: 경북
0: 창대력을 처분가로
1: 경북
0: 4호선 캠퍼스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며 다들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시차 정오 때문에 너무 피곤해. 시차 적응 힘드네 힘들어.

우리에게 꼭 멀리 외국을 다녀와야만 생기는 후유증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월요병이라고 부르는 증상. 월요일만 되면 몸이 더 무겁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멍하게 느껴지는 거. 이것도 의학적으로 사회적 시차증, 소셜 제트레그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네요. 평소 아침 7시 전에 일어나는 사람이 주말에 11시, 12시 해가 중천에 떠서 일어난 다음 뒹굴뒹굴하며 하루 종일 보냈다면 생체시계 리듬이 뒤집어지면서 몸은 시차 적응을 못할 때랑 똑같은 증세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오늘따라 유난히 더 몸이 무겁고 컨디션이 별로라면 휴일에 침대랑 붙어서 지내신 거 아닌가요? 아, 휴일에 너무 과하게 쉰 죄.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자, 올해도 가뿐한 저는 김영철의 파워FM 김영철입니다.

말하기도 전에 강의실로 하천 교수님이 무슨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았지 날 한심하게 볼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야 얘 난 쟤들이 돈 주고 가는

전에 대기실로 왔자 문 때문에 긴 팔 입고 오래 놓고 전에 눈을 감고 생각하시 똑같은 행동 다른 느낌 시차고 적응해 해당돼 지금 내 옆에 로꼬 그리고 그레이 모두 비웃었던 동방의 소음이 어느새 전국을 올려대 야 이게 우리 시차이

0: 러꼬 그레이가 피처링했고요. 우원재 시차로 2026년 8월 3일 월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시작했습니다. 8540번님이 춘천으로 휴가 다녀왔는데 매일 다니던 출근길이 낯설어요. 행복 끝 고생 시작입니다. 열심히 또 일하렵니다. 아예 8540번님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뭔가 일상을 여행처럼 여행을 일상처럼 이렇게 쉽진 않겠지만 뭐 행복 끝 고생 시작도 이렇게 하면 아침부터 너무 또 서툴해서 봤잖아요, 그죠? 이제 또 일해야지 그래야 또 놀러 가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출근하시고 서혜선님이 그래서 월요일엔 차가 필요해요. 연차 으짜 저는 여유롭네요. 크크크 연차 쓰셨군요. 전 참 그 회사 생활한 분들 또 프리랜서를 어떻게 불하실 수도 있겠지만 막 월요일 금요일 막 상대적으로 이렇게 여유 있게 시간 조절하면서 쓰는 거 그런 게 좀 부러워요. 0298번이면 와 지금 딱 저의 상태예요. 제주도로 휴가 갔다가 어제 11시까지 자고 지금 천근만근 상태로 출근 중입니다. 아 0298번이 제가 이제 10년 차가 됐잖아요. 금토 이렇게 좀 이제 푹 쉬고 금토 이제 좀 쉬어줘야죠, 그죠? 근데 이제 일요일 날 너무 낮잠도 자고 낮잠은 저는 이제 항상 저의 철칙이 정말 피곤하면 1시간 정도인데 그냥 딱 25분에 30분 딱 알람 맞춰놔야 나요. 이게 두세 시간 자면 밤에 11시가 뭐예요? 밤에 잠이 안 와. 막 새벽 2시까지 말똥 3시 4시 자다 깨다 자다 깨다. 월요일을 제가 좀 망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자 월요일 아침거든요. 이렇게 해롱해롱일수록 주말과 휴일을 너무 과하게 푹 쉬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 시차 적응이 안 되는 그런 아침 맞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진짜 여러분 늦잠을 자더라도 딱 그죠? 시간 적당히 너무 과하지 않게 한 30분 또는 1시간 뭐 그 정도 좋습니다. 그렇게 마무보고 자 월요일 오늘 사볼 리얼 아침 드라마 노노랜드 있습니다. 김하영씨 박지훈씨와 오늘도 조마조마 스릴 넘치는 반전 스토리 월요일 열어볼 거고요. 샵1077로 달려볼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구일러 무료. 오늘 철파임이 드리는 선물이 단백질면 바디 선물 세트 구급함 쑥 인절미 세트 그리고 무다 선물이 있습니다. 뮤지컬 소년의 초상 관람 티켓인데요. 101 윤지성을 비롯한 실력파 배우들이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서사를 이끄는 1인 2역의 열연을 선보인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철가루들 문화 선물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고 고릴라 보이죠? 자 그리고 너튜브로는 SBS 에라오 채널 들어오시면 실시간 보실 수도 그리고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워낙임이죠. 언제나 아침은 김영철. 광고 듣고 오디리 아시죠?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디리부터 2시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 같이 달려라 하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0: 52필.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올 여름 더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시려면 두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하나,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로 맞추기. 둘,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고 여름철 전기 요금 부담 줄이기.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가 여름철 전기 요금을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해드리거든요. 지원 금액은 계절 관계없이 여름철과 겨울철에 효율적으로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합니다.
6: 그대의 이름은 제식 제식 제식. 안녕하세요. 철가루들의 뮤지컬 스타 곽제식 곽제식입니다. 바람처럼 시원한 저의 목소리로 철가루들의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와이어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두피 앤 헤어 드라이기, 공간 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 국민 스파 모두의 스파 자디니에서 바디 선물 세트, 호텔 감성 휴슬 침대에서 쿨 냉감 메모리폼 베개, 난임 부부 한의학 지원 사업 경기도 한의사회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7: 브라보!
6: 지금까지 과학을 매주 기다리게 하는 남자, 과메기 곽제식이었고요. 저는 매주 화요일 과학 편의점에서 만나요.

6473 역시 언학임 9309 독도 가자.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뉴스만 간추린 오디는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더위를 피해 시원한 곳으로 피서 가기 전 화재 예방을 위해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집안 콘센트 살핍니다. 에어컨, 선풍기, 제습기 등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전원을 모두 뽑아주시고요. 백열등도 장시간 켜두면 과열될 수 있기 때문에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꺼두시기 바랍니다. 주방에서는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특히 고양이가 있는 집이라면 인덕션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고양이가 발바닥으로 터치 버튼을 건드려 인덕션이 작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외출할 때는 인덕션 전원을 차단하거나 전용 덮개를 씌워두는 게 안전합니다. 차량 내부 관리도 필요한데요. 라이터나 휴대용 배터리, 캠핑용 부탄가스, 손소독제 등은 뜨거운 차 안에 두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로 방치하지 마시고요. 야외에 주차할 때는 햇빛 차단막을 설치해 차량 온도가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도록 합시다. 그리고 차량용 수화기도 미리 준비하자고요. 작은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피서 떠나기 전 화재 예방부터 챙겨보자고요. 자, 여름에 물놀이하고 나면 머릿결이 푸석푸석해지죠. 바닷물의 높은 염분은 모발 속 수분을 빼앗고 수영장 염소는 모발 표면의 보호막을 손상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염색모와 손상모는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물놀이

0: 청소를 마친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깨끗한 물로 헹군 뒤 샴푸와 컨디셔너로 잔여 염분과 염소를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또 젖은 머리를 오래 방치하면 손상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요. 너무 뜨겁지 않은 바람으로 빠르게 말리고 마지막에는 찬바람으로 마무리하면서 찰랑찰랑 한 머릿결을 유지하자고요. 아, 염분과 염소할 때 못 읽은 게 분한. 지금까지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데리 였습니다. 자 여러분, 아 맞아요, 수영장 특히 진짜 바로 샤워하시죠, 그죠? 특히 바닷가에선 하면은 머리 푸석푸석해지니까 바로 적당하게 물 먼저 물 샤워 하셨다가 샴푸도 적당히 잘 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너무 과하게 막 샴푸 가득 넣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요. 6473번님이 어머 아기 낳고 육아휴직하면서 라디오 들을 새도 없었는데 아기가 돌쯤 되니 철파임을 들을 여유도 생기네요. 너무 반가워요. 역시 언제나 아침은 김양철입니다. 그래서 언아김이라고 부르죠. 연중무휴 365일 함께하기 때문에 연아김이라고도 하고요. 어때요 6473번님? 그대로죠. 텐션도 그대로고 오히려 더 올라갔나요? 그건 아닌가요? 진짜 정신없을 때 있죠. 아유, 솔직히 뭐 들어주면 너무 감사하지만 엄마 어디든 여유 없으면 라디오가 뭐예요? 뭐 TV도 못 보고 왜 엄마한테 전화도 못 하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6473번님 컴백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9309번님이 휴가를 맞아서 지금 전주에서 포항까지 설레는 마음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함께 3대가 덕을 쌓아야 갈 수 있다는 독도까지 밟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욕심 하나 더 내보자면 독도의 좋은 기운을 듬뿍 받아 예쁜 아기 소식까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철합지도 응원해주세요. 야, 이거 3대가 덕을 쌓아야 갈 수 있다는 독도까지. 야, 그러면 그 덕이 쌓이면서 그 행운이 갈 것 같은데요. 네, 그 독도의 좋은 기운을 듬받아서 아기까지 꼭꼭꼭 우리 9309번님 생기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획 잘 세우고 아유 날씨도 바닷가가 오히려 더 꿉꿉하고 여러분 바다가 늘 시원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름철에 오히려 습도가 높아서 꿉꿉하더라고요. 그래도 기분만큼은 뽀송뽀송한 여름 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9309-6473번님 두 분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든 면 JCDM에서 꼬단면 세트를 드리고요. 7시 17분이 딱 되었네요. 갈 곳이 있죠. 경화경화 박경화 리포터.
1: 안녕하세요 철업대.
0: 더울 예정이죠 오늘도?
1: 네 계속 더울 예정입니다.
0: 지금 딱 드신 분은 어머 뭘로 뒤지고 웃겨끼리 저렇게 날씨 얘기 들어볼게요.
1: 우리는 아무튼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서쪽 지역에 더위도 강해지면서 폭염의 기세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은 맑겠고요. 강원 남부 내륙과 충북 북부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시원한 소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겠고요. 이 소나기 뒤에 습도가 높아지며 더 무덥겠습니다. 일부 전남권과 경상권 중심으로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표된 가운데 극단적인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낮 기온 서울이 37도, 광주와 대구 양 산도 3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2도입니다. 파워 FM 날씨였습니다.
0: 트와이스 댄스 더 나이트 어웨이 듣고 빵야 빵야.

0: 아침에 열린 철따루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퀴즈 풀고 햄버거 세트 3개와 백화점 상품권까지 챙겨드리는 빵야 빵야 빵야. 오늘 도전할 철가루는 김송지님인데요. 지금 도련님이 대한민국 암환자 기부를 위한 자선기금 마련을 위해서 대한민국 한 바퀴 3,000km 마라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지난주에 서프라이즈로 땅끝 해남마을에 가서 응원해주고 왔고요. 오늘도 열심히 달릴 도련님을 위해 철업디의 응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전화 연결이 된 순간 제가 노래 앞부분을 부를게요. 철가루가 뒷부분을 불러주시고 김송지님.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빅마마 노래 한번 가볼까요?
1: 아, 네, 좋습니다.
0: 발라드로 발라드로.
1: 네.
0: 널 미워해야만 하는 거니
1: 아니면 내 탓을 해야만 하는 거니.
0: 송지님 뭔지 알 것 같아요. 화음 들어와가지고 약간
1: 아, 화음이
0: 많이 놀라셨죠?
1: 아, 네.
0: 송지님.
1: 네, 안녕하세요.
0: 아니 근데 이름이 네. 성 다 성을 붙여놓은 것 같아요. 김씨, 송씨, 송은이의 송, 지석진의 지.
1: 다들 그렇게 말해요. 송지 다음에 뭐가 더 있을 것 같아요.
0: 김송지.
1: 네.
0: 아니 저기 도련님이 지금 이제 3,000km 마라톤을 하고 있다고요?
1: 네네 맞아요.
0: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1: 이거 6월 10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0: 두 달이 다 돼가고 있어요. 지금 55일 차?
1: 네. 오늘 어제 영상 올라온 게 54일?
0: 맞네. 오늘 55일 차 그럼요.
1: 네.
0: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이 마라톤을 하게 된 거예요?
1: 아, 저희 이제 시댁 가족 중에 이제 암으로 이제 암과 이제 싸우고 계신 가족분이 계신데 그때 이제 본인이 도련님께서 이제 내가 무얼 하면서 이렇게 아픈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때 이제 이분들은 선택을 해서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이지만 나는 뭐 그들의 발끝에 새끼발톱만큼도 못 미치겠지만 이렇게 러닝을 하면서 자신 없는 이런 러닝에 도전을 하면서 대한민국 한 바퀴를 돌면서 이제 자선기금을 모아서 이제 암센터에 이걸 기부하면서 이런 작은 도전을 보여주고 이런 자선 기금을 하는 모습을 이제 다른 사람들도 보면서 이렇게 도전에 한 발짝 나아가고 또 이렇게 자선 기부하는 것들을 이제 다른 이렇게 조금 유도가 아니고 이렇게 좀 이끌어 나가고 싶다 이런
0: 그렇죠.
1: 문화를 이끌어 나가고 싶다 이런
0: 아니,
1: 마음에서
0: 서프라이즈로 해남까지 가서 지금 응원을 해줬다고 하셨잖아요. 반응은
1: 네네,
0: 어땠어요?
1: 맞아요. 너무 놀라더라고요. 정자에 딱 쉬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자전거 길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추적을 하다가 마쳤는데 그때 이제 딱 그 쉬고 있는 걸 발견을 해가지고 길가에 멈춰서 이제 다시 뛸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기랑 유모차 끌고 이게 딱 서 있다가 달릴 때 저희도 이제 영상으로 찍으면서 서프라이즈면서 응원을 했는데
0: 아이고,
1: 눈이
0: 그래요.
1: 아주 계란만큼 커지면서
0: 아이고 도련님이 원래 달리는 걸 좋아하나 봐요.
1: 아니요, 원래.

0: 아이고.
1: 뛰는 게 자신이 없어서 이거를 이렇게 계획하고 나서는 한국에 돌아와서 계속 뛰는 거를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0: 뛰는 거 연습했군요. 김지아님도 저희 아버지도 가족 모두 암 때문에 고생했는데 감동입니다. 응원합니다라고 하트까지 주셨는데 자 그럼 이 응원 받아서 햄버거 세트 3개 기본으로 드리고 스피드 있게 잔문제 마실 때마다 100상 2만 원씩 쏴드리고요. 제한 시간 30초 모르면 바로 패스 외쳐주세요.
1: 네.
0: 정교빈 하면서 민소희가 눈 밑에 이걸 붙였죠. 피부에 생기는 작은 원. 주로 갈색인 거 얼굴에 까만 거 이거. 얼굴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얼굴에
1: 붙. 아 뭐죠? 얼굴에 붙이는 거요?
0: 속담에 밑빠진 독에 땡 붓기.
1: 물붓기.
0: 공통점 아기돼지 삼형제 빨간 망토 양치기 소년의 공통된 악당은 아우.
1: 늑대.
0: 산하성어 날로 발전하여 나아간다 일취.
1: 장 일취월장.
0: 그 일취월장까지 해서 6만 원 받게 되었고 아까 민소희 눈 밑에 붙인 거. 점. 점
1: 맞아요?
0: 예, 점 붙인 거 한 글자.
1: 점이라고 했겠는데.
0: 아, 점이라고 했어요.
1: 네.
0: 아, 그럼 8만 원 드릴게요. 자, 여기서 네. 철가루 퀴즈 요거 맞추지 마세요, 송진 님.
1: 네.
0: 바다의 황제입니다. 보양식에 많이 들어간 해산물인데 이것의 껍질은 자개로 만들어지죠. 신환, 완도, 진도, 해남 등이 유명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두 글자. 샵 1077 짧은 문자 1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러 무료. 오늘 상품 바디 선물 세트 써고요. 끝으로 우리 도련님께 마지막 한마디 해준다면은.
1: 아 도련님 지금도 이 무더위에서 달리고 있을 텐데 3000km 꼭 완주하시고 대한민국의 아주 유명한 네 자선기금을 한 유명한 사람이 되세요.
0: 네 그래요. 아유 우리 저기 도련님한테
1: 네.
0: 무릎하고 이런 것도 특히 또 조심해야 되니까 달릴 때 체력 관리 잘하시라고 꼭꼭꼭 잘 네. 전해주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아 땡땡 죽 먹고 싶어요.
2: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여름을 한 글자로 말한다면 바로 열이죠.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도 뜨거운 열 때문에 생기는데요. 건강하다고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누구나 조심해야 하죠. 볕이 뜨거운 날 어지럽거나 두통, 메스꺼움이 느껴진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시원한 곳에서 쉬어주고요. 폭염특보가 있는 날엔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 활동을 피해주세요. 또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여름 건강엔 필수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4: 김나입니다.
3: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4: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4: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5: 벤치,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4: Don't worry, be 하겐.
5: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4: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쇼 동물복지 닭고기 참크래.
1: 소사역 역세권과 예정된 GTX-B로 서울은 더 빠르게.
0: 49층 1728세대 대단지로 삶을 더 여유롭게.
1: 집이 바뀌면 시간이 달라집니다.
0: 하루가 다르게 기대되는 새 집. 두산 위브더제니스 부천 8월 오픈 예정. 032-327-2008 두산건설 쌍용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달콤하고 수분이 가득한 제철 과일은 지친 여름철에 생기를 더해주죠. 그런데 과일 한 알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양의 물이 쓰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물을 물발자국이라고 부르는데요. 따라서 과일을 먹다가 남기는 건 귀한 수자원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올 여름엔 제철 과일을 남김없이 끝까지 먹는 작은 실천으로 수분 충전은 물론 소중한 물도 함께 지켜주세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일어나! 안 일어나? 어머,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안 차려? 철파엠 틀어야지!

철학기와 함께하는 뮤직타임. 오늘은 9809님의 사연입니다. 자, 8월의 첫 랜덤 뽑기 해볼까요? 이 기분은 뭐야? 어떻게? 아주 나이스. 9809번님. 아, 헷갈릴 뻔했어. 아주 나이스. 자, 9809번님을 드릴 선물 랜덤 아주 나이스하게 뽑아볼까요? 9급함 9809 자, 노래 가사를 가끔 잘못 듣는 편인데요. 역대급으로 잘못 들었던 노래는 워너원의 나야 나였습니다. 어머, 처음에 호밀빵 추인검은 나야 나 라고 들어서 요즘 아이들 노래는 특이하구나 싶었거든요. 어머, 나중에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였다는 걸 알고 내가 너무 편견 없었구나 싶었네요. 워너원의 나야 나 들려주세요. 9809번님, 가사를 얼마나 편견없이 들으신 거예요? 호밀빵 추인검은 나야 나 너무 감사하죠. 이런 재미난 정보를 주셔서. 우리는 뭐지? 화로에 소주 두 잔 우럭 투게더. 그죠? Far away인데 Far away로 들리죠. 아니 그럼 오늘처럼 좀 공감하는 주제, 아 이게 이런 가사였어? 가볼까요? 노래를 왜 내 마음대로 들어서 또는 얼핏 듣고서는 막 가사를 막 불렀던 분들 분명 있잖아요. 어떤 노래 가사를 희한하게 들으셨는지 이거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작사가 뭐야 이런 분이 있었잖아요. 좀 노래 너무 유치하잖아. 근데 노래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선이 파라에가 들어간다고?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입니다. 참여 여러분, 저 철업성이네. 철업 베이비 철업. 근데 자꾸 초록 베이비가 왜 있냐고. 철업 철업 베이비 이런 거. 자, 그러면 원어원의 호밀빵 주인 검은 나야나 뮤직 스타트.

자, 오늘 철없는 주제. 아, 이게 이런 가사였어? 아, 자, 이걸로 여러분 가사 잘못 헷갈리게 들어가지고 원 제목이랑 어? 이런 거였어 있죠? 0706번님이 아일린 노래 It's Me에서 소주 바이 소주 바이 하길래 처음에 잉? 여자애들이 소주 했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지? It's me, 소주 바이 소주 바이 소주 바이. 아, 이거 딱 정확하게 저도 그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본인이 약간 술 좋아하시거나 그러면 술 이렇게 소주 소주 소주 바이. 아, 뭘까 이 부분 들어볼게요. 5161번님이 핑클의 나우. 여러분 우리 또 이때 이 세대라서 개미 두 마리, 야 매미 세 마리, 합쳐서 다섯 마리. 개미 처음에 웬 개미가 나오나 했어. 개미 fly me away. 뭐 이런 거 영어야. 그 영어를 우리 다 개미 매미 이렇게 들었지 뭐. 5161번님 우리 세대 기억나. 유은주님이 철없디 저는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를 이 방의 끝은 창고로 이 방의 끝은 잠깐만 이 방의 끝은 창고로 이제 아, 쓸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방의 끝은 창고 그 순간에 있는 건 진짜 방이야? 이 밤의 끝을 잡고 솔리드. 0561번님 우리 집 꼬맹이가 애국가를 한참 연습할 때였어요. 혼자 이렇게 노래를 흥얼거렸더니 갑자기 근데 엄마 무궁화 삼촌이 누구야?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막 웃으면서 무궁화 삼촌리 무궁화 삼촌리 나 잠깐 나도 삼촌으로 가네. 무궁화 삼촌리야. 아 무궁화 삼촌

재미네요. 5384번이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웨터리아 웨터리아를 메추리얼 메추리얼 하고 불러서 빵 터져서 웃었던 기억이. 조일이는 옛날에 영철아 노래가 뭐 학생 선생님 때리는 거야? 왜?

9340번님 아이브의 Love Dive를 숨 참고 Love Dive를 처음에 안 들려서 손 잡고 둘이 다이브인 줄 알았어요. 손 잡고 둘이 다이브 괜찮지 않아요? 다이빙 혼자 무서우니까 손 잡고 둘이 들어가야 되죠. 아니고 숨 참고 Love Dive. 1149번님이 루머스의 Storm If You Can Be Baby 되어보라를 익숙해진 바람 되어보라라고 교실에서 흥얼거렸다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놀림받고 있어요. If you can be를 익숙해지 영어가 예, 그쵸. 옛날 김종수 선배님도 My love 이거는 말로 부디 나를 잊혀줘 다 그랬대잖아요. 영어가 안 들렸어요 옛날에는. 모두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철없성. 자 두 번째 철없성 그러면 제대로 한번 If You Can Be가 익숙해진 후 들리는지 루머스의 Storm 뮤직 스타트. This is the beginning.

0: 부식 탈출 영철 쇼. 우리 모두가 무식을 탈출하는 그날 폐지될 곧담 코너죠. 월요일은 클래식 사용법 트럼펫 부는 콘서트 가이드 나웅준쌤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나웅준입니다.
0: 이은주님이 웅준쌤도 혹시 노래 가사 잘못 들은 적이 있나요?
1: 있어요. 오. 네,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아까 저 밖에서 있으면서 아 오늘 주제 아 나도 분명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생각해야 돼 생각하다가 왜 생각을 못했습니다.
0: 네, 네. 여러분 거의 그러면 지금 한 6, 7분이 지났는데 네. 이 정도 기억이 안 나면 우리 때는 이제 안 나는 거예요.
1: 되게 힘들었어요. 생각이 안 나서.
0: 그럼 이거 어때요? 진짜 클래식 얘기하다가 네. 갑자기 생각나면 얘기해 주게.
1: 아 알겠습니다.
0: 진짜 뜬금없이 아 생상은 18세기 때 아! 기억나요. 아,
1: 그거.
0: 그거 해도 되겠습니다.
1: 다음 주 해도 되나요?
0: 다음 주까지 열어드릴게요. 오픈마인드로.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오픈마인드로 클래식 한 주 뭘로 열어볼까요?
1: 네. 철업디는 매일 아침 7시를 책임지셔야 해서 긴 여름 휴가는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혹시 여름 휴가 일주일 갈 수 있다고 하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0: 일주일이면 무조건 북유럽. 저는 그냥 어떤 저의 로망이에요. 당장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네.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요 중에서 딱 하나 제일 가고 한국 가고 싶어요.
1: 혹시 그래요? 스페인 가고 싶진 않으세요?
0: 가고 싶어요. 네. 가고 싶어요.
1: 아, 스페인 가고 싶으시죠?
0: 월드컵 우승 기념으로 가고 싶어요. 네. 가고 싶어요.
1: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여름 휴가철에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을 소개해드렸었는데 하지만 철업디처럼 사정상 휴가를 못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럴 땐 클래식을 통해 그 아쉬움을 달래면 좋은데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스페인 톨레도로 여름 휴가 가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입니다.

0: 아, 여러분 아까 봤죠? 북유럽 묻히는 거. 콕 집어서 스페인 그것도 톨레도.
1: 네.
0: 예. 어 진짜 어딘지도 잘 모르지만 말만 들어도 너무 가보고 싶어요. 왜냐면 거기 맞춤 주제가이니까 주제곡이니까. 자 그러면 음악으로 잠시 레드선 해볼까요?

0: 어, 갑자기 스페인 하니까 뭔가 이 음악이 시작할 때 막 투사. 투사가 이제 경기 직전에 약간 긴장되는 어떤 음악 같기도 하고 이제 스페인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1: 네.
0: 아니면 월드컵 축가를 위해서 기습적으로 연주하는 곡 같기도 하고요. 누구의 어떤 음악이죠?
1: 네, 영국 음악가 제임스 무디의 톨레도 스페인 환상곡입니다.
0: 어, 일단 작곡가는 영국 작곡가네요. 선곡 이유는요?
1: 그러니까 이 음악은 제목처럼 스페인 톨레도라는 도시의 분위기와 풍경을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사정상 올해 여름 휴가를 못 가신 분들에게 이 음악으로 환상적인 스페인 톨레도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0: Hola, buenos días. Mi casa, su casa. Por supuesto. 스페인 톨레도 여행 좀 더 이어가볼까요?

0: 자, 0313번님이
1: 우와, 꺄! 제 최애 여행지 똘레도를 이 아침 라디오에서 듣다니 여기 진짜 고즈넉하고 좋아요.
0: 와, 진짜 아니 뭔가 고즈넉하고 좋다고 칭찬하시는 거 보니까 가보셨네요, 그죠? 네.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0313번님. 그리고 간 곳이 똘레도가 다 나오고 있어. 아, 그 추억이 떠오르고 있죠. 3789번님이
1: 음악 듣자마자 코수염이 자란 것 같아요. 올라.
0: 뭔가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코수염이 올라. 자, 오늘도 클래식 사용법. 곡목 다시 한번 더 얘기를 주신다면요?
1: 네, 영국 음악가 제임스 무디의 톨레도 스페인 환상곡입니다. 먼저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은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하모니카 연주자 중 한 명인 박종성 씨의 연주 음원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음악을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었는데 이번 우리 철가루들의 감성 여행을 위해 음원을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0: 아니 하모니카 연주 이거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네. 진짜. 지금 이거 하모니카 부분이죠?
1: 네, 맞습니다.
0: 명인 박종성님, 와, 너무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보통 작게 작게 들리잖아요, 앞부분만 우리끼리만.
1: 네.
0: 제임스 무디가 이 음악을 그러면 작곡한 특별한 유도 있겠죠?
1: 네, 이 제임스 무디는 1940년대 영국 BBC 오케스트라의 편곡자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 전설적인 하모니카 연주자 토미 라일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모니카라는 악기도 클래식 독주 악기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후 하모니카 본연의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자 했고 그렇게 완성된 음악이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똘레도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은 지금도 대표적인 하모니카 협주곡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0: 제임스 무디가 톨레도의 여행을 갔다가 영감을 받은 그런 음악일까요?
1: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실제 제임스 무디가 톨레도에 직접 방문해서 영감을 받았다는 명확한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 음악이 작곡되었던 1900년대 중반 당시 영국 작곡가들은 여행 경험과는 상관없이 청중들에게 강렬하고 친숙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국적인 도시나 지명을 제목으로 사용하는 게 하나의 유행이었는데요. 아마 이런 이유로 탄생된 제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아니 근데 왜 스페인 톨레도였을까요? 아니 아까 우리 문자도 주셨잖아요. 네. 뭔가 고즈넉하다 했는데 이게 어떤 매력 있는 도시예요?
1: 그래서 이제 저도 이 톨레도는 어떤 도시인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 남쪽으로 약 70km 떨어진 고대 역사 도시고 1561년 마드리드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스페인 제국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세시대에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가 함께 공존한 곳이어서 다양한 건축 양식이 함께 어우러진 아주 독특하고 이국적인 풍경을 가진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조금 마무리하면 이 스페인의 아주 매력적이고 이국적인 도시 톨레도를 표현한 제임스 무디의 음악으로 우리 철업디와 철가루들이 아주 환상적인 월요일 아침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와, 고대 역사 도시.

0: 마드리드 로스도 옮기기 전에 도시 다양한 건축 양식 보자 느낌이 나 고전 아 뭔가 나 기품이 있지 할 것 같네요. 네. 안 가봤지만 김옥나님이
1: 하모니카도 이렇게 다이나믹한 연주가 되는군요. 명인답네요.
0: 그렇죠. 우리 박종성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네. 8276번이
1: 하늘이 정말 이뻤던 스페인 톨레도 다시 가고 싶네요.
0: 이제 가신 분들이 문자 주니까 더 좋다. 장성하님은
1: 근데 클래식이 조금 철없디 같아요. 방정 맞아요.
0: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방정에 대해서?
1: 그렇진 않고 굉장히 쾌활하다. 활기차다.
0: 장성환님 어릴 때부터 다 저를 쾌활하다는 거를 다 우리 엄마랑 왜 방정 맞노? 어떤 기억도 나네요. 장성. 그렇다면 근엄하게 복수 퀴즈 가볼까요?
1: 오늘은 휴가를 못 가신 분들을 위해 환상을 담아 스페인 톨레도로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음악은 영국 음악가 누구의 작품일까요?
0: 보기 나갑니다. 1번 제임스 무디, 2번 제임스 본드. 방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깨방정. 샤비고칠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러는 무료. 장성하하하도 이름 외워놔야지. 지금까지 트럼펫 분은 트럼펫 더 콘서트 가이드 나 옹준쌤이었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6: 1533-1566 세라하임.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7: Walk it, walk it 안전화.
9: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0: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1: 어디까지 가시나요?
12: 살아서 잠까지요.
11: 혹시 닥터 캡슐 전?
13: 썩어서 간다 잠까지 간다.
1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대한민국이 좀 외려
3: 107.7 SBS 파워 FM 영락임 역시 라디오는 김영철이죠. 김영철.

네, 파워 FM 2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광수님이 1번 제임스 무디 차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출근길에 갑자기 시원한 스무디가 먹고 싶네요. 제임스 무디. 아이고 이거 고장나고 빨리 고쳐야 되겠다. 진짜 생각보다 막 후텁지근하고 덥죠. 고장나면 8608번입니다. 1번 제임스 무디. 아 자꾸 제임스 무디 되잖아. 아침에 약간 방정 맞고 발랄한 클래식을 들으니 파이팅이 되네요. 파이팅 되네요. 3071982님도 정답 맞으셨습니다. 선물 챙겨드릴게요. 선곡표 함께 1부 차가리 그 정답 전복이었죠. 1458번님이 전복. 갑자기 버터 전복구이 먹고 싶어요. 체리님도 전복. 저는 전복장 좋아한다고 하셨고 8246님도 정답 모두 보내주셨네요. 선곡표 다 확인해주세요. 저는 3번 영천 번쟁 준비하고 있을게요. 어떤 얘기일까요? Stay tuned, don't go anywhere.

0: 최근 취업 시장에서 스펙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요. 바로 실무 역량과 직무 전문성입니다.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국가기술 자격시험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5년 자격증 취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업기사 취득자 중 70% 이상이 2030 세대였습니다. 전문 기술인의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하는 세상에서 우리 청년들이 꿈꾸고 도전하고 멋진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신차 선팅할 땐 어디?
6: 선팅은 어버브.
5: 어버브 선팅. 열차단은 확실하게, 신성은 탁월하게.
6: 어버브 선팅 할 때는
5: 프리미엄 선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선팅.
6: 어버브 선팅.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세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세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

이탈로 칼비노는 왜 고전을 읽는가의 서두에서 고전이란 사람들이 보통 나는 땡땡땡을 다시 읽고 있어 라고 말하지 나는 지금 땡땡땡을 읽고 있어 라고는 결코 이야기하지 않는 책이다 라고 말한다. 고전이란 우리가 처음 읽을 때조차 이전에 읽은 것 같은 다시 읽는 느낌을 주는 책이다. 그러니까 고전이란 처음 읽으면서도 다시 읽는다고 변명을 하게 되는 책이지만 처음 읽는데도 어쩐지 다시 읽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책이라는 것이다. 나 역시 오디세이아의 완역본을 마흔이 넘어서야 읽었지만 그전에도 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 트로이의 목마를 만들었던 그 오디세우스가 전쟁이 끝난 후 바다에서 온갖 고난을 겪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아닌가. 아내는 구원자들에게 시달리며 물레로 실을 싣고 있고 뭐 그런 얘기지. 나와 같은 독자들을 위해 이탈로 칼비노는 이런 정의도 준비해두고 있었다. 고전이란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실제로 그 책을 읽었을 때 더욱 독창적이고 예상치 못한 이야기들, 창의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는 책이다. 김영하, 읽다 중에서. 영철본세, 고전을 극으로 올린 오이디푸스 연극을 보기 전에 내가 이 책을 읽었었나 안 읽었었나 대충은 아는데 자세히는 모르겠고 이거 헷갈리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하면 안 읽었어.

잠시 내일 아침 8시 아침 단상을 나눠보는 영술본색. 오늘 김지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최수종씨가 출연하신 다음에 급하게 표를 잡아서 연극포로 갔었거든요. 분명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었고 익숙한 부분도 있었지만 한 줄 한 줄의 표현들도 너무너무 놀라웠고 수많은 문학 작품과 막장 드라마의 스토리들로 고전을 모티브로 뻗어온 거구나 새삼 격하게 느끼고 왔습니다. 와, 최수종 씨는 역시 세계 최고의 왕이십니다. 김영하 작가님 에세이를 좋아하는데 읽다는 고전을 다시 읽어보고 싶게 만드는 멋진 가이드 에세이 같았어요. 8월 말에 휴가 가는데 고전 두 권 정도 들고 가서 찬찬히 읽으며 마음의 양식을 제대로 쌓고 올 거예요. 너무 좋은 휴가 계획이네요, 김지은님. 방학이고 이제 휴가 기간이고 하니까 더 의미있게 시간을 잡아서 고전 다시 읽기. 아니면 진짜 처음 읽어도 다시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진짜 우리 이 김영하 읽다 한 부분인데 공감되죠. 딱 이게 안다고 읽었던 게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왠지 뭐 옛날에 현진건의 빈처 뭐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이제 단편 소설을 책에 소개하다 보니까 읽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읽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안 읽은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 지은님들 이렇게 휴가 계획을 세웠는데 저도 주말에 제가 이제 7월 달에 제가 독서 모임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독서 모임 중에 하나인데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라는 마쓰시의 마사시라는 작가가 쓴 하루키 무라카미 하루키 편집장을 올해 여기 마셨대요. 그래서 건축 관련된 소설인데 이제 1981년의 배경이고 카루이자와 도쿄에서 이제 1시간 10분 정도 위에 여름 별장을 만들어서 더 이상 신입 사원을 뽑지 않겠다고 했는데 건축학과 졸업생인 사카니시 도로군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도서관 경합을 벌이고 막 이런 건데 책은 굉장히 잔잔해요. 영화가 될 수 있을까? 드라마가 될 수 있을까? 큰 사건 사고가 없는데 그냥 도서관 경합 배경 남녀의 사랑 얘기가 빠질 수는 없겠죠. 그 여름 별장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인데 너무 거길 가고 싶은 거예요. 소설을 읽고 그래서 그곳을 가서 이제 그냥 갈 수는 없으니 너튜브를 찍고 그 소설 속에 나는 곳곳을 제가 다 이렇게 찍어가면서 보면서 아, 소설가 주인공이 여기 와겠구나 혼자 심취되어 빠져서 소설 속에 나왔던 장소를 직접 가보는 것도 대단한 공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 내내 저의 독서관과 세계관도 좀 더 넓혀지면서 우리 지은님이 이렇게 휴가 계획을 세우니까 저도 마침 그렇게 하고 왔거든요. 어제 또 마침 그 친한 우리 작가 누나, 라디오 작가 누나인데 책을 읽고 있는데 한 100페이지를 좀 보니까 예전에 읽었던 책이었다. 그러자 후배가 말했던 게 생각난다. 한번 읽은 건 읽은 게 아니죠 라는 말을 듣고 다시 읽는다. 여러분 다시 읽는 거 또 참 좋은 것 같고 잘 까먹더라고요. 그죠? 그런 나이도 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지현님 덕분에 저도 재독하고 다시 읽었던 것도 꺼내서 처음 읽는 느낌으로 기억하고 또 독서 습관을 길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현님 백화점 상품을 챙겨드리고 영철 분석 게시판에 다양한 글 올려주시고 이제 8시 뉴스 시작할게요.

0: 12시간 빠른 뉴스 8시 뉴스 지금 시각 8시 7분 7초 됐습니다. 정글리 정상근 기자님 정상 출근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김용화님이 정글리도 생각나는 고전책이 있나요?
1: 아, 생각나는 고전책이요. 네. 지금 딱 생각나는 게 그 조지 오웰 책이 생각이 나네요.
0: 동물농장?
1: 네, 동물농장도 그렇고 뭐 네. 1984도 그렇고. 오. 네,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0: 지금 저 보면 어떤 느낌일까 싶기도 해요, 그죠?
1: 네, 맞아요. 그때 네. 좀 어려운 느낌도 있었는데.
0: 지금 또 이해하기 폭이 더 쉬울 수도 있고.
1: 네, 고전은 오히려 나이가 점점 들수록 좀 더 이해하기 쉬워지는 것 같아요.
0: 20대들 이것도 고전 기억도 안 나지만.
1: 기억이 안 나.
0: 어려웠어요.
1: 네. 네. 어려웠던 기억이 있는데.
0: 다시 고전을 꺼내보죠.
1: 네, 네.
0: 박종욱님이 정글리는 고기 먹을 때 고전적 방법으로 그냥 구워 먹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퓨전으로 요리해 먹는 게 좋은가요?
1: 아, 저는 이건 명백하게 고전을 좋아합니다.
0: 고전이죠. 고기도 고전.
1: 구워 먹는 게 최고죠.
0: 음악도 오늘 클래식 했었고 책도 네. 고전이죠. 자, 이제 첫 소식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경남 양산의 기온이 사상 처음으로 42도를 넘겼다고요?
1: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1시 26분 이 경남 양산의 기온이 42.5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904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지 122년 만에 처음으로 측정 기온이 42도대를 기록했습니다. 양산은 닷새 연속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기고 있고요. 어제는 양산뿐 아니라 창원과 김해, 밀양, 부산 등 영남을 중심으로 15개 지점의 기온이 40도를 넘겼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열기가 밤에도 이어져 강원도 강릉의 경우 이 최저 기온이 30도 이상 유지되는 초열대야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이 기록적인 고온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 충북 영동군에서는 50대 여성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발견 당시 체온이 43도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를 포함해 온열 질환자는 지난 토요일 하루에만 100명 가까이 발생을 했고요. 이 누적 온열 질환자는 1,889명, 이 가운데 사망자는 14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한편 폭염으로 인한 가뭄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난 장마 기간에 강수량이 좀 적었던 데다가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대구에 물을 공급하는 경북 청도의 운문댐 저수율이 27%대까지 떨어졌습니다.
0: 네. 아니 이번 주부터 이 폭염이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온다고요?
1: 네, 이미 덥지만 더 더울 것 같다라고 합니다. 영남 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중 고기압인데요. 아래층에는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머물고 있고 장마철이 끝난 뒤엔 위쪽에 티베트 고기압까지 들어와 이 두 겹의 이불처럼 한반도를 덮고 있습니다. 양산의 경우 가지산, 신불산 등 높은

0: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한 탓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영남 지역을 달궜던 서풍이 오늘부터는 동풍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 덥고 습한 바람이 서쪽으로 이동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에 따라 오늘 서울과 대전의 낮 최고 기온이 37도, 광주는 39도로 예보가 됐습니다. 어제부터 서울 전역에도 폭염 경보가 발령된 상황이고요. 열대야도 보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자, 날씨 소식 들어봤고 다음 소식은 선관위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이 지난 대선에도 있었다고요?
0: 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시간대별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지난 지방선거뿐 아니라 지난번 대선에서도 선관위 직원들이 비슷한 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일부 투표소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가 딱 100명씩 증가를 한 건데요. 서울 홍은 2동 제6투표소의 경우 아침 7시 투표자 수가 100명에서 시작해서 8시 200명, 9시 300명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더니 마지막 20시만 2099명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주변의 다른 투표소도 비슷했고요. 또 서울 남가좌동, 경남 창원 의창동도 비슷하게 입력이 됐고 또 경기 오산 남촌동 제1투표소는 15시부터 18시까지 시간대별 투표자 수가 늘어나지 않고 일치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현장 관리관들이 집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100단위로 보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면서도 최종 투표율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조작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는데요. 이 최종 투표율이 맞건 맞지 않건 이 엄정해야 할 투표 절차 진행을 선관위가 너무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제 다음 소식은 주말 사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취소했다고요.
0: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말을 앞두고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만인 현지 시간 1일 이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세계의 미래와 이란을 위해 신속한 협상 타결을 조건으로 공격을 취소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이 우리에게 공격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협상의 기본 조건에 합의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뭔가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또다시 가자지구를 공습했습니다. 이 가자지구 측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병원을 공격해서 민간인 8명이 숨지고 76명이 다쳤다라고 발표했습니다.
1: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역사적인 미국 여자 프로야구의 첫 선발 투수가 한국인이었다고요?
0: 네, 미국 여자 프로야구가 무려 72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단 4개 팀이 참여를 했지만 이 여성 스포츠계의 중요한 이벤트가 됐는데요. 이 역사적인 경기에 선발 투수 중 한 명이 뉴욕 하이츠의 김라경 선수였습니다. 이 중학생 때이던 2015년부터 한국 여자 야구의 간판으로 활약 중인 김라경 선수는 WPBL 공식 경기 역사상 첫 투구를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참고로 김라경 선수는 그 리틀 야구 여자 선수 최초로 홈런을 기록했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1: 네.
0: 김라경 선수는 이날 경기에서 4이닝 동안 2피안타, 4볼넷, 4탈삼진, 4실점을 기록했는데요. 뉴욕이 8대4로 앞선 5회에 마운드를 넘겨주면서 승리 투수의 요건을 갖췄지만 불펜진이 리드를 지키는 데 실패하면서 첫 승은 아쉽게 다음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한편 이번 미국 여자 프로야구에는 우리나라 선수 4명이 참가하는데요. 뉴욕의 김라경 선수와 박민서 선수, 또 보스턴의 포수 김연아 선수, 이 샌프란시스코의 내야수 박주아 선수입니다. 한편 어제 미국 프로축구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이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며 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상은 기자님이었는데요. 우리 네. 김경환 님이 더워도 너무 덥네요. 정불리 더위는 먹지 마세요.
0: 아, 제가 안 먹을 재간이 없네요. 조금만 먹겠습니다.
1: 적당히.
0: 네. 네.
1: 자, 선생님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이지의 Love Me, Love Me 듣고 피트랑 영어 공부해가요. Stay tuned.

0: 영국에서 물건 나온 찐 영국인.
1: Welcome to England.
2: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0: 책가루 최영희님이 의뢰해주신 사연입니다. 사람을 보면 빈말이라도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 친구 중에서 이런 칭찬 스킬이 뛰어난 친구가 있어요.
3: 어머 영희야, 너는 어쩜 나이를 거꾸로 먹냐? 30년 전 얼굴 그대로야.
0: 아,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진 저는 아 무슨 그럴 리가 있어. 아 그래도 빈말이라도 고맙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랬어 말인데 피터, 빈말이라도 고맙다. 오, 이 말 영국식 영어로 알려주면 Thank you very much. 영국 남자 중 제일 잘생겼어요 피터. 어 빈말 아니에요. 크크크크크크크. 1922번님이 피터, 영국 부모들도 애들 키 크게 하려고 우유를 꼭 챙겨 먹이나요? 초삼 우리 아들 키가 계속 작아서 걱정이에요. 오. 피터, how are you today?
1: I'm very well. 아, 그런 말은 어릴 때부터 많이 듣죠. You gotta drink milk to be big and strong. 뭐 튼튼하고 뭐 키 크는 거. 근데 키에 포커스가 돼 있지 않아요. 키 걱정하는 영국 부모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평균 키는 어느 정도 좀 크니까 영국에서도.
0: 그래도 막 뭐 음식 같은 거 아까 우유라든지 아니면은 뭐
1: 우유만 그래요. 한국은 뭐 멜치도 많이 먹인다고 들었고.
0: 콩나물 먹으면 키 큰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1: 아, 콩나물처럼 쑥쑥 그렇게 그치. 큰다. 이런 의미 있는 음식 없어요. 네, 네.
0: 그렇군요.
1: 신기해요.
0: 피터, 네. 오늘 함께하는 진짜 영국인 영어, 우리 사연 주신 최영희님도 영국 남자 중 제일 잘생겼어요. 피터. 어때요?
1: 이거 진심이죠. 빈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크크크가 뭐죠? 크크크.
0: 빈말이란 얘기죠.
1: 아니 너무 잘생겨서 웃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할게요.
0: 그래요. 본인 생각에 진짜 영국 남자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 누구예요?
1: 진짜 잘생긴 영국 배우 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0: 갑자기
1: 옛날 주드로. 근데 요즘 주드로 진짜 탈모가 심해서 조금 불쌍해. 피어스 브로스넌. 옛날 제임스 본드.
0: 본인 한 말이 다. 휴 그란트.
1: 휴 그란트. 근데 휴 그란트는 그냥 신사다운 이미지. 잘생긴 것보다.
0: 잘생긴 것보다.
1: 뭐 모르겠어요. 본인 판단해보세요.
0: 그래요. 네. 아니 그래서 어쨌든 빈말이라도 고마울 때가
1: 너무
0: 있잖아요.
1: 너무 좋죠. 너무 좋죠.
0: 그러니까 뭐 비아냥대면서 제일 잘생긴 것 같아 이러면 기분 나쁜데.
1: 네네. 이거 아니죠.
0: 근데 피터 진짜 나 똑같은 것 같아. 우리 몇 년 전 일할 때랑.
1: 그렇죠. 주름 없어. 이런 식으로. 오. 진심으로 하되 또 빈말인 것 같기도 하고. 이때 좋아요.
0: 이 빈말이 사실 어떻게 보면 기분 좋게 준 거니까. 사실 이게 콩글리시인지 모르겠는데 Thank you for your lip service.
1: 아, lip service.
0: Lip service란 말 있잖아요.
1: 네, lip service는 제가 알기로 영어 표현이긴 하지만 한국만큼 많이 쓰진 않아요. 그래서 lip service

0: 할 수 있는데 Thanks for the lip service. 이런 표현도 아마 사전에 찾으면 있고 많은 영국인들, 미국인들 알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가벼운 흔하게 하는 문장이 있어요. 이럴
1: 있죠.
0: 때. 네.
1: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 알랑방귀기다 또는 그 흔히 아첨하다 좀 어려운 한국말이 더 어렵구나. 약간 좀 이렇게 막 가식 떨면서 네. 사장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F-L-A-T-T-E-R-I-N-G flattering.
0: Oh, flattering.
1: Thank you for your flattering. Thank you for your flattering.
0: Flattering. 근데 flattering하고 flatter 동사로 꼭 빈말은 조금 그런 느낌이 있지만 완전 빈말은 아니에요. 약간 반진심. 그래서 훨씬 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오늘은 이렇게 빈말이라도 고맙다. 먼저 고맙다 하고 그 다음에 네가 그냥 말하는 거라도 괜찮아. 약간 이런
1: Thank you 문자고 뭐뭐뭐네요.
0: Okay, thank you 아니면 더 짧게 한 단어로
1: Thanks.
0: Thanks. Okay.
1: 아 원래 이거는 적절하지 모르겠지만. 네가 정 그러하다면 있거든요. 네가 그렇게 주장한다면 나 이렇게 하고 싶어. If you insist.
0: 아,
1: 그럼
0: okay.
1: 네가 원한다면 그래서 뭐 30년 전이랑 놀고 그대로야. Thanks. If you insist.
0: If you insist. 어,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1: 고마워. 네 뜻이 정 그러하다면.
0: 근데 제가 가져왔던 표현 더 간단해요. 아 그냥 네가 말하는 거더라도 고맙다.
1: Thank you. You said so.
0: Oh, nearly. Nearly. Said 말고
1: told
0: 동사로 그 상태로
1: tell, tell
0: 진행
1: say,
0: 진행 상태로
1: say 그리고 saying
0: saying
1: thanks you saying so
0: oh thanks for saying so는 괜찮아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1: 그래요? 피터가 준비 오늘의 표현은요.
0: Thanks even if you're just saying that.
1: 아 조금 even if가 들어간대. 다시 한번 더 네. one more time.
0: Thanks even if you're just saying that.
1: Thanks even if you are just saying that. Thanks even if you are just saying that.
0: Even if 넣으면 확실하게 네가 이거 빈말보다는 그거는 조금 공격적일 수 있어요. You're just saying that. 그러면 너는 100% 빈말. 내 의도 아니었는데 조금.
1: 약간 굳이 이런 말이 또 있겠네요. Even if 심지어 뭐
0: even
1: 게다가 네가
0: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약간 수도. 이거는 그냥 말일 수도 있는데 고맙다.
1: 네가 그렇게 네. 말을 해준다면
0: 이렇게 thanks
1: 오늘 네. 아까 제가 said 했다가 아니죠 ing를 넣는데 saying 스펠링은요?
0: S-A-Y-I-N-G saying
1: 자 오늘 최영희님이 우리 해주신 영구시 표현 빈말이라도 고맙다. 뭐 아닌데 굳이 네가 또 그렇게 말해준다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네. 뭐 이런 좀 풀어서 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0: Thanks even if you're just dang that.
1: 땡에 들어갈 단어 ing 꼭 붙여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콜란 무료. 피터 오늘도 즐거웠어요.
0: Thanks even if you're just dang that.

0: 탕탕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0: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3: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4: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한 소프트랩.
5: 번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6: 번호.
7: 김영철의 파워 FM 3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영영. 진짜 영국식 영어에서 내드는 영단어 코이죠. 빈말이라도 고맙다. Thanks even if you are just saying that. Thanks even if you are just saying that. 강나영님이 saying 세 번째 쌍수했는데 완전 실패 같아요.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황신에 갔다는 남편의 빈말. 빈말이라도 고마워. 이건선님 saying 근데 빈말하는 것도 능력 같아요. 사회성이 좋은 느낌? 7044번님도 생 방부제 미모라는 말 종종 들어요. 빈말이라도 너무 좋으네요. 그러니까 모두 구급함 챙겨드리고 저는 노노랜드로 돌아오도록 여러분 스테이 드레 넘고 anywhere.

0: 뜨거운 여름, 시원한 탄산음료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탄산음료 생산 라인에도 가스감지기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탄산음료를 만들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사용되는데 무색무취의 특성 때문에 누출 시 사람이 쉽게 알아챌 수 없지만 농도가 높아지면 중독을 일으키거나 질식사고의 원인이 되는 위험한 가스인 만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이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안전은 대응이 아닌 준비. 현장에 꼭 맞는 가스감지기를 갖췄을 때 조금도 살틈없는 완전한 안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비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2: 생활정보.
3: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생후 6개월부터 이유식을 권장하고 있죠. 아기들의 생애 첫 이유식에서 빠지지 않는 게 부드러운 쌀 미음인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쌀은 탄수화물이 주성분이지만 단백질, 필수 지방산, 비타민, 식이섬유, 미네랄 등 10여 가지 영양성분이 포함된 단일식품으로는 완전식품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특히 쌀에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칼슘의 흡수를 돕는 라이신 함량이 다른 곡류보다 약 2배 많아 뼈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소중한 내 아기에게 가장 순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이 쌀 이유식 한 그릇에 가득 담긴 것 같습니다. 쌀은 곧 사랑입니다.
4: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No, no, no. Now it's time for our music.
1: 아, 배불러. 지순아, 고기 다 먹었으면 그만 일어날까?
2: 그래, 나가자.
3: 뭐? 오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 나한테 평생 행복하자며. 근데 날 두고 딴 여자를 만나?
1: 지순아, 앉자. 우리 고기 더 시킬까?
2: 당연하지.
4: 여기요! 2인분 더요!
3: 더 이상 엿듣지 마세요. 이젠 당당하게 들으세요. 월요일엔 리얼 아침 드라마 노노랜드.
1: 안녕하세요. 배우 김아영입니다.
4: 안녕하세요. 배우 박지현입니다.
3: 1462번님이 이번 주 수요일까지 휴가라서 지금 강원도로 떠날 준비하면서 듣고 있어요. 너무 신나서 그 어떤 사연이어도 화가 안 날 것 같아요. 배우 김아영, 박지현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1: 네, 네 안녕하세요.
3: 자 이제 본격적 휴가철이긴 한데 네. 지난주부터 서울 시내가 차가 좀 덜 막힌 것 같기도 하고.
1: 그래서 그 고속도로가 그렇게 막혔나 봐요.
3: 아 고속도로가 막히는 대신 네. 시내는 뚫리는데 지현님 올 휴가는 어떻게 이제 마산 추천하나요?
4: 마산 최고의 휴가지죠. 아. 네.
3: 지난주 우리 황태
1: 황태 요리. 지금 황태 홍보하는 건가요?
3: 좀 왔나요?
4: 아 한 팀 오셨어요.
3: 한 팀.
1: 네. 네, 오 진짜 진짜?
3: 아, 한 팀 이제 두 팀이 되고 두 팀
1: 맞아요.
3: 열 팀 그러다가 서른 팀 뭐 백 팀이.
1: 오빠 네. 그래서 서비스 뭐 드렸어요?
4: 아 음료수 드렸습니다.
1: 아우 네. 좋습니다. 이런 더운 날. 네.
3: 나중에 방송에서 이제 서비스 못 나가요 하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4: 아 계속 드려야죠. 아,
3: 우리 정지현님이 재현님 들어오실 때. 꽃목걸이 하신 줄 알고 하와이 다녀오신 줄 알았어요.
4: 아, 하와이 가고 싶어요. 아유, 진짜. 네.
3: 하와이 약간 뭔가 좋죠. 지금 환영하는 웰컴 네. 알로하 이 느낌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리얼 스토리를 월요 아침 드라마로 재현해드리는 노노랜드 오늘도 열연 기대해보면서 재현씨 어떤 분이 사연 주셨죠?
4: 네 오늘은 김땡땡님의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3: 김땡땡님께 백화점 상품권 20만원권 보내드리면서 진 리얼 스토리를 두 분의 맛깔난 연기로 만나볼게요. 자 그럼 월요 아침 드라마 노노랜드 시작 할까요?
5: 안녕하세요.
6: 엄마, 맘마, 맘마.
1: 아유, 우리 영아 배고파? 선생님이 얼른 이유식 데워줄게.
6: 맘마, 맘마.
1: 아, 자, 선생님이 맘마 가져왔다. 우리 영아, 아.
6: 아, 다 줘, 다 줘.
1: 아우, 잘 먹네, 이뻐라. 아. 승현이네 엄마 오셨나 보다. 우리 영아 잠깐만 이거 갖고 놀고 있어. 승현아 나가자.
3: 김 선생님 승현이 하원 시켜. 영아는 내가 보고 있을게.
1: 아 네 원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3: 아이고 우리 영아 예뻐라. 쌤이랑 놀자.
1: 승현이 갔으니까 이제 영아랑 놀면서 마무리해야겠다.
4: 어

0: 쌤,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하세요. 차량 운행은 끝나셨나요?
0: 아, 네. 한 바퀴 다 돌고 이제 막 끝났어요. 아, 선생님도 퇴근하시죠?
1: 아, 네. 영어만 남아서 저도 이제 슬슬 마무리하려고요. 아,
0: 네. 수고하세요.
1: 네. 기사님도요. 어릴 때부터 어린 아가들이 너무 예뻤던 저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20대 중반의 나이. 집 근처 작은 어린이집에 취직을 했고 돌이 갓 지난 아가들 두 명이 제 전담이었어요.
2: 하영쌤 고생했어. 어서 퇴근해.
1: 네 선생님. 아니 근데 영화는 언제?
2: 아우 영화 부모님은 바빠. 항상 늦게 오시니까 내가 하원 시키면 돼. 하영쌤은 어서 들어가.
1: 아 그래도 제가 해야 하는 건데 감사해요 원전생님.
2: 무슨 하영쌤이 항상 퇴근 10분 20분 넘겨서 하는 거 나 알아. 미안해. 아유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하영쌤처럼 선한 선생님을 만났나 몰라. 늘 고마워.
1: 아유 제가 더 감사하죠 원장 선생님. 더 열심히 할게요. 어.
2: 그래 그래 어서 들어가.
1: 아 날씨 좋다. 아직 금요일 5시밖에 안 됐는데 나 뭐하지? 영순이는 오늘 야근이랬고 영민은 출장 갔고 만날 사람도 없네. 아 공원 가서 혼자 산책이나 해야 하나? 아,
0: 저기
1: 기사님
0: 아, 저 이거 떨어뜨리셔서.
1: 어머 내 가디건이 왜. 감사합니다.
0: 아니에요. 이제 퇴근하시나 봐요.
1: 아, 네 원장쌤이 빨리 가라고 해주셔서 얼른 나왔어요.
0: 잘하셨네요. 근데 제가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방금 혼자 말로 그 할 게 없으시다고.
1: 어머.
0: 혹시 약속 없으시면 저랑 치맥 어떠세요? 이 근처에 끝내주는 야장치킨집 있거든요.
1: 이 날씨에 야장치킨집? 기사님 벚꽃잎이 막 흩날려요. 여기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0: 그렇죠. 하영쌤이 좋아하셔서 다행이에요. 여기가 벚꽃 보면서 치맥하기로 딱 좋은 곳이라 늦게 오면 자리도 없어요.
2: 주문하신 순살 후라이드와 생맥 두 잔 나왔습니다.
1: 감사합니다. 기분 너무 좋다. 이런 건 사진으로 남겨야지. 아, 저희 짠 할까요?
0: 당연히 그래야죠.
1: 시원해.
0: 저 하영쌤 저 사실은 전부터 하영쌤이랑 친해지고 싶었어요.
1: 네? 저랑요? 왜?
0: 아니 뭐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저희 둘 빼고 다른 선생님들은 조금 연세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어린이집에서 저희만 20대라 전부터 하영쌤이랑 가깝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1: 아 그럼 기사님은 나이가 어떻게?
0: 저 26이요.
1: 어머 아, 저보다 한 살 오빠시네요.
0: 와, 우리 완전 또래네요.
1: 아, 근데 기사님은 어쩌다가 우리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시게 되었어요?
0: 아, 저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요. 원래 다른 직장 다니다가 지금 뭐 자격증 준비하는 게 있어서 그 사이에 알바 겸 하고 있어요. 저도 뭐 하영쌤이랑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고요.
1: 아 그러셨구나.
0: 아, 그럼 하영쌤은 어떻게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셨어요?
1: 아, 저도 어릴 때부터 아가들을 너무 좋아해서요. 저는 막 아가들 웃는 소리만 들어도 힐링이고 가끔 징징대는 것도 그렇게 귀여워요.
0: 이야, 지금도 선생님 눈에서 하트가 나오는 걸 보니까 진심인 것 같네요.
1: 당연하죠. 기사님도 저희 반 영아랑 승현이 아시죠?
0: 아, 알죠. 제일 꼬맹이 반이잖아요.
1: 어제는 영아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을 저한테 양보하는데 아, 저 진짜 감동받았잖아요. 원래 그 인형 절대 아무한테도 안 주고 항상 혼자만 갖고 있었거든요.
0: 오, 영아가 선생님한테 확실히 마음을 열었나 봐요.
1: 그러니까요. 영아 만난 지 지금 100일이 다 돼가는데 저를 너무 좋아해 주는 것 같아서 행복해요.
0: 아, 선생님 진짜 멋지세요. 하영쌤이라면 뭐 세상의 모든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어린이집에 하영쌤 같은 분이 있다는 게 소문이 널리 널리 퍼져야 되는데.
1: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게 저는.

0: 는 어린이집의 기사님과 꽤 친해졌습니다.
1: 까똑.
2: 하영쌤, 오늘 몇 시에 끝나요?
0: 저 오늘은 야근이요.
2: 아, 그럼 제가 기다렸다가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0: 안 그러셔도 되는데.
2: 아니에요. 기다릴게요.

0: 쌤이랑 잠깐이라도 볼 생각하니까 기분이 그냥 마냥 좋더라고요.
1: 아, 기사님도 참.
0: 아, 저 근데 호칭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1: 네?
0: 아, 선생님이 계속 기사님 하시니까 좀 뭐 멀게 느껴진달까? 아, 저희 나이도 한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냥 오빠 동생 하면 어때요?
1: 오빠 동생?
0: 아, 예. 어린이집에서는 그렇게 못 불러도 퇴근하고 나서는 오빠, 하영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안 될까요?
1: 아, 뭐 안 될 건 없죠. 그럴까요? 오빠?
0: 아, 그래, 하영아. 우리 말 편하게 하자. 아, 벌써 다 왔네. 너무 아쉽다.
1: 아, 그러게. 밤이 많이 늦었다. 조심히 들어가, 오빠.
0: 하영아.
1: 어?
0: 나 너희 집에서 라면 먹고 가면 안 될까?

0: 결국 그날 함께 야식을 먹으며 저는 오빠에게 고백을 받았고 우리는 어린이집 선생님과 기사님 사이에서 연인이 되었습니다.
1: 엄마, 엄마, 엄마.
0: 오고고, 우리 영아, 선생님이 간식 줄게. 근데 우리 영아는 언제 선생님한테 딴땡님 하고 불러줄 거야?
1: 엄마, 엄마.
0: 귀여워. 아 그래, 엄마라는 말밖에 못할 때가 제일 편하지. 아 맞다, 아 영아 기저귀가 다 떨어졌는데.
2: 하영쌤, 애들 저 알림장은 썼나?
0: 아 네 선생님. 아 근데 영아 기저귀가 다 떨어져서요. 지난번에 알림장에 썼는데 어머님이 피드백이 없으셔서 제가 따로 연락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이 그래서 번호 좀.
2: 아 알겠어. 근데 영아 엄마가 워낙 예민하셔서 나랑만 소통하고 싶으시다네. 내가 얘기할게.
0: 아 예 알겠습니다.
2: 아무튼 고마워 김 선생. 너무 열심히 해줘서.
0: 아, 네 원장 선생님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3: 까톡.
0: 어? 깨톡 왔네.
3: 까톡 까톡.
4: 지금 두 번째 사물함을 열어보시오.
0: 어? 뭐지? 아 뭐야 이 장미꽃은?
3: 까톡.
4: 지금 세 번째 사물함도 열어보시오.
0: 어머, 이 반짝이는 팔찌는 또 뭔데?
4: 하영아, 나한테 와줘서 정말 고마워. 오늘 자기랑 나랑 만난 지 100일 되는 날인데 몰랐지? 몰라도 괜찮아. 기념일은 나만 알고 내가 평생 챙기면 되니까. 사랑해.
0: 나 진짜 몰라. 이런 남자가 어딨어 진짜.
2: 뭐야 아형쌤 지금 박 기사님한테 뭐 선물 받은 거야? 뭐야 예쁘기도라.
0: 아 예 선생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이벤트는 처음이라.
2: 뭐야 이제 하형쌤이 나중에 우리 어린이집 원장 되는 거야? 뭐야
0: 네? 원장이요? 제가 왜
2: 뭐야 하영쌤 몰랐어. 박 기사님 우리 원장쌤 아들이잖아.
0: 예?
4: 하영아 여기야 여기.
0: 오빠.
4: 우리 자기 오늘도 피곤했지. 영아랑 승현이는 말 잘 들었고?
0: 오빠 저 근데 다른 반 선생님이 그러는데 오빠가 원장쌤 아들이야? 진짜?
4: 맞아. 원장쌤이 우리 엄마야.
0: 뭐야 왜 이제까지 말을 안 했어?
4: 뭐 그냥 하영이 너 불편할까봐. 회사 상사가 남친 엄마면 좀 그럴 수도 있잖아.
0: 뭐가 그래. 나 원장쌤 얼마나 좋아하는데.
4: 그랬어?
0: 우리 원장쌤 같은 분이 어딨어. 맨날 나보고 잘한다 예쁘다 고맙다 해주시는데 오빠네 어머님이라니. 난 너무 좋지.
4: 그래? 다행이다. 이제 마음이 좀

0: 놓인다.
1: 오빠가 원장쌤의 아들이란 걸 알게 된 후 저는 오빠네 집에 초대를 받아 같이 식사도 하고 여행도 가고 흡사 며느리처럼 잘 지냈습니다. 일도 사랑도 모든 게 해피하게만 흘러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도 보통 날과 다름없이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2: 엄마, 엄마.
3: 아이고 우리 영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유독 엄마를 많이 찾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선생님이 꼭 안아줄게. 어? 이 시간에 누가 등원을 하지? 영아야, 잠깐만 앉아있어. 선생님 금방 올게. 지금 누가 왔을까? 그런데 문 앞에는 처음 보는 얼굴의 엄마가 서 계셨습니다.
2: 여기 김선생이 누구야?
3: 네, 김선생?
2: 아, 딱 보니 알겠네. 네가 김아영 선생이야?
3: 예? 네, 근데 왜... 뭐야, 너 누군데 왜 저를...
2: 아, 한 대 가지고는 내 분이 안 풀린다. 아! 우리 영아, 우리 영아 내려! 아!
4: 야! 너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2: 모두 그만해! 애들 보는 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영미 너는 원장실로 따라와. 재현아, 하영쌤 얼굴이 많이 부었으니까 일단 병원으로 저기 데려다 줘라. 참나, 그깟 딱이 두 대 갖고 무슨 병원!
4: 미안해. 많이 아프지?
3: 오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인데? 아, 그리고 아까 그 여자가 한 말 뭐야? 우리 영아 내놓으라고?
4: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미안해, 진짜. 사실 영아 내 딸이야.
3: 아, 뭐? 뭐?
4: 아까 그 여자랑 하룻밤 사고로 아기가 생겼어. 나는 지우라고 했는데 그 여자는 고집부려서 낳더라고.
3: 어? 어?
4: 사실 그 여자가 문제가 많아. 뭐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집도 형편이 어렵고. 아, 아무튼 그래서 양육비도 안 받고 영아는 우리가 키우기로 했는데 우리 집 재산 보고 그러는지 계속 매달려. 그러다 너랑 나랑 사귀는 걸 알게 됐는지 저렇게 막무가내로. 근데 하영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뿐이야. 진짜로 결혼 생각을 한 거 내 인생에 너밖에 없어. 어? 내 마음 진짜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 너 없이 못 살아, 하영아. 나 정말 딱 하룻밤 실수였는데 나 이해 좀 해주면 안 될까? 너 영아도 너무 예뻐하잖아. 우리 결혼해서 알콩달콩 영아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면 안 될까? 어?
1: 그날 오빠는 울면서 고백을 했지만 저는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원장님은 저를 며느리처럼 대해준 것도 아이와 가까워지게 한 것도 모든 게 계획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무섭더라고요. 오빠 또한 싱글파파인 걸 숨기고 총각행세를 했다는 게 믿음이 깨져버렸고요. 제가 영아를 진심으로 예뻐한 건 맞지만 두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커서 저는 결국 이별을 택했습니다.
2: 와, 오늘도 반전에 또 반전이었죠. 영아의 할머니가 원장쌤이었어.
5: 아, 그러니까요. 아,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2: 그러니까. 유유님이
5: 와, 오늘도 아침부터 매콤하네요.
2: 유유. 유유님 그죠? 네. 와, 싸다고 정말 제대로 때리더라고요. 최주영님이요.
6: 아이쿠, 딱이는 재현이가 맞아야 쓰겄네.
5: 그러니까 그냥.
2: 재현이 대사 그것도 웃기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천천히 얘기를 해 처음부터. 0731번님이
5: 아우, 제 친구도 이혼남에게 이혼 사실 비밀 연애를 당했는데.
2: 아, 이게 진짜 실제로 있습니다. 그죠?
5: 아, 진짜.
2: 네. 그리고 7338번님이
6: 1세에서 80세까지 연기하는 철없기 연기폼 미쳤다.
2: 연기폼 미쳤다. 아,
5: 바로 싹싹 바뀌면서 오빠 연기하는 거 감탄을 했다니까요 앞에서.
2: 아유, 7738번이 뭘 또 그런 걸 가지고 새삼스레. 원래 뭐 저 연기업도 다 했는데 뭐 이제 와서 칭찬을 하다니.

0: 고맙구려.
1: 유혜영님이 유혜영님 문자 또 뭐라고 왔죠 우리? 하영 씨 보세요.
2: 아, 근데 영아 엄마 혹시 고라니예요? 오빠 소리 지를 때
1: 고라니 왔어요. 자 그렇다면 노 노래도 들었다면 집중 퀴즈 맞출 수 있습니다. 문제 나갈까요, 하영 씨?
2: 네, 극중 하영이가 근무했던 곳은 어디일까요? 1번 어린이집, 2번 하숙집.
1: 인생은 나그네길 이거 알죠? 하숙생 노래. 네. 나이 나왔어. 자 정답 문자 소개되신 모든 청취자분들에게 숙인절미 세트 보내드리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코릴라는 오늘도 무료예요. 아 손 아파. 광고도 못 켜.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6: 현대 오피스.
7: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이 맥주에 우리 오크 소주를 잘 말아서 한 캔에 담았습니다. 탁 따기만 해서 오크 소맥. 와우. 아, 부드럽고 깔끔하게 넘어가면서 굉장히 풍미가 있어요. 전국 편의점에 오크 소맥, 오크 소맥.
2: 안녕하세요, 복태규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9시에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3: 리얼 드라마 노노랜드 배우 김하영 씨, 박지현 씨 함께했고요. 정답 문자 유영아님이
4: 정답 어린이집 영화가 정답 보네요. 사람 동물 가리지 않고 연기하는 철없는 매력이 철철 사람 동물 고라니처럼.
3: 다음 주부터 좀 가려야겠어요. 농담이에요. 싸울 줄 몰랐어요. 웃어줄 줄 알았는데. 어후, 박성민님이
5: 일반 어린이집 차라리 처음부터 숨기지 말고 만나면 그러니까. 좋았을 텐데.
3: 그게 참 그게 또 안 됐네요.
4: 말이 입이 처음부터 안 떨어져가지고 아마.
3: 그랬을 거야. 아까 사연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4: 맞아요.
3: 9752번님.
4: 일반 어린이집 이제 무서워서 아무도 못 만날 것 같네요.
3: 아, 그러니까 9752번님 제가 그래요 지금.
4: 이 노노랜드 하시면서.
3: 결혼을 못하겠어. 7701번님.
5: 일반 어린이집 영화가 하영이한테 엄마 엄마 했던 거 혹시 원장쌤이랑 재현이가 가르쳤던 걸까요?
3: 하지마. 아, 거기까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아, 키드 정답하다가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아 근데 영유아 때 마마마 그러니까 맘마도 있고 그거 아니에요?
4: 근데 엄마가 없는데 어떻게 엄마를.
3: 어, 하지마. 다 끝났는데. 무서워. 남녀특집이야.
4: 세상에.
3: 이지희님이
4: 1번 어린이집 열심히 일했는데 하영이는 직장까지 잃었네.
3: 그러니까요. 아, 마지막에 좀 새드 엔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끝곡은 데프콘의 힙합 유치원
6: 띄워드릴게요.
3: 자,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오늘도 기분 좋은 또 8월의 첫 월요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야죠. 오늘 하루
4: 오픈업
3: 지칠 때는
5: 셧업.
3: 영실이랑
4: 하영이랑
5: 재현이는
3: 이제 셧업.

0: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1377 누르고 3번.
0: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1: 1377 누르고 3번.
0: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6: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5: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 프레스.
8: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9: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는 너라서 좋아.
8: 좋아 죽겠어.
9: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좋아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선일구조 필리폼.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두근두근.

0: 취업이 잘 되는
1: 경복,
0: 잠재력 전문 가로
1: 경복,
0: 4호성 캠퍼스
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